세운다면 이 몸 있을 때 열심히 마음 닦는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일요법회 날에 성도제가 얼마나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초파일 이상으로 정성스럽게 그날을 경축해야 한다고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살 선방에 계신 보살님이나 또 비후 선방에서 정진하신 도반들이 이 추위를 무릅쓰고 열심히 정진을 하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데, 이 정진이라 하는 것이 입선 시간에 자세를 바르게 하고 여법하게 본참 공안을 참고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로 한 시간 지내고 나서 포행을 하고 또 한 시간 하고 나서 이렇게 방선 죽비를 치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선 또 화장실에 갔다 오고, 그리고 나도 보면 또 공양 시간이 되어서 공양하고, 또 양추지로 나면 금방 또 입선 시간이 되어서 오고 해서 적당한 운동을, 특히 이 겨울철이 되면 주로 추우니까 방 안에서 뭐 24시간을 거의 방 안에서 지내게 되는데, 운동 부족이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약해져 가지고 오장육부가 활발하게 순환이 되지 못해 가지고 척추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관절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골신경통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정진을 한 해 두 해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해야 할 텐데, 얼마 도번 성취 못한 채 육체가 운동 부족으로 병이 나고 보면, 참 수행으로 왔다가 밤낮 누워서 지낼 수도 없는 거고, 또 몸이 아프면은 열심히 정진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정진, 그 새벽에는 방선하고 나서 5시부터서 6시까지, 또 오후에는 방선한 뒤 4시부터 5시까지 약 1시간가량을 지대방이 되었건 적당한 방에서 모두가 다 그 요가 같은 운동을 조용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라든지 뭐다 그런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이 요가란 운동은 앉아서도 몇 가지, 또 엎드려서도 몇 가지, 누워서도 몇 가지, 뭐다 그런 요가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용한 가운데 새벽에 한 시간, 오후에 한 시간씩이라도, 이 요가는 물론 근본은 단전 호흡이 근본이 되지만, 몸을 전신의 360골절과 모든 근육을 녹이 쓸지 않도록 자유자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가 운동이 개발이 되어서, 인도에서 개발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로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자연히 여러 가지 오장육부가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몸도 녹이 쓸지 않아서 병을 치료도 하고 예방도 하는 것이어서, 여러 도반들은 그 잘 아는 분이

지도를 해도 좋고, 이미 잘 알고 있으면 그것을 매일, 이건 한두 번 하고 말아서는 별것이 아니고, 매일 규칙적으로 이것을 항상 함으로써 병을 예방, 치료해서 건강하고 정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진즉부터서 이 말씀을 그 권고하리라고 했다가 다른 얘기하다가 잊어버려서 못하고 했는데 오늘은 일부러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것을 잘 하시되 안 해보던 것을 무리하게 꺾고 돌리고 하다가 연전에는 엎드려서 이게 다리를 뒤로 머리 위로 이렇게 넘기는 운동을 하는데 옆에서 더 눌러 더 해 해가지고 너무 꾹 눌러가지고 허리를 다쳐가지고 고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절대로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고 서서히 해서 조금씩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해가지고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요법회 날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절대로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비관할 것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부자가 망해도 3년 먹을 것은 있다고 속담이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그럭저럭 잘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굶어 죽거나 금방 길가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럴 때 조금 지혜롭게 검소하게 분에 넘치지 않도록 하면서 살아가면 얼마 안 가면 또 경제도 회생이 되고 자꾸 부도가 매일 100개의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있다는 뉴스도 들었습니다마는 넘어질 때가 있으면 또 다시 일어날 때가 있는 법이니 다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저력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잘 전 국민이 합심이 되어서 국가의 시책에 협력하면서 해나가면 반드시 우리나라는 다시 회생할 수가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 진짜 원동력은 우리 불법을 믿는 정법을 믿는 사람은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중심을 잘 잡은 뒤에서부터서 모든 일이 성취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야말로 우주를 하나의 큰 나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뿌리가 되기 때문에 뿌리를 잘 북돋우고 거기에다가 물을 주고 비료를 잘 공급을 해준다면 시들시들하던 나무 가지들도 다시 이렇게 생기를 타고 다시 거기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정진도 하고 개인의 한 사람의 정진이 가정의 원동력이 되고 가정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각자 자기의 위치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눈에 환히 보이게 되면 그것을 향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노력을 할 때가 바로 무인년 새해야말로 그런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호고산이요 여룡특수란 문자가 있습니다만은 용이 물을 얻은 것과 같고 범이 산에 의지한 것과 같다. 범은 산에 가면은 활발하고 살기가 좋은데 넓은 들판에다 갖다 놓으면 사람은 눈에 띄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범이 산에 의지한다. 우리

사람은 자기 마음의 숲, 마음의 총님에 의지할 때 참나를 찾는 근본 도량에 돌아올 때 우리는 자기의 본 활발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양력으로 무인년 첫 법회를 맞이해서 생각나는 대로 여러 도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주 공안 불심사고

조주공안 몰심사, 조주의 무자, 또는 판치생무, 또는 이 무엇, 자기의 본참공안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각이 크기에 골똘하게 참고에 들어가. 철벽은산 백부지다. 앞이 꽉 막히고 뒤시 막혀서 앞번 나아가자니 철벽 뒤로 물러서자니 은산이야. 그래가지고 백까지가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는 의심뿐이다. 의뢰, 의거, 의무관이여 의심에 오고 의심에 가서 의심이 잠깐도 끊어질 사이가 없이 그렇게 참고해 나가면 고목해와 만고지다. 죽은 나무, 마른 낭귀, 잎이 다 떨어지고 죽은 나무와 같은 앙상한 나뭇가지에 꽃이 피어가지고 만발을 하게 될 것이다.

0: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공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산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의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0: 태종 청본산 고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6: 천왕봉 동쪽 능선. 하늘과 맞닿을 듯한 자리에 법계사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새벽녘,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3층 석탑은 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해발 1450m 고지에서 수백 년의 풍파를 견뎌온 석탑인데요. 구름 위에서 만난 천상의 탑.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마치 그 기도가 하늘과 곧장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웅장한 모습 뒤에는 정말 많은 실언이 숨어 있었습니다. 법계사가 흥하면 일본이 망하고, 일본이 흥하면 법계사가 망한다. 이런 속설 때문에 고려 말부터 일제는 수차례 법계사를 침략했고 그로 인해 법계사는 여러 차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층 석탑만은 홀로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곁에는 지리산을 수호하는 산신각이 있습니다. 다른 산과는 다르게 이곳 산신은 여성으로 표현돼 있는데 어머니의 산이라는 별명과 잘 어울렸습니다. 산신각 아래에는 산신 영정과 똑 닮은 천왕할매 석상이 있습니다. 산신 영정을 바탕으로 조각된 석상인데 실제로 보니 정말 똑같이 만든 느낌이었어요. 법계사와 천왕봉을 지켜온 수호자로서 또 소원을 잘 들어주는 영험한 존재라고 전해져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높이 치솟은 천왕봉의 능선. 천년의 시간을 품은 법계사. 그리고 그 위에 우뚝선 3층 석탑. 이 모두를 품은 지리산의 대자연. 그리고 3층 석탑에 모셔진 부처님을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오직 만든 성부나 또 중사를 위해서 모든 진사를 중에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만약 성부를 한다, 자기를 위해서 저에게 진사를 위해서 유도하고 실제로 유도야.

극장 후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시암사 불교 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리도 차제론,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에게 받아가지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 정신과 육체, 입니다. 한문으로는 심신, 몸과 마음은 우리의 본래 미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옛부터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어떻게 갈무리해서 가져갈 것인가, 이 문제를 심신을 단련한다, 심신을 수행한다, 혹은 심신을 수행한다, 마음 수행,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불교에서는 수섭이란 말을 씁니다. 수섭. 젤, 칠판에 젤 위에 써놔 있어. 닦을 수, 예, 익힐 섭. 보통 수행한다, 이렇게 하는데, 예, 불교적으로 보면은 수섭이란 말이 더 맞아요. 숫자는 저게 이제, 예, 여러분들이 잘 귀에 많이 들었듯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자기 몸을 닦고, 가정을 다스리고, 이런, 그런 유교, 유학자의 도덕 원리가 있는데, 그때 몸을 닦는다. 제 닦을 숫자를 보면은, 옛날에는 목욕탕이 없었기 때문에, 물을 끓여가지고, 보름마다 한 번씩이나 집에서, 혹은 뭐 양반 집에서는 매일 할 수도 있겠는데, 등에 물을 끼얹으면서 등을 씻는 것을 숫자라고 했어요. 이제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욕한다, 몸을 닦는다, 이런 말에서 이제 나왔고, 숫자, 석자는 위에 깃털 옷자 밑에 흰 백자를 써놨죠. 예, 새끼가 이제 알에서 까고 나면은 날기를 연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참새가 날았다, 날았다, 떨어졌다, 날았다, 떨어졌다 하면서 하늘을, 창공을 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게 깃털 옷자를 쓴 까닭이고, 밑에 흰 백자는 보통 흰 백석 하기도 하고, 살일 백, 말하다 할 백, 이렇게, 이렇게 씁니다. 말하다. 말하다 할 때도 옛날에 주인 백 이런 말 들어봤죠? 공고할 때, 그 살일 백, 이 말하다 할 때. 근데 말을, 어린애가 말을 하려면은, 말을 배우려면은, 끊임없이 말을 중얼거리다가 계속 말을, 부모님이 가르치는 말을 외우다가 드디어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 연습하는 것을 습자라고 해요. 우리는 수행하려고 하는 것은 배워서 반복 연습하는 것을 습이다, 수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습자를 보면은 이제 공자의 말씀을 모아낸 논어라는 게 있는데, 논어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되면 다 배우게 되는데, 하기 시렵지 불역열로와, 그렇죠?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때때로 익히니

시, 섭지, 지는 배운 것입니다. 갈짓자 써가지고 배운 것을 때때로 익히니 때때로 익히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저 설명할 때 말씀 서자를 써놓고 왜 기쁠 열자로 쓰는가. 한자에는 두 가지 발음이 나는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기쁠 열자라. 악의 시접지 불행열, 불행열로 배운 것을 배워서 때때로 반복 연습하니 그것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옛날부터 네, 선배들로 다 이렇게 배움의 즐거움을 이야기했는데 이때의 습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예, 보리도 차제를 공부하는 바로 그 태도입니다. 이제 보리도 차제의 네 가지 위대함 저번에 예,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모든 가르침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알아지는 위대함이 있다. 77페이지입니다. 예,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79페이지로 가면은 79페이지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은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하자도 차제에서는 직접 계율을 지키는 것과 다음 생에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사성제 등의 기본 근본 가르침으로 해탈을 얻게 되는 내용이 중사도 차제 안에 있다. 또 보리심을 일으킴으로써 육바라밀을 닦아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상사도 차제 안에 있으므로 이러한 모든 실천들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가르침에 상충됨이 없으면 정법을 통달한 것이 된다. 여기서 바로 왜 보리도 차제라고 하는가. 차근차근 단계와 순서를 밟아가는 깨달음의 단계를 이야기했는데 바로 여기서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번역을 하기를 사자가 선비사자예요. 상중화 선비사자니까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그 유생 선비들이 이야기 공자님 말씀하는 것하고 상당히 상통하는 면이에요. 학식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상사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예, 상사도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육바라밀을 닦고 대승보살을 이야기해요. 대승에 한국불교는 상사도를 닦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상사도를 지향해요. 그러면 허공 중에 갑자기 기초도 없이 허공 중에 집을 빌딩을 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사도 제일 기초 공사부터 해야 되는 기초가 바로 하사도. 하사도는 계율을 지키고 다음 생에 있다고 굳게 믿고 선업을 쌓으면서 다음 세계 높은 세계 천상 세계에 가거나 아니면 극락 세계에 가가지고 근기를 성숙해서 다시 인도 완성해서 불교계의 큰 인물이 된다든지 아니면 출가해서 스님이 된다든지 이게 바로 하사도. 하사도 중사도는 바로 오늘날 이야기하는 초기 불교 남방 불교 테라바다 상자부 불교입니다. 예, 사성제 팔정도를 닦아가지고 열반할 정도 하는 길이다.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진 중사도의 이야기예요. 상사도는 이제 바로 그 위에 중사도 위에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살의 대성 보살길을 간다. 육발매를 닦는다. 이렇게 차제가 다 되어 있어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모든 가르침이 요의법으로 나타나는 위대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요의법이 뭔가 이걸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 저쪽에 이제 칠판 제일 끝에 쪽으로 한문으로 써놨어요. 사의 법, 네 가지 의지하는 법, 네 가지 의지하는 방법. 우선 1. 어법불의인, 법에 의지해야지 사람한테 의지하지 마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야지 사람한테 의지하지 마라. 두 번째, 의지. 불의식, 지혜에 의지해야지, 반야지혜에 의해야지, 이때는 지혜는 반야, 반야에 의해야지, 지식, 아르마리에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반야에 의지하라, 이 말은, 네, 공을 모든 현상에 무상하고 실체가 없으면 모함을 가르치는 그 지혜, 그걸 지혜라고 해요. 그 지혜에 의지할 것이지, 알고 모르고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지식에 의존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많이 알아도 똑똑하고 엄청 많이 알아도 박사를 받아도 불교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의 진리를. 그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많이 못 배워도 지혜가 있는 분이 있어요. 네,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시골에 착하게 살았던 분은 많이 배운 건 없어도 인생의 지혜를 알 깊은 지혜가 있잖아요. 그런 그 지혜, 예, 그 지혜에 의지해야지, 지식에 의지하지 말라. 세 번째는 의법, 의이 불의이라고 해놨죠. 뜻에 의지해야지, 말에 예, 의지하지 마라. 말을 따라가지 마라. 왜냐하면 말은 이렇다, 이 사람마다 말은 달리 할 수 있어요. 착하게 살아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 올바른 일을 행하라, 정의롭게 살아, 이렇게 하는데, 사람의 수준에 맞아서 이야기한 것이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짜로 깊은 뜻을 찾아서 따라가야지, 말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 요의법, 불이 불로의법, 요의법 불로의법. 저 한자가 아라비아 숫자로 1, 2, 3자 비슷하게 쓰는 거 있죠. 지금 한문에 저런 글자가 있어요. 명료할 요자예요. 명료할 요자. 확실할 요자. 확실하게 뜻을 다 밝힌, 교리를 다 밝힌 법을 요의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리도 차제로는 요의법을 다 갖췄기 때문에 아무런 허물이 없다. 세 번째, 모든 가르침을 널리 이해할 수 있는 위대함이 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예를 들면부터 같이 외워봅시다. 예를 들면 광대한 경전은 바다와 같고, 핵심적인 세 가지 즉 줄리심, 보리심, 공성에 대한 올바른 견해는 바닷속의 여의주와 같으며, 보리도 자제는 배와 같고, 그것을 가르치는 스승은 선장과 같다. 바닷속에 여의주가 있더라도 배를 의지하지 않으면 여의주를 찾기는 그냥 대신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 뿐이다. 이렇게 모든 가르침을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위대함이 보리도 자제로는 갖춰져 있다. 여기에 핵심적인 세 가지를 삼종요도라고 해요. 삼, 석삼자, 종료종자, 요, 중요할 요자, 길도자. 삼종요도가 바로 줄리심, 보리심, 공성에 대한 견해. 이 세 개는 외워놔야 돼요. 계속 나와요, 이게. 줄리심, 보리심, 공성에 대한 견해. 공성에 대한 올바른 견해. 줄리심은 바로 우리가 욕계에, 이 세계가 욕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왜 욕이라고 합니까? 식욕과 성욕. 막 크게 생각하면 두 개, 다섯 개, 넓게 생각하면 다섯 개. 재색, 식명수. 재물욕, 재산이 만에 돈을 밝힌다. 재색, 식명수. 색, 이제 남녀가 합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그게 색, 재색, 식, 그러고 먹어야 된다. 식 먹어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먹으면 좋은데 더 잘 먹으려 하니까 문제가 재색, 식, 명예, 그 다음에 수면욕. 이게 이제 일반적인 중생의 다섯 가지 오욕인데, 그 중에도 특히 이제 강한 게 식욕과 성욕입니다. 식욕, 성욕. 이 두 개로 이루어진 세계가 바로 욕계의 세계예요. 욕계는 천상세계까지 포함돼요. 도리천,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까지 다 뭔가 먹어야 돼. 욕계 천상에는 먹어야 되는데, 우리처럼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에너지, 정면 빛이라든지 향기를 먹고 살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올리면은 신선한 과일, 빛나는 과일, 예, 색깔이 반짝반짝하고 색깔이 갖춰진 그런 신선한 음식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예, 중음신이 만약 조상님이 온다면은 그게 향기와 빛깔, 그런 향을 피우고 향기와 빛깔을 먹고 에너지를 먹고 살아가요. 그리고 거기도 천상세계도 이제 다 남녀, 남신과 여신이 있어요. 남성과 여신. 그렇기 때문에 이 욕계는 그까지 다 포함돼요. 물론 육도윤회가 다 욕계에 속해 있어요. 욕계에서 벗어나야 되는 큰 결심을 해야 그게 줄리심이라.
욕계는 항상

응망생세가 반복한다. 고락이 반반이다. 아무리 부자도 고통이 있고 결국은 목숨을 내놓고 마지막엔 죽어야 된다.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고 일상생활에도 반고발락이다. 고통스러운 만큼 항상 고통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즐거움도 가끔 있긴 있는데 결국 나중에 죽을 때 보면은 아 일장춘몽이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성인군자 천하의 영웅들이 천하의 부자들이 다 죽을 때 아 일장춘몽이다 이러고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출리심. 네 번째 큰 허물이 저절로 소멸되는 위대함이다. 우리가 보리도 자제론을 공부하면은 내가 이 생에 혹은 전생에 지었을지도 모르는 죄업이 다 정화될 수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82페이지 다 82페이지 위에서부터 읽어봅시다. 문수여 정보를 버리면 그 죄가 크나니 문수여 예의 가르침을 어떤 때는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때는 좋지 않게 받아들인다면 이는 정법을 버리는 것이다. 정법을 버리는 것은 열을 욕되하는 것이며 또한 성가가 욕되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밑에 것은 제가 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스님의 법문들 듣고 이것은 지혜롭다. 이건 지혜가 아니다. 혹은 또 이것은 보살을 위한 가르침이지 일반인들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다. 이거는 경지가 너무 높다. 이거는 경지가 너무 낮다. 이거는 저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이 들을 내용이지 내가 들을 내용이 아니다. 이제 내가 법문을 들으러 가가지고 어떤 스님이나 어떤 주위 스님 법문이나 어떤 데로 가가지고 내가 부처님 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이렇게 분별 판단하는 것은 내 분수에 넘치다. 내가 배우는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교수를, 선생님을 이래 속으로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왜내 공덕이 감소된다. 부처님 법을 감소된다. 왜그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그 스님이 그렇게 말씀했겠지.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8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또 읽어봅시다. 무상에 대하여 배움으로써 이번 생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고 부르심을 일으키는 것에 대하여 생각함으로써 이기심에 생긴 죄업이 없어지고 무아를 생각함으로써 자아까지도 없애는 등 지은 죄가 저절로 소멸되는 위대함이 갖춰져 있다. 예, 부처님 법에 이렇게 모든 공덕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배운 것을 잊지 않고 다 귀에 간직했다가 수시로 꺼내가지고 사유하는 것. 그러면 다 이것이 덕이 되고 공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에 보리도 자제의 세 가지 특성. 첫 번째, 모든 가르침의 핵심을 요약하여 빠짐없이 갖추고 있다. 모든 가르침이 이 안에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중간에 까다모의 스승 델룽파께서는 여기서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불교 자제를 가르칠 때 경전에 3년 다 꺼내고 있어서 우주의 모든 경전들이 떨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자, 옛날에 까담파의 스승이 델롱파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교 자제를 이야기할 때 경전의 심장을 바야신경의 그 심장 예, 바야신경의 그 심장이 마음 심장인데 그게 심장을 뜻해요. 흐리따야라고 하는 하트 그걸 3장, 불법 경륜론 3장을 꺼냈기 때문에, 심장을 꺼냈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이 다 벌벌 떤다, 이 말이에요. 왜? 보리도 자제론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전이다. 옛날에 선사 스님들이 팔만대장경이 마음 심장 하나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도리를 알겠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자, 그와 같이, 팔만대장이 보리도 자제론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그 밑에, 보리도 자제는 꼭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리도 자제는 모든 경전의 핵심이 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전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다. 이렇게 칭찬해 놨습니다. 자, 한 장 남겨서 위에서 세 번째 요입, 모든 것이 갖추어진 요입법의 왕인 보르도 자제를 만났을 때 열심히 정진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이 보르도 자제를 만났을 때 열심히 이제 빠짐없이 결석하지 않고 자세히 들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위대한 스승이신 나가르주나와 아상가의 교학에 뛰어난 릭백 고죽파와 셀링파의 정통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므로 다른 것보다 더욱 특별하다. 이거는 이제 보르도 자제론을 이제 칭찬한 말입니다. 자,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잠깐 쉬기로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폭격 명령을 거부하고 8만 대장경을 지켜낸 고 김영환 장군을 기리는 추모제가 봉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보존한 선택이었다며 뜻을 되새겼습니다.

0: 공원문화유산지구내 규제가 완화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찰에 가해졌던 일방적인 규제를 풀고 공존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다비는 자연환경과 지역의 문화, 문중의 전통에 따라 다른 작법으로 발전했습니다. 기획보도 마지막 수행 다비 세 번째 순서로 범어사와 수덕사에 담긴 과학과 지혜를 살펴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상품 개발자와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불교회화 특별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불교회화가 K문화 콘텐츠의 새로운 원천이자 영감이 될 수 있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방송포교전법도량 BTN 불교TV 무상사 참선반 63기가 3개월간의 정진을 마치고 회향했습니다. 참선과 명상으로 마음의 쉼을 찾은 수강생들은 일상에서 수행을 이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한국전쟁 당시 폭격 명령을 거부하고 천년고찰 해인사와 8만 대장경을 지켜낸 고 김영환 장군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불교계와 군, 유족들은 김 장군의 결단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지켜낸 역사적 선택이었다며 그 뜻을 되새겼습니다. 현장에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1: 고 김영환 장군의 영전 사진과 훈장이 후배 공군 장병들의 손에 들려 영단 위에 고이 모셔집니다. 1951년 한국전쟁 당시 공비 토벌을 위해 해인사 일대를 폭격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지만 당시 공군 조종사였던 고 김영환 장군은 천년고찰 해인사와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지키기 위해 폭격을 거부했습니다. 문화유산을 지켜낸 그의 용기와 결단을 기리는 고 김영환 장군 72주기 추모 대례제가 지난달 30일 해인사 고 김영환 장군 공적비 앞에서 엄수됐습니다.
2: AI를 기반으로 한 무기들이 전장을 지배하는 이 시대에 신념에 따른 판단은 점차 사라지고 고 김영환 장군님의 확고한 신념은 오늘 우리들에게 숭고한 가르침으로
1: 추모 다례제에는 해인사 주지 해일 스님과 군종 특별고구장 법원 스님 진주 공군사령부 권영민 사령관, 김윤철 합천군수, 유족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해 장군의 숭고한 뜻을 추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당시 긴박했던 상황과 김영환 장군의 결단을 담은 영상물을 함께 시청하며 국가와 문화유산을 지켜낸 그의 희생정신을 되새겼습니다.
3: 저를 포함한 모든 공군인은 장군님의 높은 뜻과 팔만 대장경에 담긴 호국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4: 그 위대한 결단 덕분에 천년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팔만 대장경은 오늘날까지 우리 곁에 온전히 남아 민족의 가구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고
1: 추모제를 마친 참석자들은 김영환 장군이 지켜낸 장경판장과 팔만 대장경을 둘러보며 문화유산을 위한 역사적 결단의 가치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문화유산을 보존한 한 군인의 용기와 신념은 72년이 지난 오늘도 호국 정신과 문화유산 보존의 소중한 가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 팔만 대장경이 지니고 있는 그 가치와 위대함을 인지하시고 끝까지 지켜내신 저희 아버님 김영환 장군을 가족 대표로서 무척 자랑스럽게
1: 나라와 문화유산을 함께 지켜낸 고 김영환 장군의 숭고한 결단과 호국의 의미를 되새기는 6월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소중한 역사로 남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0: 자연 생태계와 경관 중심으로 묶여있던 자연공원 정책이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자연공원의 공원 자원 개념에 문화 경관이 공식 포함되고 공원 문화유산 지구 내 규제가 완화되는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데요. 사찰에 가해졌던 일방적인 규제를 풀고 공존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입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지난달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며 자연공원을 바라보는 국가의 패러다임이 보전과 규제에서 상생과 공존으로 전면 수정됐습니다. 기존 법안이 자연 생태계 보전에 치우쳐 전통사찰을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했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함께 살아 숨쉬는 문화의 가치를 법적으로 공식 인정한 겁니다. 개정안은 공원 자원의 정의에 문화 경관을 명시해 공원 문화유산 지구 안에서 문화 경관 보전과 이용, 사찰 보전 관리

0: 관리를 위한 행위 허용 기준을 한층 확대했습니다.
1: 가장 큰 변화는 전통 사찰과 사찰님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공원의 중요한 공공자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공원 문화유산지구 지정범위 확대를 통해 공간적 기반이 넓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0: 현장 사찰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제도적 공간적 기반의 확대입니다. 불사 중심의 제한적 행위를 넘어 사찰 숲을 활용한 치유 휴식 공간, 사찰 보존 관리를 위한 공익적 시설 조성이 전향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 초 공원 문화유산 지구 지정 기준도 본사는 300m에서 500m로 일반 암자는 50m에서 100m로 확대돼 사찰님을 활용한 수행과 교육, 해설, 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사찰님이 공익적 가치 증진과 방안과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등 공원관리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문화경관 보존과 복원, 사찰숲을 활용한 명상 치유와 자연체험 프로그램 운영, 재난안전기반 구축 등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0: 사찰을 옥죄던 중복 규제가 완화되면서 사찰님의 생태적 가치를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길이 대폭 넓어진 셈입니다. 조계종은 8만 7천여 헥타르에 달하는 사찰님의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활용해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다비는 사찰이 자리한 자연 환경과 지역의 문화, 문중의 전통에 따라 각기 다른 작법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범어사와 수덕사는 우리 고유의 온돌 원리를 응용해 공기의 흐름과 열을 조절하는 독특한 작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마지막 수행 다비 세 번째 순서로 두 사찰에 담긴 한국 전통 다비의 과학과 지혜를 살펴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다비는 사찰이 자리한 자연 환경과 생활 문화, 선대 스님들의 지혜가 어우러져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금정총림 범원사 다비는 온돌 구조와 숯을 활용한 독특한 방식으로 전승됐습니다. 범원사 지장암 뒤편에는 1974년 조성된 상설 다비장이 지금까지 원형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돌담으로 둘러싸인 다비장 안에 약 2톤의 숯을 깔고 그 위에 법구를 모신 뒤 새끼 타래와 솔가지로 덮어 연화단을 완성합니다. 앞쪽에 마련된 하나의 바람 구멍을 통해 불을 붙이면 공기의 흐름과 열의 이동이 자연스럽게 조절돼 약 12시간 동안 다비가 진행됩니다. 벼농사 문화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집과 숯, 솔가지 등을 활용했다는 점에서도 한국적인 생활 문화가 담긴 다비로 평가됩니다.
4: 범어사는 특이한 게 돌담하고 수다고 그리고 연기가 안 나죠. 간단하게 그냥. 그리고 나중에 석굴 할 때 이럴 때 보면 아주 뼈가 하얗고 그대로 참 이리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3: 덕숭 총림 수덕사의 다비도 온돌 구조를 응용해 불길이 지나가는 길을 만드는 고래 방식이 특징입니다. 동서 방향으로 길게 판 고량 안에 공기가 흐르는 통로를 만들고 그 위에 통나무와 장작, 솔가지를 쌓아 연화단을 조성합니다. 특히 마른 솔가지와 젖은 솔가지를 번갈아 사용하는 방식은 불길이 밖으로 치솟지 않고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 선대 스님들의 지혜가 담겼습니다. 공기 흐름과 주변 지형까지 고려한 구조 덕분에 수덕사 다비는 약 4시간 만에 화장이 가능할 정도로 효율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덕사에서는 다비가 끝난 뒤 긴 대나무 젓가락으로 유골을 수습하고 쇄골에 수수밥과 섞어 숲에 뿌립니다. 육신을 자연에 다시 돌려보내고 다른 생명에게 보시한다는 불교적 가르침과 함께 자연과 공존하려는 지혜가 담겼습니다.
5: 지수 앞으로 가서 지수 앞으로 흩어지는 거지. 바람은 바람대로 가고 호흡은 뜨거운 거는 뜨거운 대로 날아가고 또 물은 물을 대로 가고 하나의 법신이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우주로 돌아가서 그런 거지 뭐.
3: 온돌의 원리를 활용해 불길의 흐름을 다스리고 주변에서 얻은 자연 재료로 연화단을 완성한 수덕사와 범어사의 다비. 지역의 생활문화와 선대 스님들의 지혜가 녹아든 두 사찰의 다비는 한국 승가가 오랜 세월 지켜온 전통의 독창성과 문화적 가치를 보여줍니다. BTN 뉴스 이지훈입니다.

0: 박물관 기념품, 이른바 뮤즈를 구매하는 게 인기인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상품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불교 회화의 예술성과 상징성을 조명하는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서사와 전통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불교 회화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21세기 콘텐츠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시대 감로도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자 곤장을 맞는 사람, 구슬하는 무속인 등 다양한 인물들이 각기 다른 서사를 품고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교 회화는 신앙의 대상인 성보이자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최근 뮤지엄 굿즈 열풍과 함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상품 개발자, 디자이너 대상 불교 회화 특별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불교 회화가 K문화 콘텐츠의 새로운 원천이자 디자인 영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 도상을 알고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디테일 중에 내 눈을 잡아 끄는 것들을 찾아갈 때 조금 더 풀어낼 거리들이 많다. 불상뿐만이 아니라 공예뿐만이 아니라 불화도 좋은 입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정명희 학예사는 불교 회화를 이루는 시대적 배경과 작은 요소 하나하나가 문화상품의 새로운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고려 14세기 수월 관음도에는 관음보살이 수정염주를 착용한 모습이 등장하는데 실제 같은 시기 개성에서 출토된 수정염주와 형태가 매우 닮았습니다. 특히 고려 불화에 정교하게 표현된 의복의 문양과 직물은 당시 기술력과 미적 감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오늘날에도 다양한 디자인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 고려가 굉장한 이 하이테크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특히 직물과 이걸 시각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느냐인데 굉장히 삶과 유리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사람들의 어떤 물질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 정학예사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우리나라 전통문의 직물, 성보문화재연구원에 한국의 불화 등 다양한 연구자료들을 추천하며 새로운 콘텐츠들이 개발되길 기대했습니다. 힙한 굿즈를 넘어 불교 회화에 담긴 의미와 서사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문화상품이 새로운 K-콘텐츠 경쟁력으로 떠오를지 관심이 모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방송포교 전법도량 BTN 불교TV 무상사 참선반 63기가 3개월간의 정진을 마치고 회향했습니다. 바쁜 삶 속 참선과 명상으로 마음의 쉼을 찾은 수강생들은 이제 일상에서 수행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BTN 무상선원이 깊은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무상사 참선반 63기. 지난 4월 입재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참선 정진을 이어온 무상사 참선반 63기가 6월 30일 3개월간의 과정을 회향했습니다. 70여 명의 회원들은 올바른 좌선 자세와 호흡법, 가나선의 핵심인 화두 입문 과정을 체계적으로 익혔습니다. 지도법사인 자홍 스님은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치열한 경쟁이 반복되는 현대사회일수록 스스로 마음을 쉬게 하는 참선 수행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4: 고자극 시대고 너무나 빨리 변하는 사회 속에서 좀 마음이 쉴 자리가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가 마음을 쉴 수 있는 어떤 방법론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공부도 하고 스스로한테 실험을 해보는 하나의 장이랄 수가 있거든요.
3: 참선반 회원들은 수행의 가장 큰 장애물인 졸음과 멍해지는 혼침을 극복하며 좌복 위에서 나를 깨우는 화두를 붙잡았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워 이 목고라는 화두에 집중하며 보낸 시간은 마침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5: 가만히 명상하면서 참선서 이목고 하다 보니까 우주 만물이 정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구나.
3: 63기 참선반이 회향하자마자 일찌감치 다음 기수도 동참을 신청하며 남다른 수행 열기를 보였습니다.
6: 저는 이제 이번 기수를 마치고 새 다음 기수도 접수를 해놨거든요. 이 공부는 내 마음을 다스리고 수행 정진으로 함으로 인해서 이타심과 보리심이 절로 행을 할 수 있게끔 현재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3: 3개월간의 정기 강좌와 실참은 막을 내렸지만 도반들의 참된 수행은 일상이라는 새로운 현장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참선은

0: 단순히 앉아있는 것을 넘어 일상의 모든 순간을 수행의 연장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자홍 스님은 내가 본래 부처라는 단단한 믿음으로 선적인 지혜를 삶 속에서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중요한 건 이제 앉은 자리에서 참선하고 명상하고 또 중요한데 어떤 참선적인 삶, 그다음에 명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스승들께서 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명상적인 지혜, 선적인 지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0: BTM 무상사는 이번 63기 회향에 이어 64기 참선반 모집을 시작하며 도심 속 대중포교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밥차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의 주최로 매주 서귀포 올레시장에서 제공되는 사랑의 밥차가 지난달 30일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회원들은 이날 어르신들을 위한 300인분의 점심을 대접하고 희망 나눔 성금 100만 원을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에 기부했습니다. 고영호 수석 부회장은 어르신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7월 2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붓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 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1990년대 말 미국의 유명 시사 잡지 라이프에서 1000년간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100대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1위에 올랐을까요? 바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보다 먼저 발명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불조 직지 신체 여전 직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과 고승들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직지는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인쇄 역사상 매우 중요한 기술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8세기 초까지만 해도요, 신라에서는요, 목판 인쇄술이 발달했습니다. 12세기 초, 이 서고에 보관하던 책들이 화재로 인해 소실되니까 이 13세기 초에 이르러서 새로운 인쇄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낱낱이로 독립된 금속 활자를 이용하는 인쇄술이었습니다. 이 활자를 갈아 끼워서 인쇄하는 방식은요, 인쇄 기술에 혁신을 가져왔고요. 1377년 7월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된 직지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동 금속 활자본의 증거가 됩니다.

0: 서양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인 구텐베르크의 42행성서가 1455년에 인쇄됐으니까 무려 78년이나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치를 인정받아서요, 2001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직지, 이거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직지를 소장하고 있는 곳은요, 바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입니다. 연유를 좀 살펴보면 대한제국 시기에 초대 주한 프랑스 공사가 이 직지를 정식으로 구매한 이후 이걸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보관하게 된 것이죠. 직지는요, 이렇게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 유산 가운데 해당 국가가 소장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유일한 사례라고 합니다. 지구상에 단 한 권밖에 없는 소중한 기록 유산이고 또 우리 조상들이 만든 건 변함이 없잖아요. 프랑스에 가 있다고 해서 그게 프랑스인들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인류 최고의 기록 유산, 직지 심취 요절을 기억해 주십시오.
1: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견무신신 변제사

삼보 대승야 종진 영예야 흥내미온 미신 현시안 보시누나 삼천세의 무법설법 세법우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 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원무종약 칭담인월 시

충성 금정 총리 모모사 총리 내종 노소 미구 미군이 3

검정사나 선찰대본산 검정총림 범어사 정정지 수월도량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과 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불법문종 신심경고발보리심영불태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대원시의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부모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성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연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대원 보모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보모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출이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 3제 팔란 404병 일시소면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0: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4: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하

0: 만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자연에서 자라 인간의 손이 빚어낸 맑고 그윽한 향기. 오랜 세월 이 땅 사람들이 음미하고 즐겨온 차. 이 차 한 잔이 우려낸 오랜 정성과 기다림은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다져진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0: 지리산에서 날인 물줄기, 섬진강. 비옥한 땅을 적시며 우리네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왔다. 지리산 중턱에 자리한 구례 화엄사. 백제성황 22년, 544년에 인도에서 온 영기 스님에 의해 창건된 천년 사찰. 화엄사 경내 효대라는 언덕에는 특이한 성물들이 있다. 바로 국보 제35호 사사자 3층 석탑. 석탑 앞 석등에는 탑을 향해 꿇어앉아 차를 올리는 인물상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효심 깊은 영기 스님이 어머니를 위해 차를 공양하는 모습이라는 것. 이곳 지리산과 차의 깊은 매력을 알 수 있다. 화엄사를 창건할 당시 영기 조사가 인도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 심으면서 이 땅에 차나무가 자라게 되었으며, 한편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대렴이 차 종자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녹차의 시베지가 바로 이곳 지리산 기석 장죽전이다. 신라시대에 시작된 차 재배는 불교 문화와 함께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야생차가 자라는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1: 지리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강수량이 풍부하고 연중 안개일수도 높고 가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차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 최고의 분포 중심지입니다.
0: 화엄사의 산의 암자인 구층암. 찻잎 따는 손길이 분주한 구층암의 덕재 스님. 양력 4월 20일경 고구를 전후로 나는 부드러운 햇잎이 제일 품질이 좋다 보니 찻잎 따는 손길도 분주해진다.

0: 곡과 맛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 고유의 차 제조법이라 불리는 제단은 국가 무형문화재 제130호

0: 지정되어 있다. 한반도 남부지방에 차산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차 제조법이 공유 전승되어 왔다. 달궈진 가마솥에서 뜨거운 물로 차를 볶아 수분을 빼는 이른바 차를 덮는 과정. 덮기를 마친 찻잎을 식힌 후 찻잎의 모양을 바로잡고 차가 물에 잘 우러나게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의 시간이 만들어낸다. 지리산 야생차로 차를 덮는 덕재 스님은 오랜 세월 차와 함께하면서 그만의 다양한 제다법을 익혔다. 맛과 향을 따라 생녹차를 만드는가 하면 최근에는 시간을 두고 묵히는 발효차도 빚어낸다.
1: 재작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처음에 만들면 이제 녹색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발효가 돼서 색깔이 좀 변하고 있는 과정에.
0: 다선일미, 불가에서 차와 선은 한 가지 맛이라는 때. 졸음을 쫓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차의 효능 덕분에 불가에서는 오랫동안 차가 사랑받아왔고 이 땅의 차 문화 역시 불교를 통해 이어졌다.
2: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 게 원료 자체가 우리 몸을 이롭게 하고 정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죠. 사람을 차분하게 하고 안정시키고.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4: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0: 병고 액란에서 벗어나고 발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1: 보살운동 근본도량 금강선원에서 제14회 금강경 강송대회를 봉행합니다. 그에 앞서 금강경 강송 응시 지원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캐거 대종사님께서 남기신 뜻에 따라 금강경의 참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널리 알리고자 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445-8484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2: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0: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신중주림신 주야 신중주가신 주하신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혼과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홀려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이끄시고 보살님네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더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호는 세상 불법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짜마다 좋은 국토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청정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음항계율 들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자기 나쁜 곳엔 광명 넣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여 흉내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0: 누구 할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건코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있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지다.
1: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웨이.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벽안당 법인 대종사의 법문을 회고하다. 경봉 조사 위상족, 경봉 조사의 대를 이은 맏상좌가 되어 천성산 내원선원에서 조사 관문을 격파하셨네. 조계 종단의 정화 불사에 온몸을 던지셨고 청백가풍으로 육환장을 떨치셨네. 영축산 통도사의 진정한 사표이셨으며 안과 밖이 한결같고 항상 정묵으로 바라보시었네. 법좌에 올라 법문하실 때는 주장자를 높이 드시고 부처와 조사의 심인을 바로 보도록 열어보이셨네.

0: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 달마도. 김류현의 해피 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 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 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2: 탄환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하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3: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하남도량의 승방 신축 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0: 창단, 창단 10주년 기념 정기 연주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날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BTN 불교TV 아나운서 김지원입니다. 네, 정말 2층까지 가득 채울 만큼 많은 분들께서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간 그중 두 분을 모시고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청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선찰대본산 금정총리 범호사주지 정호 스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1: BTN 불교TV 합창단 10주년 기념 정기 연주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 찬불 공양은 청정하고 맑은 소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고 중생의 어두운 마음에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깊은 수행의 한 과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선 합창단원의 모습에서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 자비의 법음을 전하고자 하는 깊은 원력과 아름다운 불심의 위를 보게 됩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영상 포교의 중심에서 언제나 묵묵히 부처님의 법을 널리 펴며 오늘 이 뜻깊은 무대를 마련해 주신 BTN 불교TV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한 구절의 법문만큼이나 오늘 이 자리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의 화음이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쉬어가게 하고 평온을 선물하는 큰 감동의 울림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처님께서 아름다운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번뇌를 소멸한다 하였습니다. 단원들이 정석껏 빚어낸 청정한 음성 공양을 통해서 가슴 속 엉어러진 번뇌를 모두 내려놓으시고 마음의 평안과 대환희심을 가득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BTN 불교TV 부산합창단의 정기 연주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BTN 불교TV와 합창단의 앞날에 부처님이 가오가 늘 함께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에 든든한 격려를 해주신 정호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한 분을 더 모시겠습니다. BTN 불교TV 김수현 부산지사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2: 이 바쁜 일정에 이렇게 큰 스님들께서 참석해 주시고 또 저희 정기 연주회가 무난히 잘 될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도와주시는 스님들이 많이 참석하신 것 같아서 늘 감사드리고 또 지금 이 연주회 연습 많이 하느라고 애쓴 우리 단원들한테도 그동안 고생했다고 1년간 또 이런 인사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끝까지 저는 인사 말은 거기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잘 참석해 주시고 진심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시는 김수현 지사장님께도 한 번 더 큰 박수 보내주시죠. 자, 여러분 이 두 분의 귀한 말씀 덕분에 오늘 이 연주회가 더 빛이 나게 된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바바나의 의미를 담은 두 번째 장을 멋지게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무대에서는 BTN 불교TV 합창단뿐만 아니라 리르 트리오, 이 현악 트리오가 함께하면서 우리 합창단의 하모니를 현악의 선율로 아름답게 또 포근하게 품어줄 겁니다. BTN 불교TV 합창단이 이번 무대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곡은 시방의 이치 그리고 반야인데요. 이 마지막 반야라는 곡에서는 아주 특별한 분과 함께합니다. 바로 우리 시대 문화 공양주이시죠. 자명 스님께서 함께 하실 텐데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현악의 선율 그리고 BTN 불교TV 합창단 자명 스님께서 함께하는 이번 무대 여러분의 박수가 필요하겠죠? 큰 박수로 열어보겠습니다.

하얀 곶간은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바르라니까 금머리 박사 곶간에 감추어 두 볼에 흐르는 빛이 경작으로 고와서 서로 우어라.

야, 그저 감탄만 나옵니다. 오늘 이 정기 연주회를 준비한 스님의 이 각별한 진심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무대였는데요. 여러분, 자명 스님 그리고 이 승무를 전해준 신현우님에게도 큰 박수, 이 무대가 떠나가듯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10주년 우리 콘서트를 축하하기 위한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하모니로 위로를 전하고 있는 부산 포교사 합창단인데요. 바바나 콘서트를 위해서 귀한 걸음을 해준 부산 포교사 합창단이 여러분께 들려드릴 곡은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요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가만히 있기 어려울 만큼 아주 흥겨운 무대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짜장면 좋아하세요? 자, 짜장면 하니까 다음엔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벌써 눈치를 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 맛있는 짜장면 한 그릇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중화반점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창단 창단 10주년 기념으로 함께하고 있는 정기 연주의 바바나 콘서트 이제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에 이어서 저는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BTN 불교TV 아나운서 김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무대 더 힘차게 열어야겠죠? 여러분 큰 박수와 환호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오직 만든 성부나 또 중생을 위해서 모든 진상을 중에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만약 성부를 한다, 자기를 위해서 저에게 진상을 위해서 유도하고 실제로 유도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치관은 있습니다. 사회를 보는 가치관, 인생을 향한 가치관. 시간은 가고 세월은 가고 그 속에 우리는 늙고 젊은이에게 밀려나고 있죠. 그들은 옳은 것이 되고 새로운 세상 앞에 지난 세월은 밀려나고 있어요. 늙은이는 재고의 가치조차 없다고 버려지고 있지요. 생이 변하는가요? 삶이 변하는가요? 아니, 변할 수 있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절약은 망고의 진실일 텐데, 낭비가 일상인 이 시대가 건강한 것인가요? 저들의 가치와 오름이 진정 오름인가요? 오래된 것들은 활개치는 젊은이에 밀려 좀비의 모습으로 쪼그리고 있어요. 작다고 약한 것인가요? 작은 빛이 어둠을 거두듯 큰 것만이 강한 것은 아닙니다. 작아도 세상을 맑히는 진리는 세상을 지키죠. 간으로도 진실은 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있죠. 그것을 지운다 해도 지워지지 않아요. 빛이 간으로도 하늘을 향해 거침없이 퍼지듯 진실은 짓밟아도 사라지지 않고 단단해지기만 합니다. 흔든다고 흔들리는가요? 짓밟는다고 사라지는가요?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해가 되어 세상을 밝히고 달이 되어 세상과 인간을 지킵니다. 흐르는 물을 막을 수 없듯 흐르는 물소리를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흙탕물 속에서도 떠오르는 맑은 물을 어느 누가 지울 수 없듯 하늘에 퍼지는 맑은 새소리를 막을 자가 없어요. 시대는 지나가고 있어요. 옳지 않은가 거짓은 소리를 높이 낸다 해도 지워지고 맙니다.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고매함은 세상을 지켜 모든 사랑과 세상을 세워가는 뼈가 되고 있어요. 흙탕물은 흘러 강이 되고 정화된 강물은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사랑과 문명을 지키고 탄생시켜 가고 있어요. 햇살은 피구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0: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1: 광주 마

아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0: 생명 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지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우기윤입니다. 스님, 많은 선지식들께서 이런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초에 부처님이 계시고 또 보살님이 계신다 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루를 또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계신 정말 많은 분들의 보살핌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렇죠. 우리의 삶은 인과 연과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네.
0: 이 인과 연과 과의 연속성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1: 네네.
0: 이는 내가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으킨 마음을 실천하는 과정이 연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애초에 목표로 했던 과를 얻게 되는데 그 연의 과정에서 수많은 도움이 필요하죠.
1: 네네.
0: 조건과 도움이가 없으면 연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1: 자, 오늘 먼저 모실 초대 손님들이 또 바로 그런 분들이세요.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24시간 긴장하며 생활하고 계신 불교주택관리사회 회장 양원식 불자님, 총무 박숙 불자님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0: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먼저 우리 불자 가족들에게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2: 안녕하십니까. 불교 주택관리사회 회장 양원식 불자입니다.
0: 네, 옆에 청무님.
3: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불교 주택관리사회 그 회의 총무를 맡고 있는 박숙이라고 합니다.
0: 야, 반갑습니다. 불교 주택관리사회 이제 회장님과 총무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우리 회장님, 양원식 불자님께서는 네. 우선 주택관리사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2: 네, 주택관리사는 그 주택관리사 시험을 붙으면은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으로 발령이 돼서 네. 예, 아파트 주민의 그 안전과 그 시설 관리를 관리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관리소장님.
1: 네, 관리소장.
0: 아, 그럼 두 분 다 이제 각각 이제 계시는 곳에서는 다 소장님이신 거죠?
2: 네.
0: 그러면.
2: 네, 다 현직 관리소장입니다.
0: 아, 멋지십니다, 스님. 이 시험이 그렇게 어렵대요, 스님.
1: 그 시험도 어렵고, 사실 이제 우리가 집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특히 현대인들은 못 하나 박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러면 연장도 다 준비된 것도 아니고, 수도가 고장난다든지, 배랑 한번 정전이 된다든지, 이렇게 살 때 참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러 이제 그런 분들을 그 전문가분을 부르기도 쉽지도 않고.
0: 맞아요.
1: 그럴 때 이제 관리사무소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다 도움을 주는 게 아주 큰 도움도 되고.
0: 그러니까요.
1: 입주민들에게는 많은 의지가 될 것 같습니다.
0: 없어서는 안 될 네. 존재의 두 분이 나와주셨는데 네. 스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시험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알겠네요. 네. 이 많은 분야를 다 아울러서 알고 있어야 되니까 참 귀하고 정말 힘든 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매일매일 좀 처리해야 될 그 특히 민원 여기서도 또 민원 전화 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예.
3: 맞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네니까 사람이 생활하다가 생기는 민원들도 많고
0: 예.
3: 그 민원에 의해서 힘들기도 하고 그 민원을 해결하면서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0: 네.
3: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0: 네.
3: 네. 가방면에 인생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인생의 인생 공부.
1: 벼랑간에 왜 이제 정전되기도 하고
3: 네.
1: 단수되기도 하고
3: 그렇죠.
0: 맞죠. 점검발 할 때, 그렇죠.
1: 예. 네. 그러면 거의 24시간 근무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어떠세요?
2: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요 정도 되는 규모의 아파트에서는 그 비상 근무직으로 기존직 근무자라고 그래요.
1: 아.
2: 두 명씩 야간에 24시간 예. 네,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갖고. 근데 일근직들은 이제 관리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9시 출근해서 6시까지 있다가 이제 퇴근하고 나면 그 나머지 그 직원들이 24시간 이제 비상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무슨 긴급 민원 전화나 이런 것을 네.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소장들은 사실 6시에 뭐 퇴근한다 해도 뭐 그냥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다들 참 긴장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요새는 이제 SNS 세대니까
1: 네.
2: 다 이제 카톡방을
0: 빠르게
2: 만들어서
0: 빠르게 소통이 되죠.
2: 거기서 이제 수시로 이제 긴급 사항을 올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저희는 이제 낮이나 밤이나 그걸 보고 이제 뭐 많이 그렇게 거기에서 대처할 거를 긴급 대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관리도 중요하지만 입주민들의 그 생활 안전이 상당히 요새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그 직원들이 긴장을 해서
0: 그럼요.
2: 수시로 교육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이 되면은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붙어서 이제 관리소장 나가는 것도 이제 그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서 시작이에요.
0: 그때부터가 시작이죠.
2: 네,
0: 업무가
2: 그래서 네,
0: 쉽지 않아요.
2: 네, 시작이고
0: 예.
2: 그래서. 법정 교육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소장들을 분기마다 한 번씩 직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0: 네.
2: 그래서 그 직무 교육을 하면서 그때그때 변하는 법령이라든가 또는 뭐 시설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교육을 시켜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가 관리소장을 한 20년 이상 했습니다만은.
0: 오, 오래 하셨네요. 예,
2: 어떤 교육도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꼭 참여해서 그것도 가능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형광펜 딱 들고 가서 말씀하시는 걸 다 볼펜을 쳐가면서
0: 네.
2: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0: 야.
2: 공부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거주하시는 주민 여러분들, 이런 분이 예, 소장님이십니다. 너무 대단하세요. 예.
1: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어쩌면은 행정적인 절차 국가의 일부도 또 하시는 것 같고 또 이제 방범이라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근데 경찰의 일부 역할도 그 단지 내에서
3: 네.
1: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던데 어떠세요, 총무님께서?
3: 많이 있죠. 주택관리사의 로고가 이제 형상하는 것도 이제 가운데 이제 집 모양이에요. 아파트 공동주택 모양이고 이제 이렇게 셋이 손을

0: 잡고 가는데 그 3명이 이제 주택관리사, 건대 정부 아까 말씀하셨던 정부 이제 협력 부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토부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를 짓는 이제 건설사 이런 분도 이제 정부 같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입주민들 이 세 분들 셋이 서로 협력해서 손잡고 화합하고 인화하고 서로 공동체해서 잘 지내자는 그런 이제 노고도 담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하는 일 자체가 다 같이 어우르고 입주민들 불편한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네. 정부에서 요청하는 일 특히나 요즘은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1: 그렇죠.
0: 독거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연세가 들다 보니까 그러면 동사무소나 이런 쪽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 혹시 밤새 안녕이라고 무슨 일이 있는지 연락을 해줘라.
2: 맞아요.
0: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러면 이제 경비대원들이나 이제 어쨌든 아파트에는 미화원도 계시고 청소하시는 이제 그다음에 경비하시는 경비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순찰 돌다가 예. 특이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저희는 바로 그런 거 관공서나 이런 쪽에 연락하고 이제 그런 일도 관리실에서는 하죠.
2: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더 많은 업무를 네. 또 같이 총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업무만으로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여기에 불교주택관리사회를 또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실은 이제 한 모임을 만드는 게 스니 왜 우리 개모임이라고 할까요?
0: 그렇죠.
2: 뭐 친목 모임조차도
1: 쉽지 않아요.
2: 운영하는 게 쉽지 그럼요. 않은데 예, 작년 봄에 첫 모임을 하셔서 꾸준히 성장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회장님께서 멋지게 우리 어떤 모임인지 예, 소개해 주세요.
3: 네,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주택관리사 분들이 관리소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 관리도 하고 민원 관리도 하고 네.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힘든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게 예, 많습니다. 정신적인 압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그런 마음의 그 진정하고 이제 근무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예, 그 전에 이제 그 뭐 포교사 우리 포교사를 제가 하면서
2: 예.
3: 군부대 법당을 한 10년간 군법당 법사를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경험을 살려서 우리 그 동료 소장님들을 관리소장 마음은 우리 하는 말이 관리소장 마음은 관리소장밖에 모른다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1: 그렇죠.
3: 그래서 그 애환을 제가 다 같이 느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가 돼서 그래서 무슨 그런 그 어렵고 힘든 점을 어떻게 할까, 그 해소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제 사찰을 많이 다니고, 어렵고 힘들 때는, 그 다음에 불경도 듣고, 그 다음에 네.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뭐, 우리 또 이거 BTN, 불교 TV 방송을 또 열심히 또 봐가면서, 그런데 그 이런 그 뭐 스트레스든가 이러든 거를 그 많이 해소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소장님들한테도 이렇게 좋은 불교의 부처님 말씀을 한번 전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주택관리사 협회가, 협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법정단체인데,
2: 조직이 네. 있으시군요.
3: 전국에 한 2만 명 이상 되는 그런 전국적인 조직이고, 서울시에만 해도 그 정회원이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야,
2: 맞네요.
3: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무슨 그 동호회 차원에서 산악회나 뭐 이런 건 있는데 정신적인 이런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그게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임이 그런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2: 그렇죠.
3: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아는 게 불교니까 불교를 소장님한테 알리면서 불교 주택관리사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 예.
3: 그래서 했는데 다행히도 옆에 계신 우리 총무, 우리 박수 총무 소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작년에 그 3월 달에 이제 그전에도 이제 준비 좀 했습니다만은 3월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저기 이제 그 종로 쪽에서 모여서 시작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인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
2: 네.
3: 82명.
2: 82명이요? 네, 네, 네. 그럼 처음 그 종로 모임은 몇 분이셨고요?
3: 그때는 이제 그때 그 우리 회원이 그때 한 30몇 명 수준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10몇 명이 이제 모였다가
2: 야.
3: 그래가지고 오픈 시작을 해서 받고 그다음에 7월에 한번 모이고

0: 8월에 이제 그, 야, 이제 성지순례 겸 해서, 우리는 이제 성지순례인데, 이제 저희는 이제
1: 네.
0: 사찰 그 참배 및 문화 탐방 그런 이름으로 해서 불교 주택관리사회 사찰 그래서 해가지고 작년 8월에 이제 그 여름이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좀 서로 이제 소장님들이 이렇게 서로 모아서 한 30몇 명이 그, 예.
2: 와. 제가 절을 다니는 걸 아니까 절에 몇분갈 사람 있으면 같이 가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 버스 한대 보내면 내가 버스 한대 사람 다 채워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게 됐던 거예요.
1: 아유,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표정들도
2: 그래요.
1: 다들 밝으시고요.
2: 네, 어쨌든 집을 떠나고 아파트를 떠나면 밝아져요.
3: 우리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1: 집을
3: 논이
2: 떠나고. 네.
3: 연불한다고. 요즘 이제 등산이라든지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야외에 많이 가시는데 이왕이면은 절에 가고 절에 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명당이라서 기운도
2: 네.
3: 받고
1: 맞아요.
3: 또 기도해서 몸과 마음에 그 힐링도 되고
1: 공기도 좋고요.
3: 공기도 좋고
1: 네.
3: 또 맛있는 사찰 음식도 드시고
2: 그렇죠.
3: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좋았습니다.
1: 어디를 이렇게 또 순례를 하실지 직접 코스를 또 정하시고 또 일일이 스케줄을 다 짜신다고요,
2: 네.
1: 성모님께서. 보통 일 아닌데요. 예.
2: 아니,
1: 그래도
2: 네.
1: 업무보다는 좋으신가요? 그거 짤 때는?
2: 아니, 일할 때, 그래도 제가 그래도 일하는 게 먼저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 저희는 어쨌든 국가에서 지정하는 휴일은 다 놀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노는 휴일에
1: 틈틈이.
2: 조금이라도 그냥 보내는 것보단 내 마음의 평안도 찾고, 그래야지 또 마음이 힐링이 되니까 근무할 때 쌓여 있으면 힘들어요,
3: 그렇죠.
2: 일하기가.
1: 아우,
2: 예, 그러면 일단
1: 그럼요.
2: 풀면 단지에서 가서 일할 때도 그게 조금 더 편안해지니까, 이왕이면 내가 소속돼 있는 쪽, 그쪽으로 해서 편안하게 움직이면, 또 그런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1: 네.
2: 어려운 공부보다 조금 낫잖아요.
1: 암요, 암요.
3: 그럼요. 예.
1: 그, 가실 때마다 매번 꼭 넣는 뭐, 프로그램이나 루틴 같은 게 있으실까요, 회장님?
3: 뭐 기본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0: 그런 거보다는 저희는 이제 그 우선 사찰 참배 가서 부처님 뵙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그
1: 네.
0: 주변에 내그 문화 유적지나 이제 문화적인 거뭐 경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힐링을 하고 또 그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 이제 뭐 SNS로 서로 간에 이제 부처님 말씀을 매일매일 전달하고 하니까 거기서 서로 소통을 하고 하니까 크게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뭐 행사 불교 모임이니까 뭐 이제
3: 예.
0: 불교적인데 뭐 책자라든가 뭐 염주라든가 이런 거를 서로 이렇게
1: 하나씩이라도.
0: 나눠주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1: 아니,
0: 그렇게 하고
1: 그렇게
0: 있습니다.
1: 회장님께서 선물을 또 하신다면서요?
0: 그거 뭐 선물보다는 이제 다른 이제 우리 불교계에 있는 그 저기 또 저기 우리가 이게 불교 모임을 하고 진행하는데 그 저기 저 성북구에 있는 흥천사 그 강민일 주지스님이 아주 많이 그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지스님이 그 주시는 그또 후원해 주시는 그런 그 염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그러면은 그 굉장히 우리 그좀그 정성스럽게 주셔서
3: 네.
1: 정말
0: 그거를 이제 저희가
1: 감사하네요. 예.
0: 우리 그 소장 우리 회원들이 불체 회원들 소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3: 아이고, 너무 훌륭하시네요.
1: 예. 근데 인원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또 사찰 참배하고 이럴 때는 간혹 이제 뭐 공문이라든가 미리 연락해서 또 협조를 구한다던가 그런 절차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2: 제일 먼저 건봉사를 제가 대대적인 행사가 건봉사하고 이제 홍련암 갔을 때인데 일단 거리도 머니까 예, 거리도 머니까 서울서 몇 시에 출발해서 서울까지 오는 시간 이런 걸 짜야 돼서 이제 여쭤보고 전화를 드렸더니 저희가 갈수 있냐? 그랬더니 공문을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공문 보내드리면서 그 만원 이내에 또 식사가 문제가 되잖아요.
3: 그렇죠.
2: 저희가 혹시 공양간에서 공양할 수 있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공문 보내니까 협조, 그렇게 해서 협조를 받았고, 예, 뭐, 여러분들 가는데 우왕좌왕 하면 또안 되잖아요. 부처님 좋은 말씀 듣고, 부처님 좋은 사찰 찾아가는데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가면 그 사찰에 얽힌 거 그냥 저희가 가서 보는 거보다

0: 그 사찰의 역사라든지 연역이라든지 뭐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저희한테 소개를 해주실 수 있냐. 네. 그래서 뭐 그 사찰에 얽혀 있는 이야기라든지 그 주변 주지 스님 뭐 이런 이야기들 그렇게 해서 조그마한 지식 하나씩 배워갖고 오는 그런 걸로 해서 갑니다.
1: 아유.
2: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지만 한 번 알고 한 번 와보면 절대 한 번으로 멈출 수 없는 게 우리 불교이고 사찰이고 아니겠습니까?
1: 네. 네.
2: 그리고 또 우리 종단 차원에서도 또 많은 사찰에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또 편안하게 맞이해 주시는 것도 있고 스님들께서도 그런 부분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아요.
1: 이제 제가 출가할 때만 해도 그때 이제 8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대형 사찰은 그곳에 계신 스님들 중심이었습니다.
2: 왜는?
1: 모든 프로그램 일정이. 네. 그래서 이제 선방이나 강원이나 그런 일정으로 기도나 여기 일정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서 그곳에 오시는 신도님들 위주로 바뀌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말씀하신 탐방객 위주로 그분들이 잘 안내하고 그분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많이 프로그램들이 개설이 됐고 거기에 따른 조직도 많이 변화됐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죠. 그냥 등산 가는 것보다 이왕이면은 명산에는 항상 명산 대찰이 있으니까 사찰에 가서 또 뭐 이렇게 설명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이왕이면 맛있는 공양도 들고 이렇게 드시고 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2: 일석몇조예요, 스님.
1: 그런 의미에서 아마 불교 주택관리사 관리회 관리사회 이제 그 모임이 빠르게 성장할 것 같은데요.
2: 앞으로 회장님 더 바빠지시겠어요. 총무님이 특히 또 살림 맡으셔야 되니까 힘들어지실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0: 뭐 괜찮습니다. 여 어디 가자 어디 가자. 청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어떤 절을 갔으면 좋겠다. 어떤 절을 갔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2: 행복한 고민. 네.
0: 다행히 제가 다 갔다 왔던 데들을 또 말씀들을 하셔서 뭐 거기 가면 그 옆에 뭐가 있고 이제 이게 그 저는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
2: 업무 바쁘고 이제 휴일에 좀 쉬실 수 있는데
1: 그러게요.
2: 그게 또 짬짬이 그렇게 다 스케줄을 짜시고 또 불주에 일을 보시는 거는 오히려 힐링의 시간.
0: 네.
2: 네, 제가 맞나요?
0: 네.
2: 자, 스트레스 이제 불보살님 품 안에서 사찰 탐방하다 보면 그 스트레스 뭐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 많이 해소가 되실 것 같은데 자 부산에도 한번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스님 대강명사도 이렇게
1: 오시면 네, 대환영입니다. 꼭 오세요.
2: 예.
1: 부산에 오실 일 있으면 저희 절이 해운대에 있는데 미리 연락 주시고 오시면 네, 원하시는 것 그 사찰 내에서 최대한 이렇게 편의를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친정이 부산이라서 말씀 잘못하실 수 있어요. 저 자주가 몇 번 어떻게 하시려고.
2: 선생님 이제 자주 뵙겠는데요.
1: 자주 오세요.
2: 두 분의 불교와의 인연, 우리 총무님께서는 앞서 이제 또 불주회 하시면서 시작되셨다고 말씀 주셨고요. 우리 회장님께서는 앞서 짧게 이제 포교사 활동을 하셨다고요. 예. 처음 신행 생활은 어떻게 인연이 시작되셨나요?
3: 예, 저는 그 집안이 이제 할머니, 이제 어머니 다 이렇게 불교 사찰 다녀 어렸을 네네. 때부터 이제 절을 다녔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등학교 때도 이제 불교 서적을 좀 틈틈이 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조계사 청년회에서 내장산 내장사를 삼박사일로 그 수계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법명도 받고 영광스럽게.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불교적인 걸 항상 늘 접하고 부처님 말씀을 받고 그다음에 그 중간중간 뭐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 가피라 그러지 않습니까?
1: 예.
3: 가피다 싶은 것들을 제가 그 살면서 그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 내 힘이 아니고 부처님 가피다 싶은 거를
2: 가피담이 좀 있으시군요.
3: 네, 30대 초반에 한번 제가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도 이제 가끔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2: 어떻게 흔들리세요?
3: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막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부처님 그 말씀이 이제 그 항상 그래도 가피가 있어서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성수동에서 그 성동구에서 이제 그 관리소장 하는 것도 부처님 가피가 아닌가

0: 그래서 아무 탈 없이 저희 그 주민분들하고 우리 직원들도 한 20몇 명 되는데, 그분들하고 더불어 하나의 이제 시스템을 이루어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그런데 잘 이렇게 되고 있는 것도 하고 다 보이지 않는 그런 그 가피가 아닌가.
1: 아유,
0: 네.
1: 그럼요.
0: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항상 마음을 하루에도 몇 번씩 되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아유, 너무
1: 잘하고
2: 훌륭하시네요.
1: 계시는데요.
2: 그럼요.
1: 내가 흔들릴 때마다 잡아주는 우리 불교 부처님 말씀, 가르침, 또 지혜가 아닌가 합니다. 앞서 회장님께서 이제 겸손의 말씀이시다. 우리 총무님이 저라는 자태부터가 다르다. 신심 있다 하셨거든요. 불교와의 인연이 그래도 있으시죠? 어떻게
3: 어렸을 때부터
1: 시작되셨어요?
3: 조금씩은, 아까 뭐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엄마가 절에를, 부산 같은 경우는 절을 많이 다니세요. 예, 그래서 여기저기 불사 뭐 하면은 불사에 참여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애들 이름 써서 또 이렇게
1: 아,
3: 올리고
1: 역시.
3: 하시더라고요. 예,
1: 어쩐지.
3: 그럴 때마다 좀 따라다닌 것도 있고, 그래서 항상 저도 절을 가면, 뭐 대웅전 가서 절하는 건 기본이지만, 그 가는 절마다 불사들이 다 있어요. 보니까 다 불사들을 하시더라고요.
2: 맞아요.
3: 그러면 크게는 아니더라도 뭐 백단위부터 만원단위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불사에 맞게 조금씩
2: 아유.
3: 예, 조금씩 조금씩 동참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1: 그
3: 뭐 그렇게
1: 정도면요.
3: 해서 부처님 가피를 받기를 원하는 중생의 마음입니다.
1: 훌륭한 불자이신데.
2: 아, 두분 다, 아, 참불자이신다, 참불자. 네,
1: 그러게요.
2: 부처님 가피를 받으려면 부처님 원하는 일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원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주위에 행복을 주려는 마음, 행복을 주려는 말, 행복을 주려는 행위. 그게 부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원하는 행위거든요. 그 실천하면 당연히 거기에 또 기도까지 하시잖아요. 또 전법까지 하시고. 그럼 뭐 1순위죠, 1순위. 예. 부처님 가피
1: 참불자,
2: 1순위.
1: 찐불자,
2: 예, 찐불자입니다.
1: 목종 스님
0: 항상
1: 인증
0: 많이
1: 쾅쾅.
0: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습니다.
2: 네, 아이고, 너무 훌륭하십니다.
1: 미소가 아름다운 두 분께 이제 프로그램 공식
2: 그쵸.
1: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스님께서 해주실까요?
2: 두 분께도 우리 프로그램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자로서 어떨 때 특히 자긍심과 자비심을 느끼시는지.
0: 자긍심과 자부심보담도 저는 이제 그 부처님하고 저하고 저희 생활 속에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그다음 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부처님한테 여쭤보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2: 아이고.
1: 좀 마음이 뭔가 울컥하신 마음이 있었어요. 예, 어떤 마음에서 그런
0: 글쎄
1: 심정이
0: 뭐
1: 드실까요?
0: 그렇게 항상 이제 그 사바세계 사니까 어려움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래도 부처님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다. 너는 그래도 복 받은 사람이다. 그 주변에서도 제가 이제 포교사 생활도 하고 뭐 하니까 아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소장을 하면서도 또 많은 그 관계자들 뭐제 친구들이 이제 변호사도 있고 또 세무사도 있고 이게 주택관리사 관리소장을 하게 되면은 법이 한 50개 이상
1: 맞아요.
0: 법을
1: 여러 가지
0: 관련이
1: 법을
0: 됩니다.
2: 다
0: 네, 그래서
1: 해야
0: 뭐
1: 하니까.
0: 국토교통부 관련법이라 해서 법령에서 자세히 해야 돼서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다행히도 이제 누구한테 물어볼 뭐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무슨 저도 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관리사무소장은 시설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문과계 통이기 때문에 시설을 잘 모르는데 그런 게그 법령인 걸 갖다가 이제 여기 계시지만은 우리 총무수님 저기 저 소장님도 굉장한 전문가세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하고도 뭐 여러 가지로 법령이라는 이런 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이제 소장님 중에서든 다른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관리소장이 업무가 상당히 힘든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루하루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불교 주택관리사에도 묻는 거면은 만든 이유가 우리 아까 말씀드린 소장 마음은 관리소장.

0: 마음은 관리자님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서로 간에 도와주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려고 관리자 불주회를 불교 주택관리사회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많은 그 도움들이 서로 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된 그 모습 자체가 엄청난 참 그 가피고 그다음에 부처님 그 도움이 상하기 때문에 즐거움도 느끼고 그리고 해서 뭐 그냥 하루하루 사는 그 참 자체지 내가 뭐 불교 부처님 법을 따르고 믿고 행동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뭐 별도로 자긍심과 자부심이라기보다도 항상 마음을 그 하심하라 그러잖아요. 하심하고 그다음에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더불어 같이 어려운 점 있는 나를 보고 그걸 같이 해결하자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1: 아이고 너무 훌륭하시네.
2: 앞서 잠깐 이렇게 또 좀 울컥하시는 그 이렇게 눈을 제가 뵀는데 흡사 좀 이 시대의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이고. 예. 그러면서 또 힘든 일도 있지만 또 이 귀한 불교로 인해 맺어진 귀한 인연으로 하루하루 그게 힘이 된다. 아마 또 감동의 마음도 드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우리 총무님은요?
2: 예. 우리 총무님 이제
3: 자긍심이요? 자긍심 주택관리사이기 때문에 불주회에 또 가입이 된 거고 일단 주택관리사 딴 거에 자긍심이 있고요. 아파트 관리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고 어쨌든 큰 근무했던 단지에서 6가지 한 20년 정도 근무했는데 큰 어려움 조그마한 사고들은 물론 있었죠. 근데 그게 지금 돌아보면 부처님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절하고 가피를 받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은 사실은 들어요. 뭐 한 2000세대 근무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정전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600세대가 뭐 하루 정도 불이 안 도는 정도 있었고
2: 난리 나잖아요.
3: 네. 근데도 뭐 크게 뭐 무탈하게 그래도 잘 넘어갔고 이런 게 결국은 부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나 제가 그런 생각은 사실 들더라고요.
2: 네.
1: 맞아요. 그러니까
2: 주민들의 그 안전과 생명과 정말 밀접한 모든 일들을 아우르시니까 그동안 참 노고가 너무 많으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훌륭하신 두 분 만났어요, 스님. 어떠셨습니까?
1: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 우주에서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분은 부처님일
2: 부처님.
1: 거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뭐 수시로 우리 원하잖아요.
2: 그렇죠.
1: 민원님 뭐예요? 내가 좀 불편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항의도 하고 갈등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걸 다 뭐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고 또 그 와중에 부처님께 기도를 해서 부처님의 그 자비심으로 해결하는 그 모습이 그 분야에 어떤 보살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2: 네네.
1: 그래서 두 분이 하시는 일들이 단지 그냥 아파트 관리를 하고 그분이 주민들 입주민의 편의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고 또 그 실천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2: 네.
1: 너무너무 훌륭하신 모습입니다.
2: 전국의 많은 우리 주택관리사 여러분들이 불주회에 가입하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시길 더 많아지길 기도해 저도 함께 응원 드리고요. 모쪼록 건강하셔야 됩니다. 두 분. 네. 그래야 또 사찰순례 많이 다니잖아요. 자 오늘 이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더 많은 곳도 가시게 되면 또 함께 모셔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이제 불교주택관리사회 두 분, 이제 회장님과 총무님 만나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새삼 저도 아파트에 살거든요. 저희도 관리사무소에서 열심히 불철주야 일하고 계신 이제 소장님이야 많은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 왜 아는 만큼 보인다 하잖아요.
1: 그렇죠.
2: 때로는 내 주변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노고와 또 수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불어 또 감사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1: 그러게요. 우리 이제 불자님들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이라는 것은 필요한 분들을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2: 네.
1: 그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실천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보살행이 아닌가. 두 분의 그러한 삶의 그 모습이 이 시대의 보살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2: 네, 자, 자신의 자리에서 그야말로 열정을 다해 나와 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 바로 우리 붓다웨 가족 여러분들입니다. 네. 몸은 비록 떨어져 있더라도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수행하고 또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는 방송포교사가 함께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여러분도 함께 붓다웨 가족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이 삶에서 누구나 행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2: 네.
1: 행복은 내가 실천한 공동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공동을 짓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붓다에 가입해서 함께 방송 포교사가 되는 일입니다. 1855-0108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주변에 권선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가족들 모두 함께 붓다웨 가족 네. 되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요. 국가대표 선수들의 큰 이모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일지 짐작이 되실까요, 스님?
1: 아, 마치 우리 선수들을 돌보는 자비보살 같은 분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2: 정확하십니다, 스님. 네. 바로 체육인 포교와 불자 선수들을 지원하며 묵묵히 헌신한 공로로 지난해 조계종사나 포교 신도단체 송년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하신 분인데요. 대한불교조계종 체육인 전법단 사무과장 정주수 불자님 모시겠습니다.

0: 정지수 불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이제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실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처님법을 등불 삼아 부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정지수 불자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체육인 전법단 사무과장으로 이제 국가대표 선수촌 그 법당 네. 올림픽 공원 내에도 또 법당이 있어서 함께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일단 체육인 전법단 예, 네. 결성된 지 얼마나 됐을까요?
2: 체육인 전법단은 2012년에 결성이 됐지만 그 전에 태능 선수촌 법당이 2007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7년에 태능 선수촌 법당 운영위원회라고 스님들께서 그 지도부사 스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2007년도부터 태능선수촌 운영위원회로 운영이 되다가 그 단체가 2012년에 체육인 전법단으로 포교원에서 이렇게 네, 정식 발족을
0: 산하 하게 된 거예요.
3: 산하 단체로. 연역이 제법 깊네요.
2: 네, 내년이면 20주년 행사를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3: 그 오늘날 조계종 체육인 전법단의 자리 잡기까지 법장사 해주신 그 태희 스님의 원력이 아주 크셨다고 들었습니다.
2: 네. 태능 선수촌 하면 사실 태희 스님이시고 네. 체육인 불자 하면 이기응 회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태희 스님이 계셨기 때문에 체육인 전법단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태희 스님께서 15년을 체육인 전법단 단장을 해주셨고
0: 직접 입으셨군요. 예, 예.
2: 네, 근데 태희 스님께서 그 매주 수요일 날 하는 정기 법회까지 손수 다 챙겨가면서 체육인 전법단을 15년 동안 이끄셨거든요.
0: 정지수 불자님께서 이제 언제부터 또 어떤 계기로 이렇게 또 함께 동참하게 되셨을까요?
2: 네, 제가 원래 원찰은 봉은사의 신도인데요. 제가 한 30년 정도 봉은사를 다니게 됐는데 봉은사에서 계층법회 후원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어린이법회, 파라미타, 대학생, 청년회를 묶어놓은 단체가 계층법회인데 거기서 이제 자모회장을 하게 됐어요.
0: 그럼 자녀분들이 그 어린이 법회 네. 예, 직접 다녔던 거예요.
2: 저희
0: 거네요.
2: 아이들은 그냥 저 때문에 강제로 어린이 법회를.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파라미타의 지도.

0: 사로 오셨던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태능선수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면서 네네. 저한테 아, 법등지 그 선수촌 법당에 법회 봉사 좀 해 이래서 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네 스님 했는데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1: 야, 그러면은 지금까지 몇 년째죠, 올해가?
0: 올해 19년이고 20년, 만 20년째인 것 같습니다.
1: 그 역사와 함께 네. 오셨네요. 종단 산하단체이긴 하지만 사실 월급 없는 예, 봉사직이죠. 예.
0: 아, 네, 그렇죠. 뭐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저처럼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2: 사실 이제 조건이 열악하고 힘이 들지만 네. 가치는 훨씬 더 본인 스스로에게나 부처님의 전법의 입장에서 봤을 때 훨씬 더 가치는 있습니다.
0: 네. 아, 네. 네.
2: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실천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0: 네. 네.
1: 자, 그럼 불자님은 본업 따로 있으시다고요?
0: 네. 제가 올해 나이가 좀 많긴 합니다. 20대 때는 네. 제가 한 10년을 사진에 미쳐서 네. 전국에 출사를 매주
1: 사진 작가를 하셨어요, 그러면?
0: 네. 그래서 개인 그 동호회 회원들하고 9번 동호회 사진 전도 했고요. 그래서 사진 기자로도 법 쪽에 관련된 주간신문하고 잡지사에서 사진 기자로 또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다가 친정 부모님이 중풍에 치매셨는데 친정 아버지를 제가 이제 또 모시고 살게 됐어요.
1: 간병을 하셨군요.
0: 네. 네. 근데 아, 저도 진짜 직장 생활만 하다가 친정 아버지를 모시고 왔는데 아,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1: 힘들죠. 예, 직장을 다니지 않고 전담해도 힘들고요. 또 병행하시려니까 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0: 그래가지고 아,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집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집에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아, 정말 못하겠다. 내 부모지만 진짜 못하겠다. 막 이제 한계에 저도 다 다른 거죠. 저 네네네. 그때가 이제 3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우리 거사가 아, 차라리 간병인을 두고 도움을 네. 받고 저보고 직장을 나가라는 거예요.
1: 그게 나아요.
0: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우연한 기회에 보험 일을 하게 됐는데 아, 제가 이렇게까지 오래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1: 네. 오,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 능력을 그만큼 인정받으셔서 지금까지 쭉 해오실 수 있는 거죠?
0: 네, 뭐 못하진 않습니다.
1: 일단 좀 따로 상담 좀.
2: 어떤 한 일에, 한 분야에 10년 이상 지속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0: 네.
2: 근데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수행을 하거나 불자님들도 그렇고 한 자리 10년 이상 꾸준히 다니는 것, 또 10년 이상 한 기도에 계속 매진하시는 것, 한 분야의 수행에 매진하시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인생 자체의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주거든요.
1: 네. 네.
2: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또 직장 따로 있고, 또 봉사하시면서 그렇게 오래 하셨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게 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원력이 없으면 하기 어렵죠.
0: 감사합니다.
1: 네.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그간 이렇게 같이 병행해 오면서?
0: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는 그냥 받아들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불교 봉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처음에 이제 이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회사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그냥 네, 하루하루 그냥 순리대로 살아야지.
1: 네. 순리대로 살아야지.
0: 네.
1: 자,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2: 그러게요.
1: 한 맡은 일은 정말 꾸준히 예, 최소 20년 이상이십니다. 하고 계신지 영상으로 예, 주변 분들 이야기 들어볼게요.
3: 안녕하세요. 진천 국가대표 선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경혜입니다. 벌써 제가 입사하고 법등지님을 뵌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서울에서 진천까지 내려

0: 돌아오는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또한 선수들 못지않게 법등지님한테 큰 위로와 위안을 많이 받아서 여기서 선수들과 힘든 일도 잘 견뎌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요. 끝까지 법등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파이팅!
1: 법등지 보살님은 그 선수들에게 엄마와 같은 자애로운 그런 역할, 또 이제 그 힘든 우리 선수들을 위로해주고, 또 이제 선수촌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법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스님들을 뒷바라지해주고, 이런 역할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에서 직장생활하면서도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선수촌 법당을 찾아가서 청소도 하고 법당 관리도 하고 법회 진행도 하고, 또 우리 선수들 안내 내지는 조직화도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체육인 불자회 또한 뒷바라지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법등지 보살님 모든 가족들 건강하시고 지금까지 해왔듯이 모범적인 불자의 길 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법등지 보살님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복되십시오.
2: 법등지님은 저희 선수들의 엄마입니다. 건강하세요.
3: 화이팅! 법등지님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화이팅!
4: 항상 감사합니다.
5: 화이팅!
4: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저희와 함께해주세요. 화이팅!
6: 와, 와. 감동인데요.
7: 너무 쑥스러운데.
8: 칭찬 보통이 아니네요.
6: 예. 우리 체육인 전법단의 이제 살아있는 역사, 우리 태뉴스님 말씀 이하. 아니, 자녀분들이 많으시네요. 아, 네. 엄마 같은 분이다 하고 우리 어린 선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8: 그동안 이제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7: 아, 네. 저렇게 또 오늘 선수들이 영상을 보니까 아, 내가 그동안에 또 뭘 내가 빠뜨린 부분이 있나 또 반성하게 되네요. 네.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또 다짐을 또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6: 네. 아니, 매주 어떻게 다니시는 거예요? 예, 본업도 있으신데.
7: 법회가 매주 수요일 날 7시 30분에 선수들의 종교 시간이에요. 그래서
6: 그 시간을 꼭 맞추셔.
7: 네,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동시에 종교 활동을 하는데, 네네. 제가 수요일은 아예 제 그 비즈니스 일정에서 아예 제외시켜가지고
6: 비워두시는구나.
7: 네, 수요일 날 오전에 저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법당 문을 열어놓고 하루 종일 불을 켜놓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선수들이 지나가면서 법당에 불이 켜 있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눈 인사하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기독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주로 오시거든요. 목사님하고 신부님이.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스님이 이제 법회 시간 맞춰서 한 5시 정도 오시는데 저는 그냥 일찍 가서 법당을 지켜주는 게 수요일만이라도 지키는 게 제가 할 선수들한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 아유, 훌륭하십니다.
8: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고향집에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예. 그것처럼 선수들이 훈련에 지치고 힘들 때, 특히 불자 선수들이 법당에 가면 언제든지 나를 반기는 보살님이 계시다, 부처님 계시다. 그게 많이 위안이 될 것 같거든요. 네.
7: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이기 때문에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거든요.
8: 그렇죠.
7: 매년 하면 하는데 본인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국가대표에서 발탁이 안 되고 탈락하고 그러면 선수촌에 입촌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어느 순간 선수가 1년 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속으로, 아, 이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탈락이 됐나? 그러면은 또 1년 지나면은 그 선수가 또 법당을 와요.
6: 다시 와요.
7: 네. 그러면은, 아, 작년에 왜 안 보였어? 그럼, 아, 제가 탈락했어요. 뭐 이런 선수들도 있고요. 예. 네, 매년 선수들이 이렇게 자기들 스케줄을 맞춰서 들어오니까, 예.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태릉에서 뵀는데 여기 오니까 또 계시.

0: 네.
1: 얼마나 반가워요.
0: 네. 그런 말을 할때 제가 그나마, 아, 내가 이 자리에 지키고 있는 게 정말 선수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고, 그게 최고구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게다가 선수촌 법단을 19년, 20년째 이렇게 지키고 계십니다. 태릉에서 진천으로 법당을 이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0: 네, 그러니까 선수촌을 이전하면서 이제 법당도 자연스럽게 이제 이전이 됐는데, 저희가 2018년도에 이전을 했거든요. 근데
1: 네.
0: 사실 진천으로 이전을 한다고 해서, 아, 이제는, 아, 저는 이제 안 가도
1: 소임이 이제
0: 되는구나.
1: 그만, 예.
0: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법당을 이제 꾸미고, 이제 법당 개원법회 하면, 이제 나는 안 가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법당을 꾸몄는데, 법당을 맡아서 그거를 관리해줄 그 소임자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태능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또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수요일에 매주 가면서, 솔직히, 뭐, 저도 가기 싫은 날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저의 마음가짐을 다 잡아준 게 태유수님이세요. 그래서 태릉에서 법당이, 태릉에 있을 때도, 아, 선수들이 과연, 처음에는 선수들이 과연 몇명 올까? 오늘 한 명도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사실 저 나름대로의 번뇌 아닌 번뇌를 좀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스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수들이 한 명이 오건, 열 명이 오건, 선수들이 한 명도 안 오건 중요하지 않다. 여기는 부처님이 자리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오면 선수들하고 즐겁게 법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 부처님께 예불이라도 올리고 가고, 예,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저도 그 생각을 다 머릿속에서 지웠어요. 선수들이 과연 몇명 올까 이런 생각은 없고, 아, 그래, 오늘 수요일이고 선수들 종교 시간이고, 수요일이니까 나는 무조건 간다. 예, 부처님이 계시니까 가는 거고, 그런 날도 있잖아요. 선수가 한명 오는 날도 있어요.
2: 그럼요.
0: 네, 그러면, 아, 오늘은 좀 일찍 끝나고 올라가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선수가 한명 오는 날은 더 늦어요. 선수가 한 명이 오면 오히려 스님하고 이렇게 단둘이,
2: 그렇죠. 상담을 하시게
0: 상담도
2: 되고.
0: 하고 차담도 더 길어지고
1: 야,
0: 하다 보니까,
1: 특별 케어네요.
0: 네, 그런 날은 오히려, 네, 서울에 도착하면 제가 12시거든요. 빨리 오면 11시. 예, 네, 그래서, 아, 머릿속에서 아예 생각을 하지 말자.
2: 원래 부처님 일은 정년이 없어요. 네. 그리고 수행가전법에는 정년이 없고, 우선 이제 내가 해탈 열반을 하면 아라한은 끝이 나는데 보살은 끝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이에요.
0: 네,
2: 언제까지?
0: 맞습니다.
2: 온 우주가 다 불구토가 될 때까지. 그래서
1: 될
2: 끝이 없습니다.
1: 때까지.
2: 그럼 그 길을 왜 나만 갈까? 아닙니다. 모두가 가야 됩니다. 모두가 그길 가지 않으면 이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냥 지금 나는 누구보다도 앞서가고 있을 뿐이죠. 누구도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신념과 원력이 오늘의 보살님을 그 체육인 전법단의 이제 법당 운영으로 이끌지 않나를 생각을 합니다.
1: 맞아요.
2: 예.
1: 최대한 이제 어린 이제 우리 선수들이 나이대가 대다수가 어리잖아요.
2: 그렇죠.
1: 좀 편하게 올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셨다던데.
0: 국민들은 TV에서 자주 보니까 저 선수가 일상인 것 같지만 선수촌에서 입촌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은 정말 진짜 바늘구멍보다도 더 좁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기
1: 그러네.
0: 때문에
1: 말씀을 듣고 보니까.
0: 하루 종일 긴장하고 훈련하고, 일주일 내내 긴장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수요일날 종교 시간만이라도 좀 편하게, 예, 그런저런 생각 없이, 제가 그러거든요. 법당에 오면은 운동에 대한 생각은 버려라.
1: 버리고.
0: 예, 여기는 그냥 동네 수다방처럼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말. 예.

0: 그런 예,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1: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수행의 그 첫 번째가 쉬는 거거든요.
0: 네.
1: 예, 그래서 휴 이런 말을 많이 맞아요. 쓰잖아요. 제일 먼저 번뇌망상을 쉬고 번뇌망상을 쉬려면 일상을 내려놔야 돼요.
0: 네.
1: 거기까지 와도 일상 생각하면 번뇌망상 안 쉬어지죠.
0: 예. 제가 스님들께 간혹 부탁도 드려요. 스님 법문 좀 짧게 해주세요. 참 네, 그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선수들이 이 방석에 앉아 있는 걸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1: 그 의자 안 놔줬어요?
0: 네, 그러니까는 의자는 이제 차담하는 자리가 의자가 있고요. 네, 방석을 사용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법문을 길게 하면 좀 너무 힘들어하고.
1: 그렇죠.
0: 그래서 스님 명상도 와상으로 해주시면 안 되나요?
2: 네. 아, 진짜 엄마 맞추시네요.
1: 그러게요.
0: 네, 그러면 스님들이 아, 뭐 얼마든지 또 스님들께서도 흔쾌하게
2: 또 받아들여 주시고,
0: 아, 그럼 선수들 다 누우라고 해가지고 이제 와상
2: 명상으로
0: 편하게 네, 그렇게 또 해주시기도 하고, 아, 뭐 스님들께도 너무 감사하죠. 예. 제가 감히 뭐 법문을 줄여달라, 뭐 이렇게 해달라 드릴 수가 없는 말씀인데. 예, 선수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2: 특별 잘하셨어요.
0: 특별히 네, 요청을 드리는 거죠.
1: 그 스님들을 이제 스님들 나름대로 법회를 가면 하나라도 더 부처님 가르쳐 전해주고 싶어 하거든요.
0: 네. 맞아요.
1: 근데 예. 듣는 분들이 힘들어하고 지루해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네. 때 그 사정을 잘 미리 알려주시면 스님도 거기에 맞게 또 해주시니까 네. 꼭 필요하죠.
2: 왜 발음문 낭독한 선수들 성적이 그렇게 좋았다는 네. 예,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예.
0: 아, 이거는 뭐 극비 사항이기는 하지만요. 네. 그러니까는 그 아까 나왔던 베이징 올림픽 양학선 선수도 네. 그렇고 저희 아까 최연주 선수도 네. 나왔잖아요. 네. 네. 최연주 선수가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올림픽 선정 기원법회를 하거나 아시안 게임 선정 기원법회를 하면 발언문 낭독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스님께서 정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선수들이 오면은 당일날 아 누구야 불러가지고 너 오늘 발언문 낭독 좀 해봐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선수들이 제가 해요 뭐 이러면서 이제 데리고 가서 잠깐 이제 연습을 시켜가지고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발언문 낭독을 제가 이렇게 하고 온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미리서 선수들한테 이거 하면 금메달 따 이런 말을 할 수가
2: 없거든요. 그렇죠.
0: 네. 그거는 이제 저 혼자만 아는 이 선수가 발언문 낭독하더니 금메달을 따고 오고 또 그 다음 해에도 또 메달을 따가지고 오고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원래 메달을 딴 메달리스트가 아니라 네. 처음 획득하던 그 해에도.
0: 그렇죠. 예. 네. 최연주 선수도 그랬고 소치 동계올림픽 때 조혜정 선수, 심석희 선수, 공상정 선수가 동계올림픽 때 그때 쇼트에서 네. 메달을 했는데 그 선수들이 법당에 와가지고 다 발언문 낭독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또 그 선수들도 또 메달을 금메달을
2: 입소문 좀 나야겠는데요.
0: 아, 소문 내면 안 됩니다.
2: 안 됩니까? 우리 선수들이 더 많은 우리 진천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이 예, 법당 한 번쯤 발걸음 해주고 네. 또 그 안에서 마음에 또 휴식과 평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1: 선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부처님께
2: 네.
1: 기도하고 명상하고 수행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선수들 생활 자체가 거의 고행에 가깝잖아요.
0: 네.
1: 스스로 이겨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네. 그럴 때 가장 흔들리는 게 이제 어려운 게 자신의 마음을 극복하는 건데 마음의 극복의 근본이 또 불교잖아요. 그래서
0: 네.
1: 선수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아까 발언문 하시면 발언문 한다는 거기에 모인 모든 참가 대중의 대표로서 부처님께 발언하는 거거든요. 하는 입장에서도 본인이 마음을 더 다잡지 않을까.
2: 아, 그렇네요. 네. 마음을.
1: 그런 마음이, 그래, 내가 발언문 했으니까 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또 거기에 네. 상응하는 부처님의 가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또 뭐, 발언문 낭독하고 좋은 기운을 얻어서 가는 거

0: 아닌가.
1: 그럼요. 네, 맞아요. 네.
2: 이 정도 한 20여 년을 지금 체육인 전법단의 그 탄생부터
1: 그러게요.
2: 소임을 쭉 맡고 네. 계신단 말이에요. 이 정도 소임과 원력은 스님 웬만한 인연으로는 예,

0: 그래서
1: 인연이 깊으시네요.
0: 네, 입덕하신 지는 한 5년 정도 됐는데 세납은 77세로 입적을 하셨는데 이제 정읍에 대원사라고 사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정읍에는 이제 눈빈이 불교 학생회가 굉장히
1: 유명하죠.
0: 하죠. 예. 예. 그래서 대원사에 눈빈이 불교 학생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인가 세 분 정도 스님이 배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2: 그래서 그래요. 와.
0: 거기 그 대원사의 주지 스님으로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입적하시고 나서 제가 이제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비구니 스님으로서 유일하게 부도탑을 조성한 스님이라고 듣긴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장사의 입구에 가면 큰 스님들의 부도탑을 전시해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 그 해흥당 행신 스님께서 거기 부도탑에 모셔져 있습니다.
1: 이제 그 본사에 비구니 스님의 부도가 부도전에 함께 모신다는 건 귀한 일이에요.
2: 그쵸.
1: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 도량에는 돌아가시게 되면 모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사설 사함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모시기도 하는데 그렇게 본사에는 주로 이제 비구 스님들이 주로 많이 계시잖아요. 어른 스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비구니 스님이 웬만큼 이제 어떤 큰 업적이라든지 수행과 전법이 아주 지극하지 않으면 모시기 쉽지가 않죠. 그만큼 그 인정을 받은 스님이라는 뜻이죠.
0: 네.
1: 훌륭하신 스님이었네요.
2: 예, 진짜.
0: 그래서 뭐 어려서부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연스럽게 불교를 또 접하고 또 이모님이 스님이시다 보니까 또 이제 어려서부터 부처님 오신 날이나 이런 때는 이제 친척들이 전부 가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또 도와주고
2: 도와드리고
0: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려서부터 절에를 이제 자주 가게 됐고 성인이 된 다음에는 제가 잠깐 외도를
1: 많이 기억합니다.
2: 정말요?
0: 네. 그 앞집에 사는 아주머니께서 자꾸 성당에 가자고 그래서 그냥 따라서 갔다가 근데 이제 친정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정읍 대원사에 칠칠제를 모시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칠칠제를 매주 정읍을 내려갔어요. 그래서 칠칠제를 하고 오면서 나의 종교는 불교구나
2: 역시
0: 라는 거를 깨닫고 제가 이제 바로 집에서 가까운 봉은사를 그때 이제 가게 돼서 제가 봉은사에 불교대학 38기를 수료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봉은사의 신도로서 봉은사에 이제 임원 활동도 하고 지금까지 봉은사가 원찰로 다니고 있습니다.
2: 국가대표 선수촌 많은 우리 불자 선수들의 엄마이신 우리 정지수 불자님 그들을 또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고 응원을 직접 해주신다면 반대로 우리 불자님은 누구에게서 응원을 받을까요? 역시 가족분들일까요?
0: 뭐 사실 제가 가족들한테는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2: 워낙 바빠. 엄마가 너무 바빠.
0: 네, 항상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30대부터 이 불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은 그냥 자동반사적으로 또 사찰을 데리고 다니고 불자로 30년을 살면서 저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를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2: 돌이켜보니.
0: 그래서 참 그래서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2: 하지만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이야기 좀 자녀분들하고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0: 뭐 제가 주말에 어쩌다 하루 주말에 집에 있으면 아이들이 엄마 오늘은 절에 안 가.
2: 절 안 가?
0: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엄마는 항상 절에 가는 사람. 네. 그게 이제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는 어느 순간 인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엄마도 오늘은 좀 쉬려고

0: 네, 그래서 아, 사실 제가 작년 12월 30 날 교통사고가 크게 있었습니다. 그게
1: 네네.
0: 이제 진천에서 그날이 그 불자 선수들 장학금 지급 수여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1: 네네.
0: 진천 선수촌에서. 그래서 장학금 수여식 준비를 다 해서 차에다가 준비를 하고 싣고 가면서 네, 이제 거기 광해원에서 아, 법당에 과일을 좀 사서 올려야지 하고 이제 가면서 이게 마주오는 차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받아서 이게 이제 제가 해서 이게 이제 자동차 앞부분이 다
1: 너무 큰 사고인데요.
0: 아,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죽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치는 않더라고요. 부처님이 항상
2: 아, 부처님
0: 앞피로.
1: 앞이다, 진짜.
0: 네, 그래서 뭐 그런 경험들이 있기는 하지만 가족들이 엄마 이제 절에 가지 마 이런 말을 하는 네,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어요.
1: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자차로 운전을 하셔서 그렇게 이동하는 게 그렇게 사고를 한번 겪으면 노파심에
2: 아유,
1: 엄청
2: 가족들도 걱정이 더 많아질 건데.
1: 말은 한 번쯤 나올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 이제 좀,
0: 네.
1: 내려두고 몸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말조차 안 하셨다는 거죠.
0: 제가 이제 12월 30일 날 사고 나서 1월 달에 이제 병원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선수촌 법당이 또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이제 1월 말쯤 퇴원을 하고서 2월, 3월, 4월까지 3개월을 우리 거사가 매주 운전을
1: 발에다 주셨어요?
0: 네, 3개월 동안 매주 운전을 제가 아, 나 가야 되는데 운전을 못
1: 참
0: 할것 같아.
1: 부수네요.
0: 네, 거사가 운전을 해서 3개월을 해줬어요.
1: 그간의 그 감사함과 고마움을 전하실 시간을
2: 예. 아.
1: 드리겠습니다.
2: 그럼
1: 우리
2: 가족들에게 말씀해
1: 처사님께,
2: 주시죠.
1: 가족분께, 자녀분들께. 예.
0: 아, 그동안에 이제 이 가족들한테 한 번도 사실 고맙다는 말 하는 게 너무 쑥스러워서. 아,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 불자로서 살수 있었던 거는 다 가족들의 희생과 가족들의 배려로 내가 활동을 할수 있었고,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는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렇지만 또 표현을 못하고
1: 맞아. 표현을
0: 네.
1: 못해.
0: 우리 가족 너무너무 사랑하고 앞으로도 어제가 오늘처럼 항상 순리대로 네,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가족들 사랑합니다.
1: 오늘 나오기 잘하신 것 같죠?
0: 네.
1: 언제 이런
0: 이런
1: 마음을 또
0: 기회가 아니면
1: 전해보겠어요?
0: 가족들한테 그런 마음을 전달할
2: 그러게요.
0: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2: 그리고 또 순리대로 하고 싶다 하셨잖아요.
0: 네.
2: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우주 법계의 순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순리라기보단 자신들이 필요에 의해서 길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1: 네.
2: 심지어 이웃 종교는 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원하는 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순리예요, 그냥. 순리로 가면 내가 원하는 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순리죠. 이미 순리로 잘 실천하고 계십니다.
0: 뭐 순리대로 사는 게 가장 편하고
2: 그럼요.
0: 잘 살고 있는 거
2: 가장
0: 아닌가?
2: 잘 사는 거예요.
1: 자, 한때 잠깐 경로 이탈은 좀 하셨습니다만, 예, 다시 다또 우리 부처님의 그 가르침과 또 지혜를 바탕으로 예, 끊임없는 신심과 또 원력을 베풀고 있는 우리 정지수 불자님, 과연, 아, 나 정말 불자라서 너무 좋다. 내가 불자라서 자랑스러워. 이런 순간 언제 느끼실까요?
0: 항상 불자라서 행복하고, 예, 부처님법을 만나서 행복하고, 그래서 부처님법을 만나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그런 이제 나 자신한테 그런 또 질문도 해보고 하면서 참 불자라서 행복하다,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습니다.
2: 네.
1: 그리고 어제

0: 그와 같은 오늘, 또 오늘 그래서 또 행복하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스님.
1: 그이삶 속에서 누구나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가는데 가장 쉽고 빠른 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길이고요. 또그 길을 실천해 가는 그 자체가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제자이고 불자입니다.
0: 그렇죠.
1: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원하시는 것들이 이제껏 쌓은 공덕과 원력과 열정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 없이 계속 성취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셔야 돼요.
2: 네.
0: 그렇죠. 앞으로는 내 몸과 건강 조금만 더, 1%만 좀 생각 더 해주시고요.
2: 네.
0: 예, 몸 관리 잘하셔야 또 계속해서 또 우리 선수들의 엄마가 되어주실 수 있잖아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저희도 함께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응원 드릴게요.
1: 네,
0: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한편 또 사찰을 탐방하며 불자의 역량을 기르고 계신 두 분이셨습니다. 불교주택관리사회 회장 양원식 불자님, 또 총무 박숙 불자님, 더불어 국가대표 선수들의 든든한 의지처가 되어주고 계신 대한불교조계종 체육인 전법단 사무과장 정지수 불자님, 이렇게 세 분을 만났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배려가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고요.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 베풀고 희생하는 삶, 참 값지고 귀한 삶을 살고 계신 세 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 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내가 현재 처한 위치에서 그 함께하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보살의 불법 전법의 가장 귀한 방법인데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참불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0: 예, 든든한 우리 불자 가족, 정말 멋지고 자랑스러운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자,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으로 BTN 불교TV가 더욱 훌륭한 프로그램 제작해서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하려고 하니까요. 21세기의 법보시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포교사가 되실 수 있는 방법, 전화 한 통이면 되고요. 1850108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내 행복을 찾는 가장 지름길이고요. 이 지름길을 나와 주위에 함께 나누는 겁니다. 고로 가장 행복의 방법을 안내하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 네. 부따에 가입해서 방송 포교사가 되는 일입니다. 1855-0108번 전화 주시면 방송 포교사가 될수 있습니다.
0: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처럼 나보다 남을 더 챙기고 정성껏 보살피는 배려와 그 자비의 마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1: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주위의 행복을 주는 자비심이고요. 그 자비심을 실천하는 모습이 가장 향기로운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처님의 법을 나와 이웃이 함께하는 좋은 일, 바로 불자가족이 함께하는 것이죠.
0: 이 땅의 불자로서 부처님의 행을 실천하는 멋진 불자들의 이야기,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행하고
1: 함께 나누는
0: 우리는
1: 불자가족입니다.
0: 불자가족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의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우계윤입니다. 스님, 이 세상에서 네. 가장 손쉽고 빠르게 방송 포교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0: 아,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를 보시다가 너무 재밌다, 아, 너무 감동적이다 라고 하실 때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후원금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1: 야, 역시 우리 BTN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목종 스님, 짱!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 포교 후원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간편한 ARS 후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마음 많이 많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 060-800-7000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2: 자냐?
3: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3: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4: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5: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6: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7: 저기...
4: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8: 스님! 우리 스님!
4: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3: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9: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혜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10: 이제 정혜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0: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정념 시대를 깨우다.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2: 깨달음은 어디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진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4: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5: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4: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6: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7: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8: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9: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8: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0: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한 방울에 그래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져 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하반냐 바라미.
1: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사찰 음식의 인기가 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건강한 음식을 찾다 보니까 사찰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H기업의 9개 브랜드 2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섭 셰프라고 합니다. 사실 첫 번째는 궁금증이었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의 철학과 음식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연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2: 안녕하세요. 법송입니다. 저는 영선사에서 주지소임을 살고 있고요. 지금은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사찰 음식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님들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스님들 닮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워보시면 아 이게 정말 건강한 음식의 시발점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0: 선생님 너무 설경이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1: 어, 너무 예뻐요. 눈꽃도 많이 폈고, 이거 집이 마을 제일 꼭대기 있네요.
0: 맨 끝에 있는 집 같습니다.
1: 자연하고 아마 함께 하기 위해서 아마 우주를 감사하는 분이라 음식 속에 항상 우주를 넣더라고요. 우주를 담아 이렇게
0: 오늘 드립니다. 첫 번째 출연하시는 스님이 스님 맞죠?
1: 네네, 명장 1호.

요새는 뭐 여름이라 많이 부으시니까 닭살 음식은 모든 생명을 행복하게 해주는 데 의의를 둬서 세상 밖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0: 너무 들고 가기가 무거운 것 같아요.
1: 아, 제가 엄청난 음식을
0: 오늘요?
1: 네.
0: 오.
1: 선지 스님한테 공양을 네. 드리기 위해서.
0: 아, 공양 아세요? 공양?
1: 정확한 내용의 의미는 모르거든요.
0: 아, 그렇구나.
1: 네.
0: 이따가 그러면 우리 스님에게 명장이로 스님한테 한번 네네. 들어보실래요? 오, 장독대 어마어마하게. 뭐 이 초입부터 이렇게 있어.
1: 이쪽 그렇죠? 먼저 가시죠.
0: 네.
1: 장독대가 진짜 많아.
0: 와, 여기.
1: 스님.
0: 여기. 예.
1: 스님 저기 계십니다.
0: 아우, 스님.
2: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우리 셰프님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뭐 이렇게 막 무거운 가방까지 들고.
1: 아, 오늘 스님께
2: 네.
1: 제가 처음 만나 뵙는 자리라서
2: 예, 예.
1: 공양 드리려고 제가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2: 감사합니다. 기대가 많습니다.
0: 근데 스님 공양이 뭔지 모른대.
1: 네, 공양이
2: 뭔지
1: 정확한
2: 몰라?
1: 의미는 모르지만
2: 네.
1: 스님한테 처음 뵙는 자리라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2: 공양은 나눔이에요.
1: 아.
2: 나한테 음식을 주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막 기운이 나. 몸과 나누고 영혼하고 나누고 사람들과 나누고 가족 간의 사랑도 나누고 또 자연의 생명하고도 나누는
1: 네네네.
2: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공양을 올리지만
1: 네.
2: 결국은 이 공양을 통해서 나는 우주의 생명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1: 와. 아, 너무 큰 의미가 담겨있네요.
2: 그럼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법은 식으로 시작이 돼서 식으로 끝난다 그랬어요. 먹는 걸로 시작해서 먹는 걸로 끝난다. 식으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1: 네네네.
2: 절에서는 음식을 공양 올리고 먹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을 다 우리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의 시초가 되는
1: 네.
2: 약이 되는 음식을 만드는 모든 것들이 여기 장독대에 담이 있어요.
1: 그러니까
2: 그래서 내가 장독대에서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0: 아, 예, 감사합니다.
1: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네. 장도 직접 다 담그시는 거예요?
2: 당연하죠. 다 들어있어요. 뭐 간장, 된장, 고추장 뭐 이렇게 연도별로 다 있고요. 그다음에 식초.
0: 오, 식초까지.
2: 네, 식초, 뭐 다른 장도 들어있어요. 장아찌도 다 많고 이렇게 해요. 지나온 과거에 나를 살려줬던 생명의
1: 네, 네.
2: 예. 그 약이에요 이런 것들이
1: 와...
2: 예, 경전 속에 모든 음식이 약이라 그랬거든. 약을 만드는 음식의 기본이 여기 장독대의 장이에요.
1: 아...
2: 예.

0: 이거 에픽 사제 에픽에서
1: 아, 이제 설명.
0: 나라, 네. 예, 사찰 음식이 뭔지 이제 강의도 하고 이제 그 와. 음식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2: 멋지시네요.
3: 야, 너무 멋있습니다.
1: 와, 역사의 한 장면에 네. 서신 것 같아요. 네.
0: 야, 이거 봐. 이야,
2: 아니, 집안 곳곳에서 네. 명장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예. 너무
0: 그냥 정리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제 항아리 속에는 뭐 차도 우와. 들어있고요.
1: 아니
0: 나물도 들어있고
1: 둥글레 둥글레
0: 뭐 묵 같은 거 그런 네. 재료도 들어있고
1: 아, 말린 거.
0: 여기는 이제 육이 그릇 네. 사람들이 막 바꿔놔서 이제 육이 그릇도 있고
1: 이야 굉장히 오래된 거.
0: 네, 여기는 이제 저번에 에펙 때 쓴 목기.
2: 목기고
0: 이제
1: 이런 종자기 목기.
0: 예예. 그렇죠. 이게 뭐 하고 이제 요새 뭐 촬영이나 뭐 했을 때 쓰는 거 편한 그릇들하고 뭐 그런 거.
1: 와 어마어마한
2: 그릇이 진짜 많으세요.
0: 예. 네.
2: 드디어 선재 스님 공간에 저희가 왔네요.
0: 네.
2: 제가 공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
1: 아니 아까 무겁게 들고 오신 거군요.
2: 네네 이거 다 준비를 해갖고 왔고요. 처음부터 천천히 제가 준비를 네. 하겠습니다.
0: 네.
2: 두 가지 요리할 건데요.
0: 아...
2: 일단 선재 스님이 가지를 좋아하신다고 제가 아... 수소문에서 다 알아봤어요.
1: 그래서 이 한겨울에 얼음 속에서
2: 그렇죠.
1: 와
2: 알았어. 준비를 했는데 가지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채소 요리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아...

0: 처음에는 가지를 먼저 태워줘요. 가지를 네. 뭐 이제 껍질을 그냥 필러로 벗길 수도 있는데 네. 태워서 벗기면 훨씬 더 단맛이 채소의 단맛이 올라와서 아. 저는 태우거든요. 아. 혹시 사찰 음식에서는
1: 네, 쪄요.
0: 아 쪄요?
1: 네. 태우는 건 아직
0: 태우는 건 많이 네. 아 저희는 가지라든지 뭐 파프리카 같은 거는 네. 태워서 이렇게 껍질을 벗겨요. 아. 약간 이 가지의 속살을 이용해서 아. 찍어 먹는 소스 딥 소스를 만들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껍질이 들어가면 약간 좀 불편한 느낌이 있어서
1: 야 이게 나중에 안에서 물이 나오기도
0: 네 수분이 나오고 가지가 생각보다 빨리 익거든요. 지금 한 3분 정도 이렇게 앞뒤로 구워가면서 네. 태워줬더니 이제 수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속이 다 익은 거예요. 요걸 아. 그냥 그대로 네. 이렇게 해서 찢어주시면 아. 찢어주신 다음에
1: 뜨겁지요?
0: 안 뜨겁습니다. 아. 아. 속살을 이렇게 싹 빼내시면 돼요.
1: 아, 그래? 뜨겁긴 하네요.
0: 네. 그래서 아, 살짝 살짝 껍질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1: 아 이게 내일 모레 한갑인데 처음 봐요 이거.
0: 내일 모레 한갑이시라고요?
1: 네.
0: 한 40대처럼 보이시는데.
1: 아, 감사합니다.
0: 이 가지를 절 위에다 이렇게 싹 넣습니다. 그냥 아주 최소한의 양념만 해주는 거예요. 들깨가루 넣고. 간장 넣고 그다음에
1: 아, 들기름.
0: 네, 들기름.
1: 보리식초라고.
0: 보리식초. 보리식초 넣고 그다음에 소금.
1: 네. 잣.
0: 이렇게 넣고 그냥 빠주시면 돼요. 아. 이렇게 해서 빠서 그냥 곱게 만들어 주시면 채소를 찍어 먹는 이제 소스가 완성.
1: 아, 이게 채소를 찍어 먹는 거야?
0: 맞습니다. 아. 이렇게 가지,
1: 아, 가지, 이제
0: 가지
1: 아까,
0: 소스 딥이 네. 완성된 거예요.
1: 오.
0: 그리고 원하는 채소, 네. 이 음식 자체의 재료가 어쨌든 땅에서 올라온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약간 이걸 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들었어요.
1: 아.
0: 네, 흙. 오. 땅에서 온 가지를 탁 네. 퍼가지고 네. 땅을 좀 표현해 줄 거예요.
1: 아.
0: 탁 던져가지고 네. 그냥 한쪽 끝에다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
1: 심어.
0: 그리고 채소들을 심어줄 거예요.
1: 나 한 번도 보질 않았는데, 내 맞춘 거죠.
0: 네. 그 다음에 이제 듬성듬성 올려주시면 돼요.
1: 네, 듬성듬성.
0: 원하는 대로. 뭐 이런 거 딱 세워서 심어주시면 됩니다.
1: 오이탑이죠.
0: 네.
1: 어떻게 먹어요?
0: 네?
1: 어떻게 뺏어 하나씩 찍어서?
0: 그렇죠.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1: 와, 이거 받으시면 뭐라고 그러실까? 네, 진짜.
0: 저 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1: 너무 멋있는데요? 야 이게 예술이야.
0: 땅의 기운을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 좀 더 들어주는 거예요.
1: 이거는 검은 흙이네요.
0: 네 맞습니다. 흙이 색깔이 좀 다 다르니까 이렇게 해서 땅에서 온 가지 채소 담음 완성됐습니다. 예쁩니까?
1: 예 너무 멋있어요.
0: 감사합니다.
1: 예쁜 게 아니라
0: 감사합니다.
1: 아니 뽑아먹는 재미도 다양할 것 같고
0: 두 번째 요리는 테린이라는 요리예요. 테린 테린 혹시 알고 계신가요?
1: 틀에 넣어가지고
0: 맞습니다. 맞습니다. 틀에다가 뭐 고기나 생선, 채소 같은 걸 다져가지고 넣어서 굳힌 요리예요.

0: 자 일단 가지. 또 선재 스님이 또 가지 또 매니아시라니까.
1: 진짜 궁금해.
0: 궁금하시죠?
1: 네.
0: 칼로 자르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채칼이 조금은 일정하게 자르기 때문에 채칼로.
1: 이건 껍질 먹어요?
0: 네, 껍질 먹습니다. 이렇게.
1: 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얇게 필로로 밀어서.
0: 네. 이런 식으로 밀어서.
1: 구워요?
0: 굽는데 가지는 사실 너무 오래 구우면 다 이렇게 문드러지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래서
1: 네.
0: 살짝만. 살짝만.
1: 기름 안 넣고.
0: 네, 살짝만 그냥 드라이하게. 그래도 가지에 아무 맛도 안 나면 안 되니까 살짝.
1: 소금.
0: 소금만. 이렇게 살짝. 한 꼬집 정도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 가지는 별로 안 뜨거우니까
1: 네.
0: 김이 나기 시작하면 네. 이제 한 번씩 집어주시면 됩니다. 왜 요리사들은 이렇게 뜨거운 거 만질 때 안 뜨거운 척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사실 뜨겁잖아요.
1: 맞아요.
0: 엄청 뜨겁거든요. 근데 맞아요. 하나도 안 뜨거워 보이죠, 저.
1: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0: 뭐 여기다가 식빵도 굽기도 하고요. 빵 굽는 틀이에요. 그래서 이제 틀을 준비해 왔고 가지는 아까 이렇게 살짝.
1: 구워놓은
0: 소금만 해서 구운 게 준비됐고 호박이랑 당근이랑 감자도 준비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 구웠어요.
0: 살짝만 구워줬어요. 살짝만.

0: 가지가 메인이면서도 중앙에 가지가 들어가진 않고 겉에만 이제 둘러싸주는 역할. 그래서 테리는 네. 오케이. 오케이. 한 번에 하셔도 돼요.
1: 아, 정교하게 하셨네요.
0: 네. 이렇게 해 가지고 네. 이 채소들을 이제 단계 단계별로 이제 쌓아 줄 거예요. 그 단계 단계별로 쌓아 주는데 이 채소들이 약간은 이렇게 서로 자리를 딱딱 잡고 굳어야 되잖아요. 네. 그 역할을 이 콩이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1: 야, 그러면 색깔도 괜찮고.
0: 색깔이 예쁘죠? 어,
1: 예.
0: 그 다음에?
1: 그러니까 색깔이 호박을. 이면 되게 파랄 것 같고 네. 선생님 되게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0: 아, 기대됩니다. 저 엄청 떨렸거든요. 아. 그 다음 스님 좋아하는 네. 색깔이?
2: 어, 저 빨간색.
0: 빨간색, 알겠습니다.
2: 빨간색 당근. 좋아합니다.
0: 당근.
1: 당근.
0: 자, 이게 차곡차곡 쌓다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1: 네네, 그러네요.
0: 자, 이렇게 다 채워주신 다음에 냉장고에서 한 2시간 정도
1: 굳혀야 돼요.
0: 네, 굳혀야 되고 요즘같이 이제 이렇게 겨울철에는 1시간도 괜찮습니다. 온도가 이렇게 낮을 때는.
1: 밖에 내리죠.
0: 네. 이렇게 해서 빼시면 이런 모양.
1: 멋진데요? 치즈 같아요.
0: 근데 이제 느낌에. 이 테린이라는 음식이 예.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안 예뻐 보일 수 있어도 이게 이제 칼질을 하면 그 단면이 너무 예뻐서 그게 매력적이거든요. 한번 잘라볼까요?
1: 네. 아, 고기 썰듯이 썰는군요. 와, 와, 어, 진짜 멋있는데요? 야, 한 개만 먹어도 배부르는 게 배부르게 되는데?
0: 이렇게 해서 그냥 살짝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1: 네. 오.
0: 참기름 살짝. 끓여주고 그다음에
1: 뭐 아 또
0: 임자
1: 검은 허
0: 네
1: 흙수를 또 뿌리는 거
0: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채소 요리를
1: 준비했습니다.

0: 네, 스님.
1: 네.
0: 저 스님께 공양 올려드릴 음식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0: 뭐 보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거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거든요.
1: 네.
0: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스님이 가지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가지를 베이스로 만들었고요. 이 바닥에 깔린 게 가지. 가지를 태워서 갈아서 만든 거고요. 그 위에는 아무래도 이런 채소들이 땅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게 가지 땅이라고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건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 그런 중에 네 그래서
1: 역할 바꿈을 했네.
0: 네네네.
1: 뿌리하고 열매하고
0: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테린이라는 요리입니다. 이것도
1: 테린?
0: 이제 그 프랑스 요리인데 고기나 뭐 생선 같은 거, 채소 같은 걸 틀에다 놓고 천천히 익혀서 냉장시켜서 차갑게 먹는 요리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모티브 삼아서 채소로만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겹겹이 싼 이유는 제 나름대로 어쨌든 수행이라는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좀 그렇게 했고.
1: 깊이 생각하셨네.
0: 네, 이 사이사이에 이제 콩, 백태콩이 있는데, 백태콩은 이 채소와 채소 간의 연결고리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수행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닌 여러 사람이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서 연결의 의미를 좀 담아서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1: 절에 오니까 갑자기 음식이 수행이 돼버리셨네.
0: 맞습니다. 맞습니다.
2: 아니 음식이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손대기가 너무 예쁜데요.
0: 네. 일단 한번 드시고 네. 시작할까요? 네.
1: 잘 먹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뭐부터 먼저 먹을까요?
0: 일단 채소 담음부터 드시면 되고요. 네. 가지를 좋아하시니까 가지를 듬뿍 찍어서 한번 드셔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이거 뽑아먹는 재미가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예. 아 뽑아먹어야 되는구나.
2: 예. 뽑았어 이렇게 이걸 찍었어.
1: 난 그냥 앞에서부터 이건 뭔가?
0: 콜라비라는
1: 채소입니다. 콜라비?
0: 네. 서양문데요.
1: 가지도 껍질이 없어지고 얘도 껍질이 없어졌네.
0: 네, 좀
1: 콜라비.
0: 콜라비 껍질은 조금 질겨서 벗겼고 요 가지는 껍질이 들어가면 약간 좀 거친 느낌이 있어서 조금 그리고 겉에를 태워서 단맛을 올려서요. 그래서 껍질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2: 가지를 태우니까 그 탄 향이
0: 네, 올라와요.
2: 왜? 이게 불맛이 굉장히 살아있네요.
0: 살아있습니다.
1: 감사.
2: 예?
1: 젊어 불맛이야기.
0: 아니 근데 스님은 가지라는 식재료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1: 어릴 때 어머니가
0: 네.
1: 옛날에 밥솥에 밥을 하면 가지도 찍어, 깻잎도 찍어, 꽃을 이렇게 밀가루 버무려 찍기도 하고.
0: 네.
1: 근데 그때 어머니가 해줬던 가지 맛은 너무 달고 맛있어. 그리고 이제 내가 아플 때 가지가 그 안토시아닌이 많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이제 가지를 먹고 제가 힘들 때 씻기도 힘들고 막 그럴 때 가지를 이제 먹으면 몸에서 이렇게 좀 에너지가 생기고 그런 걸 내가 많이 느껴가지고 내가 가지를 좋아하게 됐죠.
0: 제가 이 사찰 음식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좀 생겼어요. 첫 번째는 과연 사찰 음식이랑 채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가 가장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찰 음식을 하다 보면 사용하지 못하는 채소들이 있잖아요. 오심채라고. 그게 왜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도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1: 우리가 음식에 먹는다는 식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0: 네네.
1: 우리 공양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0: 네네.
1: 그건 상통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인 음식을 먹는 건 생명을 받기 위해서 먹잖아요.
0: 네.
1: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거기에 건강했으면 좋겠다.
0: 네.
1: 그걸 채식이라고도 하고
0: 네네네.
1: 자연식이라고도
0: 네네네.
1: 합니다. 네네. 근데 사찰 음식은 채식과 조금 차원이 틀려요. 생명 플러스 건강 플러스 지혜를 받아야 돼. 세상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은 많지만
0: 네.
1: 그분들이 다 영적인 에너지를 갖고 지혜를 갖추진 않았다는 거죠.
0: 네, 네, 네, 네.
1: 그래서 사찰 음식은 지혜를 주는 음식이다. 스님들한테는 영적인 에너지, 수행의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또 오심체 이야기 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오심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0: 네.
1: 네, 음식의 에너지가 동적이냐 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동적인 건 뭐냐, 바깥으로 내치라는 마음이 나는 거. 이제 움직이는 거.
0: 네네.
1: 육류라든가 어폐로 이런 것들. 네네. 그다음에 술을 먹으면 어떡하죠? 사람이 기운이 이렇게 뭐, 올라가잖아요. 근데 파마늘은 채식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있어. 익혀 먹으면 음욕이 많이 나고 날로 먹으면 화가 난다. 써 있어 경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그 뭐냐면 음식이 우리 마음을 만들어준다는 거야. 음식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건강과 영혼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사찰 음식은 수행식에 지혜를 줘야 돼요.
0: 네네.
1: 먹고 들뜨고 막 이러면 앉아서 공부 못하잖아. 마음을 맞아요. 고요히 가라앉히면서 지혜를 주는 거.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히면 뭐냐? 지혜가 나죠. 우리가 호수에 돌을 탕 떼지만 안에 있는 게 안 보이잖아.
0: 네.
1: 근데 마음, 그게 들뜬 마음이지. 근데 그게 싹 가라앉으면 안에 물고기가 있는지 뭐 돌이 뭐가 있는지 산호초가 다 보이잖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채식하고 틀리게 파마늘을 금지시킨 건 바로 음식이 성풀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음식을 만든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엄마가 해준 음식을 먹으면요, 맛이, 맛도 있지만 든든해.
0: 맞습니다. 네.
1: 근데 딴 사람이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먹으면 배는 부른데 뭔가 허전하잖아요. 사랑이 안 들어가 있어. 네.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식 속에.
0: 이게 개인적으로는 그 맛있다라는 개념 있잖아요. 스님은 그 맛있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2: 아,
0: 맛있다.
1: 그 각자 입맛인 것 같아요.
0: 각자 입맛.
2: 힘도 있는 질문.
1: 각자 입맛이어서.
0: 네.
1: 어떤 사람은 이게 맛있다, 어떤 사람은 맛없다 하잖아.
0: 맞아요.
1: 근데 그 각자의 맛있다는 맛도
0: 네.
1: 생각이라는 거야. 생각이 바뀌면 입맛이 바뀌어.
0: 네, 맞아요.
1: 입맛이 바뀌어야 몸이 바뀌어. 그럼 내가 어떤 맛을 추구할 것이냐. 똑같이 해놔도 어떤 사람 짜다 그러고 어떤 사람 싱겁다 그러기
0: 맞아요.
1: 때문에
0: 맞아요.
1: 그건 각자의 입맛인 것 같아.
0: 그게 스님한테 제일 궁금했던 점이에요. 맛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에 대해서. 스님은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 근데 저는 이제 또 부처님 가르침 자체가 이제 뭘 먹어라, 먹지 마라 이런 것도 네네네. 있겠지만 또 이제 이게 탐미, 맛을 추구를 하지 마라. 그래서 그게 제일 좌우하는 게 또 소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말씀도 있긴 한데 저도 저 스님 말씀대로 아마 이제 수행자가 되었으니까 스님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막 맛을 따라가지는 않고요. 그날 이렇게 오 내가 한 끼 정말 잘 에너지를 했다 뭐 이런 뜻으로
1: 어떤 몸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더운 날 시원하게 막 콩국수 먹으면 엄청 시원하고 맛있다고
0: 맞아요.
1: 느껴지잖아.
0: 네네.
1: 요즘 콩국수 먹으려면 얼마나
0: 춥죠.
1: 춥다고
0: 네, 몸까지 춥죠. 네.
1: 똑같은 아이스크림에도 막 여름에 먹으면 시원한데 그러듯이 맛의 기준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0: 단순히 배를 채우려고 밥을 먹는 게 아니니까
2: 네. 이게 안 입이 쓰신 애가 음식을 그럼, 먹는다
1: 그럼 그럼요 온몸으로 먹는다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2: 네.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하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아 음식을?
0: 하답은 네.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네. 스님의 음식을 네. 한번
1: 네, 우리
0: 배우고
1: 뭐.
0: 싶습니다
2: 스님 그럼 우리 준비할까요?
1: 예예 예.
2: 네. 알겠습니다
1: 갑시다.
2: 이렇게 가로 세로로 하라는
1: 거. 예. 좀 공부를 했네.
2: 감사합니다.
1: 예. 아이고 탔어 이거.
0: 네. 아이고.
1: 네. 네. 예. 이 야채는 타도 괜찮아. 일부러 태워 먹잖아. 이 시간이 수행 시간이야. 지금은 해초를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뿌리 음식.
2: 오, 자연의 냄새가 나요.
0: 아 너무 맛있는데.
1: 나는 생명이 행복해야 돼요, 행복한 거. 그게 불교의 불의사상.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네,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

0: 일에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0: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0: 자,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충남 공주 계룡산에 신원사 주지소임을 살고 있는 성관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신원사 한번 와보셨습니까?
1: 네.
0: 신원사는 조선을 개국할 때 무학대사의 근위로 계룡산에 산신대제를 지나면 국가가 번영하고 백성들이 평안할 것이다 라는 그런 조언에 의해서 산신대제를 지내면서 아주 중시를 받았던 그런 사찰입니다. 묘양산에 상학단이 있었고 지리산에 하학단이 있었다 하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계룡산 신원사에 중학단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중학단에서 국태민안을 발언하면서

정성껏 산신대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와서는 명성황후가 중학단 건물을 궁궐 모양을 축소해가지고 지어가지고 공양을 하고 그곳에서 기도도 하고 그랬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물 1293호로 제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높은 산, 아주 멋진 산, 뭐 온갖 이름 난 산이 있다 하지만 영험한 산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계룡산 하면 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 아주 좋은 기운이 있는 영험한 산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 영험한 계룡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룡산 신원산은 참 편안하고 아주 이쁜 도량입니다. 봄이면 매화도 피고 매화 향기가 가득하고 그 고목이 되어 있는 벚꽃들이 하얗게 휘날리는 정말 그 산빛이 고운 그런 도량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절에도 연꽃 화분을 온 도량에 둬가지고 연꽃 향기가 가득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한두 송이 피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쁜 도량입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마곡사 본말사 성지순례로 부탄을 다녀왔습니다. 부탄은 직항이 없어가지고 네팔이라는 곳에 네팔의 그 카트만두 거기가 수도거든요. 공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아이고 제가 계룡산 신원사 산향기가 가득한 그곳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향기에 관한 이야기로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경에 제1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큰스님들 법문을 많이 하셨으니까 1분에 처음에 여시아문으로 시작하죠.

이자 이자 이렇게 시작되지요. 금강경 9절에 식시 차기 지발 밥대가 돼가지고 의발을 들고 입사위대승 그 승에 들어가서 걸식 어기성중 차제거리 그렇게 그 걸식을 하는 그런 장엄한 모습들이 상상이 되지요. 예. 부처님께서 1250명의 제자를 데리고 밥대가 돼가지고 밥대가 언제입니까? 사시죠, 그죠? 예, 사시에 이렇게 쭉 이렇게 안행을 하면서 기러기 모양이 안행이라 그러거든요. 부처님이 서시고 이렇게 제자들이 쭉 길을 지어가면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쭉 그날도 이렇게 밥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쭉 길을 가시는데 부처님 앞에 새끼줄이 하나 이렇게 턱 놓여 있으니까 시자 안하니 가가지고 새끼줄을 이렇게 치웁니다. 그래 치우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부처님 이 새끼줄에 비린내가 나는 걸로 봐서 생선을 엮었던가 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종이 간장 팔랑거리면서 부처님 발 앞에 있으니까 또 시자가 쪼르르르 가가지고 그거를 딱 치웁니다. 치우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부처님 이 종이에 향냄새가 나는 걸로 봐서 향을 쌌던 종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서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아나나 본래 그 새끼줄에 무슨 비린내가 있었을 것이며 그 종이에 무슨 향이 향냄새가 본래부터 있었겠느냐. 생선을 인연했기 때문에 비린내가 나는 것으로 나는 것이고 향을 인연했기 때문에 향냄새가 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연의 소중함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향기가 납니까? 어떤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전화가 와가지고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만나기 전부터 이렇게 긴장되고 불편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풍기는 마음의 향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스님들 이렇게 예불을 할 때 행선추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그 구절 중에 무남 현자 면삼도 견하 형자 덕에 달 이런 구절 들어보셨죠?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지옥아기 축생의 사막도에서 다 면해지고 내 모양을 보는 이는 해탈을 얻을 것이다. 해탈을 얻을지다 이런 축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 내 이름만 들어도 든든한 생각이 들고 누군가 내 모습만 봐도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인연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누구야 이름을 듣고 또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편안하고 그렇게 되십니까? 저도 가끔 저를 돌아봅니다. 나는 어떤 향기가 날까? 또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지를 않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문화면자면삼도 견하형자 덕에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이것을 이제 탐진치 삼독이라 그러죠. 삼독으로 설명을 하면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놓지 못하는 사람 주위에 어떤 사람이 마음 편하게 자기 마음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쉽게 막 뭐 별일 아닌데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이에게
그런 사람들한테는 모두들 눈치를 보면서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집착하면서 아집이 가득한 사람을 만난다면 가슴이 답답할 거 아닙니까? 말도 안 통하고, 그죠? 그와 같이 각자의 어떤 그런 향기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향기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탐진치 삼독의 어떤 그런 구름을 걷어내면 그 자리에 맑은 참마음 이 진실이 다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아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할까?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없거든.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진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또 화내면 결국 자기 손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화를 내거든. 그런데 왜 안 될까 이 말이야. 왜 안 될까? 독서실 가다가도 PC방 가고 살 빼야 한다면서도 야식 먹고 화내면 안 된다면서도 또 버럭 화가 납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야 한다면서도 또 충동 구매하고, 그죠?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고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는 왜 몰랐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왜 너는 너의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행복해야 되겠다 하면서 늘 행복을 쫓아다니지만 정작 행복을 잘 못 봅니다. 여러분들 병원 중환자실 안 가보십시오. 숨만 편하게 쉬어도 그게 소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눈 안 보이는 사람은 이래 물건 더듬지 않고 그냥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걸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게 소원인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아이고 저기 자기 발로 그 마당 한번 한 바퀴 돌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눈도 보이고 귀도 들리고 다리도 움직이고 밥도 먹고 가족도 있는데 왜 행복한지 모르냐 이 말이야. 행복이 없었을까요? 없어서 그럴까요? 행복을 보는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행복을 쫓아다녔습니다. 젊어서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막 열심히 악착같이 돈 벌려고 그러고 돈이 좀 모인다 싶으면 아이고 건강이 걱정이고 그래요. 병원에 다니면서 건강 챙기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자식 걱정도 있고 또 자식 걱정이 또 괜찮아질 것 같으면 손주 걱정 그렇죠. 손주 걱정 끝나면 또 노후 걱정까지 모양과 이름만 바뀌지 걱정이 끝이 없다 이 말이야. 결국 평생 걱정이 없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행복을 늘 밖에서 찾는 그 습관이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엄경에 돈사 탐진치 처처 안락국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바로 놓으면 바로 그 자리가 극락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극락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욕심 쉬는 자리가 바로 극락이고 성냄 쉬는 자리가 바로 극락이고 내 마음의 감사가 피어나는 바로 그 자리가 극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극락을 두고 지옥에 살아갑니까? 늘 마음에 부대끼고 이 괴롭다고 하는 것은 괴롭다는 그 자체보다 괴롭다는 그 생각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어떤 그런 사건보다도 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내가 지나가는데 누가 인사를 안 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 뭐 정신없이 바쁜가 보다 하고 마는 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나이도 어린 놈이 직급도 낮은 놈이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저 놈이 내한테 무슨 불만이 있나? 라고 생각도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날 하루가 지옥이다 그 마음속에 부대끼면서 사건은 하나인데 세상은 둘이 됩니다. 괴로움을 만드는 것은 그 사건이 아니고 내가 가지는 그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다 믿을 것이 된다 못 된다? 못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다니는 어떤 여학생이 있는데 밤에 술집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이야기하죠. 아이고 쉽게 돈 벌려고 인생 참 포기했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저녁에 술집에서 일하는 이가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밤에 일해서 등록금 내고 아픈 어머니 병원비 내고 그래 새벽까지 일하고도 잠깐 눈 붙이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래도 학교를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참 대단하다. 아이고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을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니? 그죠? 그 바뀐 것은 그 여학생입니까? 아닙니다. 바뀐 것이 바로 내 생각이다. 생각은 이와 같이 허망한 거다. 그래서 생각을 믿지 말고 생각의 허망함을 보아라. 부처님께서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스암 스님 아시죠? 여러분 스암 큰스님 돌아가신 스암 큰스님께서 봉암사에 계실 때 지금 아주 유명한 스님입니다. 젊을 때 그 스암 스님 옆 밑에서 공부할 때 일하라고 하는데
그 스님이 절에 봉암사 살다 보니까 어떤 스님은 밤에 몰래 나가지고 곡차 마시는 스님도 있고

자기가 보니까 어떤 선생님은 내 정진한다고 하면서 계속 하루 종일 뭐 고개를 쳐박고 졸고 있고, 어떤 선생님 정진한다고 하는데 방구를 뿡뿡 끼고 있고 도저히 못 참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큰 스님한테 찾아가서, 스님 도대체 이래가지고는 봉암사가 이게 큰일 납니다 스님. 예? 예? 그렇게 하니까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던 큰 스님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네 없는 천년 동안에 봉암사 끄떡 없었다. 얼마나 시원합니까? 우리는 늘 내 생각만 맞고 내 판단이 없고 또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내 생각 그 하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다 이 말. 그러면 이 괴롭다고 하는 이 괴로움을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인 사성제 아시죠? 고진멸도 사성제의 어떤 고성제, 고통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인 고성제로 빗대어서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첫 번째, 괴로움이 찾아오면 첫 번째 멈추십시오. 두 번째 보십시오. 세 번째 발원으로 돌리십시오. 쉽게 이야기하면 이와 같습니다. 아, 왜 나만 이럴까? 그런 생각 드신 적이 있죠, 그죠? 하, 나만 이럴까 이렇게 하는 그 생각을 멈추십시오. 첫 번째 멈추라 이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이 괴로움이 도대체 나한테 뭘 가르치려고 이렇게 왔는가? 그렇게 한번 보시라니까. 고통의 성스러운 진리. 그냥 고통은 이렇게 피해가고 나만 아니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버리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 그렇게 하는 그 생각을 멈추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그렇게 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원망을 발언으로 바꿔라. 이 괴로움을 내가 더 깨달음으로 그렇게 이끌겠습니다. 이 외로움으로 내가 더 단단해지겠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내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괴로움은 괴로움이 아니고 나의 도반이 됩니다. 좋은 도반이 되어서 나를 더 야무러지게 하는 부처님 진리의 말씀으로 가깝게 하는 그런 도반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통도사 그 극락암의 경봉 큰스님 글귀를 말씀하신 걸 좋아하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법계 중생 과백년이다. 세상 사람들이 백년을 살아도 차심무견 몽중면이다. 이 마음을 알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꿈속에 사는 것 같고 아미타불 학원이라 아미타불을 어찌 멀리서 구하느냐. 여하 동명 자 목전이다. 바로 네 눈앞에 네 이름을 하고 앉아있느니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이름을 하고 있다. 이미 벌써부터 본래부터 네가 갖추어 있다. 괴로움도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마음을 살펴보라고 그렇게 온 좋은 인연이다라고 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불자의 자세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미 갖추고 있는 참마음 이진실의 보물을 밖으로 찾지 마라. 네가 이미 갖추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갖추어져 있는 참마음 이진실 무한한 가능성을 만나는 것을 성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악착같이 움켜쥐고 앞만 보고 달린다고 하는 것을 잘한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열심히 달리기만 한다면 더 멀어질 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마음 우리 부처님의 진실의 진리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길을 잃지 않는다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밝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다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는 하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불안하고 허탈하긴 마찬가지다. 그죠?
그와 같다. 그래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 지혜의 힘이 원천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을 어떤 부처님의 진실한 그 말씀, 어떤 지혜의 이치나 그 원리를 바로 보는 지혜를 여실지견이다, 있는 그대로 보아하는 지혜다 해서 여실지견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법문을 열심히 들으면 그 지혜의 눈이 밝아져서 또 그 밝아진 어떤 지혜의 눈으로 살아간다면 부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부자가 될 것이요, 건강하길 바란다면 건강하게 살 것이다 이 말이야. 아무튼 여러분들 완전한 어떤 그런 지혜를 이미 갖추어져 있는데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늘 내 앞에 있는 어떤 그 경계들에 꼬꾸라지고 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나는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일만 아니면 늘 그 생각으로 경계 탓을 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야. 난 이럴 때 자주 신도님들한테 드리는 고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옹지마 들어보셨죠? 세옹지마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불교식으로 조금 더 풀어서 드리겠습니다. 그 세자가 변방 세자입니다. 그 국경지대의 노인의 말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시작은 어떻게 되죠? 처음에 그 영감님이 그 산골에 보면 뭐 가재도구나 무슨 뭐 이렇게 돈 될 만한 게 뭐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는 말이 한 마리 있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밭도 갈고 사냥도 하고, 그죠? 그 귀한 말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말이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 버리니까 마을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그 귀한 말이 도망가 버렸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렇게 위로를 하니까 그 영감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참 이런 일이 있네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 있다가 이제 몇 개월 지났습니다. 영감님 키우는 말이 수마리인데 몇 개월 있다가 암마를 한 마리 데리고 들어오죠. 데리고 들어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아이고 경사 났다고 한턱 내라고 아이고 영감님 이렇게 귀한 말이 두 마리에 됐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영감님 또 뭐라 그럽니까? 허허 이런 일도 있네 하고 마는 거예요. 한턱 얻어먹으려고 했다가 그냥 머리만 이렇게 쓱쓱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감님한테는 그 너뚱이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좀 개구졌나 봐요. 그럼 그 너뚱이 아들이 말을 타고 놀다가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가 불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또 올라가지고 아이고 저 말만 없어서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이 저렇게 불구가 되어버렸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막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위로를 하니까 영감님은 뭐랍니까? 아이고 뭐 이런 일도 있네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좋았나? 그래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멋쩍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그 어떻습니까? 전쟁이죠, 그죠? 큰 전쟁이 나면 예전에는 막 남자는 다 차출돼가지고 전쟁에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영감님 아들은 다리를 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 안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아주 격렬해가지고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네. 그때 이제 마을 사람 이제 아낙네들이 올라와가지고 하는 얘기,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오빠는 다 죽었는데 다리 좀 젊어 어떠냐고 그래 이야기한다. 우리가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좋은 것을 덕이라 그러고 나쁜 것을 실이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말이 한 마리 도망간 것은 덕입니까 실입니까? 실이죠. 그렇다가 이제 앞말을 하나 더 데려오면 덕이죠. 아들이 다리를 불구가 돼버리면 실이죠. 그런데 그래도 살아남으면 덕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인간관계나 이걸 이제 우리는 보통 경계라 그러는데 이런 경계를 닥쳤을 때 이게 내한테 덕이 될지 실이 될지 몰라서 그
무속인들 찾아가서 아이고 이거 어떻습니까 찾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사실이

경계가 내한테 덕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죠? 예, 그러하니까 일체를 인연에 맡겨라. 그래서 우리 앞에 닥쳐오는 이 행복이라는 것, 또 불행이라는 것, 두렵다는 것, 외롭다는 것, 힘겹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 마음의 거울에 투사되어 비춰져 있는 그런 모습임에 이 철저하게 밝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 소소한 일상이나 이 단조로움을 못 이기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상이 이 어떤 이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족 중에 한 분이 갑자기 편찮다면은 아프다면은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내 그 가족 모두의 어떤 그런 시간이나 에너지나 관심이 다 거기에 쏠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른다, 처음에는. 그러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이런 삶의 균형이 잡히겠죠. 그때서 안다. 아무 일 없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때서 안다. 언젠가 제가 TV에 보니까 중국의 어떤 아가씨가 선천적으로 두 손이 없어요. 그래가 발로만 이렇게 막 발로 이렇게 막 밭도 메고 막 세수도 하고 막 반찬도 칼로 이렇게 썰이고 하는 막 그것도 봤어요. 우리는 지금 두 손 두 발 멀쩡하게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또 이제 TV에 보니까 어떤 이제 개그맨인데 갑자기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 전인데 그 여인이 선택을 했어요. 아, 그래도 나는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이제 인터뷰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더라고.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그래서 그 남자 개그맨, 이렇게 개그맨이 이렇게 단란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찍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지금 당신이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지금 원하는 게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니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저렇게 막 이쁜 아기가 아예 딸아이가 막 와가지고 애교도 부리고 하는데 나는 저 딸아이 한 10분만 아니 한 5분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든 간절한 그 소원을 여러분들은 평생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이다 이 말이야. 또 이제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아프리카 그잖아요. 막 뼈는 이렇게 막 말라 있는 그 여인네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콧물을 질질 해가지고 막 파리가 꼬여가지고 있는 그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물이 시원찮아가지고 요만한 애들이 물통을 머리에 이고 두 손에 물통을 들고 저 멀리 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물을 보니까 뭐 거품이 이렇게 나가지고 그 물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너무도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생명을 걸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보면 그들한테는 기적일지도 모르겠다 이 말이야. 우리가 지금 평소에 너무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그 기적 같은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나면 모든 것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적은 뭐 어떤 특별한 것이나 대단한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고 지금 내가 듣고 있고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느낄 수 있다 하면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도 감사한 일이고 너무도 행복한 일인
그런 내가 이 살아있다는 호흡할 수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기적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온통 내 주위가 감사할 것들로 가득하지만 우리 중생의 업은 어떻습니까? 너무도 두터워가지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어서 우리 스스로의 눈을 막아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렇게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보이는 세상이다 해서 억무소주 이생기심 응당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주색보시라 늘 이렇게 내려놓는 수행을 삼아야 된다라고 보시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이 기적과 같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것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내려놓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 행복이 누군가 이랍니다.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유독 나한테만 냉혹한 것 같다라고 느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어떤 사람은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돈 걱정 없이 대학 다니고 뭐 직장 얻어서 결혼하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조실부모해서 막 지질이 궁상으로 그렇게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 각각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축구를 잘하고 온갖 이렇게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또 다 다른 것이 부모 조상 잘못 만난 탓이냐 이 말이야. 아니면 뭐 누구 뭐 하나님 탓이 부처님 탓이요. 자, 여러분들 예를 한 개 들겠습니다. 요 뒷산에 이 뒷산이 우면산이라면서요. 우면산에 같은 바람이 불고 같은 음악이 들리고 같은 비가 내리고 같은 바람이 부는데 어떤 나무는 키가 크고 어떤 나무는 이런 대들보를 쓸 수 있고 어떤 나무는 가늘어가지고 뭐 쌀이떼도 못 쓰고 또 어떤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고 어떤 나무 열매는 못 먹고 어떤 나무 열매는 달고 어떤 나무 열매는 쓰다 이 말이야. 똑같은 산에 똑같은 비를 맞고 햇빛을 맞고 바람을 쐬는데 어떤 거는 왜 이렇게 다르다느냐 이 말이야. 왜 다릅니까? 종자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종자가. 그 종자를 불교식으로 말하면 뭐냐 하면 업식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신구의 사모 들어보셨죠? 말로서 또 생각으로서 몸으로서 짓는 일체 모든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다 저장이 된다 그랬죠? 어디? 우리 그 잠재의식 속에 그 이제 뭐 아리아의식이라고도 하고 함장식이라고도 하는 그 잠재의식 속에 저장이 종자로 저장이 되었다가 시절 인연을 만나면 이렇게 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아이고 힘들어 나도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어떤 상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도 나약해 보이고 아이고 한숨 쉬면서 다 팔자소강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정말 운명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현상계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인과법이다. 들어보셨죠? 원인할 때 인, 결과할 때과 인과라고 합니다. 인과법. 그래서 원인에 대한 결과, 그래서 업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자작자수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일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일이다. 쉽게 얘기하면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 그건 모르는 일이 어디 있냐.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도리에 본다면 누구 탓할 게 뭐 있냐 이 말이야. 누구 탓할 게 없다 이 말이야. 일체가 다 내 인연으로 인해서 다 드러나는 있는 세상이다 이 말이야.

0: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형편 모두가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도리에 맞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운명이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불교에서는 이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삼세 양중인가 들어보셨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엮여져 있어서 과거의 어떤 그 원인에 의해서 지금 내 모습이 드러나 있고 지금 내 현재의 어떤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미래의 결과가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방경에 보면은 욕지 전생사 전생을 알고자 하느냐 금생 수자시다. 네 지금 받고 있는 네 모습이 전생의 모습들이다 이 말이야. 욕지 미래사 미래를 알고자 하느냐 금생 작자시다. 네 하고 있는 걸 봐라. 다른 얘기가 없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은 내가 우리가 불교에서는 나고 죽고 하면서 내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그 수많은 업을 지었다고 하면은 금생에 지은 건 그렇다 치더라도 전생에 지은 건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지었는데 이거 뭐 해결할 방법이 없겠냐 이 말이야. 원인 결과 하면은 그 원인은 지어놨으니까 어떻게 할 바가 없는 거잖아요. 원인은 지어놨으니까 변할 바가 없는 건데 그러면 지어놓은 거 그대로 내가 알 수도 없는 전생부터 지어놨던 거를 그대로 다 받아야 되겠느냐? 아니다. 인 원인할 때 인, 결과할 때 과, 인과 사이에 연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 말. 조건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다 이 말이야.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이제 소금이 악업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걸 소금을 먹어야 되는데 요런 컵에 담아가지고 요런 물컵에 소금을 이만한 소금을 넣으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겠습니까? 너무 힘들겠죠. 근데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야. 뭡니까? 예?
1: 김치 속에 넣어 먹으면 됩니다.
0: 짱김치가 되겠네. 조건을 봐. 이 법당만한 물탱크에 넣으면 요만한 거라도 먹을 수 있지 않네. 그런 것처럼 조건을 바꿔주는 것들로 인해서 내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원인은 이미 지어놓은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에 있어서는 이 조건을 바꾸는 노릇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법문을 듣는 인연이 조건을 받는 것이고 열심히 절하고 열심히 금강경 독송하고 열심히 사경하고 하는 일체의 모든 것들이 이 조건을 바꿔줘서 내 업장 소멸을 하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열심히 기도하셨죠?
2: 네.
0: 아이고 그래서 업장 소멸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종자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몸으로 짓고 말로 짓고 생각으로 지었던 이 종자라고 하는 것도 다 종자를 땅에 심는다고 다 나는 거 아니다 그죠? 이 그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도 있다. 비도 맞아야 되고 온도도 맞아야 되고 햇빛도 맞아야 되고 또 가꾸는 노력도 있어야 된다. 그와 같이 선업의 종자는 열심히 가꾸면 더 풍성해질 것이고 악업의 종자는 싹이 트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라 죽게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게 그래서 충분히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도 변화할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바로 인연할 때 연, 조건을 바꾸는 그런 노력들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한 그런 노력들이 다 여러분들 업장을 소멸하는 그런 이치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건 법문이 아니고 계룡산에서 좀 일찍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시간이 빨라가지고 저 봉은사에 가서 참배도 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거 찍는다 그러니까 얼굴에 곱게 칠해가지고 좀 이쁩니까? 아이고 촌놈이 출세를 했네요. 서울에 와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 참 좋은 인연입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인연이 있으면 또 재밌는 법문으로 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요즘 만든 성불하고 또 중사를 위해서 모든 진사를 주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만약 성불을 한다 자기를 위해서 저에게 진사를 위해서 유도하고 실제로 유도해야 합니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보살운동 근본도량 금강선원에서 제14회 금강경 강송대회를 봉행합니다. 그에 앞서 금강경 강송 응시 지원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캐거 대종사님께서 남기신 뜻에 따라 금강경의 참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널리 알리고자 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445-8484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3: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의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육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김운지은이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그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0: 장래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5: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사 수키오트 시청하는 부모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저번 시간은 윤회설에 관한 부처님의 관점을 경전에 기초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윤회설의 이론과 구조에 대해서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윤회설은 부처님이 창안한 것이 아닙니다. 힌두교의 전신인 브라만교에서 창조신 브라만과 그 브라만이 만든 이 우주가 운행되는 원리로서 윤회설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윤회설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나 주장이나 이론이 있죠. 그런데 제가 봤던 대부분의 책에서는 윤회설을 법칙이라고 명시해 놓은 것은 한 군데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통상 우리는 이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론은 주장을 좀 더 논리적으로 펼치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실천을 통해서 검증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윤회설은 대부분의 책에서는 주장이나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아직 지금 이 단계까지는 실천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라는 말입니다. 검증이 됐으면 당연히 법칙이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를 사용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를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용어의 실체를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윤회설에 대해서 법칙이라고 주장하는 책을 저는 아직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책들은 주장이

나 이론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윤회설의 이론과 구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윤회설의 윤회설을 정리를 해보면 저 포와 같습니다. 시간 설정이나 공간 설정,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돌고 도는 거죠. 그 돌고 돌려고 하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의 동력이 필요할 거고, 이동을 하는데 그냥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따르는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보상 구조가 뭔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상 구조에 대한 판단 근거는 뭔가 하는 거고, 그리고 보상 주체는 누구인가 하는 거고, 이전의 주체는 무엇인가 하는 게 우리가 통상 윤회설을 이야기할 때 경전에서 나오는 또는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저 정도의 범주 안에 들어갈 겁니다. 먼저 시간적으로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흔히 불교 용어로는 전생, 금생, 내생을 돌고 돈다라는 거죠. 물론 시간과 공간은 분리되지 않고 함께 흘러가겠죠. 그러면 공간적으로 힌두교에서 또는 불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은 인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태어날 그 당시 우주관 너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할 때도 기존에 있는 우주관을 차용을 해서 많이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 당시에 인도인들이 생각했던 이 우주라고 하는 게 다양한 그 층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33층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고 28층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윤회설로 설명을 하게 되면 크게 6층으로 설명을 하면 6도윤회가 되는 거고, 5층으로 설명을 하면 5도윤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아기하고 수라를 모으면 아수라가 되죠. 아기는 배고픈 중생들이 모여 있는 것, 수라는 분노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되게 배가 고프면 애들도 울지 않습니까? 그러니 배가 고프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면 싸우게 됩니다. 대부분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먹고 사는 문제에, 생존의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수록 폭력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아기와 수라를 뭉쳐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아수라, 아수라장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우주의 맨 아래, 공간적으로 우주의 맨 아래 지옥이 있고 우주의 맨 끝에 천상이 있다. 그리고 이걸 33층으로 나누든 28층으로 나누든 여러 가지 나누는 행태가
있게.

했죠. 그러면 공간적으로는 지옥에서 천상까지, 시간적으로는 전생에서 내생까지 돌고 돈다라고 해서 한문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윤회가 됩니다. 원래 부처님이 사용하던 팔리어로는 쌈사라라는데 이걸 한문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윤회가 되죠. 그리고 돌고 돈다라고 하니까 윤회 전생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죠. 여기에 돌전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회 전생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윤회 전생은 시간적으로는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로, 공간적으로는 지옥에서부터 천상까지 돌고 도는데, 저 구조를 보면 인간이 다섯 번째 단계로 올라왔잖아요. 술차에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 천상이에요. 그러다가 운수불기라면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인간으로 올라온 것만 해도 얼추로 많이 올라온 거죠. 그런데도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여기서 만족을 하면 인간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상까지 가야 돼. 인간으로서는 나는 만족을 못해. 천상까지 가야 돼. 이런 믿음 하나로 윤회설을 적극 믿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그리고 지옥에서 천상까지 돌고 돈다라는 말은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동을 하는 동력이 필요할 텐데, 그 동력이 뭘까? 일단 힌두교 윤회설에서 주장하는 동력은 창조주 브라만 신에게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하고 기도는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힌두교에서는 창조주 신에게 제를 잘 지내야 된다. 두 번째로 제를 지낼 때그 절차법을 준수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흐트러게 하면 제사에 영험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제사를 지내는 그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 제사를 지낼 때 주문을 외우면서 지내는데, 그 주문의 토시라도 하나 틀리면 헛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앞에서 뒤로 외우고, 뒤에서 앞으로 외우고, 한 단어씩 건너가면서 외우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서 그 제문을 다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절차,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주문, 이걸 담고 있는 게 베다입니다. 그 베다라는 책이 창조주 신에게 어떻게 제를 지낼 건지를 기술해 놓은 책이죠. 그런데 우리가 윤회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 놓치는 게 있습니다. 윤회설의 핵심 키워드는 직업 세습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상까지, 과거에서 내생까지 돌고 도는데, 신에게 제를 잘 지내는 것이 공덕이 돼서 상승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코드를 하나 묻어놓고 말을 안 합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직업을 그대로 세습을 해서 잘 지키면 상승의 동력이 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직업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분이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는 신에게 죄를 잘 지내도 되지만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거는 직업을 세습할 것. 그래서 왕의 자식은 영원히 왕의 자식으로 직업이 세습되고 청소부의 자식은 영원히 청소부의 자식으로 직업이 세습될 것. 어떤 경우든 신분의 이동은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돼. 이게 윤회설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중요한 직업 세습의 원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언급을 하지 않죠. 그리고 인도에서 가만히 보면 계급이라는 게 또는 계층이라는 게 전부 직업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은 신성한 직업, 어떤 직업은 옷깃만 스쳐도 지옥 가는 계급, 이렇게 규정이 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이라는 게 거의 직업군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소속된 사회에, 우리 가족이 소속된 사회에 직업을 바꾸려고 하는 순간 바로 지옥가. 이게 윤회설의 핵심 구조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습니다만 인도에서 그 구태다가 잘 일어나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직업을 바꾼다는 것은 바로 지옥을 가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만이 아무리 쌓인다고 해도 그걸 표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사회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수도 없이 노력했지만 문화가 원체 강고해서 쉽지가 않고 최근에는 조금씩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와서 무너뜨린 거죠. 부처님도 못한 일을 자본주의가 와가지고 무너뜨리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어쨌건 윤회설의 중요한 키워드, 윤회의 사이클 안에서 상승할 거냐 하강할 거냐는 포맨적으로는 신에게 죄를 잘 지내야 돼. 그러나 핵심은 직업을, 부모의 직업을 세습할 것. 요 직업 세습의 원리, 이것이 윤회설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근데 우리는 통상 이런 이야기를 안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행위를 통해 가지고 신분이 상승되기도 하고 하강되기도 할 텐데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언제 받을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보상을 언제 받을 거냐는 거예요. 혹시 우리나라는 을급제에 좀 익숙해져 있습니까? 노동자가 일을 할 때 내가 1년 있다가 일을 할 건데 미리 성금을 한 1년 전에 성금을 받으면 사용자가 유리할까요? 노동자한테 유리한 시스템인가요? 미리 돈을 받고 일을 하면 노동자한테 유리하죠? 만약에 일당제로 하면 얼추 비슷할까요? 그런데 일은 한 달을 먼저 했는데 월급은 대개 한 달 있다 주죠? 그러면 이건 노동자 보당은 사용자한테 유리한 시스템이잖아요. 그 시스템 자체가. 그런데 만약에 오래 일을 해

했는데 월급은 1년 있다가 준다면 이거는 좀그뭐 먹고 살았고 좀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금생에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 죽고 난 다음에 준다면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인가? 현실적으로 저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금이라도 내서 나라를 구합시다라고 해서 서민들은 계론 반지까지 다 내놨는데 또 다른 계층들은 또 다르게 행동하는 걸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죠. 그런데 명분은 나라 살립시다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회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설정을 해 놓고 보상은 금생의 보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죽고 난 다음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금생 보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구조를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수용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겠죠. 뭐 그거는 각자 판단을 하고 신뢰를 하거나 거부를 하거나 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 보상이 즉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널널하죠. 널널하니까 좋죠. 이게 널널해야 검증이 불가능하죠. 그래야 이야기하기가 수월죠. 이게 시간이나 공간을 압축을 해놓으면 검증이 즉각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장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검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약속 같은 걸할 적에도 조금 널널하게 약속을 해놓는 게 좋죠. 그런데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행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노? 윤회설에서는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사회적인 조건들이, 삶의 질이, 그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른 스님들 법문을 들을 때 전생을 알고 싶은가? 그러면 금생에 네가 사는 걸 봐. 그러면 전생을 알수 있어. 내생을 알고 싶은가? 그러면 금생에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보면 내생을 알수 있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게 시간이 너무 확장이 돼서 검증이 쉽지 않다는 데 있는 겁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검증이 잘안 된다는 거죠. 금생에 가난하게 태어나서 지금 열불나 죽겠는데 전생에 죄 지은 것까지 네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금생에 가난하게 태어났어. 이게 전생에 죄 지은 것까지 똘똘말이를 해갖고 금생에 불편한 것까지 얽어엿는다면 이게 지금 열불나 죽겠는데 더 열불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검증되지 않는 전생을 가지고 금생을 속박한다고? 이거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윤회설에서 또 중요한 관점 하나가

보상의 주체를 누구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신을 믿는 모든 종교에서는 행복과 불행의 주체가 신이 결정을 하죠. 그래야 신을 모실 거니까. 그러니까 신에게 열심히 제를 지내거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신이 행복과 불행을 모든 걸 신이 통제를 해버리니까. 그런데 윤회설에서는 이 행복과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 신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윤회설을 이해하면서 이 부분에서 수용하는 측면이 크죠. 뭐 자기 자신의 자업자득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 누구가 개입된 것이 아니고 당신 스스로 한 행위에 대한 그 결과를 당신 스스로가 받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가 윤회설을 이야기할 적에 주로 저 부분을 부각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용을 했죠. 그러나 또 다르게 봤을 때 아까 윤회설의 핵심 키워드가 직업 세습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주제가 지금 이 순간 보상은 없다는 것, 보상은 사후 보상이 된다는 것. 사후 보상이 되면 그 중간에 공중에 떠가 있는 거는 누군가가 가져가겠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윤회설을 이야기할 적에 가장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윤회설을 수용을 하게 됐던 핵심은 바로 자업, 자득이었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검증 가능한 범위 아니라면 수용이 되는데 검증할 수 없는 과거나 전생으로 확장이 됐을 때는 곤란하지 않나 하는 문제였죠. 우리가 윤회설을 이야기할 적에 특히 보상 부분을 이야기할 때 윤회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기 금생을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던가요? 전생이나 내생 이야기를 많이 하던가요? 그 윤회설은 지금 여기가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내생이나 전생 이야기가 주가 되어버리지 않던가요? 그러면 많은 윤회설에 대한 책을 보면 주로 전생 이야기가 주로 나오죠. 그리고 내생 이야기가 주로 나오죠. 그럼 지금 여기 금생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계속 강조했던 게 뭐죠? 요즘 불교 책들 보면 특히 최근에 명상 관련된 책을 보면 Here and Now라는 포엠 많이 쓰던가요? 여기 지금 이런 용어 많이 쓰죠. 그런데 부처님이 주목했던 것은 바로 여기 지금 우리들의 현재의 삶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런데 윤회설이 결합을 하면 지금 여기에 가장 소중한 요 삶은 없어져 버리고 가거나 미래에 대한 삶이 주로 들어와 버리죠. 과거가 있느냐 없느냐,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 전생이나 내생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꼭 뭘 못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위해서 온갖 걸 다 하는데 지금 이 순간 노력은 안 한다는 거죠.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그리고 삶을
짬지게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그걸 허투루게 쓰지 않는다. 부처님이 보상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거듭 강조를 했고, 그 강조했던 걸 한 문장으로 슬로건으로 만들었던 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삶에 집중을 하세요. 그러면 과거도 미래도 아주 내실 있게 경영이 될 겁니다. 이게 부처님의 기본 관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행위가 어디에 저장이 되어서 다음 생으로 이전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또는 이동의 원동력 또는 그 행위의 판단, 보상의 주체 이런 것들은 대개 윤회설을 주장을 할 적에 이론이 거의 없어요.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러면 내가 하는 행위가 어디에 저장이 돼서 다음 생으로 이전이 되노 하는 요 부분에서 이제 모든 파가 갈라집니다. 그게 윤회를 계속 주장을 하면서 여기서 다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부처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윤회의 그런 행위를 저장하는 주체 아트만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무아라고 단언을 해버리게 되죠. 그런데 힌두교 쪽에서는 세트라든지 또는 아트만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힌두교의 구조 중에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우주를 창조한 신은 브라만이라는 신이 있는데 요 신은 실체가 없어. 그리고 이 신은 우주를 만들 때 자기가 직접 우주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는 실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체는 있는데 행체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이 직접 우주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자신을 대신해서 우주를 만들어줄 신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아주 기발한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직접 우주를 창조했다고 했는데 요 힌두교 신은 나는 실체는 있지만 행체가 없어. 그러니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우주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우주를 만들어줄 신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브라마 신이에요. 그 우주의 본체는 브라만,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서 우주를 만들어줄 신은 브라마. 요 신이 이제 우주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체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개체 속에 그 우주의 본체가 조금 떨어져 가지고 그 개체 속에 들어가야 생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따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영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세트라고 하면 한 파, 아트만, 아따라고 하면 또 다른 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주로 아트만이라는 표현에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죽을 때 그 생명체가 그 일생 동안 했던 모든 행위를 요 아트만에 저장이 돼가지고 몸이 죽으면 몸을 버리고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쭉 날아가다가 기존의 생명체가 잉태되어 있는

0: 있는 자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체에 착상을 하면 새로운 몸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게 윤회설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물심 이언론, 그리고 몸은 유한하니까 그 몸 속에 들어있는 영원한 영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몸을 바꿔가면서. 자기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 아트만은 원래 우주를 창조했던 브라만에서 조금 떨어져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신의 분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요 분신은 언제 행복해지느냐 하면 원래 우주의 본체, 자기가 떨어져 나온 요게에 돌아가서 하나가 될 때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나올 때는 자동으로 떨어져 나왔는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어라, 이게 자동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왜 못 돌아가느냐 하면 우리 몸이, 이제 자기가 깃들어져 있는 몸이 어떤 욕망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욕망의 껍질이 자꾸 이렇게 두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망의 껍질을 어떻게 하면은 역계해서 궁극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노? 이게 이제 다양한 힌두교 수행 기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고행주의까지 나오게 되는. 그러고는 이런 껍질을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영혼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게 윤회로부터의 해탈이에요. 자, 그러면 저번 시간, 이번 시간의 결론은 부처님은 또는 힌두교에서도 윤회설을 설정을 할 때 핵심 키워드가 뭐였느냐 하면 윤회로부터의 해탈이에요. 윤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윤회는 오대 보내버리고, 윤회로부터의 해탈은 오대 보내버리고, 윤회설만 주야장창 주장을 하게 되면 윤회로부터 해탈을 할 수 있을까요? 윤회에 구속될까요? 구속되두마. 어느 만화를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져서 내는 절대로 인자 다 잊었다 하는데 거기에 말만 있고 진짜는 안 잊어진 것들이 많투마.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윤회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해탈하세요. 부처님은 해탈에다가 방점을 찍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윤회에다가 방점을 찍어버린 거죠. 그래서 윤회로부터서 탈출이 도리어 윤회에 구속되어버리는 게 현재 우리가 윤회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윤회설의 이론과 구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부처님이 외사리에서 많은 대중들을 모아두고 수행을 지도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사띠 수행과 이파사나 수행의 이론과 기술의 본질적 차이가 뭘까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의 부타빠라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해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해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0: 행복하십시오. 애썼습니다.
1: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2: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1: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3: 네, BTN 불교 TV 붓다웨입니다.
1: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3: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4: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6: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7: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주십시오.
8: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일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6: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효효선은 쉼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0: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6: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9: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기원전 57년 파켓거세로부터 56대 경순환까지 992년 동안 엄청난 긴 기간 동안 유지된 천년 왕국 신라.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요, 세계 4대 고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천년 가까이 왕조를 유지한 나라도 드물지만요, 왕조의 역사 동안 수도가 바뀌지 않고 지속된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역사 유적지구로 떠나보시죠. 경주 역사 유적지구는요, 총 5개 지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양한 불교 유적을 포함하고 있는 남산지구, 옛 왕국의 터였던 월성지구, 많은 고분이 모여있는 대릉원지구, 불교 사찰 유적지인 광룡사지구, 방어용 산성이 위치한 산성지구가 이해당합니다. 대릉원지구에서는요, 왕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금관이 발견되었고요. 영롱하도다. 황룡사에서는요, 무려 4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산성지구에서는요, 400년 이전에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명화의 산성이 남아있었죠. 정말 이 천년 고도 경주의 유적들이, 야, 정말 이게 천년 가까이 실존해온 그 연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네스코가 선정한 경주 역사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한번 살펴보죠.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는요, 불교 건축 및 불교 생활 문화, 또 이와 관련한 뛰어난 기념물과 유적지가 아주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이 고구려로 전파된 불교를 신라가 받아들이면서 남산은 불교의 성산이 되었고, 또 이곳에 신도들을 끌어모았으며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과 장인들이 사찰, 사당, 수도처를 지었는데요. 그래서 이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는요, 7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절정을 이룬 정말 이 한국 불교 예술의 뛰어난 전형들이 뭐 조각, 구조, 불탑, 사찰, 왕궁 유적 아주 다양한 형태로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신라의 그 수도였던 이 경주, 그리고 그 인근에서 발견된 유물 및 유적들은요, 천년간 유지되었던 신라 문화의 그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는 7세기에 중국의 당과 손잡고 한반도 대부분을 통일했죠. 10세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왕조를 유지하면서 도시의 많은 공공건물, 뭐 궁궐, 사찰과 성채를 건설하고 도시 인근에는 지배층의 무덤을 남겼습니다. 어느 한 곳이라고 특정할 수 없이 정말 이 경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유적과 유물들을 살펴보면 신라 고유의 그 탁월한 예술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대 문화가 꽃피운 걸작이라 불리면서 교과서에서 만난 다채로운 유산들이 도시 내에 그대로 존재하는 경주 역사 유적지고, 현대의 일상 속에서 신비한 고대 문화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정말 특별한 도시입니다.

0: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 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비티엠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씻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0: 네,
1: 안녕하세요.
0: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0: 네.
1: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0: 네.
1: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 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에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0: 그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밖에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주세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지고 이사주는 수술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0: 예.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2: 연골이 고가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0: 네.
2: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0: 예.
2: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0: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을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1: 네.
0: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을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 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기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그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기는

0: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아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이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1: 네.
0: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1: 벗겨졌어.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입니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2: 네.
0: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0: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0: 아이고,
2: 번은 다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0: 안
2: 수술을
0: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0: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단지
0: 여러 번,
2: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0: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1: 가벼운
2: 맞고
1: 치료만 받고
2: 물도
1: 계시구나, 이분.
2: 빼고
1: 네. 물도 빼고.
0: 네.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0: 맞으셨어요?
2: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2: 그리고는
0: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달은.
1: 네, 한 달.
0: 한 달은 조금 너무 짧.

0: 짧은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수술이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수술이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수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그러지 않아도 아유 그
0: 네.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예.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0: 네.
1: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0: 아,
1: 이번에도
0: 예.
2: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1: 네.
2: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2: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0: 네.
2: 차이점이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연골산을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산은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0: 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1: 네.
0: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오.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2: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0: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은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0: 그렇죠.
1: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2: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0: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2: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0: 척추와 흉추, 요축 우리가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1: 네.
0: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 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2: 네.
1: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요.
1: 50년생이시고.
3: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저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4: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4: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4: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4: 네네.
3: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4: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4: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있을 때 괜찮아요.
4: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4: 네네.
3: 힘들어서.
4: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4: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3: 네네네, 좀 있다가.
4: 아, 그렇죠? 아.
3: 네.
4: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3: 네네.
4: 협착증이라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3: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4: 네.
3: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S자로.
4: 네네네네.
3: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4: 네.
3: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4: 어머니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3: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4: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3: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4: 아, 1년쯤 되셨네요.
3: 네,
4: 어머니
3: 네,
4: 그
3: 네.
4: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3: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4: 네.
3: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4: 네.
3: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1: 네.
3: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근육을 키워라.
4: 네네네.
3: 그런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4: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기인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 네.
4: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0: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1: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2: 많이 답답하죠.
1: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4: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1: 네.
4: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2: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1: 네.
2: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4: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1: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2: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1: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4: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 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1: 네.
2: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4: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1: 네.
4: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4: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1: 네.
4: 예, 처음에는
0: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았지만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0: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수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초춘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스승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2: 예.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 저요?
3: 네.
2: 67이야.
3: 어허.
1: 60대 후반.
3: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2: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네. 39살에.
2: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3: 어허.
2: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3: 야.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2: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0: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있거나 누워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2: 예, 앉아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2: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0: 네.
2: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1: 보조기 채우시고 네. 네.
2: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2: 예,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0: 네.
1: 시술을요?
2: 예, 예.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2: 예, 5분도 못 걸어요.
0: 예.
1: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0: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2: 예, 예.
0: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2: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0: 아, 왜 안 하셨어요?
2: 옛날에, 예,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0: 예, 그렇죠.
2: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0: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안 됐는데
2: 예.
0: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니.
1: 그러니까요, 네.
2: 예.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2: 예.
0: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2: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2: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1: 수술 없이
2: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1: 그러니까요.
0: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2: 네.
0: 척추 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 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공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2: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범종각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4: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4: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5: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지나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래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분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덕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하러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비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런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

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복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오직 만든 성불하고 또 중생을 위해서 모든 진사를 주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만약 성불을 한 거, 자기를 위해서 저에게 진사를 하는 거예요. 유도하고 말이죠. 실제로 유도야.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폭격 명령을 거부하고 8만 대장경을 지켜낸 고 김영환 장군을 기리는 추모제가 봉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보존한 선택이었다며 뜻을 되새겼습니다. 공원 문화유산 지구의 규제가 완화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찰에 가해졌던 일방적인 규제를 풀고 공존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다비는 자연환경과 지역의 문화, 문중의 전통에 따라 다른 작법으로 발전했습니다. 기획보도 마지막 수행 다비 세 번째 순서로 범어사와 수덕사에 담긴 과학과 지혜를 살펴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상품 개발자와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불교회화 특별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불교회화가 K문화 콘텐츠의 새로운 원천이자 영감이 될 수 있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방송포교전법도량 BTN 불교TV 무상사 참선반 63기가 3개월간의 정진을 마치고 회향했습니다. 참선과 명상으로 마음의 쉼을 찾은 수강생들은 일상에서 수행을 이어가게 됩니다.

0: 합격 명령을 거부하고 천년고찰 해인사와 팔만 대장경을 지켜낸 고 김영환 장군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불교계와 군, 유족들은 김 장군의 결단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지켜낸 역사적 선택이었다며 그 뜻을 되새겼습니다. 현장에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1: 고 김영환 장군의 영전사진과 훈장이 후배 공군 장병들의 손에 들려 영단 위에 고이 모셔집니다. 1951년 한국전쟁 당시 공비 토벌을 위해 해인사 일대를 폭격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지만 당시 공군 조종사였던 고 김영환 장군은 천년고찰 해인사와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지키기 위해 폭격을 거부했습니다. 문화유산을 지켜낸 그의 용기와 결단을 기리는 고 김영환 장군 72주기 추모대례제가 지난달 30일 해인사 고 김영환 장군 공적비 앞에서 엄수됐습니다.
2: AI를 기반으로 한 무기들이 전장을 지배하는 이 시대에 신념에 따른 판단은 점차 사라지고 고 김영환 장군님의 확고한 신념은 오늘 우리들에게 숭고한 가르침으로.
1: 추모 다례제에는 해인사 주지 해일 스님과 군종 특별고구장 법원 스님, 진주 공군사령부 권영민 사령관, 김윤철 합천군수, 유족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해 장군의 숭고한 뜻을 추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당시 긴박했던 상황과 김영환 장군의 결단을 담은 영상물을 함께 시청하며 국가와 문화유산을 지켜낸 그의 희생정신을 되새겼습니다.
3: 저를 포함한 모든 공군인은 장군님의 높은 뜻과 팔만 대장경에 담긴 호국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4: 그 위대한 결단 덕분에 천년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팔만 대장경은 오늘날까지 우리 곁에 온전히 남아 민족의 가구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고.
1: 추모제를 마친 참석자들은 김영환 장군이 지켜낸 장경판장과 팔만 대장경을 둘러보며 문화유산을 위한 역사적 결단의 가치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문화유산을 보존한 한 군인의 용기와 신념은 72년이 지난 오늘도 호국정신과 문화유산 보존의 소중한 가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 팔만 대장경이 지니고 있는 그 가치와 위대함을 인지하시고 끝까지 지켜내신 저희 아버님 김영환 장군을 가족 대표로서 무척 자랑스럽게.
1: 나라와 문화유산을 함께 지켜낸 고 김영환 장군의 숭고한 결단과 호국의 의미를 되새기는 6월.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소중한 역사로 남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0: 자연 생태계와 경관 중심으로 묶여있던 자연공원 정책이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자연공원의 공원자원 개념에 문화경관이 공식 포함되고 공원 문화유산지구의 규제가 완화되는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데요. 사찰에 가해졌던 일방적인 규제를 풀고 공존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입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지난달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며 자연공원을 바라보는 국가의 패러다임이 보전과 규제에서 상생과 공존으로 전면 수정됐습니다. 기존 법안이 자연 생태계 보전에 치우쳐 전통 사찰을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했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함께 살아 숨쉬는 문화의 가치를 법적으로 공식 인정한 겁니다. 개정안은 공원 자원의 정의에 문화 경관을 명시해 공원 문화유산 지구 안에서 문화 경관 보전과 이용, 사찰 보전 관리를 위한 행위 허용 기준을 한층 확대했습니다.
7: 가장 큰 변화는 전통 사찰과 사찰님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공원의 중요한 공공자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범위 확대를 통해 공간적 기반이 넓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6: 현장 사찰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제도적 공간적 기반의 확대입니다. 불사 중심의 제한적 행위를 넘어 사찰 숲을 활용한 치유 휴식 공간, 사찰 보전 관리를 위한 공익적 시설 조성이 전향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 초 공원 문화유산 지구 지정 기준도 본산은 300m에서 500m로 일반 암자는 50m에서 100m로 확대돼 사찰님을 활용한 수행과 교육, 해설, 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7: 사찰님이 공익적 가치 증진과 방안과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등 공원과

0: 관리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문화경관 보존과 복원, 사찰숲을 활용한 명상치유와 자연체험 프로그램 운영, 재난안전기반 구축 등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 사찰을 옥죄던 중복 규제가 완화되면서 사찰림의 생태적 가치를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길이 대폭 넓어진 셈입니다. 조계종은 8만 7천여 헥타르에 달하는 사찰림의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활용해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다비는 사찰이 자리한 자연 환경과 지역의 문화, 문중의 전통에 따라 각기 다른 작법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범어사와 수덕사는 우리 고유의 온돌 원리를 응용해 공기의 흐름과 열을 조절하는 독특한 작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마지막 수행 다비 세 번째 순서로 두 사찰에 담긴 한국 전통 다비의 과학과 지혜를 살펴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다비는 사찰이 자리한 자연 환경과 생활 문화, 선대 스님들의 지혜가 어우러져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금정총림 범원사 다비는 온돌 구조와 숯을 활용한 독특한 방식으로 전승됐습니다. 범어사 지장암 뒤편에는 1974년 조성된 상설 다비장이 지금까지 원형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돌담으로 둘러싸인 다비장 안에 약 2톤의 숯을 깔고 그 위에 법구를 모신 뒤 새끼 타래와 솔가지로 덮어 연화단을 완성합니다. 앞쪽에 마련된 하나의 바람 구멍을 통해 불을 붙이면 공기의 흐름과 열의 이동이 자연스럽게 조절돼 약 12시간 동안 다비가 진행됩니다. 벼농사 문화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집과 숯, 솔가지 등을 활용했다는 점에서도 한국적인 생활 문화가 담긴 다비로 평가됩니다.
4: 범어사는 특이한 게 돌담하고 수다고 그리고 연기가 안 나죠. 간단하게 그냥. 그리고 나중에 석굴 할 때 이럴 때 보면 아주 뼈가 하얗고 그대로 참 이리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3: 덕숭 총림 수덕사의 다비도 온돌 구조를 응용해 불길이 지나가는 길을 만드는 고래 방식이 특징입니다. 동서 방향으로 길게 판 고량 안에 공기가 흐르는 통로를 만들고 그 위에 통나무와 장작, 솔가지를 쌓아 연화단을 조성합니다. 특히 마른 솔가지와 젖은 솔가지를 번갈아 사용하는 방식은 불길이 밖으로 치솟지 않고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 선대 스님들의 지혜가 담겼습니다. 공기 흐름과 주변 지형까지 고려한 구조 덕분에 수덕사 다비는 약 4시간 만에 화장이 가능할 정도로 효율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덕사에서는 다비가 끝난 뒤 긴 대나무 젓가락으로 유골을 수습하고 쇄골에 수수밥과 섞어 숲에 뿌립니다. 육신을 자연에 다시 돌려보내고 다른 생명에게 보시한다는 불교적 가르침과 함께 자연과 공존하려는 지혜가 담겼습니다.
5: 지수 앞으로 가서 지수 앞으로 흩어지는 거지. 바람은 바람대로 가고 호흡은 뜨거운 거는 뜨거운 대로 날아가고 또 물은 물을 대로 가고 하나의 법신이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우주로 돌아가서 그런 거지 뭐.
3: 온돌의 원리를 활용해 불길의 흐름을 다스리고 주변에서 얻은 자연 재료로 연화단을 완성한 수덕사와 범어사의 다비. 지역의 생활 문화와 선대 스님들의 지혜가 녹아든 두 사찰의 다비는 한국 승가가 오랜 세월 지켜온 전통의 독창성과 문화적 가치를 보여줍니다. BTN 뉴스 이지훈입니다.
2: 박물관 기념품, 이른바 뮤즈를 구매하는 게 인기인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상품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불교회화의 예술성과 상징성을 조명하는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서사와 전통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불교회화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21세기 콘텐츠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시대 감로도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자 곤장을 맞는 사람, 구슬하는 무속인 등 다양한 인물들이 각기 다른 서사를 품고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교 회화는 신앙의 대상인 성보이자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최근 뮤지엄 굿즈 열풍과 함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상품 개발자, 디자이너 대상 불교 회화 특별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불교 회화가 K문화 콘텐츠의 새로운 원천이자 디자인 영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7: 도상을 알고

0: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디테일 중에 내 눈을 잡아 끄는 것들을 찾아갈 때 조금 더 풀어낼 거리들이 많다. 불상뿐만이 아니라 공예뿐만이 아니라 불화도 좋은 입문이 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정명희 학예사는 불교 회화를 이루는 시대적 배경과 작은 요소 하나하나가 문화 상품의 새로운 소재가 될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고려 14세기 수월 관음도에는 관음보살이 수정 염주를 착용한 모습이 등장하는데 실제 같은 시기 개성에서 출토된 수정 염주와 형태가 매우 닮았습니다. 특히 고려 불화에 정교하게 표현된 의복의 문양과 직물은 당시 기술력과 미적 감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오늘날에도 다양한 디자인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0: 고려가 굉장한 이 하이테크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특히 직물과 이걸 시각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느냐인데, 굉장히 삶과 유리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사람들의 어떤 물질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 정 학예사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우리나라 전통무늬 직물, 성보문화재 연구원에 한국의 불화 등 다양한 연구자료들을 추천하며 새로운 콘텐츠들이 개발되길 기대했습니다. 힙한 굿즈를 넘어 불교 회화에 담긴 의미와 서사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문화 상품이 새로운 K-콘텐츠 경쟁력으로 떠오를지 관심이 모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방송포교 전법 도량 BTN 불교TV 무상사 참선반 63기가 3개월간의 정진을 마치고 회향했습니다. 바쁜 삶속 참선과 명상으로 마음의 쉼을 찾은 수강생들은 이제 일상에서 수행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BTN 무상 선언이 깊은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무상사 참선반 63기. 지난 4월 입재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참선 정진을 이어온 무상사 참선반 63기가 6월 30일 3개월간의 과정을 회향했습니다. 70여 명의 회원들은 올바른 좌선 자세와 호흡법, 가나선의 핵심인 화두 입문 과정을 체계적으로 익혔습니다. 지도법사인 자홍 스님은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치열한 경쟁이 반복되는 현대사회일수록 스스로 마음을 쉬게 하는 참선 수행이 대안이 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4: 고자극시대고 너무나 빨리 변하는 사회 속에서 좀 마음이 쉴 자리가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가 마음을 쉴수 있는 어떤 방법론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공부도 하고 스스로한테 실험을 해보는 하나의 장이랄 수가 있거든요.
3: 참선반 회원들은 수행의 가장 큰 장애물인 졸음과 멍해지는 혼침을 극복하며 좌복 위에서 나를 깨우는 화두를 붙잡았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워 이 목고라는 화두에 집중하며 보낸 시간은 마침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5: 가만히 명상하면서 참선해서 이 목고 보다 보니까 우주 만물이 정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구나.
3: 63기 참선반이 회향하자마자 일찌감치 다음 기수도 동참을 신청하며 남다른 수행 열기를 보였습니다.
6: 저는 이제 이번 기수를 마치고 새 다음 기수도 접수를 해놨거든요. 이 공부는 내 마음을 다스리고 수행 정진으로 함으로 인해서 이타심과 보리심이 절로 행을 할수 있게끔 현재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3: 3개월간의 정기 강좌와 실참은 막을 내렸지만 도반들의 참된 수행은 일상이라는 새로운 현장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참선은 단순히 앉아 있는 것을 넘어 일상의 모든 순간을 수행의 연장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자홍 스님은 내가 본래 부처라는 단단한 믿음으로 선적인 지혜를 삶 속에서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 중요한 거는 이제 앉은 자리에서 참선하고 명상하고 또 중요한데 어떤 참선적인 삶, 그다음에 명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스승들께서 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명상적인 지혜, 선적인 지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3: BTN 무상사는 이번 63기 회향에 이어 64기 참선반 모집을 시작하며 도심 속 대중포교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서귀포불교대학 총동문회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밥차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의 주최로 매주 서귀포 올레시장에서 제공되는 사랑의 밥차가 지난달 30일 서귀포불교대학 총동문회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회원들은 이날 어르신들을 위한 300인분의 점심을 대접하고 희망 나눔 성금 100만 원을 석

0: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에 기부했습니다. 고영호 수석 부회장은 어르신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7월 2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10,000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붓다회.
2: . 부처님 교화 공원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

0: 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난리났던 일몰이 정말 멋진 충북 사찰 여행지를 직접 다녀왔어요. 보통 이런 경치를 보려면 꽤 힘든 산행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멋진 풍경을 단 5분의 산책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충북 제천에 있는 정방사입니다. 정방사는 해발 1016m의 금수산 자락에 있는 천년고찰이에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오래전부터 충북 일대에 이름난 기도명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정방사 여행의 장점은 아주 편한 접근성인데요. 금수산 아래 능강계곡을 지나 사찰 바로 밑 주차장까지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고 주차장에서 사찰까지는 5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정방사에 오를 수 있는데요. 다만 도로폭이 좁은 편이라 초보 운전자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5분의 산행으로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정방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절경인데요. 직접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산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청풍호와 주변 산이 만들어낸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치 병풍처럼 사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암벽도 장관이고요. 탁 트인 하늘 아래 멋지게 드러난 암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멋진 사찰 절경을 가벼운 산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방사 여행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정방사의 정각들도 정말 멋진데요. 가장 먼저 정방사의 대웅전인 원통보전이 보이고요. 왼편으로 좁은 길이 하나 이어지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절벽 아래에 숨겨진 듯 자리한 작은 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바위 틈 아래의 작은 공간이지만 예전부터 아는 사람만 아는 기도 명당으로 소문난 자리라고 해요.

소원 하나 빌어봤는데요. 거대한 자연 한반의 기운을 받아서 2026년 새해에는 저희 채널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대웅전 옆에는 약사열의 불과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절벽과 함께 어우러진 불상과 탑의 풍경도 이번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주었어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정방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장전입니다. 이곳은 후불탱화를 안반에 새겨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는데요. 안반에 금색으로 새겨진 후불탱화와 이를 바탕으로 모셔진 지장보살상은 정방사만의 고유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정방사의 곳곳을 정신없이 살펴보다 보니 어느덧 노을이 금수산 능선을 천천히 물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정방사는 일출 일몰 명소로 SNS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절벽 아래의 정각들이 붉은 노을빛과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절경이니까 꼭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정방사의 멋진 노을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정말로 좋은 곳이니 충북 여행하면서 꼭 들러보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100주년은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100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아,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소나무를 통해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 끊임없이 귀가 아프도록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이다. 내가 절에 다니다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절에 다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원망하고 서운해하고 섭섭할 것이 아니라, 아, 내 업장을 소멸할 가장 중요한 시기가 찾아왔구나. 지금이 내 업보를 깨끗하게 씻어낼 가장 중요한 때이구나. 지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지금 이때가 내가 간절하게 부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이구나. 마음의 중심을 딱 세우셔야 됩니다.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불자님들도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간절히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낭떠러지와 같은 절벽 위에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순간 속에서도 참으로 신비롭고 묘한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오히려 제가 놀라울 정도로 가피를 체험하신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들으면서 이 소나무를 통해 제 불심이 더 커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 불보살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구나. 불보살님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구나 라는 것을 가슴 저리게 사무치게 느끼고는 합니다. 소나무의 찐팬이신 어느 여성 불자님께서 놀라운 가피의 이야기가 담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독하게 힘들고 괴로울 때 부처님의 따스한 손길로 크나큰 가피를 체험하신 어느 불자님의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님. 인천에 사는 금강장이라고 합니다. 40년 전에는 보리심이었는데 아프고 나서는 금강장으로 법명을 새로이 받았습니다. 2000년도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돗물을 튼 것처럼 하혈을 하였습니다. 어이구구구. 너무 놀라서 구급차를 불러 타려는 순간 제 귓가에 모모 병원 하고 실바람과 함께 가늘고 중성적인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병원으로 가주세요 했고 대원분들이 대형 병원으로 데려다 주셨는데 그때부터 모든 게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을 하려 해도 수술 불가 상태라며 이 상태로는 수술을 해봤자 무의미하다는 의사의 판정에 전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껌뻑이고 있었습니다. 수술조차 못할 상황이었대요.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엔 차라리

자기네한테 한번 맡겨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수술은 하지 않되 그때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강도 높은 치료를 지쳐 쓰러질 때까지 받았습니다. 그 당시 다녔던 절에서는 스님께서 저를 위해 철야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힘겨운 치료를 마치고 병실에서 잠을 청했는데 새벽 1시쯤 제 귓가에 목탁 소리가 너무도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듣자마자 몸을 일으켜 목탁 소리를 따라 병원 비상구를 통해 지하 5층까지 내려갔습니다. 치료를 받는 중이라 제 몸에는 링거 바늘이 굉장히 많이 꽂혀 있었는데 그때에는 그 링거들 하나 없이 아주 가벼이 내려갔습니다. 5층에 도착한 저는 비상구 문을 열어 작은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법당 안 중앙 한가운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좌선을 한 모습으로 앉아 계셨고 주변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눈이 부셨습니다. 저는 들어가자마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엎드려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하다가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 반배를 하고 뒷걸음질 쳐 법당을 나오니 남성 세 분이 복도를 걸어오는 겁니다. 병원 내 경호원 분들인 줄 알고 저는 계속 죄송합니다. 이 늦은 시간 법당을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들었더니 맨 앞에 서 있는 분의 모습이 다소 이상했습니다. 까만 도포자락에 새카만 갓까지 쓰고 또 가슴에는 굉장히 오래되어 보이는 누런 옛날 책을 품에 안고 굉장히 싸늘한 눈초리로 저를 보고는 그대로 앞을 지나쳐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저승사자, 저승사자. 까만 도포자락에 새까만 갓을 쓰고 있었대요. 저승사자. 오, 무섭다. 오. 살아오면서 그런 눈 홀김은 처음 겪었습니다. 굉장히 매섭고 차가웠으며 입술은 핏기 하나 없이 새까맸습니다. 속으로는 놀랐지만 저도 병실로 돌아가야 해서 얼른 죄송합니다 하고 같이 가려고 모퉁이를 돌았는데 그분들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전 그때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 부지런히 위층으로 올라가 병실로 향했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침상 옆 기계에서는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간호사와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제 얼굴을 탁탁탁 때리고 흔들고 야단이 났었습니다. 아, 그까 꿈을 꾸고 환상을 본 거예요. 저는 그분들께 잠시 법당에 좀 다녀왔는데 왜 그러느냐 하니 제게 환자분 이름이 뭐예요? 여긴 어딘가요? 날짜는요? 하며
물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몸을 살펴봤을 때는 법당에 갈 때만 해도 없던 링거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실감을 했지요. 제가 무언가 경험을 했다고요. 저는 강도 높은 치료 때문에 몸속에 있는 장이 다 타버렸고 시력은 떨어졌으며 잇몸은 다 물러져서 이가 자꾸 빠지고 얼굴빛은 새까맣고 손톱은 갈라졌습니다. 장이 타버린 관계로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질 못했습니다. 유동식을 먹어도 타버린 장이 움직이질 않아 다 토해내야 했으니 밥 먹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몸무게는 25, 27kg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와, 엄청 고생하셨네요. 엄청 고생하셨네요.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진단 당시 의사가 주변 정리를 하라고 했을 때만 해도 2000년도였는데 그럼에도 제가 이때까지 살아있는 건 분명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게 가피를 주신 게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000년도에 의사가 이제 주변 정리하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2026년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그때 그 환상 같은 생생한 꿈속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그 법당 앞에서 새까만 저승사자를 마주쳤는데 저승사자가 자기를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어떤 이런 체험과 가피가 이런 어떤 힘 때문에 그래도 의사가 2000년도에 주변 정리하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나마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었을까. 이 편지를 보내주신 불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사, 나무 석가모니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스님, 분명 부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십니다. 전 확신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분들이 꼭 체험하시길 빌면서 병상에 계신 분들, 불행하다 생각되시는 분들도 모두 가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 특히 괴로움에 빠져 지금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움에 빠진 모든 분들, 부처님의 맑고 깨끗한 자비로운 가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분이 이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불보살님께 받은 가피가 많아 어떻게 하면 이 이야기와 마음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듯 독한 항암과 방사선 치료로 제 장기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아이고. 이것뿐이 아닙니다. 손에는 임파선암이 또 방광암까지 제 몸에는 암만 세 가지가 있고 목과 허리에 디스크 또 고혈압과 아주 심한 골다공증
시력도 청각도 모두 좋지 않고

잇몸은 약해서 이가 빠지고 깨지는 현상에 너무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무 약사 여래불, 나무 약사 여래불, 나무 관세음보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여전히 여러 통증들에 시달리며 힘겹게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쯤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우렁차고 위엄 있는 목소리로 부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귓가에서 부처님께서 오셨다. 와. 제가 평소에 그렇게 일어나지 못하는데 그날은 저도 모르게 합장을 한 채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순간 환희심을 느꼈습니다. 그 환희심이란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부처님께서 오셨다니. 그때 어떤 말이라도 해야겠는데 입에 풀이라도 바른 듯 벌어지지 않았고 제 몸은 합장한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뿌연 안개 속에 뵌 부처님께서 분명 제 눈에는 아기 부처님 모습으로 제 머리 정수리에 손을 얹고서 그냥 자거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거라. 정수리에 손을 탁 얹고서 자거라. 그 순간 저는 네 하고는 그냥 그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고 고통 속에서 잠 못 이루지 못한 숱한 밤들을 보냈는데 그때는 아픈 이유로 처음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 딸이 그러는 겁니다. 새벽에 그런 저를 보고 엄마 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그래? 라고 물으셨는데 입이 떨어지질 않더랍니다.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딸이 옆에서 다 보고 있었대요. 딸이 옆에서 같이 있었는데 엄마가 벌떡 일어나서 합장하고 있을 때 엄마 왜 그래?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입이 저절로 딱 붙어서 떨어지질 않았대요. 참 별일이 다 있네요. 참으로 신기합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내가 그런 것을 받느냐 물으니 엄마가 그렇게 단번에 벌떡 일어나는 모습 처음 봤다며 놀랐답니다. 그게 정확히 8년 전이었습니다. 치료 이후부터 수십 년을 음식을 먹지 못해 피골이 상접해서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저를 보는 사람마다 아이고 밥 안 먹고 사냐고 너무 말랐다고 하는 그 말들이 너무도 듣기 싫었고 창피했습니다. 게다가 사실 이 상태라면 다른 분들은 아마 수발을 받으며 자리에 누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견 후에 그때 아기 부처님처럼 생기신 부처님이 탁 나타나셔서 정수리에 손을 얹고 자거라 그때 부처님을 친견하고 나서 저는 친견 후에 밥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

일어나고 밥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했던 제가 단짬에 빠졌던 날 이후로 그때 부처님을 친견하고 아픈 이후로 간만에 처음으로 단짬에 빠졌던 그날 이후로 처음 밥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타버린 장을 가지고 음식을 섭취하면 큰 고통이 따라서 너무 무서워 처음에는 한 티스푼 정도를 먹어보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밥맛이었구나 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제가 막 코끝이 지금 찡해가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계속 되뇌었습니다. 이후로 지금은 조금씩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몸을 스치는 바람 한 점도,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다 뜻이 있고 인연이 아닌 게 없다고 배웠습니다. 전 부처님을 분명 직접 친견하였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환희심이 힘이 난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아무 뜻 없는 것 같아도 그 속엔 다 뜻이 있고 누구나 불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아마도 부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분들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늘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부디 이 세상 몸이 아파서 고통 속에 계신 분들, 마음 아파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이 순간도 한쪽에서는 먹을 게 없어 굶주림에 허덕이는 모든 분들, 다 부처님의 가피 받아 행복해지셨으면 합니다. 모두가 보리심을 잃지 않고 환희심으로 정진해 나가시길 바라며, 스님 성불하십시오. 나무 서가 모니불, 나무 서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 모니불.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와 같이 고통에 빠진 우리 중생들, 괴로움에 빠진 우리 중생들,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부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 고통과 괴로움에 빠진 모든 중생들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부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동이 가득한 편지 함께 읽어봤습니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편지의 주인공인 불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부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보살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스님, 왜 제 눈에는 안 보여요? 팔만대장경에도 말씀하셨고
수많은 큰 스님들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앞에 항상 부처님이 계시는데, 우리 눈앞에 항상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이 계시는데, 중생의 업장이 두터워 스스로 보지 못할 뿐이다. 보았든 못 보았든 상관없이 분명히 계시다. 부처님이, 보살님들이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의지하고 간절히 염불해라. 간절히 염불해라. 간절히 꾸준히 꾸준히 염불해라. 기도해라. 라고 큰 스님들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왜 몸이 아픈 걸까요? 팔만대장경에서도 분명히 나오고 큰 스님들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고치기 어려운 큰 병일수록 전생에 지은 무거운 업장이랍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이게 중요합니다. 알고 지은 것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내가 지은 그 업보, 업장이 얼마나 두텁겠습니까? 내가 지은 그 무거운 업보들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높이는 수미산보다도 높을 것이요, 깊이는 저 바다보다도 깊을 것이다. 내가 지은 업보대로, 내가 지은 내 업의 인연대로 이번 생을 살아가는구나. 진정한 불자라면 남을 원망하지 않더라. 왜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기 때문에. 진정한 수행자라면 결코 남을 원망하지 않더라. 왜냐?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기 때문에. 결국 누가 닦아야 한다? 누가 닦아야 한다? 내가 닦아야 하는구나. 결국 내가 닦아야 하는구나. 시작 없는 옛적부터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업장을 참회하겠습니다. 모든 업장을 참회하겠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모든 업장을 참회하고 부처님을 향해 염불하고 기도한 이 모든 공덕을 다 회양하오니 일체 모든 중생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발원합니다. 발원합니다. 부처님, 자타일시 성불도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라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발원하면서 닦고 닦고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님, 제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까요? 스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많이 했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 몸이 아파올까요? 수없는 억겁의 윤회의 흐름 속에서 내가 지은 그 죄업들을 지금 받고 있는 거다. 제발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받을 수가 없더라. 이 인과법이 참으로 무섭더라. 다만 부처님께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은 그 인연으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절에 다녔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지?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자꾸 몸이 아프고 병이 생기지?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나마 내가 닦아서 닦았기 때문에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것이다. 오래오래 받을 걸 짧게 받는 것이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오래 받을 걸 짧게 받는 그 도리를 아는가? 이것이 바로

깎아야 한다. 항상 염불하세요, 여러분. 늘 염불하셔야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하건, 약사여레불을 염불하건, 관세음보살을 염불하건, 지장보살을 염불하건, 간절한 그 염불의 마음은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불보살님을 다 스스로 선택하고, 제가 가장 좋아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했죠? 노는 입에 염불하자. 항상 염불하는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저 아시는 어느 노보살님은 이렇게 미끄러지셨는데, 넘어지셨는데, 넘어지면서 딱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온 게,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하고 넘어지셨대요. 그 저절로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그래서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으셨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급박한 순간에 저절로 튀어나온 게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나무아미타불, 염불이 저절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옴마니 반매음도 좋고 광명진원도 좋습니다. 천수경 심묘장구다라니도 좋고, 지장경도 좋고, 금강경도 좋고, 법화경도 참으로 참으로 좋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다,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소나무를 통해서 너무나 수많은 불자님들께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위장병으로 고생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위장병으로 고생을 하셨지만 그래도 항상 늘 염주를 굴리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늘 염불하는 습관을 지니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셨대요. 그날도 뭐 밥을 좀 잘못 먹었는지 속이 좀 불편한데, 아유 또 오늘도 위장이 또 속을 썩히나 보구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염불하다, 염불하다. 그렇게 염불하다 비몽사몽, 비몽사몽에 깜빡 꿈을 꿨는데 막 토르라는 꿈을 꿨답니다. 웩, 웩, 웩 하고 막 토르라는 막 꿈을 꿨는데 시원하게 이제 토를 다 하고 나서 잠에서 딱 깼답니다. 꿈에서 너무 시원하게 토를 해가지고 꿈에서 토를 했는데 꿈에서 깼는데 위가 편안하더랍니다. 희한한 꿈이다, 희한한 꿈이다 했는데 그날 이후로 그렇게 괴롭혔던 위장병이 저절로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어느 비구니 스님이 계셨는데 이 비구니 스님이 젊은 나이인데도 허리 디스크가 생겼나 봐요. 병원을 다니고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허리가 낫지를 않더랍니다. 나중에는 일상생활이 너무나 힘들 정도로 허리가 너무나 아파가지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 정도였대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최후의 방법으로 수술을 하니 마니, 수술을 하는 게 어떻겠니 막 그렇게 이제 고민하다가 병원에서도 솔직히 얘기한답니다. 뭐 최후의 방법에는 수술을 해야 되지만 사실 수술은 마지막이다. 사실 뭐 재활치료를 받는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그렇게 치료하는 게 제일 좋고 젊은 나이일수록 수술하는 게 솔직히 좋지는 않다. 하지만 방법이 없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면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 이 비구니 스님이 고민하다가 그래 수술은 마지막 방법이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부처님께 기도해보자. 그래서 어디 멀리 작은 절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0: 간절히 기도했대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냥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그냥 법당에서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염불했대요. 너무 힘드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등받이 의자를 놓고 거기에 기대가지고 염불했대요. 부처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서가지고 목탁을 도저히 못 치겠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을 애틋하게 제 마음을 알아봐 주시고 부처님 제가 이렇게 앉아서 목탁 치면서 기도해도 부디 부처님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세요. 부처님 제 업장이 빨리 소멸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출가했는데도 이렇게 지독하게 허리가 아프다니 다 제가 지은 업보인 것 같습니다. 업장 소멸, 제 업보 업장이 빨리 소멸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렇게 몇 달을 기도했는데, 몇 달을 한결같이 기도했는데,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긴 침을 꺼내가지고, 그 비구니 쓰면 허리에다가 침을 딱 놔줬대요. 얼마나 아프든지 앗 하고 잠에서 딱 깼대요. 꿈에서 침을 맞았는데도 허리가 얼얼하더래요. 꿈에서 그 침을 맞고 나서 점점 허리 아픈 게 사라지더니 지금은 뛰어다닌대요.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허리병이 나은 비구니 스님의 카피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소나무에서 그동안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새로울 것도 없어요. 새로울 것도 없는 이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도 수많은 불자님들이 자기가 체험했다고 수많은 분들이 생생하게 그 카피 이야기를 아직도 저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스님, 저는 소나무에서 말씀하신 그 카피 이야기 100% 믿습니다. 제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아직도 지금도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가피받은 수많은 가피 체험담 이야기를 지금도 수많은 불자님들이 꾸준히 저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불보살님 감사합니다. 어찌 부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불보살님의 카피를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보살님의 카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여러분, 부처님의 카피를 믿고 의지하고 중심을 딱 세워서 꾸준히 나아갑시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벚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벚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벚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2: 찾는 보이스 가수 정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중학교 3학년은요. 28년? 네, 네 그쯤입니다. 아, 네.
4: 그렇습니다.
5: 28년 전이라고요?
2: 28년 전이라고요?
3: 새삼스럽게 놀라세요?
2: 예쁘.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2: 보살운동 근본도량 금강선원에서 제14회 금강경 강송대회를 봉행합니다. 그에 앞서 금강경 강송 응시 지원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캐거 대종사님께서 남기신 뜻에 따라 금강경의 참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널리 알리고자 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445-8484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4: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2: 장례포교의 진실.

0: 친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니니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5: 비티엔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은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5: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7: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8: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기도와 함께 불경수위로 장엄하고 공덕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5: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9: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10: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9: 조계종 13,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1: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 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9: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2: 보살이 각가지 방편문으로 세상의 법을 따라 중생을 제도함이 비유컨대 연꽃에 물이 붙지 않음과 같으니 이와 같이 세상에 있으면서 깊이 믿게 하나니라.

봉원사는 천년의 숨결을 우리 민족과 함께 이어온 전통 사찰입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이 있을 때에는 우리 봉원사도 이 희노애락을 우리 민족과 같이 지금까지 쭉 이어온 그런 사찰로서 지금 50여 대중 스님들이 열심히 수행하는 그런 도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법문을 하고 싶은 부분은 부처님의 법맥을 이어가는 그런 과정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으로부터 마가섭 존자, 그 외에 아라한 존자 이렇게 쭉 이어오다가 12대, 14대, 16대 용수보살, 마명보살, 세친보살 이런 분들에 대한 업적을 좀 설명을 드리고 또 28대에서 이 달마 대사가 중국으로 와서 초조 달마 선맥을 처음 이었던 그 과정 그런 과정들을 한번 그 쭉 설명을 해서 우리 젊은 불자들 이 불교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런 법문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찰을 찾는 이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 이 불교를 이해하기에는 좀 난해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접할 기회가 적은데 이 방송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 불교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많이 이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불심의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섭렵하신 것과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다 8만 대장경을 꿰뚫어야지만 불자가 아니라 이 부처님을 만나보면 마음이 편해서 나는 불교를 믿습니다. 누구한테 말은 못해도 나 속으로 열심히 부처님 전에 기도 올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도 그 불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부처님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만 부처님께서는 6년 수행 끝에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걸 확철대오라고 합니다. 큰 깨달음. 확철대오를 하셨는데 무엇을 깨달으셨냐? 일대사 인연을 깨달은 것입니다. 일대사 인연. 모든 세상의 이치는 인연법이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종연생하고 종연멸하도다. 이 인연에 따라서 생겨나고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는 게 그것이 이 세상 법도라는 것을 깨달으셨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제 말씀을 들을 때 인연법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 인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인연이고 부모님 자식도 인연이고 친구도 인연이고 아 그런 인연법을 얘기하나 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사람이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은 인연법? 인연? 어차피 운명 다 정해진 이치대로 살다 이치대로 죽는 거란 그런 믿음을 주로 갖고 있던 분들이라서 그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니까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을 들어서 법문하셨는데 그 첫 번째 하신 법문이 바로 사성제 우리 반야신경의 고집멸도 이 법문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다섯 제자를 앉혀놓고 처음엔 제자가 없었어요. 다섯 명밖에 다섯 명을 앉혀놓고 고집멸도 사성제 법문을 시작을 하셔서 나중에는 8만 대장경까지 이르게 되는 큰 경전이 우리들 앞에도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는 않다고 치더라도 저 해인사에 가면 그 경전이 다 있고 제 방에도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들 곁에 가까이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처님 처음에 고집멸도 고라는 것은 괴로움을 얘기하는 거죠. 괴로운데 사람 괴로운데 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어. 왜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을 없애면은 그 괴로움이 없어지고 그 이어서 기쁨 그걸 도라고 표현을 했겠습니다만
도가 이루어지는데 그 괴로움의 원인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의 욕망,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롭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더 들여다보니까 바로 생로병사의 그 이치가 사람을 또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런 이치가 쭉 전개가 됩니다. 생로병사. 태어났으니 늙고 늙었으니 병이 들고 병이 들었으니 죽어야 하는 이치가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계의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요 앞에 젊은 우리 불자님들 계신데 젊은 불자님들 아침에 일어나시면 얼굴 깨끗이 닦으시고 또 화장도 하시기도 하고 또 옷도 이쁜 옷으로 갈아입고 고쳐입고 매무새를 갖춥니다만은 이러한 지금의 내 모습이 영원하다면은 괴로울 일이 없어요. 이렇게 이쁜다, 이렇게 건강한 나, 이건 괴로울 일이 없죠. 하지만 이 세월, 시간이라는 속절없는 이 무서운 무기가 있어가지고 하염없이 세월이 가게 되고 없던 주름살이 생기고 또 그렇게 늙어가고 그렇게 또 병이 들고 그런 괴로움을 부처님께서 설법을 쭉 해나가십니다.

그렇게 설법을 하시다 보니 부처님 상수 제자가 1250명이 됩니다. 1250명이라고는 부처님의 상수 제자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아주 뛰어난 스승이 격이 되는 그런 분들이고 그분의 제자들은 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분들의 제자들은. 그래서 그 많은 제자들 앞에서 이늘 법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런 법전이 없으니까 밖에 뜰에서 혹은 산비탈에서 그래서 그 법석을 야단 법석이라는 표현을 했죠. 야단 법석. 야단 법석을 자주 이렇게 펼치셨는데 그날도 다름없이 이런 법회 자리가 있어서 부처님께서 자리에 놔두시니까 제자들이 법문을 청합니다. 법문을 내려주십시오. 법어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청하니까 부처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연꽃을 하나 번쩍 들으십니다. 그 연꽃을 드는 모습을 보고 다들 의아해 하셔. 법문을 해달라는데 왜 꽃을 들고 계시지? 라고 의아해 하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가섭 존자라고 하는 분만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화시중, 염화미소,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염화미소라고 합니다. 그걸 이심전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한숨을 내셨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이랬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 그 제가 이 지금 한숨을 내신 이 이유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저와는 이심전심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아까 회장님하고도 잠깐 말씀 나눴는데 월드컵에서 오늘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드컵을 져버렸어요. 아니, 다 이길 걸로. 매스컴이고, 어디고, 다 우리가 오늘 그것도 많은 격차로 이길 것이라고 해서 저도 기대를 크게 했는데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커서 지금도 한숨이 푹 하고 나왔습니다. 뭐.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이 있고, 승부의 세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중생심. 또 우리나라,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은 여러분과 저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가섭 존자가 부처님의 연꽃을 보시고 미소를 지으셨는데, 그 인연으로, 이심전심, 심인이라고 합니다. 그걸 마음 도장, 심인, 도장인자를 써서. 그래서 부처님이 가사와 바루, 그걸 전법이라고 합니다. 전법을 가섭존자한테 내려주게 됩니다. 가섭존자한테 내려준 다음부터는 가섭존자 이름이 살짝 바뀌는데 앞에 마하가 들어가. 마하가섭. 마하가섭존자가 되는 겁니다. 마하는 크다. 위대하다 그런 뜻이 듭니다. 그 가섭존자께서 부처님 말씀을 다 정리를 하게 돼. 그동안 법문을 들은 걸 많은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 정리를 하는데 옆에서 도와주신 그런 제자들이 이제 10대 제자, 열 제자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경전을 결집을 하게 되고 그 경전을 하다 못하게 된 부분. 이 부족한 부분들은 제 12대, 제 14대, 21대 이렇게 용수, 마명, 세친, 마명보살님, 세친보살님, 용수보살님. 그러니까 부처님이 불멸 돌아가신 지 500년 동안 계속 결집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 경전을 아까 말씀드린 팔만 대장경을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500년이 흐른 후에 바로 다 집대성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세 분이 가장 큰 역할을 하셔서 용수보살, 마명보살, 세친보살 이렇게 우리 스님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 대방광불 화엄경이 어마어마하게 방대 80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경전을 한번 읽기도 너무너무 힘들어. 불자들이 접할 수가 너무, 접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을 해서 이 집필하신 경전이 바로 용수보살이 지은 약찬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용수보살 약찬계도 살짝 길어. 그걸 또 줄인 것이 우리나라에서 옷을 제일 잘 입는 스님이 누구십니까? 옷을 제일 잘 입는 스님. 의상 스님이십니다. 의상 스님. 의상 스님이 법성계라는 개송으로 해서 또 짧게 또 줄여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스님들이 이 기도할 때마다 바로 이 법성계와 용수보살 약찬계를 자주 독송을 합니다. 그 큰 경전, 그 많은 경전을 다 이게 읽고 외우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짧게 집대성한 것이죠. 그래, 21대 이제 세친보살님까지 경전이 다 완성이 되게 되는데 그 경전을 후에 이제 쭉 우리 제자들이 예, 열심히 수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28대에 대해서 28대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마대사가 부처님의 28대 손입니다. 28대 손이신 이 달마스님께서 중국으로 이 경전과 불교의 핵심인 선, 불교의 선을 가지고 중국으로 이제 건너오게 되는데 그 당시는 양나라의 무황제였습니다. 그 양무제 그러죠? 양무제. 양무제가 서역에서 아주 훌륭한 수행을 하시는 스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황궁으로 이 달마대사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 양무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사시는 분이냐면은 그 당시는 태평성대였답니다. 농사가 무지무지 수년에 걸쳐서 풍년이 들었고 또 그 밑에 있는 문무 백관들은 아주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너무 편했고 무황제의 자식들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황제는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나는 왜 이러지?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그런 희열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달마대사를 만나게 되는데 달마대사한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너무너무 참 즐겁고 근데 나는 무슨 복이 이렇게 많은 것이오? 라고 물어보니까 달마대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욕지 전생사거든 금생수자시오. 욕지 내생사거든 금생작자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생에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행복하고 정말 즐겁고 건강하고 한 사람은 전생에 많은 덕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복을 지으신 분이야. 그래서 건강하고 인물도 잘나고 또 행복하고. 그렇습니까? 내가 전생에 그렇게 복을 많이 지었습니까? 달마대사의 두 분의 대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황제께서는 전생에 큰 덕을 많이 베푸신 분이시라서 금생에 그 복을 받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내세에도 받으려면 어떡합니까? 그럼 금생 작자시지요. 금생에 하는 내가 덕을 쌓으면 내세에 받는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복을 그렇게 많이 짓는 겁니까? 내가 출가자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좋은 가르침이 있는데 이 가르침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많은 법전을 싣고 제가 가온 책을 많이

펼쳐내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어, 그렇습니까? 내가 황제인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달마 대사는 소림사에 들어가셔서 9년 동안 면벽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 9년 동안 이 무황제는 어마어마한 불사를 하게 됩니다. 전국 각처에, 중국에. 그 우리 봉원사도 아주 큰 절이 큽니다만은 중국에 가보시면은 절이 얼마나 큽니까? 절마다 가보면 어마어마한 규모를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찰을 전국 각처에 어마어마하게 지었답니다.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나서는 그 밑에 있는 신하들한테 달마대사 언제 와? 지금 어디 있어? 늘 묻습니다. 왜? 자랑이 하고 싶어서. 내가 어마어마한 불사를 했으니 이걸 자랑하고 싶은데 이 형 소림사가 가지고 내려오지를 않네. 그 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그 달마대사를 다시 조우하게 되는데 다시 만나게 되는데 대사 어서 오십시오. 대사님 말씀대로 내가 전국 각처에 어마어마한 불사를 했습니다. 자, 이 공덕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세에 내가 얼마나 잘 살 수 있는 복을 지었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데 대사 말씀이 시큰둥합니다. 답변이 시큰둥해. 자기는 큰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시큰둥하니 글쎄 옵시다 라고 하니까 실망을 크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대사 말씀대로 내가 이런 불사를 했는데 왜 그런 시큰둥한 답변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 대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런단 말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글귀는 금강경의 사구개성입니다. 금강경의 사후개성인데 마음을 내는데 마음 내는 그 마음 자체가 없이 마음을 낼 때 진정으로 마음을 내는 것이다. 어렵죠? 제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마음을 내는데 마음 내는 자체가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이 진정으로 마음을 내는 것이다. 뭐 쉬운 얘기입니다. 내가 덕을 베풀되 베푼다는 마음 없이 베푸는 게 진정으로 베푸는 것이지 황제 당신처럼 불사해놓고 내가 이렇게 자랑을 하고, 어떤 상을 낸다면은, 그건 그렇게 큰 덕이 아닙니다. 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후대까지, 지금 불기 2570년, 우리 조금 전에 교무스님이 차랑차랑한, 아니,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그런 목소리로, 여러분 축원 덕담을 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만 그 우리 경호스님의 그런 연불 가운데도 다 포함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마음을 내대 마음을 내지 않는 그 베풀되 베푼다는 마음 없이 그냥 그걸 우리 불교에서는 무주상보시 베푸는데 베푸는 마음 없이 이렇게 베푸는 그런 행을 해야지만 진정으로 베푸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의 끝으로 이 지금까지 불기 2570년 불기 2570년 동안 불상을 제일 많이 조성하신 분이 바로 양무제. 그래서 그분을 불모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불상을 조성하는 그 목각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불모라고 부릅니다. 불모. 부처님 어머니란 뜻이에요. 부처님을 조성하니까. 근데 지금까지 2570년 동안 가장 불사를 많이 하시고 부처님을 제일 많이 조성하신 분이 바로 양무제란 그 말씀입니다. 그 이렇게 해서 28대 초조 달마라고 초조. 초조라는 것은 처음 할아버지, 처음 초자 할아버지 조선 초조 달마인데 뭐 태조 위성계 태조, 그런, 왕건 태조, 진시황.

0: 뭐 똑같은 맥락, 처음 시작하신 분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달마 대사는 다시 중국에서 법을 내려줍니다. 법맥이 이제 중국으로,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거예요. 제일 먼저 내려주신 분이 해가 스님이야. 해가 스님도 특이하신 분이 뭐냐면은 잡념이 너무 많이 생겨서 법문이 안 돼. 아니, 공부가 안 돼. 그러니까 오른쪽발을 톡 잘라버리시는 분이야. 법을 구하고 도를 구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잡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몸 같은 거를 항상 버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오른팔을 툭 잘라버려가지고 오른팔이 없는데 자꾸 오른팔이 아픈 거야. 잘라낸 팔인데 없는 팔이 아프니까 참으로 희귀하구나. 그 생각을 하시면 호련이 대단함을 얻으신 분이에요. 그런 특이하신 분이 바로 해가 스님이시고, 해가 스님에 이어서 승찬 스님, 도신 스님, 홍인 스님, 여섯 번째 육조가 해능 스님이에요. 육조 해능. 왜 육조 해능 스님이 그렇게 유명하냐면은, 육조 해능 스님께서 글씨도 몰라. 원래 나무 파는 나무 장사야, 나무 장사. 시장에서 나무를 팔고 있는데 어떤 수행자가 옆에서 경을 읽는데 그 경 소리가 너무 좋아서 이런 건 어디서 배우냐고. 글씨는 몰라도 그 말귀를 알아들었던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도 이 보통 분하고는 다른 거죠. 그랬더니 조계산 포림사에 가봐라. 그러면 홍인 대사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신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시다. 그분에게 한번 가서 가르침을 받아봐라 라고 하니까 무조건 지게작대기를 버리고 조계산으로 갑니다. 조계산 많이 들어봤죠? 조계산? 조계산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왜? 순천 서남사 송광사가 있는 그 절이 바로 조계산입니다. 고려시대 때 16국사가 배출된 그런 산이기도 하죠. 그만큼 유명한 산입니다. 거기 가서 이 해능 스님이 오조 홍인 스님한테 법을 얻게 됩니다. 그 내용은 아주 여러 가지로 길어서 생략을 하고 그 법을 구해서 저 남쪽으로 가서 불법을 또 홍포하게 되는 그런 해능 스님은 육조 단경. 해능 육조 법보 단경인데 육조 단경이라고 그렇게 짧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법보 육조 해능 법보 단경인데 그냥 육조 단경이라고 하는데 우리 스님들은 그 책을 필수적으로 필독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초조 달마 스님으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31대가 돼서 태고 보국사가 법을 이어받습니다. 태고 보국사께서는 그 법을 이어서 바로 우리나라로 오시게 되고 우리나라에 와서 바로 저희들이 바로 21대손, 제가 바로 21대손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으로부터는 80대손. 이게 법이 쭉, 그래서 우리 태고종, 이 빨간 가사를 수한 것이 정통 가사이고, 우리가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오는 바루와 이 가사를 스승님한테 쭉 물려받아서 우리가 적자종단이라는, 적자종단, 태고종을 그래서 적자종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우리 태고종의 스님들은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고, 오늘날에도 이 그 명맥이 아주 성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말씀 많이 나누는 걸로 하고, 이렇게 제가 적자 종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 횡설수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간직하셔서 훗날 또 좋은 자리에서 또 좋은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법회에 참석하신 이 인연 공덕으로 우리 교무스님께서 아까 덕담 다 나눴지만 건강들 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소원 성취하시기를 부처님 전에 다시 한번 축수 발언 올리면서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스님 말씀도 들으니까 되게 좋고 저희 이런 공양 같은 것들도 먹어보고 하니까 되게 색다르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2: 마음을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잠시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앉아서 스스로를 돌보면서 앞으로 좀 더 정진해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0: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이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걸지 마. 부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중이니까. 치.
1: 아무리 기도해도 못 만날걸?
0: 흥. 왜? 왜 못 만나는데?
1: 부처님을 만나려면 공덕을 많이 쌓아야 한다고. 의성대사나 범일국사처럼.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낙산사다! 의상대사와 범일국사가 낙산사에서 부처님을 만났거든.
0: 오, 진짜?
1: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낙산사는 신라의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의 진신을 칭견하고 세운 천년 고찰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관음성지 중 하나이자 기도처로 사랑받고 있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낙산사 창건설화로 고고! 신라의 의상대사는 동해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다는 말을 듣고 동해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양양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어디선가 나타난 파랑 새 한 마리를 만나게 됐죠.
2: 계속 주변을 맴도는 걸 보니 나보고 따라오라는 게구만.
1: 그렇게 의상 스님은 파랑 새를 따라 바닷가 굴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2: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터. 이곳에서 수행을 해야겠군.
1: 의상 스님이 굴에서 수행하던 7일째 날이었습니다. 용 한 마리가 굴 안으로 들어와 말했죠.
3: 스님, 저는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스님께 이 염주를 전하러 왔습니다.
2: 이건 수정염주 아닙니까?
3: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해 용왕께서 스님께 바치는 여유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분명 관세음보살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1: 의상대사는 용의 말대로 수정염주와 여의주를 갖고 기도를 드렸고 마침내 관세음보살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2: 관세음보살님,
4: 일어나 산 꼭대기로 가거라. 가면 대나무 한 쌍이 솟아나 있을 것이니 그곳에 부처님

0: 힘을 모시거라.
1: 알겠습니다.
2: 그 즉시 의상대사는 산 꼭대기로 향했는데 그곳엔 관세음 보살님 말처럼 대나무 한 쌍이 높게 솟아있었죠.
1: 관음 보살께서 말한 대로야. 이곳에 법당을 지어야겠어.
2: 의상대사는 그곳에 법당을 짓고 자신이 받은 수정 염주를 봉안하고 이름을 낙산사라 하였답니다.
3: 그런데 이름을 왜 낙산이라고 지은 거야?
2: 낙산은 보타 낙가산의 준말인데 관세음 보살님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이야.
3: 아, 그래서 관음도량이 된 거구나. 그런데 여기 또 특별한 보살님이 계시다며?
2: 맞아, 바로 정취보살님이시지.
3: 정취보살이면 해탈의 길로 빨리 들어서게 해준다는 보살님 아니야?
4: 우와, 잘하는데.
3: 나도 공부 좀 했거든.
2: 정취보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절 따라 전설 따라 이번엔 범일국사에 얽힌 이야기다. 고고! 신라의 범일국사가 당나라에 유학하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귀 한쪽이 없는 스님이 범일국사를 찾아왔죠.
5: 아, 신라에서 오셨다면서요?
6: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5: 아, 내가 신라에 근접한 덕기라는 곳에 살고 있어. 나중에 신라에 가면 나를 좀 찾아주시오.
6: 알겠습니다. 찾겠다 약속하지요.
2: 시간이 흘러 범일국사는 신라로 돌아와 불산사를 짓고 포교를 하며 바쁘게 보냈는데요. 10년이 지난 어느 날, 범일국사의 꿈에 왼쪽 귀가 없는 스님이 나타나 말했죠.
5: 범일국사, 약속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라도 덕기에 가서 저를 찾아주십시오.
2: 꿈에서 깬 범일국사는 귀 없는 스님을 찾기 위해 덕기로 향했습니다.
6: 하, 이쯤이 덕기인 듯한데. 자, 입으시오.
7: 예, 스님.
6: 이곳에 덕기란 마을이 있다던데.
7: 에이, 그런 마을은 없습니다.
6: 터키를 어디에서 찾는담?
7: 아, 저기, 스님. 마을은 아닙니다만 제 딸아이 이름이 터키인데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이상한 말을 해서요. 매일 황금동전만 만나 글을 배운다지 뭡니까?
6: 아, 그래요? 어디 한번 만나봅시다. 이름이 터키라고 했지?
7: 네, 덕기야. 스님께 황금 동자가 어디 있는지 알려드려.
8: 따라오세요.
2: 범일국사는 아이를 따라 황금 동자를 만나기 위해 강가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6: 여기에서 황금 동자를 봤단 말이냐?
8: 네, 저기 강물에서 매일 나오는 걸요. 어? 저기 보세요. 황금 동자가 나오려나 봐요.
6: 아, 저건...
2: 바로 황금빛을 내며 강물에서 떠오른 돌부처였습니다.
6: 아, 잠깐. 저 돌부처는 그분이야.
2: 강물에서 꺼낸 돌부처는 계곡사에서 만난 스님처럼 왼쪽 귀가 없었죠. 그제야 범일국사는 계곡사에서 만난 그 스님이 관세음보살의 현신인 줄 알게 됐습니다.
6: 이리 관세음 보살님을 친견하다니. 아, 그런데 이 부처님을 어디에 모셔야 하나?
2: 그때였습니다. 강물 속에서 웅장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0: 나는 정취 보살이다. 낙산사로 가면 나를 안치할 곳이 있으니 그리로 가라.
2: 그렇게 범일국사는 황금 불상을 들고 낙산사로 향했고 관세음보살님 옆에 봉안하게 되었답니다.

0: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진짜네. 아이고 배야. 이럴 줄 알았다니까. 누구랑 싸웠다고 할걸. 에이, 그럼 나쁜 원숭이지. 싸우면 나쁘다고. 좋아, 나쁜 싸움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은 안성 칠장사다. 칠장사? 일곱 명의 장사란 뜻인가?
1: 오, 비슷해. 칠장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하고 고려 때 해소국사가 크게 중수한 천년 고찰이야. 천년 고찰답게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불교 유물들을 보유한 사찰이기도 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칠장사로 고고! 신라의 해소국사는 안성 칠연산에 절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일곱 산적이었습니다.
2: 감히 우리 허락도 없이 절을 지어?
3: 도목, 이참엔 돈이나 뜯어냅시다.
2: 당연하지. 겁을 잔뜩 줘서 돈을 빼앗자고.
1: 산적들은 돈을 빼앗기 위해 해소국사를 찾아갔습니다.
4: 무슨 일이십니까?
2: 이 절을 부숴버리고 싶지 않으면 돈을 내놓으시지.
4: 사람들을 괴롭히는 도적들이 있다더니 그대들이로구만.
3: 뭐라고? 도적?
4: 남을 괴롭히면 부처님께 벌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 그만들 돌아가시오.
2: 됐고, 내일까지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 부숴버릴 테니 그리하라.
1: 산적들이 해소국사에게 겁을 주고 떠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산적 두목이 목이 말라 샘물가에 갔는데,
2: 아니, 웬 금바가지야?
1: 금바가지를 숨겨 집에 돌아온 산적 두목은 기분 좋게 금바가지를 꺼내들었죠.
2: 이게 뭐야? 금바가지가 아니라 나무바가지잖아. 분명 누군가 요술을 부린 거야.
1: 놀란 산적 두목은 다른 산적들을 찾아갔습니다. 역시나 다른 산적들도 똑같은 일을 당한 후였죠.
2: 우리 모두 똑같은 일을 당하다니.
3: 이게 다 그 스님 말대로 부처님이 벌을 주신 거 아닐까요?
2: 그래, 이 일은 스님을 괴롭힌 까닭에 당장 스님에게 가자.
1: 일곱 명의 산적들은 그 길로 해소국사를 찾아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2: 스님, 비록 미천한 산적들이지만 우리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3: 예, 제자로 받아주시면 사찰 창건을 돕겠습니다.
1: 그 후 일곱 제자는 열심히 수행해 모두 나한의 경지에 올랐고, 해소국사는 창건한 사찰의 이름을 칠장사로 지어 일곱 불자들을 기렸답니다.
0: 나도 열심히 공부해 나한이 되어야지. 동아,
5: 왜?
0: 여기서 소원 빌어.
5: 그럼 시험에 합격할 테니까.
0: 여기가 뭔데?
1: 박문수 합격다리.
0: 박문수면 그 오사 박문수?
1: 어, 맞아. 여기 칠장사엔 박문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지.
0: 어, 뭔데? 뭔데?
1: 궁금해?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박문수 이야기로 고고! 현명하기로 유명한 어사 박문수는 두 번이나 과거에 실패하고 서른이 넘어 세 번째 과거 시험을 보러 가게 됐죠. 박문수의 어머니는 떠나는 박문수에게 찹쌀 육아를 건네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6: 문수야, 칠장사에 들러 꼭 이 찹쌀 육아를 공양해야 한다. 알았지?
4: 알겠습니다. 꼭 들러 공양하겠습니다.
1: 박문수는 어머니의 말대로 칠장사에 들러 찹쌀 유과를 공양하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4: 제발 이번엔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1: 그날 밤 박문수 꿈에 나한이 나타나 뜻밖의 비밀을 알려줬는데 바로 시험 문제였죠.
7: 너에게 과거 시험의 시제를 알려줄 것이다. 여덟 줄 중에 일곱 줄을 알려줄 터이니 나머지 한 줄은 스스로 완성해 넣거라.
1: 그저 꿈일 뿐이라 여겼던 박문수는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깜짝 놀라고 말했습니다.
4: 말도 안 돼. 나한이 보여준 문제 그대로야.
1: 박문수는 일필휘지로 시험지를 채워나갔고 심혈을 기울여 나한이 알려주지 않은 한 문장을 완성했죠. 그리고 마침내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하게 됐습니다. 박문수는 그 후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칠장사 나한전에 와서 소원을 빌었답니다.
0: 뭐 보냐? 구름. 구름은 좋겠다.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어서.
1: 치, 뭐라는 사람도 없는데 너도 어디든 가보시지.
0: 그러기엔 다리가 너무 짧아.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 여기저기 내 맘대로 다니게.
1: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구름 같은 사나이 김시습과 얽힌 마곡사로 떠나야겠다.
0: 마곡사?
1: 마곡사는 충청남도 공주 태화산에 있는 천년 고찰이야.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했는데 절을 완공한 후 설법했을 때 사람들이 삼과 같이 빽빽하게 모여들었다고 해서 마곡사라 했다고 전하지.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불교 문화를 잘 지켜낸 사찰로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등재됐어.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마곡사로 보고. 조선 세조는 어린 조카 단종을 내쫓고 왕이 됐는데요. 김시습은 이런 세조에게 반기를 들고 궁을 떠나 마곡사에서 여유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4: 권력을 내려놓으니 참으로 편하고도 편하구나.
1: 하지만 이런 김시습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세조였습니다.
8: 김시습이 마곡사에 있던 말이지. 그를 보러 가야겠네.
9: 하지만 김시습은 전하께 반기를 든 자입니다.
8: 그래, 늘 세상 무서운 것 없이 할 말은 하던 자지. 그게 내가 그를 보고 싶은 이유다.
1: 그렇게 세조는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마곡사로 향했고 소식을 들은 김시습은 세조를 피해 절을 떠나게 됐죠.
4: 세상이 나를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군.
8: 나를 피해 서둘러 떠났군.
9: 이제 연을 타고 궁으로 돌아가시지요.
8: 신하에게 버림받았으니 어찌 호사스럽게 연을 타고 가겠는가. 마곡사에 이 연을 두고 가게.
1: 세조는 화려한 연을 버리고 불편한 소를 타고 한양으로 향했고 세조가 남기고 간 연은 지금까지 마곡사 대광보전에 그대로 남아 김시습에 대한 마음을 전하고 있답니다.
0: 난 연이 하늘을 나는 연인 줄 알았는데

0: 가마네.
1: 오, 맞아. 왕이 타는 가마지.
0: 나도 왕이면 좋겠다. 뭐든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
1: 왕이라고 다 편한 거 아니거든. 그리고 세상에 마음대로 되는 건 없어. 바라는 게 있으면 힘들어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0: 치, 누가 뭐래?
1: 좋아, 이번엔 이 대광보전에서 삿자리를 짜며 정성을 다했던 노인에 관한 이야기다.
0: 삿자리? 그게 뭔데?
1: 나무를 쪼개 만든 돗자리야. 자,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삿자리 이야기로 고고! 평생 앉은뱅이로 살았던 한 노인이 백일 기도를 위해 마곡사로 향했습니다. 마곡사가 영험이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죠.
2: 부처님,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두 발로 걷게 해주십시오. 대신 부처님께 정성껏 사짜리를 만들어 봉양하겠습니다.
1: 그렇게 노인은 매일 사짜리를 짜며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100일이 돼가도록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이놈의 사짜리는 짜서 뭐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데.
1: 기도를 포기하려 한 그날 밤, 노인의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셨죠.
3: 네 업보가 큰 것을 100일 만에 다 씻으려 했느냐? 하물며 아직 100일도 되지 않았거늘 그새를 기다리지 못하다니.
1: 노인은 부처님의 호통에 정신을 차리고 100일을 정성껏 기도했고 마침내 소원을 이루게 됐습니다.
2: 내가 두 발로 일어나다니 부처님 감사합니다.
1: 마곡사 대광보전엔 아직도 그때의 사짜리가 남아 노인의 불심을 전하고 있답니다.

0: 장래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 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정부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시암사 불교의 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리도 차제론,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에게 받아가지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 정신과 육체입니다. 한문으로는 심신, 몸과 마음은 우리의 본래 미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옛부터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어떻게 갈무리해서 가져갈 것인가, 이 문제를 심신을 단련한다, 심신을 수양한다, 혹은 심신을 수행한다, 마음 수행,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불교에서는 수습이라는 말을 씁니다. 수습. 제일 칠판에 제일 위에 써놔있어. 닦을 수, 예, 익힐 섭. 보통 수행한다 이렇게 하는데, 예, 불교적으로 보면은 수습이란 말이 더 맞아요. 숫자는 저게 이제, 예, 여러분들이 잘 귀에 많이 들었듯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자기 몸을 닦고 가정을 다스리고, 이런 그런 유교, 유학자의 도덕 원리가 있는데, 그때 몸을 닦는다. 제 닦을 숫자를 보면은 옛날에는 목욕탕이 없었기 때문에 물을 끓여가지고 보름마다 한 번씩이나 집에서, 혹은 뭐 양반 집에서는 매일 할 수도 있겠는데, 등에 물을 끼얹으면서 등을 씻는 것을 숫자라고 했어요. 이제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욕한다, 몸을 닦는다, 이런 말에서 이제 나왔고, 숫자, 석자는 위에 깃털 오자 밑에 흰백자를 써놨죠. 예, 새끼가 이제 아래에서 까먹고 나면은 날기를 연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참새가 날았다, 날았다, 떨어졌다, 날았다, 떨어졌다 하면서 하늘을, 창공을 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게 깃털 오자를 쓴 까닭이고, 밑에 흰백자는 보통 흰백석 하기도 하고, 사례를 백, 말하다 할 백, 이렇게, 이렇게 씁니다. 말하다. 말하다 할 때도 옛날에 주인 백 이런 말 들어봤죠? 공고할 때, 그 사례를 백, 이 말하다 할 때. 근데 말을, 어린애가 말을 하려면은, 말을 배우려면은, 끊임없이 말을 중얼거리다가 계속 말을, 부모님이 가르치는 말을 외우다가 드디어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 연습하는 것을 습자라고 해요. 우리는 수행하려고 하는 것은 배워서 반복 연습하는 것을 습이다, 수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습자를 보면은 이제 공자의 말씀을 모아놓은 논어라는 게 있는데, 논어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되면 다 배우게 되는데, 하기 시접지 불역열로와 있죠.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때때로 익히니, 시, 섭, 지, 지는 배운 것입니다. 갈짓자 써가지고, 배운 것을 때때로 익히니, 때때로 익히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저 설명할 때 말씀 서자를 써놓고 왜 기쁠 열자로 쓰는가. 한자에는 두 가지 발음이 나는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기쁠 열자라. 하기 시접지 불역열, 불역열로와. 배운 것을 배워서 때때로 반복 연습하니 그것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옛날부터, 네, 선배들로 다 이렇게 배움의 즐거움을 이야기했는데, 이때의 습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예, 보리도 차제를 공부하는 바로 그 뭐 태도입니다. 그래서 보리도 차제의 네 가지 위대함, 저번에, 예,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모든 가르침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알아지는 위대함이 있다. 77페이지입니다. 네,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79페이지로 가면은 79페이지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은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하자도 차제에서는 직접 계율을 지키는 것과 다음 생에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사성제 등의 기본 근본 가르침으로 해탈을 얻게 되는 내용이 중사도 차제 안에 있다. 또 보리심을 일으킴으로써 육바라밀을 닦아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상사도 차제 안에 있으므로 이러한 모든 실천들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가르침에 상충됨이 없으면 정법을 통달한 것이 된다. 여기서 바로 왜 보리도 차제라고 하는가. 차근차근 단계와 순서를 밟아가는 깨달음의 단계를 이야기했는데 바로 여기서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번역을 하기를 사자가 선비사자예요. 상중화 선비사자니까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그 유생 선비들이 이야기 공자님 말씀하는 것하고 상당히 상통하는 면이에요. 학식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상사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예, 상사도는 여러분들이 보세트 육바라밀을 닦고 대승보살을 이야기해요. 대승에 한국불교는 상사도를 닦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상사도를 지향해요. 그러면 허공 중에 갑자기 기초도 없이 허공 중에 집을 빌딩을 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사도 제일 기초 공사부터 해야 되는 기초가 바로 하사도. 하사도는 계율을 지키고 다음 생에 있다고 굳게 믿고 선업을 쌓으면서 다음 생에 높은 세계 천상 세계에 가거나 아니면 극락 세계에 가가지고 근기를 성숙해서 다시 인도 완성해서 불교계의 큰 인물이 된다든지 아니면 출가해서 스님이 된다든지 이게 바로 하사도. 하사도. 중사도는 바로 오늘날 이야기하는 초기 불교 남방 불교 테라바다 상자부 불교입니다. 예, 사성제 팔정도를 닦아가지고 열반할 정도

하는 길이다.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진 중사도 이야기예요. 상사도는 이제 바로 그 위에 중사도 위에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살의 대성 보살 길을 간다. 육발매를 닦는다. 이렇게 차제가 다 되어 있어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모든 가르침이 요의법으로 나타나는 위대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요의법이 뭔가 이걸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 저쪽에 이제 칠판 제일 끝에 쪽으로 한문으로 써놨어요. 사의법, 네 가지 의지하는 법, 네 가지 의지하는 방법. 1. 어법불의인, 법에 의지해야지 사람한테 의지하지 마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야지 사람한테 의지하지 마라. 두 번째, 의지, 불의식, 지혜에 의지해야지, 반야지혜에 의해야지, 이때는 지혜는 반야, 반야에 의해야지, 지식, 아르마리에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반야에 의지하지 마라, 이 말은, 네, 공을, 모든 현상이 무상하고, 실체가 없음을, 모함을 가르치는 그 지혜, 그걸 지혜라고 해요. 그 지혜에 의지할 것이지, 알고 모르고,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지식에 의존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많이 알아도, 똑똑하고 엄청 많이 알아도, 박사를 받아도, 불교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의 진리를. 그건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많이 못 배워도 지혜가 있는 분이 있어요. 네,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시골에 착하게 살았던 분은 많이 배운 건 없어도 인생의 지혜를 알, 깊은 지혜가 있잖아요. 그런 그 지혜, 예, 그 지혜에 의지해야지 지식에 의지하지 말라. 세 번째는 의법, 의이 불의이라고 해놨죠. 뜻에 의지해야지 말에 의지하지 마라. 말을 따라가지 마라. 왜냐하면 말은 이렇다, 이 사람 사람마다 말은 달리 할 수 있어요. 착하게 살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올바른 일을 행하라, 정의롭게 살아 이렇게 하는데 사람의 수준에 맞아서 이야기한 것이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짜로 깊은 뜻을 찾아서 따라가야지 말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 요의법, 불이 불요의법, 요의법 불요의법. 저 한자가 삼, 한, 아라비아 숫자로 1, 2, 3자 비슷하게 쓰는 거 있죠. 예? 저 한문에 저런 글자가 있어요. 명료할 요자예요. 명료할 요자. 확실할 요자. 확실하게 뜻을 다 밝힌, 교리를 다 밝힌 법을 요의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리도 차제로는 요의법을, 요의법을 다 갖췄기 때문에 아무런 허물이 없다. 제 3, 세 번째. 모든 가르침을 널리 이해할 수 있는 위대함이 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예를 들면부터 같이 외워봅시다. 예를 들면 광대한 경전은 바다와 같고 핵심적인 세 가지 즉 줄리심, 보리심, 공성에 대한 올바른 견해는 바닷속의 여의주와 같으며 보리도 자제는 배와 같고 그것을 가르치는 스승은 선장과 같다. 바닷속에 여의주가 있더라도 배를 의지하지 않으면 여의주를 찾기는 그냥 대신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 뿐이다. 이렇게 모든 가르침을 빨리 할 수, 이해할 수 있는 위대함이 보리도 차제로는 갖춰져 있다. 여기에 핵심적인 세 가지를 삼종요도라고 해요. 삼, 석삼자, 종료종자, 요, 중요할 요자, 길도자. 삼종요도가 바로 줄리심, 보리심, 공성에 대한 견해. 이 세 개는 외워놔야 돼요. 계속 나와요, 이게. 줄리심, 보리심, 공성에 대한 견해. 공성에 대한 올바른 견해. 줄리심은 바로 우리가 욕계에, 이 세계가 욕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왜 욕이라고 합니까? 식욕과 성욕. 막, 크게 생각하면 두 개, 다섯 개, 넓게 생각하면 다섯 개. 재색, 식명수. 재물욕, 재산이 만에 돈을 밝힌다. 재색, 식명수. 색, 이제 남녀가 합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그게
새벽 제색 식 그러고 먹어야 된다. 식 먹어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먹으면 좋은데 더 잘 먹으려 하니까 문제가 제색 식 명예 그 다음에 수면욕 이게 이제 일반적인 중생의 다섯 가지 오욕인데 그 중에도 특히 이제 강한 게 식욕과 성욕입니다. 식욕, 성욕. 이 두 개가, 이 두 개로 이루어진 세계가 바로 욕계의 세계예요. 욕계는 천상세계까지 포함돼요. 도래천, 사천왕천, 도래천, 야마천, 도설천, 화락천, 타와자자천까지 다 뭔가 먹어야 돼. 욕계에는, 욕계 천상에는 먹어야 되는데, 우리처럼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에너지, 정면 빛이라든지 향기를 먹고 살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올리면은 신선한 과일, 빛나는 과일, 색깔이 반짝반짝하고 색깔이 갖춰진 그런 신선한 음식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중음신이 만약 조상님이 온다면은 그게 향기와 빛깔, 그런 향을 피우고 향기와 빛깔을 먹고 에너지를 먹고 살아가요. 그리고 거기도 천상세계도 이제 다 남녀, 남신과 여신이 있어요. 남성과 여신. 그렇기 때문에 이 욕계는 그까지 다 포함돼요. 물론 육도윤회가 다 욕계에 속해 있어요. 욕계에서 벗어나야 되는 큰 결심을 해야 그게 줄리심이라. 욕계는 항상 흥망성쇠가 반복한다. 호락이 반반이다. 아무리 부자도 고통이 있고 결국은 목숨을 내놓고 마지막엔 죽어야 된다.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고 일상생활에도 방고발락이다. 고통스러운 만큼 항상 고통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즐거움도 가끔 있긴 있는데 결국 나중에 죽을 때 보면은 아 일장춘몽이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성인군자 천하의 영웅들이 천하의 부자들이 다 죽을 때 아 일장춘몽이다 이러고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줄리심. 네 번째 큰 허물이 저절로 소멸되는 위대함이다. 우리가 보려 자제론을 공부하면은 내가 이생에 혹은 전생에 지었을지도 모르는 제업이 다 정화될 수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82페이지 다 82페이지 위에서부터 읽어봅시다. 문수여 정법을 버리면 그 죄가 크나니 문수여 예의 가르침을 어떤 때는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때는 좋지 않게 받아들인다면 이는 정법을 버리는 것이다. 정법을 버리는 것은 예를 욕대하는 것이며 또한 성가가 욕대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밑에 것은 제가 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스님의 법문들 듣고 이것은 지혜롭다. 이건 지혜가 아니다. 혹은 또 이것은 보살을 위한 가르침이지 일반인들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다. 이거는 경지가 너무 높다. 이거는 경지가 너무 낮다. 이거는 저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이 들을 내용이지 내가 들을 내용이 아니다. 이제 내가 법문을 들으러 가가지고 어떤 스님이나 어떤 주위 스님 법문이나 어떤 데로 가가지고 내가 부처님 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이렇게 판단, 분별 판단하는 것은 내 분수의 넘치다. 내가 배우는 입장에서 학생인 입장에서 교수를 선생님을 이래 속으로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왜 내 공덕이 감소된다. 부처님 법을 감소된다. 왜 그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했겠지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8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또 읽어봅시다. 무상에 대하여 배움으로써 이번 생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고 불심을 일으키는 것에 대하여 생각함으로써 이기심에 생긴 죄업이 없어지고 무아를 생각함으로써 자아까지도 없애는 등 지은 죄가 저절로 소멸되는 위대함이 갖춰져 있다. 부처님 법에 이렇게 모든 공덕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배운 것을 잊지 않고 다 교회 간직했다가 수시로

수시로 꺼내가지고 사유하는 것. 그러면 다 이것이 덕이 되고 공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에 보리도 자제의 세 가지 특성. 첫 번째, 모든 가르침의 핵심을 요약하여 빠짐없이 갖추고 있다. 모든 가르침이 이 안에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중간에 까담의 스승 델룽파께서는 여기서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불도 자제를 가르칠 때 경전의 3년 다 꺼내고 있어서 우주의 모든 경전들이 떨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자, 옛날에 까담파의 스승이 델룽파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도 자제를 이야기할 때 경전의 심장을 반야신경의 그 심장, 예, 반야신경의 그 심장이 마음 심장인데 그게 심장을 뜻해요. 흐리따야라고 하는 하트, 하트. 그걸 삼장, 불법 경륜론 삼장을 꺼냈기 때문에, 심장을 꺼냈기 때문에 팔만 대장경이 다 벌벌 떤다 이 말이에요. 왜? 보리도 차제론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전이다. 옛날에 선사 선인들이 팔만 대장경이 마음 심장 하나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도리를 알겠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자, 그와 같이 팔만대장이 보리도 자제론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그 밑에 보리도 자제는 꼭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리도 자제는 모든 경전의 핵심이 다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전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다 이렇게 칭찬해 놨습니다. 자, 한 장 넘겨서 위에서 세 번째 요입, 모든 것이 갖추어진 요입법의 왕인 보리도 자제를 만났을 때 열심히 정진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이 보리도 자제를 만났을 때 열심히 이제 빠짐없이 결석하지 않고 자세히 들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위대한 스승이신 나가르주나와 아상가의 교학에 뛰어난 릿백 고죽파와 셀링파의 정통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므로 다른 것보다 더욱 특별하다. 이거는 이제 보리도 자제론을 이제 칭찬한 말입니다. 자,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잠깐 쉬기로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1: 조선 왕실 최초 원자

0: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충청남도 서산, 천수만에 위치한 서해의 작은 섬 간월도. 그곳은 이제 무치된 지 오래지만 간호람은 지금도 하루 두 번, 만조 때면 섬이 된다. 바다에 떠 있는 모습이 연꽃 또는 배와 닮아 연화대, 낙가산 원통대라 불렸던 간호람.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면 비로소 간호람으로 향하는 길이 열린다. 마당의 사철나무는 간호람을 창건한 무학대사가 지팡이를 꽂아놓은 것이 자라 나무가 됐다고 한다. 당시 무학대사는 잎이 피어나 나무가 되면 구군이 돌아올 것이라 예언했는데, 오랜 세월이 흘러 망공 스님이 새파란 잎이 돋아있는 것을 보고 중창 기도를 시작해 1941년 간호람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망공 스님은 일제강점기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관음 성지의 불씨를 지켜냈다. 간호람에는 대웅전 대신 관음보살을 모시는 원통전이 있다. 수많은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모이는 그 중심에 목조 보살 좌상이 모셔져 있다.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작은 법당 하나, 용왕각. 바다를 가르며 일하는 어부의 안녕을 비는 관세음 보살의 마음이 담겨 있다. 수많은 비바람에 흔들리고 바닷길이 끊어져도 법맥을 이어온 간호람. 깨달음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피안에서 간호람은 수없이 길을 열고 닫으며 우리에게 깨달음에 대해 설법하는 듯하다.

0: 싫어요?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오직만 성불하고 또 중생을 위해서 모든 길상을 주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만약 성불을 한다, 자기를 위해서 저에게 계승을 하는 거지. 예도라고 말이죠. 실제로 예도야.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폭격 명령을 거부하고 8만 대장경을 지켜낸 고 김영환 장군을 기리는 추모제가 봉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보존한 선택이었다며 뜻을 되새겼습니다. 공원 문화유산 지구의 규제가 완화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찰에 가해졌던 일방적인 규제를 풀고 공존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다비는 자연환경과 지역의 문화, 문중의 전통에 따라 다른 작법으로 발전했습니다. 기획보도 마지막 수행 다비 세 번째 순서로 범어사와 수덕사에 담긴 과학과 지혜를 살펴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상품 개발자와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불교회화 특별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불교회화가 K문화 콘텐츠의 새로운 원천이자 영감이 될 수 있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방송포교전법도량 BTN 불교TV 무상사 참선반 63기가 3개월간의 정진을 마치고 회향했습니다. 참선과 명상으로 마음의 쉼을 찾은 수강생들은 일상에서 수행을 이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한국전쟁 당시 폭격 명령을 거부하고 천년고찰 해인사와 8만 대장경을 지켜낸 고 김영환 장군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불교계와 군, 유족들은 김 장군의 결단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지켜낸 역사적 선택이었다며 그 뜻을 되새겼습니다. 현장에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1: 고 김영환 장군의 영전 사진과 훈장이 후배 공군 장병들의 손에 들려 영단 위에 고이 모셔집니다. 1951년 한국전쟁 당시 공비 토벌을 위해 해인사 일대를 폭격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지만 당시 공군 조종사였던 고 김영환 장군은 천년고찰 해인사와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지키기 위해 폭격을 거부했습니다. 문화유산을 지켜낸 그의 용기와 결단을 기리는 고 김영환 장군 72주기 추모 대례제가 지난달 30일 해인사 고 김영환 장군 공적비 앞에서 엄수됐습니다.
2: AI를 기반으로 한 무기들이 전장을 지배하는 이 시대에 신념에 따른 판단은 점차 사라지고 고 김영환 장군님의 확고한 신념은 오늘 우리들에게 숭고한 가르침으로
1: 추모 다례제에는 해인사 주지 해일 스님과 군종 특별고구장 법원 스님 진주 공군사령부 권영민 사령관, 김윤철 합천군수, 유족을 비롯한 4부 대중이 참석해 장군의 숭고한 뜻을 추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당시 긴박했던 상황과 김영환 장군의 결단을 담은 영상물을 함께 시청하며 국가와 문화유산을 지켜낸 그의 희생정신을 되새겼습니다.
3: 저를 포함한 모든 공군인은 장군님의 높은 뜻과 8만 대장경에 담긴 호국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0: 한국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문화유산을 보존한 한 군인의 용기와 신념은 72년이 지난 오늘도 호국 정신과 문화유산 보존의 소중한 가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팔만 대장경이 지니고 있는 그 가치와 위대함을 인지하시고 끝까지 지켜내신 저희 아버님 김용환 장군을 가족 대표로서 무척 자랑스럽게.
0: 나라와 문화유산을 함께 지켜낸 고 김용환 장군의 숭고한 결단과 호국의 의미를 되새기는 6월.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소중한 역사로 남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2: 자연 생태계와 경관 중심으로 묶여있던 자연공원 정책이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자연공원의 공원 자원 개념에 문화 경관이 공식 포함되고 공원 문화유산 지구의 규제가 완화되는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데요. 사찰에 가해졌던 일방적인 규제를 풀고 공존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입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난달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며 자연공원을 바라보는 국가의 패러다임이 보전과 규제에서 상생과 공존으로 전면 수정됐습니다. 기존 법안이 자연 생태계 보전에 치우쳐 전통 사찰을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했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함께 살아 숨쉬는 문화의 가치를 법적으로 공식 인정한 겁니다. 개정안은 공원 자원의 정의에 문화 경관을 명시해 공원 문화유산 지구 안에서 문화 경관 보전과 이용, 사찰 보전 관리를 위한 행위 허용 기준을 한층 확대했습니다.
4: 가장 큰 변화는 전통 사찰과 사찰님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공원의 중요한 공공자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공원 문화유산지구 지정범위 확대를 통해 공간적 기반이 넓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3: 현장 사찰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제도적 공간적 기반의 확대입니다. 불사 중심의 제한적 행위를 넘어 사찰 숲을 활용한 치유 휴식 공간, 사찰 보전 관리를 위한 공익적 시설 조성이 전향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 초 공원 문화유산 지구 지정 기준도 본산은 300m에서 500m로 일반 암자는 50m에서 100m로 확대돼 사찰님을 활용한 수행과 교육, 해설, 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4: 사찰님이 공익적 가치 증진 방안과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등 공원관리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문화경관 보존과 복원, 사찰숲을 활용한 명상치유와 자연체험 프로그램 운영, 재난안전기반 구축 등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사찰을 옥죄던 중복 규제가 완화되면서 사찰님의 생태적 가치를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길이 대폭 넓어진 셈입니다. 조계종은 8만 7천여 헥타르에 달하는 사찰님의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활용해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다비는 사찰이 자리한 자연 환경과 지역의 문화, 문중의 전통에 따라 각기 다른 작법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범어사와 수덕사는 우리 고유의 온돌 원리를 응용해 공기의 흐름과 열을 조절하는 독특한 작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마지막 수행 다비 세 번째 순서로 두 사찰에 담긴 한국 전통 다비의 과학과 지혜를 살펴봅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다비는 사찰이 자리한 자연 환경과 생활문화, 선대 스님들의 지혜가 어우러져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 다비는 온돌 구조와 수출 활용한 독특한 방식으로 전승됐습니다. 범어사 지장암 뒤편에는 1974년 조성된 상설 다비장이 지금까지 원형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돌담으로 둘러싸인 다비장 안에 약 2톤의 수철 깔고 그 위에 법구를 모신 뒤 새끼 타래와 솔가지로 덮어 연화단을 완성합니다. 앞쪽에 마련된 하나의 바람 구멍을 통해 불을 붙이면 공기의 흐름과 열의 이동이 자연스럽게 조절돼 약 12시간 동안 다비가 진행됩니다. 벼농사 문화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집과 숯, 솔가지 등을 활용했다는 점에서도 한국적인 생활 문화가 담긴 다비로 평가됩니다.
6: 범어사는 특이한기 돌담, 돌담하고 수다고 그리고 연기가 안 나죠. 간단하게 그냥. 그리고 나중에

0: 석굴 할 때 이럴 때 보면 아주 뼈가 하얗고 그대로 참 이리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1: 덕승 총림 수덕사의 다비도 온돌 구조를 응용해 불길이 지나가는 길을 만드는 고래 방식이 특징입니다. 동서 방향으로 길게 판 고량 안에 공기가 흐르는 통로를 만들고 그 위에 통나무와 장작, 솔가지를 쌓아 연화단을 조성합니다. 특히 마른 솔가지와 젖은 솔가지를 번갈아 사용하는 방식은 불길이 밖으로 치솟지 않고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 선대 스님들의 지혜가 담겼습니다. 공기 흐름과 주변 지형까지 고려한 구조 덕분에 수덕사 다비는 약 4시간 만에 화장이 가능할 정도로 효율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덕사에서는 다비가 끝난 뒤 긴 대나무 젓가락으로 유골을 수습하고 쇄골에 수수밥과 섞어 숲에 뿌립니다. 육신을 자연에 다시 돌려보내고 다른 생명에게 보시한다는 불교적 가르침과 함께 자연과 공존하려는 지혜가 담겼습니다.
2: 지수 앞으로 가서 지수 앞으로 흩어지는 거지. 바람은 바람대로 가고 호흡은 뜨거운 거는 뜨거운 대로 날아가고 또 물은 물을 대로 가고 하나의 법신이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우주로 돌아가서 그런 거지 뭐.
1: 온돌의 원리를 활용해 불길의 흐름을 다스리고 주변에서 얻은 자연 재료로 연화단을 완성한 수덕사와 범어사의 다비. 지역의 생활문화와 선대 스님들의 지혜가 녹아든 두 사찰의 다비는 한국 승가가 오랜 세월 지켜온 전통의 독창성과 문화적 가치를 보여줍니다. BTN 뉴스 이지훈입니다.
3: 박물관 기념품, 이른바 뮤즈를 구매하는 게 인기인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상품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불교회화의 예술성과 상징성을 조명하는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서사와 전통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불교회화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21세기 콘텐츠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시대 감로도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자 곤장을 맞는 사람, 구슬하는 무속인 등 다양한 인물들이 각기 다른 서사를 품고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교 회화는 신앙의 대상인 성보이자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최근 뮤지엄 굿즈 열풍과 함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상품 개발자, 디자이너 대상 불교 회화 특별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불교 회화가 K문화 콘텐츠의 새로운 원천이자 디자인 영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5: 도상을 알고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디테일 중에 내 눈을 잡아 끄는 것들을 찾아갈 때 조금 더 풀어낼 거리들이 많다. 불상뿐만이 아니라 공예뿐만이 아니라 불화도 좋은 입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 정명희 학예사는 불교 회화를 이루는 시대적 배경과 작은 요소 하나하나가 문화상품의 새로운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고려 14세기 수월 관음도에는 관음보살이 수정 염주를 착용한 모습이 등장하는데 실제 같은 시기 개성에서 출토된 수정 염주와 형태가 매우 닮았습니다. 특히 고려 불화에 정교하게 표현된 의복의 문양과 직물은 당시 기술력과 미적 감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오늘날에도 다양한 디자인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5: 고려가 굉장한 이 하이테크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특히 직물과 이걸 시각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느냐인데 굉장히 삶과 유리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사람들의 어떤 물질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4: 정학예사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우리나라 전통문의 직물, 성보문화재연구원에 한국의 불화 등 다양한 연구자료들을 추천하며 새로운 콘텐츠들이 개발되길 기대했습니다. 힙한 굿즈를 넘어 불교 회화에 담긴 의미와 서사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문화상품이 새로운 K-콘텐츠 경쟁력으로 떠오를지 관심이 모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3: 방송포교 전법도량 BTN 불교TV 무상사 참선반 63기가 3개월간의 정진을 마치고 회향했습니다. 바쁜 삶 속 참선과 명상으로 마음의 쉼을 찾은 수강생들은 이제 일상에서 수행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BTN 무상 선원이 깊은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무상사 참선반 63기. 지난 4월 입재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참선 정진을 이어온

0: 무상사 참선반 63기가 6월 30일 3개월간의 과정을 회향했습니다. 70여 명의 회원들은 올바른 좌선 자세와 호흡법, 가나선의 핵심인 화두 입문 과정을 체계적으로 익혔습니다. 지도법사인 자홍 스님은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치열한 경쟁이 반복되는 현대사회일수록 스스로 마음을 쉬게 하는 참선 수행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 고자극 시대고 너무나 빨리 변하는 사회 속에서 좀 마음이 쉴 자리가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가 마음을 쉴 수 있는 어떤 방법론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공부도 하고 스스로한테 실험을 해보는 하나의 장이랄 수가 있거든요.
0: 참선반 회원들은 수행의 가장 큰 장애물인 졸음과 멍해지는 혼침을 극복하며 좌복 위에서 나를 깨우는 화두를 붙잡았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워 이 목고라는 화두에 집중하며 보낸 시간은 마침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2: 가만히 명상하면서 참선서 이 목고 하다 보니까 우주 만물이 정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구나.
0: 63기 참선반이 회향하자마자 일찌감치 다음 기수도 동참을 신청하며 남다른 수행 열기를 보였습니다.
3: 저는 이제 이번 기수를 마치고 새 다음 기수도 접수를 해놨거든요. 이 공부는 내 마음을 다스리고 수행 정진으로 함으로 인해서 이 타심과 보리심이 절로 행을 할 수 있게끔 현재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0: 3개월간의 정기 강좌와 실참은 막을 내렸지만 도반들의 참된 수행은 일상이라는 새로운 현장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참선은 단순히 앉아있는 것을 넘어 일상의 모든 순간을 수행의 연장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자홍 스님은 내가 본래 부처라는 단단한 믿음으로 선적인 지혜를 삶 속에서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중요한 건 이제 앉은 자리에서 참선하고 명상하고 또 중요한데 어떤 참선적인 삶, 그다음에 명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스승들께서 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명상적인 지혜, 선적인 지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0: BTM 무상사는 이번 63기 회향에 이어 64기 참선반 모집을 시작하며 도심 속 대중포교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4: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밥차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의 주최로 매주 서귀포 올레시장에서 제공되는 사랑의 밥차가 지난달 30일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회원들은 이날 어르신들을 위한 300인분의 점심을 대접하고 희망 나눔 성금 100만 원을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에 기부했습니다. 고영호 수석 부회장은 어르신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7월 2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떻게 하면 많은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4: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0: 고고고!
1: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2: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3: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2: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4: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0: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공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비티엔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류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 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류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류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류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류의 시는 크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류 내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와 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류.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류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보살은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자비심을 평등히 지녀서 마치 자식같이 생각한다. 또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부모가 병든 자식을 돌보는 것 같이 한다. 또 보시할 때 그 마음에 기뻐하여 부모가 그 자식

병이 완쾌한 모양을 보는 것 같이 한다. 그리고 보시를 끝낸 뒤에는 그 마음을 너그럽고 고요하게 해서 부모가 그 자식이 커서 자유롭게 살아감을 보는 것 같이 한다.

0: 네, 안녕하십니까. BTN 불교TV 합창단 창단 10주년 기념 정기 연주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날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BTN 불교TV 아나운서 김지원입니다. 네, 정말 2층까지 가득 채울 만큼 많은 분들께서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간 그중 두 분을 모시고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청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호사주지 정호 스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1: BTN 불교TV 합창단 10주년 기념 정기 연주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 참불 공양은 청정하고 맑은 소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고 중생의 어두운 마음에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깊은 수행의 한 과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선 합창단원의 모습에서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 자비의 법음을 전하고자 하는 깊은 원력과 아름다운 불심의 위를 보게 됩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영상 포교의 중심에서 언제나 묵묵히 부처님의 법을 널리 펴며 오늘 이 뜻깊은 무대를 마련해 주신 BTN 불교TV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한 구절의 법문만큼이나 오늘 이 자리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의 화음이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쉬어가게 하고 평온을 선물하는 큰 감동의 울림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0: 부처님께서 아름다운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번뇌를 소멸한다 하였습니다. 단원들이 정석껏 빚어낸 청정한 음성 공양을 통해서 가슴 속 엉어러진 번뇌를 모두 내려놓으시고 마음의 평안과 대환희심을 가득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BTN 불교TV 부산합창단의 정기 연주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BTN 불교TV와 합창단의 앞날에 부처님이 가오가 늘 함께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에 든든한 격려를 해주신 정호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한 분을 더 모시겠습니다. BTN 불교TV 김수현 부산 지사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2: 이 바쁜 일정에 이렇게 큰 스님들께서 참석해 주시고 또 저희 정기 연주회가 무난히 잘 될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도와주시는 스님들이 많이 참석하신 것 같아서 늘 감사드리고 또 지금 이 연주회 연습 많이 하느라고 애쓴 우리 단원들한테도 그동안 고생했다고 1년간 또 이런 인사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끝까지 저는 인사 말은 거기 다 해놨 여러분들 끝까지 잘 참석해 주시고 진심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시는 김수현 지사장님께도 한 번 더 큰 박수 보내주시죠. 자, 여러분 이 두 분의 귀한 말씀 덕분에 오늘 이 연주회가 더 빛이 나게 된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바바나의 의미를 담은 두 번째 장을 멋지게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무대에서는 BTN 불교TV 합창단뿐만 아니라 리르 트리오, 이 현악 트리오가 함께하면서 우리 합창단의 하모니를 현악의 선율로 아름답게 또 포근하게 품어줄 겁니다. BTN 불교TV 합창단이 이번 무대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곡은 시방의 이치 그리고 반야인데요. 이 마지막 반야라는 곡에서는 아주 특별한 분과 함께합니다. 바로 우리 시대 문화 공양주이시죠. 자명 스님께서 함께 하실 텐데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현악의 선율 그리고 BTN 불교TV 합창단 자명 스님께서 함께하는 이번 무대 여러분의 박수가 필요하겠죠? 큰 박수로 열어보겠습니다.

하얀 꽃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 내라. 파르라니까 금물이 박사 꽃갈에 감추어 두 볼에 흐르는 빛이 경작으로 보아서 서러워라.

야, 그저 감탄만 나옵니다. 오늘 이 정기 연주회를 준비한 스님의 이 각별한 진심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무대였는데요. 여러분, 자명 스님 그리고 이 승무를 전해준 신현우님에게도 큰 박수, 이 무대가 떠나가듯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10주년 우리 콘서트를 축하하기 위한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하모니로 위로를 전하고 있는 부산 포교사 합창단인데요. 바바나 콘서트를 위해서 귀한 걸음을 해준 부산 포교사 합창단이 여러분께 들려드릴 곡은 불법승 찬양 노래입니다. 여러분, 부산 포교사 합창단의 무대도 큰 박수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요,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가만히 있기 어려울 만큼 아주 흥겨운 무대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짜장면 좋아하세요? 자, 짜장면 하니까 다음엔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벌써 눈치를 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 맛있는 짜장면 한 그릇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중화반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창단 창단 10주년 기념으로 함께하고 있는 정기 연주의 바바나 콘서트 이제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에 이어서 저는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BTN 불교TV 아나운서 김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무대 더 힘차게 열어야겠죠? 여러분 큰 박수와 환호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0: 자,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충남 공주 계룡산에 신원사 주지소임을 살고 있는 승관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신원사 한번 와보셨습니까?
1: 네.
0: 신원사는 조선을 개국할 때 무학대사의 근위로 계룡산에 산신대제를 지나면 국가가 번영하고 백성들이 평안할 것이다 라는 그런 조언에 의해서 산신대제를 지내면서 아주 중시를 받았던 그런 사찰입니다. 묘양산에 상학단이 있었고 지리산에 하학단이 있었다 하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계룡산 신원사에 중학단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중학단에서 국태민안을 발언하면서 정성껏 산신대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와서는 명성황후가 중학단 건물을 궁궐 모양을 축소해가지고 지어가지고 공양을 하고 그곳에서 기도도 하고 그랬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물 1293호로 제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높은 산, 아주 멋진 산, 뭐 온갖 이름 난 산이 있다 하지만 영험한 산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계룡산 하면 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 아주 좋은 기운이 있는 영험한 산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 영험한 계룡산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룡산 신원산은 참 편안하고 아주 이쁜 도량입니다. 봄이면 매화도 피고 매화 향기가 가득하고 그 고목이 되어 있는 벚꽃들이 하얗게 휘날리는 정말 그 산빛이 고운 그런 도량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절에도 연꽃 화분을 온 도량에 둬가지고 연꽃 향기가 가득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한두 송이 피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쁜 도량입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마곡사 본말사 승지순례로 부탄을 다녀왔습니다. 부탄은 직항이 없어가지고 네팔이라는 곳에 네팔의 그 카트만두 거기가 수도거든요. 공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아이고 제가 계룡산 신원산 산향기가 가득한 그곳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향기에 관한 이야기로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경의 1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큰 스님들 본문을 많이 하셨으니까 1분에 처음에 여시아문으로 시작하죠.

이제 본처 반사을 수이 발세족이 부자이자 이렇게 시작되지요. 금강경 구절에 식시 차기지발 밥대가 돼가지고 의발을 들고 입사위대승 그 승에 들어가서 걸식 어기성중 차제거리 그렇게 그 걸식을 하는 그런 장엄한 모습들이 상상이 되지요. 예. 예. 부처님께서 1250명의 제자를 데리고 밥대가 돼가지고 밥대가 언제입니까? 사시죠, 그죠? 예, 사시에 이렇게 쭉 이렇게 안행을 하면서 기러기 모양이 안행이라 그러거든요. 부처님이 서시고 이렇게 제자들이 쭉 길을 지어가면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쭉 그날도 이렇게 밥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쭉 길을 가시는데 부처님 앞에 새끼줄이 하나 이렇게 턱 놓여 있으니까 시자 안하니 가가지고 새끼줄을 이렇게 치웁니다. 그래 치우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부처님 이 새끼줄에 비린내가 나는 걸로 봐서 생선을 엮었던가 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종이 간장 팔랑거리면서 부처님 발 앞에 있으니까 또 시자가 쪼르르 가가지고 그거를 딱 치웁니다. 치우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부처님 이 종이에 향 냄새가 나는 걸로 봐서 향을 쌌던 종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서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아나나 본래 그 새끼줄에 무슨 비린내가 있었을 것이며 그 종이에 무슨 향이 향 냄새가 본래부터 있었겠느냐. 생선을 인연했기 때문에 비린내가 나는 것으로 나는 것이고 향을 인연했기 때문에 향 냄새가 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연의 소중함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향기가 납니까? 어떤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전화가 와가지고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만나기 전부터 이렇게 긴장되고 불편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사람이 풍기는 마음의 향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스님들 이렇게 예불을 할 때 행선주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그 구절 중에 무남 현자 면삼도 견하 형자 덕에 달 이런 구절 들어보셨죠?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지옥아기 축생의 사막도에서 다 면해지고 내 모양을 보는 이는 해탈을 얻을 것이다. 해탈을 얻을지다. 이런 축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 내 이름만 들어도 든든한 생각이 들고 누군가 내 모습만 봐도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인연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누구야 이름을 듣고 또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편안하고 그렇게 되십니까? 저도 가끔 저를 돌아봅니다. 나는 어떤 향기가 날까? 또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지를 않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문화면자면삼도 견하형자 덕에 달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이것을 이제 탐진치 삼독이라 그러죠. 삼독으로 설명을 하면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놓지 못하는 사람 주위에 어떤 사람이 마음 편하게 자기 마음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쉽게 막 뭐 별일 아닌데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이에게 그런 사람들한테는 모두들 눈치를 보면서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집착하면서 아집이 가득한 사람을 만난다면 가슴이 답답할 거 아닙니까? 말도 안 통하고, 그죠? 그와 같이 각자의 어떤 그런 향기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향기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탐진치 삼독의 어떤 그런 구름을 걷어내면 그 자리에 맑은 참마음 이 진실이 다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아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할까?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없거든.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진다는 건 모르는 사람 없어요. 또 화내면 결국 자기 손해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화를 내거든. 그런데 왜 안 될까 이 말이야. 왜 안 될까? 독서실 가다가도 PC방 가고 살 빼야 한다면서도 야식 먹고 화내면 안 된다면서도 또 버럭 화가 납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야 한다면서도 또 충동구매하고, 그죠?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고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는 왜 몰랐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왜 너는 너의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되겠다 하면서 늘 행복을 쫓아다니지만 정작 행복을 잘 못 봅니다. 여러분들 병원 중환자실 안 가보십시오. 숨만 편하게 쉬어도 그게 소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눈 안 보이는 사람은 이래 물건 더듬지 않고 그냥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걸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게 소원인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아이고 저기 자기 발로 그 마당 한번 한 바퀴 돌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눈도 보이고 귀도 들리고 다리도 움직이고 밥도 먹고 가족도 있는데 왜 행복한지 모르냐 이 말이야. 행복이 없었을까요? 없어서 그럴까요?
행복을 보는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행복을 쫓아다녔습니다. 젊어서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막 열심히 악착같이 돈 벌려고 그러고, 돈이 좀 모인다 싶으면 아이고 건강이 걱정이고, 그래 병원에 다니면서 건강 챙기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자식 걱정도 있고, 또 자식 걱정이 또 괜찮아질 것 같으면 손주 걱정, 그렇죠? 손주 걱정 끝나면 또 노후 걱정까지. 모양과 이름을, 모양과 이름만 바뀌지 걱정이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 평생 걱정이 없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행복을 늘 밖에서 찾는 그 습관이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엄경에 돈사 탐진치 처처 안락국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바로 놓으면 바로 그 자리가 극락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극락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욕심 쉬는 자리가 바로 극락이고, 성냄 쉬는 자리가 바로 극락이고, 내 마음의 감사가 피어나는 바로 그 자리가 극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극락을 두고 지옥에 살아갑니까? 늘 마음에 부대끼고. 이 괴롭다고 하는 것은 괴롭다는 그 자체보다 괴롭다는 그 생각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어떤 그런 사건보다도 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내가 지나가는데 누가 인사를 안 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 뭐 정신없이 바쁜가 보다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나이도 어린 놈이, 직급도 낮은 놈이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저놈이 내한테 무슨 불만이 있나? 라고 생각도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날 하루가 지옥이다 그 마음속에 부대끼면서, 사건은 하나인데 세상은 둘이 됩니다. 괴로움을 만드는 것은 그 사건이 아니고 내가 가지는 그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다 믿을 것이 된다 못 된다? 못 됩니다. 부처님께서 늘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다니는 어떤 여학생이 있는데 밤에 술집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이야기하죠. 아이고 쉽게 돈 벌려고, 에? 인생 참 포기했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저녁에 술집에서 일하는 이가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밤에 일해서 등록금 내고 아픈 어머니 병원비 내고, 그래 새벽까지 일하고도 잠깐 눈 붙이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래도 학교를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참 대단하다, 아이고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을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니, 그죠? 그 바뀐 것은 그 여학생입니까? 아닙니다. 바뀐 것이 바로 내 생각이다 이 말. 생각은 이와 같이 허망한 거다. 그래서 생각을 믿지 말고 생각의 허망함을 보아라. 부처님께서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스암 스님 아시죠? 여러분 스암 큰스님 돌아가신 스암 큰스님께서 봉암사에 계실 때, 지금 아주 유명한 스님입니다. 젊을 때 그 스암 스님 밑에서 공부할 때 일하라고 하는데, 그 스님이 저래 봉암사 살다 보니까 어떤 스님은 밤에 몰래 나가지고 곡차 마시는 스님도 있고, 자기가 보니까 이게 어떤 스님은 내 정진한다고 하면서 계속 하루 종일 이게 뭐 고개를 쳐박고 졸고 있고, 어떤 스님 정진한다고 하는데 방구를 뿡뿡 끼고 있고 도저히 못 참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큰 스님한테 찾아가서, 스님 도대체 이래가지고는 봉암사가 이게 큰일 납니다 스님. 예? 예? 그렇게 하니까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던 큰 스님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네 없는 천년 동안에 봉암사 끄떡 없었다. 얼마나 시원합니까? 우리는 늘 내 생각만 맞고 내 판단이 없고 또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내 생각 그 하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다 이 말. 그러면 이 괴롭다고 하는 이 괴로움을 부처님의 진리에

말씀인 사성제 아시죠? 고진멸도 사성제의 어떤 고성제, 고통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인 고성제로 빗대어서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첫 번째, 괴로움이 찾아오면 첫 번째, 멈추십시오. 두 번째, 보십시오. 세 번째, 발언으로 돌리십시오. 쉽게 이야기하면 이와 같습니다. 왜 나만 이럴까? 그런 생각 드신 적이 있죠, 그죠? 나만 이럴까? 이렇게 하는 그 생각을 멈추십시오. 첫 번째, 멈추라, 이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이 괴로움이 도대체 나한테 뭘 가르치려고 이렇게 왔는가? 그렇게 한번 보시라니까. 고통의 성스러운 진리. 그냥 고통은 이렇게 피해가고 나만 아니면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을 버리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 그렇게 하는 그 생각을 멈추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그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원망을 발언으로 바꿔라. 이 괴로움을 내가 더 깨달음으로 그렇게 이끌겠습니다. 이 외로움으로 내가 더 단단해지겠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내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괴로움은 괴로움이 아니고 나의 도반이 됩니다. 좋은 도반이 되어서 나를 더 야무러지게 하는 부처님 진리의 말씀으로 가깝게 하는 그런 도반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통도사 그 극락암의 경봉 큰스님 글귀를 말씀하신 걸 좋아하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법계 중생 과백년이다. 세상 사람들이 백년을 살아도 차심무견 몽중면이다. 이 마음을 알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꿈속에 사는 것 같고, 아미타불 하구원이라. 아미타불을 어찌 멀리서 구하느냐? 여하동명 자목전이다. 바로 네 눈앞에 네 이름을 하고 앉아 있느니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이름을 하고 있다. 이미 벌써부터 본래부터 네가 갖추어 있다. 괴로움도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마음을 살펴보라고 그렇게 온 좋은 인연이다라고 볼줄 아는 그런 지혜가 불자의 자세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미 갖추고 있는 참마음 이진실의 보물을 밖으로 찾지 마라. 네가 이미 갖추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갖추어져 있는 참마음 이진실 무한한 가능성을 만나는 것을 성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악착같이 움켜쥐고 앞만 보고 달린다고 하는 것을 잘한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열심히 달리기만 한다면 더 멀어질 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마음 우리 부처님의 진리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길을 잃지 않는다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밝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는 하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불안하고 허탈하긴 마찬가지다. 그죠? 그와 같다. 그래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 지혜의 힘이 원천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을, 어떤 부처님의 진실한 그 말씀, 어떤 지혜의 이치나 그 원리를 바로 보는 지혜를 여실지견이다. 있는 그대로 보아하는 지혜다 해서 여실지견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법문을 열심히 들으면 그 지혜의 눈이 밝아져서, 또그 밝아진 어떤 지혜의 눈으로 살아간다면 부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부자가 될 것이요, 건강하길 바란다면 건강하게 살 것이다 이 말이야. 아무튼 여러분들 완전한 어떤 그런 지혜를 이미 갖추어져 있는데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늘내 앞에 있는

는 어떤 그 경계들에 꼬꾸라지고 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나는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일만 아니면 늘그 생각으로 경계 탓을 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야. 난 이럴 때 자주 신도님들한테 드리는 고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옹지마 들어보셨죠? 세옹지마, 여러분들 다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불교식으로 조금 더 풀어서 드리겠습니다. 그 세자가 변방세자입니다. 그 국경지대의 노인의 말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시작은 어떻게 되죠? 처음에 그 영감님이 그 산골에 보면 뭐 가재도구나 무슨 뭐 이렇게 돈될 만한 게뭐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는 말이 한 마리 있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밭도 갈고 사냥도 하고, 그죠? 그 귀한 말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말이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 버리니까 마을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그 귀한 말이 도망가 버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렇게 위로를 하니까 그 영감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참, 이런 일이 있네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 있다가 이제 몇 개월 지났습니다. 영감님 키우는 말이 순말인데 몇 개월 있다가 암말을 한 마리 데리고 들어오죠. 데리고 들어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아이고, 경사 났다고 한턱 내라고, 아이고, 영감님 이렇게 귀한 말이 두 마리 됐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영감님 또 뭐라 그럽니까? 허허, 이런 일도 있네 하고 마는 거예요. 한턱 얻어먹으려고 했다가 그냥 머리만 이렇게 쓱쓱 긁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영감님한테는 그 너뚱이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좀 개구졌나 봐요. 그 너뚱이 아들이 말을 타고 놀다가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가 불구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또 올라 가지고, 아이고, 저 말만 없어서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이 저렇게 불구가 돼 버렸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막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위로를 하니까 영감님은 뭐랍니까? 아이고, 뭐 이런 일도 있네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주워왔나? 그래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멋쩍어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그 어떻습니까? 전쟁이죠, 그죠? 큰 전쟁이 나면 예전에는 막 남자는 다 차출돼가지고 전쟁에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 영감님 아들은 다리를 졌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 안 끌려간 거예요. 근데 전쟁이 아주 격렬해가지고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네. 그때 이제 마을 사람, 이제 아낙네들이 올라와가지고 하는 얘기,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오빠는 다 죽었는데 다리 좀 젊으면 어떠냐고. 그래 이야기한다.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좋은 것을 덕이라 그러고 나쁜 것을 실이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말이 한 마리 도망간 것은 덕입니까? 실입니까? 실이죠. 그렇다가 이제 암말을 하나 더 데려오면 덕이죠. 아들이 다리를 불구가 돼버리면 실이죠. 근데 그래도 살아남으면 덕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인간관계나, 이걸 이제 우리는 보통 경계라 그러는데, 이런 경계를 닥쳤을 때 이게 내한테 덕이 될지 실이 될지 몰라서 그 무속인들 찾아가서, 아이고, 이거 어떻습니까? 찾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한 가지 사실이, 이 경계가 내한테 덕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죠? 예, 그러하니까 일체를 인연에 맡겨라. 그래서 우리 앞에 닥쳐오는 이 행복이라는 것, 또 불행이라는 것, 두렵다는 것, 외롭다는 것, 힘겹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 마음의 거울에 투사되어 비춰져 있는 그런 모습임에 철저하게 밝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 소소한 일상이나 이 단조로움을 못 이기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상이, 이 어떤 이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족 중에 한 분이

갑자기 편찮다면은 아프다면은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내 그 가족 모두의 어떤 그런 시간이나 에너지나 관심이 다 거기에 쏠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른다, 처음에는. 그러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이런 삶의 균형이 잡히겠죠. 그때서 안다. 아무 일 없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때서 안다. 언젠가 제가 TV에 보니까 중국의 어떤 아가씨가 선천적으로 두 손이 없어요. 그래가 발로만 이렇게 막 발로 이렇게 막 밭도 메고 막 세수도 하고 막 반찬도 칼로 이렇게 썰이고 하는 막 그것도 봤어요. 우리는 지금 두 손 두 발 멀쩡하게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또 이제 TV에 보니까 어떤 이제 개그맨인데 갑자기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 전인데 그 여인이 선택을 해서 아 그래도 나는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이제 인터뷰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그래서 그 남자 개그맨 이렇게 개그맨이 이렇게 단란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지금 당신이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지금 원하는 게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네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저렇게 막 이쁜 애기가 아예 딸아이가 막 와가지고 애교도 부리고 하는데 나는 저 딸아이 한 10분만 아니 한 5분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보든 바라든 간절한 그 소원을 여러분들은 평생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이다 이 말이야. 또 이제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아프리카 그잖아요. 막 뼈는 이렇게 막 말라 있는 그 여인네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콧물을 질질 해가지고 막 파리가 꼬여가지고 있는 그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물이 시원찮아가지고 요만한 애들이 물을 머리 그 물통을 머리에 이고 두 손에 물통을 들고 저 멀리 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물을 보니까 뭐 거품이 허 이렇게 나가지고 그 물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너무도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생명을 걸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보면 그들한테는 기적일지도 모르겠다, 이 말이야. 우리가 지금 평소에 너무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그 기적 같은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나면 모든 것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적은 뭐 어떤 특별한 것이나 대단한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고 지금 내가 듣고 있고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느낄 수 있다 하면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도 감사한 일이고 너무도 행복한 일인 그런 내가 이 살아있다는 호흡할 수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기적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온통 내 주위가 감사할 것들로 가득하지만 우리 중생의 업은 어떻습니까? 너무도 두터워가지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어서 우리 스스로의 눈을 막아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렇게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보이는 세상이다 해서 억무소주 이생기심 응당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주색보시라 늘 이렇게 내려놓는 수행을 삼아야 된다라고 보시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이 기적과 같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것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내려놓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 행복이. 누군가 이랍니다.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유독 나한테만 냉혹한 것 같다라고 느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어떤 사람은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돈 걱정 없이 대학 다니고 뭐 직장 얻어서 결혼하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조실 부모해서 막 지질이 궁상으로 그렇게,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 각각이 다 다르다 이 말이야.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축구를 잘하고, 뭐 온갖 이렇게 다 다르다 이 말이야. 그게 또 다 다른 것이 부모 조상 잘못 만난 탓이냐 이 말이야. 아니면 뭐 누구 뭐 하나님 탓이 부처님 탓이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한 개 들겠습니다. 요 뒷산에, 이 뒷산이 우면산이라면서요. 우면산에 같은 바람이 불고 같은 음악이 들리고 같은 비가 내리고 같은 바람이 부는데, 어떤 나무는 키가 크고 어떤 나무는 이런 대들보를 쓸 수 있고, 어떤 나무는 가늘어 가지고 뭐 쌀이떼도 못 쓰고, 또 어떤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고 어떤 나무 열매는 못 먹고, 어떤 나무 열매는 달고 어떤 나무 열매는 쓰다 이 말이야. 똑같은 산에 똑같은 비를 맞고 햇빛을 맞고 바람을 쐬는데 어떤 거는 왜 이렇게 다르다 하느냐 이 말이야. 왜 다릅니까? 종자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종자가. 그 종자를 불교식으로 말하면 뭐냐 하면 업식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신구의 삼업 들어보셨죠? 말로서 또 생각으로서 몸으로서 짓는 일체 모든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다 저장이 된다 그랬죠? 어디? 우리 그 잠재의식 속에, 그걸 이제 뭐 아리아의식이라고도 하고 함장식이라고도 하는 그 잠재의식 속에 저장이 종자로 저장이 되었다가 시절이 있는 을 만나면 이렇게 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아이고 힘들어, 나도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어떤 상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도 나약해 보이고 아이고 한숨 쉬면서 다 팔자소간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정말 운명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현상계를 깨뚫는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인과법이다. 들어보셨죠? 원인할 때 인, 결과할 때 과, 인과라고 합니다. 인과법. 그래서 원인에 대한 결과, 그래서 업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자작자수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일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일이다. 쉽게 얘기하면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 그 모르는 일이 어디 있냐.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도리에 본다면은 누구 탓할 게 뭐 있냐 이 말이야. 누구 탓할 게 없다 이 말이야. 일체가 다 내 인연으로 인해서 다 드러나는 있는 세상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형편 모두가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도리에 맞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운명이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본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면 불교에서는 이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삼세 양중인가 들어보셨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엮여져 있어서 과거의 어떤 그 원인에 의해서 지금 내 모습이 드러나 있고, 지금 내 현재의 어떤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미래의 결과가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방에 보면은 욕지 전생사, 전생을 알고자 하느냐? 금생수자시다. 네가 지금 받고 있는 네 모습이 전생의 모습들이다 이 말이야. 욕지 미래사, 미래를 알고자 하느냐? 금생작자시다. 네 하고 있는 걸 봐라. 다른 얘기가 없다 이 말이야.

0: 그렇다면은 내가 알 우리가 불교에서는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하면서 내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그 수많은 업을 지었다고 하면은 금생에 지은 건 그렇다 치더라도 전생에 지은 건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지었는데 이거 뭐 해결할 방법이 없겠냐 이 말이야. 원인 결과 하면은 그 원인은 지어놨으니까 어떻게 할 바가 없는 거잖아요. 원인은 지어놨으니까 변할 바가 없는 건데 그러면 지어놓은 거 그대로 내가 알 수도 없는 전생부터 지어놨던 거를 그대로 다 받아야 되겠느냐? 아니다. 인 원인할 때 인, 결과할 때 과, 인과 사이에 연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 말. 조건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다 이 말.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이제 소금이 악업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걸 소금을 먹어야 되는데 요런 컵에 담아가지고 요런 물컵에 소금을 이만한 소금을 넣으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겠습니까? 너무 힘들겠죠. 근데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야. 뭡니까? 예?
1: 김치 속에 넣어 먹으면 됩니다.
0: 짱김치가 되겠네. 조건을 봐. 이 법당만한 물탱크에 넣으면 요만한 거라도 먹을 수 있지 않네. 그런 것처럼 조건을 바꿔주는 것들로 인해서 내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원인은 이미 지어놓은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에 있어서는 이 조건을 바꾸는 노릇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법문을 듣는 인연이 조건을 받는 것이고 열심히 절하고 열심히 금강경 독송하고 열심히 사경하고 하는 일체의 모든 것들이 이 조건을 바꿔줘서 내 업장 소멸을 하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열심히 기도하셨죠?
2: 네.
0: 아이고 그래서 업장 소멸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종자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몸으로 짓고 말로 짓고 생각으로 지었던 이 종자라고 하는 것도 다 종자를 땅에 심는다고 다 나는 거 아니다. 그죠? 이 그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도 있다. 비도 맞아야 되고 온도도 맞아야 되고 햇빛도 맞아야 되고 또 가꾸는 노력도 있어야 된다. 그와 같이 선업의 종자는 열심히 가꾸면 더 풍성해질 것이고 악업의 종자는 싹이 트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라 죽게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게 그래서 충분히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도 변화할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바로 인연할 때 연, 조건을 바꾸는 그런 노력들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한 그런 노력들이 다 여러분들 업장을 소멸하는 그런 이치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건 법문이 아니고 계룡산에서 좀 일찍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시간이 빨라가지고 저 봉은사에 가서 참배도 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거 찍는다 그러니까 얼굴에 곱게 칠해가지고 좀 이쁩니까? 아유, 촌놈이 출세를 했네요. 서울에 와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 참 좋은 인연입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인연이 있으면 또 재밌는 법문으로 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탁해.

불은 이웃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 아종성례소득에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악이 있어도 잘못임을 알아 과실을 고쳐 선을 행한다면 죄가 날로 쓰러져 후일에 가서는 꼭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가르침의 감로수를 마시는 님은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편히 잠을 잔다. 존귀한 님이 설한 가르침 속에서 현명한 님은 언제나 기뻐한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게 불교 이제 월드입니다. 먼저 시간에 양능신 그 신심 불태면 즉수 불견성 성불이료 여기까지 했죠. 만약 능이 신심이 물러나지 않은 즉 누군들 견성 성불하지 못하리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부처님을 만났어요. 그 부처님을 만났는데 부처님 만나는 목적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현실적 부분에 소원을 이루게 함으로 부처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내 신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증장시켜서 견성,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불성이 있음을 찾아 성불하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불교를 처음 시작할 땐 소원을 이루게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원을 이루는 모습들은 보면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개 소원을 이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창원에 주지를 했었는데요. 그쪽엔 보니까 불심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소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몇 있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와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요. 본인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공고를 졸업하고 그쪽에 이제 공단이 많으니까 공단에 취직을 했던 거예요. 열심히 일한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더니 본인이 열심히 하면 누가 좋아해요? 사장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사장은 좋아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이게 웃기는 세상이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사장은 그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동료들은 조금 놀 때 같이 놀아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성실하니까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기 질투가 많아서 너무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본인이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그 시기 질투 때문에 못 베기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나빠요 시기 질투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이상은 못 베겨가지고 사표를 낸 거예요. 사표를 내니까 사장이 그러지 말고 좀 하라고 사정사정으로 왜? 너무 성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그래서 사장이 아무리 보호를 해주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너무 시기 질투가 많으니까 더 이상 배기질 못하고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열심히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하는데 어느 날 그 사장이 전화가 온 거예요. 네가 우리 회사에서 너무 힘들면 네가 적게 차려가지고 우리 회사에 납품을 해라. 그래서 적은 회사를 모든 이제 그 주변에 도움을 받고 해가지고 저 외곽에 공장을 하나 차려가지고 온 가족이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생산을 하는 적은 공장을 가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그 멀리 외곽에 있던 공장을 창원 공단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망치질을 해가면서 생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좋은 일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좋은 일이 있다가도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IMF가 왔대요. 그 IMF가 왔으니까 본인 혼자 IMF가 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종업원들 월급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그동안 벌었던 월급을 계속 줄 수밖에 없잖아요. 공장 문을 닫지 않는 한은 월급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뭔가 오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오다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그분은 생각이 뭐냐면 반드시 지구 명에도 별들이 있을 거다. 이런 힘든 여정이 와도 반드시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올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게 뭐냐면 그 종업원들이 만들고 싶은 모든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재료는 내가 대줄 테니까 공장에 와서 놀지 말고 뭐든지 만들어 가라. 네가 만드는 부분에 목적이 있고 그 사용처를 만들어내면 본인이 그려서라도 그 물건을 만들어 갈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IMF 때 모든 공장들이 다문 닫고 있을 때그 공장은 망치 소리가 계속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가는 건저 시골에서 취직해서 왔던 그 종업원들이 집에 부모들이 필요한 호미도 만들어주고 뭐 소위 경의도 만들어주고 필요한 농기기를 다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재료는 내가 사줄 테니까 너들 놀지 말고 망치질해라. 근데 모든 공단이 다 공장의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공장은 불이 켜져 있고 망치질 소리가 나니까 어떤 급한 오다를 받은 기업의 사장이 와가지고 공단을 찾아서 자기 원하는 바를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그 공장에 불이 켜져 있고 그 공장에 망치 소리가 나니까 거기를 찾아 들어왔더래요.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만들고 싶은데 이걸 만들어줄 수 있냐? 아, 지금까지 물건 만들 게 없어가지고 농기계나 만들고 본인이 필요한 것만 만들어 가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찾아왔으니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10번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오다를 받아가지고 공장을 운영해서 지금은 종업원이 300명이 넘는 공장으로 발전했어요. 그 성공담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보면 스님을 내가 여기서 처음 만난 게 아니고 옛날에 스님을 구인사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을 차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스님이 나를 큰 스님한테 안내를 해서 공장 이름까지 지어줘서 스님이 나한테 은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난 여기서 이 부분을 보면서 느낀 게 그게 불태전이라는 게 내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면 반드시 나한테 기회가 온다 안 가? 온다 이거예요. 수행이 됐든 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근데 대개 보면 어떤 위기가 오거나 어떤 부분 환경의 변화가 오면 그냥 뭐라 그래요? 포기를 해버립니다. 아, 나는 능력이 없어. 나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어. 내가 두 번, 세번 맞는데 나한테 무슨 복이 있어? 여러분, 복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겐 복이 없습니다.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복이 올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한테 불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겐 반드시 불성이 크게 돼 있습니다. 나는 중생이라고 해가지고 불교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에는 중생십백기 더 이상 클게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내 자신을 믿는 겁니다. 내 자신을 그냥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믿는 게 불교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 십법계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쁜 사람도 생각 하나 바뀌면 좋은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한 생각만 바꾸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부모를 등지고 부모한테 불효를 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피눈물 나게 부모님을 간절하게 생각하다 보면 마음 하나 확 바꾸면 그 불효자가 효자로 바꾸는 건 순간입니다. 효자로 바뀌는데 10년, 20년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한 생각을 바꾸면 효자가 될수 있는 거고, 한 생각을 바꾸면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가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바꿔가는 것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할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견성성불이려. 내가 죽어도 신심을 가지고 물러나지 않는 부분으로 노력을 하면 모두가 다 견성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 아금에 내가 지금에 증명 삼보하옵고 삼보께 증명하옵고 여기서 증명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확신하여 밝혀준다는 뜻이에요. 내가 입증을 하겠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 이런 부분이니 내가 증명을 하겠다 이게. 이를 계여하노니 하나하나 너에게 경계해서 가르치는 것이니 집이고 범죽 생함 지옥하리니 그런 줄 알면서 짐직

거만족, 살아서 지옥에 빠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불태전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해서 노력을 하면 견성성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계의를 파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지 않으며 부정한 부정적 생각을 가지면 그것은 죽어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고 언제 지옥을 가요? 살아서 지옥을 간다. 여러분, 희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은 희망이기 때문에 그 희망의 순간은요, 조금 힘들어도 고통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포기하는 사람에게는요, 현실이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극락을 만드는 것도 내가 만드는 거요. 지옥을 만드는 것도 내가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가 중요한 거냐, 여러분. 내가 큰 스님을 모시고 있을 때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없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오면 희망을 주셨어요. 할 수 있어. 하면 돼.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병원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애 마지막 순간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병원에서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도 큰 스님은 절대 그거에 생각을 기도해. 열심히 기도해. 살 수 있어. 여러분, 내일 모레 죽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일 모레와 내일 모레 열심히 노력하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내일 모레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똑같은 내일 모레이지만 내일 모레 죽는다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내일 모레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설사 내일 모레가 내 생의 마지막이 되더라도 그 순간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마음이면 그에게는 그렇게 절망만은 아니에요. 왜? 부처님 가피가 내게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희망이고 그 희망은 지옥만은 아니고 즐거움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요,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생명이 다는 아니에요. 마음으로 얻는 생명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불생불멸이래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일 수 있어요. 육두윤회의 한시적 부분이 생명만 생명이라고 보지 말고 우리 불성의 성품이라는 자체는 무한하다. 그래서 그 생명이 주인공이 될 거냐, 육두윤회 어부의 부침에 따라서 돌고 도는 부분이 생명이 주인공일 거냐, 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요, 죽는 날까지 희망을 버릴 필요가 없는 거고 그 죽음은 또 다른 생의 시작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절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대단히 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런 줄 알면서 잘못된 걸 알면서도 범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흉을 보고 내가 사실이 아닌 부분을 내가 그냥 재미있어만 말하고 하면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걸 그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살아서도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에 집니까? 내가 한 말에 곧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해놓은 말을 내 입으로 깨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안 깨매고 싶은 게 문제지. 깨매고 싶을 정도로 반성을 할 수 있다면 그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못된 짓을 해놓고도 그런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마어마한 업으로부터 자유를 수 없는 순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 강의를 듣거나 법문을 들을 때 이것을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위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 부분이 교로서의 부처님 가르침에 다가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남의 얘기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부분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 일일로 받아들였을 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살아서 지옥에 빠지리니 갑을 시녀와 가히 삼가하지 않으면 갑을 시녀여 가히 삼가하지 않겠느냐. 삼가하고 삼가해라. 무슨 얘기예요? 조심하고 조심해라. 어떤 것을?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행하지 않는 용기를 내라. 자꾸 마음을 내서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를 지키려고 애쓰는 삶을 만들어가게 되어있어라. 재미삼아서 행하는 그 행위가 훗날에는 벗을 수 없는 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꾸지 않으면 그 부분은 영원히 나를 옥죄어가는, 그야말로 누의 고추가 스스로 실을 뽑아 누굴 가둡니까? 자신을 암호로 가두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이 잘못되어진 삼가해야 될 이런 부분을 삼가하지 않았을 때 나를 지옥에 가두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이 말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내가 하는 행동 이 하나가 누구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지 않을까? 내가 하는 저희 생각 하나가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해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도 알아야 돼요. 불살생, 산 목숨을 죽이지 마라. 아니, 우리는 그때 뭔 생각을 해야 돼요? 방생을 생각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부분으로 만족할 것이 아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을 적극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불투도 남의 걸 소위 훔치지 마라. 훔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얼마만큼 보살을 할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나를 지키는 부분을 만족할 것이 아닌 나는 누군가에게 얼마를 베풀 것인가라고 애쓰는. 근데 잘못하면 여러분 베푼다라고 하는 부분의 미명하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기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경우가 왕왕 생길 수 있으니 너무 성과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아픔으로부터 길이 되어지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두가 좋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는 지혜로운 불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목표주의에 빠지다 보면은 그거 남의 아픔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이 뭐예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주변도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지혜를 발현하는 우리 대성사의 불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매사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로 이야기가 잘못된 줄 알았으면 과감하게 고쳐라. 고치는 게 도다. 그러니 송화에 가로되 옥토 승침 체로상이요 옥토 뜨고 짐이 늙는 모습을 재축하며. 여기서 옥토라는 자체 뭐예요? 달이에요. 달. 응? 달에 토끼가 방아 쪄야 안 쪄야. 우리 옛날에 그렇게 믿었잖아요. 토끼가 방아 찢는 모습 있잖아요. 그 부분을 여기에서는 옥토의 옥토가 뜨거짐이, 달이 뜨거지면 뭘 얘기해요? 늙는 거예요. 세월이 간다는 얘기라는 거죠. 달이 만월이 됐다가 달이 지는 부분이 한 달 단위로 돌아야 안 돌아요? 그 달로 돈다는 거예요. 달이 세월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옥토가 뜨거짐에 늙은 모습 재축하며 금호 줄물 총련광이로다. 여기서 금호라는 자체는 뭐냐면 해를 말해. 해. 응? 해에 금까마귀가 있다고 해요. 금까마귀가. 그래서 해가 지구 뜨는 걸 반복하면 뭐가 가요? 1년이 가는 거고 달이 뜨고 가는 부분을 반복하는 건 달이 가는 거예요. 한 달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이 가고 해가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월이 가니까 우리는 늙었어 안 늙었어? 늙는다 이거예요. 근데 응? 우리는 늙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 몰라. 늙는 걸 알았으면 우리는 반드시
삼가해야 될 것은 삼가하고 그런 것은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영원히 살 것 같다는 착각에 빠졌어? 안 빠졌어?

빠지. 그게 문제야.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나는 안 늙는 줄 알았어. 근데 얼마나 큰 착각이야. 그래서 내가 요즘도 가끔 보면 내가 거울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거기 있다니까. 이렇게 세월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옥토가 뜨거짐이 늙음을 재촉하며 금호가 뜨거짐이 세월을 재촉함이라. 세월이 가면 늙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걸 벗어버릴 수가 없어. 계속 물어보지만 여러분, 늙고 싶어요? 안 늙고 싶어요? 안 늙고 싶어. 어? 죽고 싶어? 안 죽고 싶어? 나도 그래. 나도 안 늙고 싶고 나도 죽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걸 계산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늙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아파.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 부분에 쓸데없이 지금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 생각 없이 그냥 오늘 내일 가듯 영원히 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해. 지금 바꾸지 않으면 그 고통의 늪에서 나올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를 위해서 고치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 뭐 착한 일을 하라 그러면 주변 사람 좋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행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아시겠죠? 나를 위해서 행하라고. 나를 위해서. 그 남을 위해 하는 것 자체는 궁극 남을 위해 하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거, 그게 부모님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 하라는 얘기. 형제를 위해서 양보하라는 얘기가 형제를 위하라는 얘기가 그게 나를 위하라는 얘기고, 이웃을 위해서 양보하라는 얘기가 그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 절에 와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 전에 절을 하고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하고 하라는 얘기는 부처님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나를 위해서. 이게 잘 계산해야 돼. 근데 마치 그 부분이 부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가끔 열심히 한 사람들이 삐져 안 삐져? 이게 문제라니까. 나 없으면 되나 봐라. 아니, 내가 열심히 한 것은 나를 위해서 했다는 생각으로 겸손하라. 이게 거만한 마음을 내지 말아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복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그 신도 중에 저 서울 쪽에 있는 불자님이 계셔. 그분은 어디 불사한다 그러면 안 빠져. 내 저 시골에 불사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가는 절은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저 시골에 가서 불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꼭 시주를 해. 근데 그분이 스님 입장에서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러니까 고마운 분에게 제가 인사를 해요. 보살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큰 마음 내주셔서 제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그게 스님절입니까? 그분 하는 게 맞아. 내가 지금까지 절을 여러 개 졌는데 내 건 없어. 맞거든요. 근데 그분 말씀하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스님절입니까? 다 불사를 위한 일이고 많은 신도들을 위한 일이죠. 그런데 스님,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학문적으로 깊은 분은 아닌데 기도는 많이 하신 분이야. 아, 저분이 눈 감고 앉아서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책 보고 공부한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이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딱 맞는 말이야. 응? 내가 행하는 일은 그 모든 부분들이 상대를 위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인과의 법칙에서 보면 다 누구를 위한 일이다? 나를 위한 일이다. 내가 등을 키는 것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켜야 되는 거지. 그게 궁극에는 불사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궁극에는 나를 위한 부분이 되는 거다. 저 화장실에 가서 내가 청소를 한번 하더라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듯이 화장실 청소를 하면 그건 전부 다 공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단순하게 노동이라고 생각하거나 단순한 봉사라고 생각하면 그냥 거기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마음이 얼만큼 중요하냐라고 하는 자체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시간은 갑니다. 자, 화장실에 가서 청소 봉사를 한두 시간은 가요, 안 가요?

그거 안 하고 그거 더러워가지고 난 절대 내가 절에 기도하러 왔지 그거 하러 왔어? 그리고 뺀질거려서 그늘에서 시간 보냈어. 그 시간은 가야 안 가야. 근데 그 사람 마음에는 두 가지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한 부분에는 그걸 하기 싫어서 눈치 본 부분이 하나 쌓일 거고, 한 부분은 내가 부처님 전에 거룩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이 그득하게 차이

세월이 갔지만 그 세월은 같은 세월입니까? 다른 세월입니까? 뭐야?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구명구리 여조로요. 이름을 구하고 이로움을 구함은 아침 이슬과 같으며, 어? 명예를 구하여 내 이름을 구하거나 나의 이로움을 구하는 일은 아침 이슬과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침 이슬이 해 뜨기 전에는 초롱초롱 달려있지만 해가 반짝 뜨면 없어져야 안 없어져야? 우리 삶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 이름이 아무리 빛이 나봐도, 아침이 그 이름이 빛이 나봐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뿐이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는 그런 부분들은 다 하루아침에 이슬 같은 부분이라 이거예요. 명예를 구하거나 부를 구한 부분 자체는 결코 우리 인생에 아주 잠깐 동안 소유할 뿐이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 말과 비슷한 부분이 뭐예요? 3일 수심은 천재보요, 100년 다물은 일조 진리라. 명예를 가진 부분에 우리가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 명예 잠깐 동안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아, 죽고 난 다음에 뭐 그 명예가 그렇게 대단해요? 지금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 치더라도 자다가 아니라라면 그건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아시네? 내가 지금 계속 살아있다는 전제로 그게 내 거지. 숨만 쉬면 내 거 아니야.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딱 표현 맞는 부분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명예를 가졌다 한들 자다가 아니라라면 그만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한들 숨만 쉬면 내 거 아니듯. 근데 우리는 그 죽는 순간까지도 그걸 놔요, 못 놔요? 못 놓잖아요. 그걸 못 놓기 때문에 우리 업에 잡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원숭이 사냥법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나요? 원숭이를 잡으려거든 통 같은 구멍이 적은 부분을 거의 먹을 걸 집어넣어놓고 그걸 원숭이한테 가지라고 그러면 원숭이가 집어넣고 주먹을 쥐고 꺼내려면 나와야 안 나와야? 에? 그게 안 나오니까 놓고 도망가면 되는데 놔 못 놔? 그래서 잡자. 우리가 똑같은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부분이 우리는 그 원숭이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우리끼리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진리의 시각으로, 부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원숭이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아, 물론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명예에 탐착하거나 그 아침 있을 것 같은 물질에 탐착하는 부분이 우리 삶을 중생의 육두윤회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발목을 스스로 얽어맨다. 사실 여기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야.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원숭이가 주먹 쥐고 욕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부분으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육두윤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들이 이름을 구하거나 자존심을 구하거나 순간적인 앞에 있는 부분이 아르마리에 눈 멀어서 끊임없이 고쳐야 되는 부분을 고치지 못하는 부분이 삶이 그와 같은 부분이 삶을 윤회의 주인공으로 나를 얽어매는 것이요. 하루 세끼 밥 먹는 거에 충분히 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욕심내는 부분으로 나를 그 부분에 얽어매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라고 하는 부분이 답이 진솔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혹고 혹영 사서견 이루다. 혹 괴롭고 혹 영화로움은 저녁 연기와 같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혹 괴로운 일들이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괴로운 일만 있습니까? 좋은 일도 있어요, 없어요? 좋은 일도 있잖아요. 영화로운 일도 있어요. 그래서 괴로움을 가지고 있을 때 영화로움을 꿈꾸고 영화로움이 있을 때 괴로움이 온다는 사실을 알면 더 겸손해질 텐데 우리는 영화로움 뒤에 반드시 괴로움이 또 온다는 생각을 못해요. 괴로움도 오고 영화로움도 오고 또 괴로움도 오고 이게 반복되는 부분이 우리 삶이에요. 오르고 왔다 내리막았다.
흐렸다 갯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래.

그와 같은 부분이 삶은 어떤 거냐? 저녁 연기와 같다. 여러분, 저녁 연기가, 초저녁에는 연기가 보이지만 깜깜해지면 연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연기가 저녁하고 나면 불 안 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흔적으로 보이듯이 연기 사라지듯 저 구름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야 일편 부은기요 사야 일편 부은멸이라. 낮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낮 구름이 모인 모습이요 죽었다라고 하는 모습은 한낮 구름이 흩어짐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구름 같은 존재라고요. 우리 삶이 괴롭고 즐거움이 반복되는 부분이 전현님께 뜬그름 같은 부분이 삶이라 이게. 근데 우리는 그걸 목적으로 살아야 안 살아요? 그걸 목적으로 살잖아요. 그걸 목적으로. 그게 내 발목을 잡는지 안 잡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모든 부분이 혈안이 되어져서 그게 영원할 거라고 믿고 살잖아요. 여러분, 인생 70, 80을 살고 나시니까 그 삶이 70, 80이 짧든가요? 길든가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안 살아봐서 몰라 그러는 거야. 짧아. 나는 지금도 믿기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어. 뭐가요? 내가 환갑이 지냈다는 게. 아, 웃긴다니까요? 응? 그럴 만한 일이 없는 내가 그 존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착각 속에 머물러 있어. 내가 지금 4대 육신이 멀쩡하고 아직은 크게 괴로운 게 없으니까 아직 젊었다는 착각을 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 부분을 저 밖에 있는 젊은 청춘들이 나를 한 번도 청춘으로 불러주는 존재가 없어. 응? 다, 어? 다 할아버지 아저씨. 나는 아저씨라고 불러주는 것도 감사해. 응? 웬만하면 다 할아버지라. 이게 우리 세상을 이거 보면 여기 표현하는 부분이 딱 맞는 게 아닐까. 응? 고녀 은근 소손도 하느니 너가 은근히 선도답기를 너에게 응? 네가 은근히 착한 일, 선도답기를 권하노니 속성불과 재미륜이여다. 속히 불과를 이루어서 미혹의 무리를 제도할지로다. 여러분, 누군가를 제도하려고 그러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돌을 열심히 잘 닦아가지고 빨리 좀 성불을 해서 저 미혹한 무리를 제도하는 존재가 되라. 무슨 얘기예요? 게으르지 마라 제자야. 네가 지금 무의도시 시간 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네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은 너 자신을 위한 일이도 되지만 네가 아는 것만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돼야 안 돼요?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 기도를 하거나 수행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뭐예요?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딱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네가 열심히 은근히 기도를 해서 열심히 수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속히 부처님의 진리, 불과를 얻으라 이거예요. 해탈을 얻으라 이거예요. 깨달음, 이게 깨달음 얻는 게 불과잖아요. 불과를 이루어서 미혹의 무리, 즉 알지 못하는 그 무리들을 제도할지로다. 그들을 제도해줘라. 여러분, 가장 큰 공덕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공덕이 커요. 그런데 이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스님은 나만 알아야 돼. 그 부처님은 나만 알아야 돼.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태양의 빛은 나누고 나눠도 줄어들어야 안 줄어들어야? 부처님의 진리는 나누고 나눠도 절대 줄어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 유명한 사리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그 지혜제일 부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수승한 제자가 당신을 부처님에게로 안내했던 마성비구라고 하는 비구를 평생 은희로 생각하잖아요. 마성비구라는 비구가 탁발을 나가서 바로를 들고 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일까 궁금해서 사리불이 가슴 부려요.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아, 부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법을 설하십니까? 어떤 걸 가르칩니까? 그걸 묻거든요. 나는 출가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당신이 세속의 모든 인연을 버리고 출가를 할 정도라면 그가 가르친 가슴에 와닿는 한 말씀이 있을 거 아니냐. 그게 뭔지 좀 한 얘기를 해줄라. 그때 그 얘기에 마성비구가 반응을 합니다. 제법 종현생이요 제법 정연멸이라.
아불대사

내 스승 부처님께서는 상작 여시설이라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리불이 들어보니 세상은 창조되어진 거라고 믿었던 세상이, 아, 제법 종현생이라 이 세상에 만들어지는 모든 부분은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앞에 있는 월도 스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뜬금없죠? 지금요,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잘생겼어요. 근데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옆에 와 있으면 월도 스님은 잘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덜 생긴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난 잘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연에 따라서 평범할 수도 있고, 인연에 따라서 못생길 수도 있고, 인연에 따라서 존재하는 부분이 세상이에요. 비유가 적절합니까? 제법 종현생이에요. 제법 종현멸이라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인연에 따라서 없어지는 것이 세상이다. 그 가르침에 감동을 받은 사리불이 부처님에게 안내해달라고 해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사리불은 너무너무 마성비구가 고마웠어요. 왜? 마성비구를 못 만났으면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연이 너무 감사해서 사리불은 평생 동안 저녁에 잠을 자기 시작하면 반드시 물어봤어요. 지금 마성비구는 어디에 계십니까? 동쪽에 있다 그러면 그곳으로 머리를 뒀어요. 남쪽에 있다 그러면 남쪽에 머리를 뒀어요. 마성비구에 있는 곳에서는 발을 뻗지 않고 잠을 평생 잤다는 게 사리불의 의리였습니다. 이만큼 여러분 진리가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그 인연의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그만큼 소중한 일이라.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만큼 간단하지 않은 일이라는 걸 생각하고 매사 부처님의 진리에 인연 맺게 해준 모든 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건 당연하며, 기회가 있다면 미우고의 무리를 제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금생 약불 종사화하면, 만약 금생에 이 말을, 내가 하는 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지금 부처님 법을 만나서 지금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수행해라,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라, 그래서 열심히 부처님 가까이 다가서라. 그래서 그 부분이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닌, 나 아닌 인연이 없는 중생들에게 그 인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내가 하는 것만큼 그들에게 가르쳐라. 그렇게 함께 나눠라. 이게 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금생에 만약에 이 말을, 그와 같은 부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오면 스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기도하라 그래요? 놀다 가라 그래요? 착하라 그래요? 악하라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을 막 애끓듯이 스님이 부탁을 합니까? 안 합니까? 부탁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가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렇게 하면 저게 뭐 좋은 일이 있나? 그건 본인들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스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절에 오세요, 절에 오세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은 꼭 절에 오셔서 부처님 참배하세요, 그리고 되드리면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들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다 무슨 생각을, 아, 우리 스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달리 받아들여요. 뭐 지가 뭐 좋은 게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남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이게 웃기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을 낳아서 기르면서 아이에게 공부를 하라고 그래요? 안 하라고 그래요? 그 공부를 하라고 부탁을 해야 안 해요? 그 부탁을 하는 것은 그놈이 공부 잘해갖고 나한테 효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놈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조금 부모가 지 마음에 들게 해주지 않으면 공부한대요? 안 한대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 부모가 애가 다른 것은, 네가 그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 네 인생이 앞으로 너무너무 편안해지고 많은 기회가, 너한테 유리한 기회가 오니 그 기회를 통해서 편하게 살아라고 빌고 비는데, 그놈은 그걸 모르고 앉아가지고 지 기분만 조금 얹지 않으면

나 공부 안 해.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또 속이 터져 안 터져?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부탁하고 부탁하노니 오직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참된 불자가 되거라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에 그 역할을 하는 것 자체는 그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는 부분은 내가 그렇게 행했을 때 공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공덕이 되는 거예요. 네가 공덕의 주인공이 되라. 일체 중생을 리드할 수 있는 성년이 되라. 그렇게 했을 때 큰 스님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다음 생엔 더욱더 깊이 있는 수행자가 될 수도 있고 진리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부분에 부족함이 없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그거를 잘 안 들어. 심지어는 우리 자녀를 낳아 기른 분들이 보면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속이 상해 안 상해? 속이 상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먹이려고 그러는데 이놈이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왜? 기분 나빠서 안 먹어. 그래서 기분 나쁘면 그냥 굶기면 되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또 그게 허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식이 배고픈 모습을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싹싹 빌어가지고 먹여. 그러니까 맨날 싹싹 빌어서 먹이니까 이놈은 착각을 하는 게 뭔 착각을 하냐면 내가 안 먹으면 우리 엄마 배가 고프구나 생각을 해요. 내가 안 먹으면 우리 어머니가 그만큼 고통스럽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서 그걸 이용을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도 딱 그 모습이에요. 중생이 중생의 허물을 벗고 부처님이 가르침을 실행을 하고 해서 정토에 씨앗을 뿌리고 그 가피의 주인공이다라고 가르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마치 부처님을 위해서 부처님이 와서 하는 듯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 중생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만약 금생에 이 말을 따르지 않았냐면 후세 당연 한만단하리라. 후세에 당연히 만갈래로 한탄을 하리라. 그냥 한갈래로 한탄을 하는 게 아니고 가지가지가 다 한탄을 언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걸. 후회를 하는 것을 한탄하게 되는데 그것이 만갈래에 한탄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 무슨 얘기예요?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대로 그릇된 일 하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 실천을 해서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고 구제하는데 이제까지 않는 부분으로 보살랑을 실천해서 구경 성불하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는 깨뜨릴 수 없는 마음을 내어 모든 번뇌를 끊으라. 그대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마음을 내어 모든 집착을 끊으라. 그대는 물러가지 않는 마음을 내어 깊은 법문에 들어가라. 그대는 참고 견디는 마음을 내어 나쁜 중생을 구제하라. 그대는 미혹이 없는 마음을 내어 널리 모든 세상에 태어나라. 그대는 만족 없는 마음을 내어 부처님 뵈려는 생각을 쉬지 말라.

재난과 화는 그대 몸에 있는 것. 마치 메아리가 소리를 따라 일어나고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으니 부디 악업을 행하지 마라.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법문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법문 들으시는 인연공덕으로 모든 고난의 세계에서 벗어나 밝은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바로 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제가 밝은 선지식의 도량에 출가해서 공부한 이야기로부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저 칠판에 적어놓은 것처럼 오늘 말씀드릴 내용, 그것은 선지식 도량의 특징, 이제 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선지식 도량에서 제가 공부한 결과 새로운 몇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 그것이 우선 여기 말씀드린 대로 팩트냐 내 생각이냐 이런 저 내용을 제가 써놨는데, 저게 무슨 얘기인지, 저거 써놓은 것만 갖고선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하시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컵을 이렇게 보고 물이 출렁인다, 흰 컵 속에 있는 물이 출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요, 팩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엄연한 사실이요, 팩트라는 생각이 바로 선지식 도량에 가서 금강경을 공부함으로써 팩트가 아니라 내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예. 이것은 저처럼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이상한 이야기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이 컵 속에 물이 담겨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네. 컵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도 또한 당연한 사실이고 엄연한 팩트다. 그런데 이게 내 생각이라고 하고 팩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팩트가 아니라 내 생각이라고 믿게 됐고,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났습니다만은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실감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강경은 무슨 가르침이냐, 현실을 꿈으로 여기게끔 하는 가르침이 금강경입니다. 예. 이것을 팩트라고 보는 한 현실은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꿈이라고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 생각이라고 보게 된다라면 이것을 꿈에게도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데, 이것이 금강경 내용의 골자가 됩니다. 즉 선지식 도량에서 그런 사실을 제가 공부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 닦는 경제활동이 있다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 당연히 학교를 가고, 학교를 졸업하면 취직을 하고, 뭐 때문에 취직을 하냐면 돈 벌기 위해서 취직을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돈을 벌 때는 나 잘 살기 위해서 돈 벌지, 나라 잘 되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 없죠. 부처님 위해서 돈 버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도량에 가서 나 잘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길만 있는 줄 알았더니 부처님 위해서 돈 버는 길도 있더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런 연습을 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현실이 또 꿈처럼 될 수 있다라는 진리를 발견함으로써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도 아마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 도량에 가서 개과천선, 제가 참 허물이 많고 못난 점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끄럽게도 그것을 다시 되풀이한다면 굉장히 인색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남이 한 턱 낸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근데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뭘 산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돈 계산이 잘 나요. 굉장히 인색했는데,

이 도량에 들어가서 저 인색한 마음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네. 인색한 것뿐만 아니라 성질도 좀 괴팍했거든요. 화도 잘 내고 그랬는데 화내는 것도 없어졌어요. 네. 그거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네. 네, 이제 그런 이야기.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지식이라는 분이 어떤 가르침을 우리한테 주셨길래 나 같은 사람이 좀 좋아질 수가 있었으며, 그리고 이것이 팩트가 아니라 내 생각이라고 알게 되었을까? 또 내 생각이라고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현실이 꿈처럼 어떻게 보게 될 수가 있었을까? 그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그 선지식의 가르침의 핵심은 금강경이 있습니다.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가장 밝으셨을 때 당신께서 가장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가 금강경이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금강경은 절체절명의 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의 가르침이다. 또 이런 말씀도 또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금강경은 이 선지식의 말씀에 의하면은 1분부터 32분까지 32 챕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한 번 독서 오는데 대략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한자로 치면 글자가 5천여자가 되는데 그 금강경 내용 속에는 허신 말씀을 또 허신 것도 있고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다 전체가 핵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제 우리 선지식의 말씀에 의하면은 금강경 제3장, 이제 3분이라고 합니다. 3분, 4분, 5분. 요것이 금강경의 가장 골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금강경 3분의 내용, 또 4분의 내용, 5분의 내용이 골자가 되는데 요것의 가르침을 믿고 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자로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실천 가능하도록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 이제 금강경을 읽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해설서도 굉장히 많은데 금강경 실천하는 사람은 아주 적어요. 근데 올바른 해석을 못하니까 실천이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선지식 스승 선생님은 금강경의 가르침을 참 믿고 절대로 믿어야 된다. 신입니다. 그리고 실천 가능하도록 해석해야 된다. 신해입니다. 그 다음에 실천 가능하도록 해석을 했으니까 실천해야 된다. 행입니다. 실천하면 반드시 깨달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깨달음이 있는데 이게 올바른 깨달음인지 올바르지 않은 깨달음인지 자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보다 나은 사람한테 내가 제대로 깨쳤느냐 못 깨쳤느냐 이 얘기하고 검토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분이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네. 스승한테, 선지식한테 자기의 깨달음이 제대로 깨쳤느냐 안 깨쳤느냐를 내놓고 점검을 받아서 확증을 얻어야 된다. 이제 이것을 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조금 지루하시지만은 지금 금강경 3분, 3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3장은 제가 한자로 얘기하면 아이고 골치 아파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는 이제 한자를 그대로 얘기하면은 뭐 중생의 종류에는 알로 까는 거, 우리 뭐 저 중고등학교 때 배우죠. 전목이 짐승, 뭐 물고기, 뭐 양서류 이렇게 해서 동물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중생의 종류에는 알로 까는 거, 태로 낳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부처님 만들겠다고 해라. 이제 요게 금강경 제3장의 내용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근데 그걸 어떻게 부처를 만들어요? 힘들죠. 근데 우리 이제, 밝은 스승께서는 그걸 실천 가능하도록 해석을 해 주셨어요. 모든 중생이라는 게 사실은 눈으로 본 중생이지만, 그것이 내 마음 속의 생각이나 마찬가지다. 네. 내 생각과 중생을 같이 보는 겁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한테선 도저히 이끌어낼 수 없는 차관인데 밝은 지혜인은 내 마음 속의 분별이 중생을 만든다라고 봅니다. 밖에 있는 중생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린 중생이 있다라고 봅니다. 새니, 개니, 호랑이가 있다고 보죠. 획트라고 보죠. 근데 아까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겁이 획트가 아니라 내 생각이라는 것을 깨쳤다고 하듯이 도인들은 사람, 개, 소, 호랑이 이런 것을 엄연한 중생으로 보지 않고 내 생각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 만들겠다고 해라라고 하는 그것은 실천하려면 무척 어렵지만 내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아주 실천 가능한 해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네. 우리 생각에 올라오는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좋은 생각이 많이 올라와요, 안 좋은 생각이 많이 올라와요? 안 좋은 생각이 많이 올라오죠. 근데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안 좋죠. 근데 우리는 그냥 안 좋은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지혜로운 이가 보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래네요. 이게요, 심각한 재앙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심각한 고난을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말이 생각이지 우린 생각 많이 합니다. 뭐 작가들은 글 쓰는 세계를 상상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애인을 상상하고요. 이게 다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이 현실을 만들어서 재앙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재앙이 되고 병이 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앙을 미워놓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그 생각을 내가 가지질 말고 부처님 오는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나쁜 생각이 많은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재앙이 되고 고통이 되지만 이걸 부처님으로 바꾸면은 그것은 복이 되고 어떻게 돼요? 영광이 되고 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나쁜 생각을 부처님께 어떻게 바꾸느냐? 바치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부처님께 자꾸 바치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금강경 제3장, 3장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 4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4장, 우리 알기 쉽게 4장이라고 합시다. 4장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무슨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뭐 공부를 합니다. 또 직장에 가면 직장 일을 합니다. 근데 학생들은 인류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하죠. 예. 직장에서는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죠. 예. 또 농사 짓는 사람은 소출을 많이 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농사 짓습니다. 예. 부처님한테 바치려고 농사 짓는 사람 봤습니까? 없죠. 직장에서 돈 벌어서 부처님 드리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사람 봤어요? 다 처자식 먹여 살려고 직장 다니죠. 근데 처자식 먹여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니지 말고요, 또 인류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요, 공부하되 뭘 하냐면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해 타산에 의해서 움직여요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하고요, 손해되는 것은 안 합니다.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금강경 4분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계산에 의해서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공부를 하되 나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하지 마라. 고시시험 붙어서 뭐 변호사나 의사가 돼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데 장가가고 이러기 위해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가 순수하게 좋아서 하라는 겁니다. 조건 없이 하라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건 없이 하는 사람이 공부 더 잘할까요? 자기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인류대학 가서 출세해서 잘 되겠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 더 잘할까요? 조건 없이 해야 공부 잘하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거 가르쳐주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계산에 의해서 하지 마라. 조건 없이 해라. 다른 말로 해서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자, 요 대략 그 4분의 내용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의 핵심이 되는 게 아까 3장, 4장, 5장이라고 그랬는데 5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그것은 참 기억을 해두면 좋을 금강경 사구계라고 하는데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약견지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0: 성경 읽는 풀자들은 대부분 다 기억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범소유상 계시어망을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우리 생각이 꼭 옳은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죠. 그래서 고집도 세고 한번 우기면 남자가 한번 칼을 뺐으면 끝까지 밀어야지 중도에 후퇴는 없다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세웁니다. 저도 여기 나와서 제 주장 세우려고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금강경 5부는 무슨 뜻이냐면 내 주장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장을 왜 세우지 말라고 하냐면 내 주장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1: 네.
0: 범소유상은 해석하는 이는 어떻게 하냐면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형상은 허망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렇게 허망하다라고 재행무상이다. 소녀는 언젠가 늙어서 죽는다. 부자는 언젠가 망할 때가 있다. 권세는 10년을 못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1: 예.
0: 근데 그렇게 하면 세상이 좀 허무하게 보일까요? 안 허무하게 보일까요? 그래서 제대로 마음 닦는 해석이 아닙니다. 그런데
1: 네.
0: 내 생각은 재앙을 일으키는 거고 또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을 인정하면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착각이라고 보면 어떻습니까?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 난제라고 생각하는 것,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착각인 줄 알아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소유상 계시어망, 내 생각은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난제를 해결하는데, 위기를 탈출하는데,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꾸는데 매우 필요한 가르침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바로 금강경 5분의 핵심이에요.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착각인 줄 알게 되면 바로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리라. 요게 이제 5분입니다. 이제 그런 가르침을 쭉 주시면서 이제 그 제가 그런 가르침을 배우려고 그 선지식의 도량으로 출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도량은요, 우리 보통 도량, 도장입니다. 도장 하면은 선빵, 참선 도량을 생각합니다. 우리 하안고, 동안고는 사찰을 연상하게 됩니다. 또 템플스테이어는 사찰을 연상합니다. 템플스테이어는 사찰, 얼마나 아름답고 경치가 좋습니까? 그냥 산자 수명, 산은 화려하고 물은 맑은데 가기만 해도 마음이 푹 쉬죠.
1: 네.
0: 템플스테이 며칠 하고 오면은요 달라진다고 그래요.
1: 네.
0: 또 스님, 그리고 이제 또 한층 더 나가서 템플스테이 할 땐 참선도 해요. 다 가부좌 들고 앉아서 이제 밤을 세워가면서 화두를 창구합니다. 저도 도량하면 그런 것만 생각을 했어요.
1: 네.
0: 경치 좋은 데 가서 화두를 딱 틀고 참선을 하고 내가 뭔가 이 먹고 하는 이런 화두를 들고 깨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가르쳐주신 훌륭하신 이제 밝은 선지식이고 도인이고 이렇게 유명한 분인데 그 도량에 갔더니 경치도 별로 안 좋아요. 아주 정갈한 방에 앉아서 참선만 하는 데가 아니라 하루 종일 일만 해요. 무슨 일이냐? 그것도 지저분만 일을 합니다. 쇠똥치는 젖소 목장입니다. 근데 저는 농사라고도 지어본 적이 없고 목장은 생전 처음 해봤습니다. 근데 목장에 딱 가서 그게 도량이래네요. 참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시죠? 전 그런 이상한 데 갔습니다. 이상한 데 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을 읽어라. 아침에 금강경 읽는 것은 하루 종일의 재앙을 소멸하는 일이다. 이 아침에 금강경을 읽어라. 그 다음에 저녁 때도 또 금강경을 읽어라. 저녁에 금강경을 읽는다면 저녁에 잘 때부터 새벽까지 모든 재앙을 소멸하는 것이 되느니라. 뭐 그것도 잘 믿겨지지 않지만은 그럴 뜻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해야지. 그 뒤에는 낮에까지 금강경을 읽을 필요는 없어요. 낮은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목장일이죠. 목장일은 삼기입니다. 뭐예요? 어렵고 위험하고 뭐죠? 어렵고 지저분하고 그 세 가지를 아주 골고루 갖춘 게 목장이에요. 젖소 목장. 근데 그러면 지저분하다는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재앙이 되고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치래요. 부처님께 부처님 오고 바치래요. 또 위험하다는 생각 들어야 안 돼요. 저 소젖을 짜는데 요새는 다 기계로 짭니다. 그땐 기계로 짜지 않고 직접 사람이 짜요. 그럼 까다하다 발길지도 해요. 특히 상처가 나면은 신경질 팍 나면 위험해요. 처음엔 겁이 나서 조심조심 짜고 이랬는데 그때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소가 또 발길지르면 어떡하나. 그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두려운 생각을? 옳지. 가지고 있으면 병이 되고 재앙이 되니까 부처님께 바치래요. 또 어려워요. 다 생소해요. 이 일이라는 게. 처음에 갔더니 공양주부터래요. 생전 밥을 지어봤나. 뭐 하나쯤은 어떠니 반찬도 허래요. 아 이게 다 어렵더라고요. 뭐 소 사려주고 이게 다 어렵고 이게 어려운데 이제 삼디 어렵고 지저분하고 위험하게 다 받쳐가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젖을 짭니다. 젖을 짜면은 이것을 이제 우유통에다 담아서 이제 서울우유협동조합에 보냅니다. 네. 저는 그때 우리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우리가 먹고 산다는 자급자족의 개념도 없었고요. 아 여기는 참 이상한 도량이다. 참선하는데도 아니고 이제 뭐 특이하다. 왜 이렇게 지저분한가. 이제 그리고 뭐 우유 팔아서 돈 좀 버네. 아 그러니까 자급자족은 하니까 그래도 신도들의 시주에 의해서 살지 않고 자급자족이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은 있었었던 것 같습니다. 농사는 저녁 때 어두우면 이제 못 하는데 이건 밤중에 불 켜놓고 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노동에 속하는데 그때는 참 왜 도량을 이런 걸 꾸미셨을까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바빠야 제 고민이 해소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큰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바로 훌륭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출가를 했습니다. 근데 집에서는 당연히 말렸을까요? 안 말렸을까요? 말리죠. 왜냐하면 제가 사녀 일남 중에 이제 외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조금 무능했어요. 이 어머니가 근근히 이제 생활을 꾸려가셨는데 제가 이제 졸업하고 군대만 갔다 오면 좋은 데 취직을 해서 집안을 살리겠다고 기대를 잔뜩 걸고 있었었어요. 그래서 취직을 할 때쯤 돼서 훅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어머니의 기대와는 반대로 뭐 목동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괜찮은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야, 얘는 뭐 졸업하고 참 이 다음에 큰 인물이 될 텐데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승려도 아니고 목동이 되니까 집에서 참 실망을 많이 했죠. 저도 무척 괴로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와서는 아버지 생각은 안 나고 어머니가 참 불쌍한 거예요. 참 내가 가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취직을 하고 돕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는 어려운 뭐 떡 장사 같은 것을 계속해서 하면서 내 동생들도 있고 그런데 걔네들을 위해서 집안을 살펴가야 되는데 불교 건강용 공부한다는 게 과연 이게 효도인가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러면서 그 참 우리 어머니의 고생하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도 별로 못 받았고 쭉 살림을 도맡아 해오시고 가장 노릇 해오셨고 유일한 기대주인 나만 믿고 사셨는데 내가 적당한 때 딱 증발을 해버리니까 그 어머니의 가슴 아픈 걸 생각하니까 출가해서 금강경 읽으면서 눈물을 쏟는데 이름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참 불쌍한 우리 어머니. 아 그러면서 그 아주 그 애끓는 그런 그 심정 그것 때문에 아주 마음이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 불쌍한 생각 어머니가 딱하다는 생각을 우리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가지고 있으면은 병이 되고 재앙이 되니까 그것도 부처님께 바쳐라 하실 거죠. 이게 바치라고 바치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바칩니다. 이 생각을 바칩니다. 이 생각을 바칩니다. 잘 바쳐질까요? 잘 안 바쳐질까요? 잘 안 바쳐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일이 많은 게 참 다행입니다. 일이 많았으니까 좀 잊어버리지. 한가하고 앉아서 참선을 한다. 참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건 처음에는 무슨 뭐 신선처럼 좀 참선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는데

탐진하고 생각해 보니까 일 많은 것이 내 번뇌망상을 해결하는 데는 매우 도움이 됐다라는 것을 아주 아주 실감나게 느꼈습니다. 이제 제 과제가 뭐냐면은 저희 어머니 불쌍한 생각, 그것을 해탈하는 게제 절대 과제였습니다. 어머니 불쌍한 생각이 났는데 또한 가지는 도반들이 같이 있는 도반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나이도 좀 다소 틀리고 출신 학교도 틀리고 나처럼 정규 학교를 배운 게 아니라 뭐 학력도 들쑥날쑥하니까 아무리 공부했대지만 아무리 금강경을 읽었대지만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화합이 잘 이루어질까요? 부딪히는 게더 많을 수 있을까요? 아, 부딪히는 거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던데요. 특히 그 사람들도요, 나처럼 부모고 뭐고 다 용감하게 버리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뭐만 위해서 나왔느냐? 부처님 가르침을 최고로 여기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승려는 아니지만 승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스님들도 고집 세듯이 이분들도 고집이 보통 아니더라고요. 자, 그러니 저는 이제 두 가지 복병에 만났어. 아, 세 가지 복병입니다. 하나는 일이 삼디가 돼서 어려운 거. 또 밖으로는 어머니 생각나는 게 어려운 거. 안으로는 도반들하고 부딪히는 게 어려운 거. 불쌍한 것도 받쳐야죠. 또 도반들이 얄미워요. 얄미운 것도 받쳐야죠. 또 일이 힘든 것도 받쳐야죠. 받친다고 뭐가 될까요? 안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요. 어머니가 불쌍한 게 사실이냐, 네 마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게 팩트냐, 네 생각이냐, 그래요. 제가 아까 이 컵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유리컵에 물이 담겨 있다. 이건 팩트다. 물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엄연한 팩트다.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다. 근데 금강경 공부는 뭐냐면 이것이 팩트가 아니라 내 생각이다라고 바꾸는 공부가 금강경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또내 생각이라고 할수 있어야 내 생각은 바꿀 수가 있지만 이걸 팩트라고 한다라면 이 엄연한 사실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꿉니다. 자. 어머니가 불쌍하다라는 것이 팩트다라면은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머니 불쌍한 것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어머니가 불쌍하다라는 것이 팩트가 아니라 내 생각이라고 칩시다. 내 생각. 그럼 내 생각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을 제가 굉장히 쏟았습니다. 이거 출가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부모의 애정을 끊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참, 이 끊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사랑하는 애인, 배신당했을 때 가슴이 아프다는 건 대개 알죠. 근데 부모와 떨어져서 산속에 출가해서 가슴이 아프다는 것은 경험은 분들은 스님이 아니고는 죽을 겁니다. 저는 무척 가슴이 아프고 누구든지 이런 경우는 가슴이 안 아플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이럴 때 가슴이 안 아프면 이것은 인간이 아니다. 이 가슴이 아픈 것은 엄연한 팩트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 선생님 뭐라고 그러냐면 팩트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너처럼 괴로워하는 것도 아니고 네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근데 자꾸 받치다 보니까 어머니가 어느 때는 불쌍하게 보이고요. 어느 때는 불쌍하게 안 보이기도 해요. 뭐 내가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자꾸 받치니까 내 속에 불쌍하게 보이는 어떤 기질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그 불쌍하게 보는 생각이 조금 옅어져요. 옅어지면서 편안해지면 그때 보면 우리 어머니 하나도 불쌍하지 않아요. 내가 그때는 뭐가 쉬워서 그랬나? 왜 우리 어머니는 뭐 나이도 뭐 7, 80 노인도 아니고 그때 60도 채안 됐습니다. 60 미만이면 쌩쌩하잖아요. 근데 60도 안된 우리 어머니를 갖고 그렇게 불쌍하다고 그런 거예요. 정신이 제정신이 들면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하다는 것은 팩트가 아니라는 걸 공감해요. 근데 어느 때는 또 불쌍한 것이 팩트 같고 사실 같아요. 이렇게 몇번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올까요? 내 생각이지 팩트는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어머니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팩트가 아니라 내 생각이다라고 느껴짐과 동시에
도반

0: 사람들이 얄미운 것도 그 미운 것도 처음에는 저런 야함체 같은 짓을 하니 저런 못된 짓을 하니 내가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 천하의 공자님 같은 분이 와도 저런 일에는 분개하고 미워할 것이다. 저희가 야함체 같은 짓을 하는 것은 엄연한 팩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분노는 지극히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속을 새기고 새기고 또 새기고 이러니 천하의 성인도 여기는 뒤로 돌을 것이다. 근데 이게 받치는 게참 좋더라고요. 자꾸 받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내 생각이라는 생각이 어느 때 들다가 또두번 들다가 세번 들다가 아, 그것도 내 생각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내 생각이다라고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미워할 게 아니로구나. 내가 미워한다라는 생각에 빙의가 되어 있었구나. 어머니를 불쌍한다라는 생각에 빙의가 되어 있었구나. 금강경 제5분에 내 생각은 다 허망하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처님 말씀이 참 진실이로구나, 이렇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참 지저분한 거 싫어했어요. 지저분한 거 좋아할 사람 없죠. 근데 특히 저는 결벽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씻고 또 씻고, 이제 밥을 해요. 밥을 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그때는 뭐 뉘도 있고요, 돌도 있었던 시절입니다. 요새 쌀수 있으면 뉘도 없고 돌도 없어서 참 좋은 시절인데, 그때는 뉘가 있고 돌 씻을래니까 그 하나라도 돌 있을래고 골라내고 뉘가 있을래고 골라내니까 밥 하는데 한 시간도 더 걸려. 이렇게 완벽하고 결벽증이 심했어요. 그런 사람을 쇠똥치는 목장에 있으려니까 그 지저분한 거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우유를 짜면은요 옷이 우유에 튀어요. 그 자주 빨 수도 없어요. 그런 냄새 나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야 이거 지옥 꽃일까요? 안 지옥 꽃? 지옥이 획트라고 생각할까요? 내 생각이라고 생각될까요? 그때는 내 생각이란 생각은 꿈에도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엄연한 사실이고 누구든지 싫어할 것이다. 이런 데서 견디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성인 군자도 못 견딜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저분한 것뿐만 아니라 위험하고 어렵고 이거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받치다 보니까 어렵다는 것도 획트가 아니고 내 생각이고, 위험하다는 것도 획트가 아니고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 지저분한 목장이, 아, 지저분하게 안 느껴질까요? 그래도 여전히 지저분하게 느껴질까요? 안 느껴지죠. 야, 그러니까 이게 바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1: 좋아요.
0: 좋으면서 내 나쁜 기질이, 못된 기질이 어떨까요? 서서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 승진 잘 냈어요. 왜냐하면 저건 나쁜 놈이라고 치니까. 그런데 나쁜 것을 또 획트로 봤으니까. 근데 획트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 바뀌면서 내승잘 내는 기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바뀌면서, 아, 승낼게 아니구만. 내가 착각했구먼. 이렇게 분명히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거라면 아주 싫어했는데, 야, 내 속에 결벽증이 있구나. 결벽증은 착각이로구나. 금강경의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고 그랬다. 내 모든 생각은 착각이라고 그랬다. 정말 그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막 이렇게 되면서 나는 지저분한데 가서도 짜증을 내지 않는 점잖은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전에 위험한 일만 있으면 살살살살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싹 미루고요. 아, 근데 이제는 그게 위험하다고 덜 느껴지니까 또 살살 피하는 사람을 보면 저거는 아직 위험하다라는 것을 획투로 보고 있네. 쟤는 아직 모자라네.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어때요? 좀 어른스러워질까요? 안 어른스러워질까요? 제가 그래서 이 철난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어요. 저는 나이만 먹으면 철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80, 90이 되더라도 제가 올해 76이에요. 세상 나이도 지금 굉장히 많은데, 저희 같은 또래가 아직 철부지가 많더라고요. 나이 먹는다고 철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절대 나이 먹는다고 철나질 않고, 어떻게 보면 철나요. 이제 아셨죠? 자기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받쳐서 해탈할 때, 이런 사실이 팩트가 아니고 내 생각이라고 알 때 자기가 자유로워지고 지혜가 나서 네. 철이 드는 거예요. 네. 이게 철이라는 게 뭔지를 알고 철이 날면 자연이 어른스럽고 지혜가 날까요 안 날까요?
1: 맞아요.
0: 올바른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말을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1: 가르쳐줘요.
0: 대학에서는 뭘 가르쳐줘요? 지식 교육만.

아요. 재주가 좋아야 되지만 덕이 있어야죠. 지혜가 있어야죠. 근데 지혜를 가르쳐 주는 데가 어디죠? 근데 저는 발견했어요. 아, 이런 데 오면은 지혜가 발견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졸지에 수업료 하나 더 안 내고 아주 어른스러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요것이 보세요. 팩트냐 내 생각이냐. 처음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써놨을 때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 닦는 경제활동이 뭔지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수도장에 가서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가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도 찾아올 뿐만 아니라 뭐 젖소 목장하는 수의사도 찾아오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옥수수를 심고 이렇거니까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처음에는 뭐 목장이거니 하다가 수도 오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분들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아, 우리도 먹고 사는 일만 해결하면은 이런 데 와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데 와서 마음 닫고 공부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먹고 사는 일과 마음 닦는 일을 같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보는 거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다르게 봅니다. 스님들도 세상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수도를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수도를 제대로 하려면 경제활동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바치는 것, 그게 수도죠. 수도만 한 게 아니라 뭣도 해요? 젖을 짜서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우리가 자급자족을 했으니까 경제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소 한 마리에 우유가 한 25kg쯤은 나와야 이제 자급자족이 충분히 됩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뭐 소 젖 짜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소의 그 산유량, 우유를 늘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짠 이제 그 우유의 양이 하루에 10kg밖에 안 됐어요. 그럼 25kg를 짜야 교들 먹고 사는데 10kg를 짜니까 적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공부하는 수도 오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10kg든 20kg든 우리는 뭐 여기서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기만 하고 저 부처님께 바치기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선생님께서 부르더니 하루에 10kg밖에 안 짜니 안 되니 이게 우리 먹고 살 수도 없다. 이제 우리 이것을 산유량을 좀 늘린 방법을 해서 자급자족 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저는 갈등을 했어요. 아, 공부를 하시라고 하는 분이 돈 벌라고 하시네. 아, 갈등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때 얘기를 하세요. 그때는 책도 안 보고, 텔레비도 안 보고, 뭐 라디오도, 텔레비도 없던 시절이고, 라디오도 못 듣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책 보는 것은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생각을 했어요. 책도 보고 연구도 하고 다른 목장에 찾아다니면서 산유량을 늘리는 방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자급자족을 해야 부처님 공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부처님 공부 제대로 하기 위해서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연구도 해야 되고 활동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한 결과 25kg를 넘었습니다. 아,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경제활동도 뭔가 있구나. 우리도 도우는 사람들이 돈은 멀리 해야 되지만 돈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고 이것은 금강경 4분 무슨 일을 하되 자기 이익으로 해서 하지 않고 조건 없이 부처님 기쁘게 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해라. 그렇게 하면은 지혜가 나와요. 우리는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산유향을 늘리는 방법을 연구했고 지혜가 나와서 목적으로는 25kg를 하면서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밖에 나가서도 나는
뭘 해도 굶어 죽지 않겠다. 네. 이런 자신감.

생겼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것은 수도자로서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많은 스님들이 수도만 열심히 하다 말년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환속하는 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러면 수도하는 사람한테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없는 데서 연구해서 부자가 되는 것을 아는 것은 반드시 나쁜 것 아닙니다. 꼭 필요하다라고 알았고 그것이 여기서 배운 중요한 보람 중에 하나다.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그 도량이라고 그러면 특히 선지식에 계신 도량이라고 하면 신선 같은 데인 줄 알았고 어려움이나 삼디 같은 것은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있는 도량이었고 지금 금강경을 통해서 삼디를 극복하는 것을 실천하다 보니까 그런 어렵고 지저분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역량을 키우는데 나의 지혜를 키우는데 그리고 경제활동을 바친 마음으로 함으로써 빈곤에서 부자가 되는 길 이것도 터득하게 됐다라면 이것이 바로 산불법이 아니겠느냐. 네. 이런 것을 배운 것이 그 다른 어느 도량에서 배울 수 없는 선지식이 계신 도량에서 배운 저의 보람이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 다음에는요, 요 다음 시간에는 선지식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 위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제가 새롭게 태어났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핵심되는 가르침입니다. 죄 지면은 벌 받고 좋은 일 하면 복 받는다. 부처님은 활구법을 일러주셨어요.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되는 길은 무엇이냐. 이 현실이 꿈이 뭔데요. 이 생각이 착각이 뭔데요. 근데 착각이라고 일러준 가르침이 있어요. 그 가르침이 뭐예요. 옳지 금강경이에요. 이 금강경을 통해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속에는 행복해지는 가르침도 있고요. 행복해지는 가르침은 저는 소각 작은 깨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유능해지는 가르침은 뭐예요? 중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생사해탈을 해서 윤회를 벗어나서 확철대오하는 것은 대각이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 안의 손지시 금강경의 김원수 법사입니다. BTN 불교 TV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시는 큰 부를 이루는 문이 되고 그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하셨습니다. 불자님들의 후원을 통해서 많이 BTN 불교 TV 프로는 더욱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뜻 있는 불자님들의 신심 내시는 후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발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의 원인은 아주 드물고 고통의 원인은 아주 많다. 고통 없이는 출리심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대여 마음 굳건히 지녀라.

사랑과 증오라는 이 적은 손도 없고 발도 없다. 용감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못하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그대를 제 마음대로 부리고 있는가? 지금 그댄 어떤가?

사랑과 증오 쪽으로 기울고 있는가? 그렇다면 곧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숲처럼 평온한 태도를 취해보라.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종일과 견성경고 해탈장 최적정 바라문자 특생동자

자 아실제 정도 그래 보동이불.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출석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음성이 이제 부익어가지고 음성이 부익어가지고 생짜배기 음성도 이제 다 익을 파이나. 그리고 부처님 경전은 이렇게 강의는 사실은 제가 강의할 때 보면은 본문 내용은 한 20%쯤 됩니다. 그리고 잡설, 제 잡담 양념이 한 80% 되죠. 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중생들이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감자 그냥 삶아주면 잘, 생감자 주면 잘 안 먹습니다. 생감자가 본래 강의 본문 내용이라 그러면은 감자 전도 부채주고 어떤 팀 먹여야 되니까. 예? 굽어보고 버터 구이도 하고 별짓을 다 해야 그러니까 본연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양념만 취해가지고 그런 분도 계세요. 예. 어른 스님은 보통 이렇게 보면 한 그래도 한 절반 이상 70% 이상이 본문을 하시죠. 예? 그걸 한 30%는 하고 그 강의라고 하는 거는 강의 말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 경전 얘기는 한 20, 30% 자기가 그 상황에 적절하게 비유와 섞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한 7, 80%가 돼야 좋은 강의가 됩니다. 사실은 그냥 읽는 걸 혼자 쭉 읽어도 괜찮아요. 예? 그 생밀가루 해가지고 맛을 아는 사람 그래 먹어도 괜찮아요. 예. 소금 안 넣고 간장 안 넣고 초장 안 찍어 먹어도 괜찮다고. 그러나 뭔가 우리는 부족한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어떤 누가 강경을 하고 경전을 독송 혼자 하는 목소리보다도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들 함께 할 때 이걸 갖다가 합송이라 합니다. 합송. 그 불교 경전은 강의보다가는 합송이 원칙이 돼야 되고 그것이 이제 뜻을 계속 되짚고 되짚어서 혼자라도 계속 강경을 해야 되고 아니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합송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이래. 어줍잖은 걸로 설명해가지고 남 눈 멀게 하는 수가 있으니까 돌팔이 의사 비슷하면은 차라리 치료 안 받는 게 낫는 거예요. 예. 선무당이 사람 잡는 수가 왕왕 있죠. 이렇게 함께 독송하는 걸 합송이라 하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 열반하신 이후에 경전 결집의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합송이고 합송해서 뜻이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낱낱이 파해를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음악을 연주할 때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하나가 삑 소리가 나도 안 되고 전체가 합주라 합니다. 그거는 그죠? 전부 두 사람이 같이 하면 협주라 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하면 합주라 하잖아요. 여기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뭐 소프라노만 있겠습니까? 알토만 있겠습니까? 천차만별 소프라노가 있고 천차만별 알토가 있고 천편일률적인 테너는 없는 것입니다. 각각의 고유의 음성의 테너라도 각양각색이고 이제는 알잖아요. 대동소이하다는 것. 같은 테너는 하나도 없다. 같은 베이스도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렇게 잘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합성할 때 목소리가 굉장히 아 이제 익은 음성이구나. 참 문수선원이 아름다운 곳이구나. 그렇게

느끼십니다. 귀교를 부리지 않으니까. 오늘이 벌써 문수선 금리법회 함경 강의 시작한 지는 309강째인가 그렇습니다. 309강. 법성은 본적에서 무재상이라. 그 한 구절이 의상선생님께서 아마 법성계를 지으신 의미가 다 드러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법성이라고 했을 때 법은 생멸이요 사판이라, 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성이요 진성이요 자성이요 불성이요 본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이라, 이성, 이판이라 이사명령 무분별한 것을 법성에서 원흉을 이렇게 나타내고 첫 구절부터 그렇게 해놨죠. 본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례부동 명의불이요 제법부동 본래적이라는 말이 그 한 구절에 법성 본적 무재상이라 무명무상 절일체라 이 일곱 자백의 한 구절에 법성계 앞에 나오는 세 구절이 다 묻어가 있고 이 뜻은 정지소지 비어경이라. 정말 부처님만 아실 수 있는 뜻이지 일반 중생들이 알 수 있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이 법성 본적 무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성계 우리가 읽은 210자가 여기에 다 물어녹아 있다 해도 가언이 아니요 39절이 다 물어녹아 있고 작게는 법성 원흉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이와 같은 세 구절이 다 묻어가 있대. 이런 것이 이제 제 양념택인데 그냥 법성 본적 무재상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 놓으면은 귀머거리도 그런 귀머거리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법은 그렇게 드러내놓고 법이 안 되면 뭘로 설명을 해야 돼요? 법은 지혜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 사리불 같은 입장에서 법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법이 안 되면 똑똑한 비유로서 예? 양념을 칩니다. 유여 허공 불분별이라. 허공처럼 부동하고 허공 하면 흔들어 보라 이거예요. 허공을 짤 수가 있나 밀 수가 있나 땡길 수가 있나. 허공이 색깔이 있어서 봐도 허공이 무슨 색깔이냐 이거예요. 허공이 넓어서 끝도 없는데 어디까지가 허공이냐. 무명무상 절일체가 허공 같고 제법부동 본래 적이 허공과 같다. 허공에는 모든 것을 함유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허공에는 소리가 없고 이 소리가 아닙니다. 저 소리가 아닙니다. 무색성향 미촉법입니다. 그러나 허공에는 향기가 가득하고 그러나 허공에는 색깔이 가득하고 허공에는 모습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법과 성이 원흉에서 원흉이란 말이 이사가 명년에서 무분별이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그 밑에 구절 나오잖아요. 이사 명년 무분별을 뭐라 해놨습니까? 허공에 무슨 이판이 있고 사판이 있겠냐. 본래 없는데 불분별이로다. 그러니까 그대들이여 제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늘에 천녀가 이렇게 개송을 읊는데 모든 초제치라 제취착이라 모든 쓴 것 달고 쓸고 옳고 그르고 시시비비 예? 선악시비 크고 작고 얍삽하고 초작고 이런 거 또 뭐 잘났다고 하는 것까지 다 잡아 던져버리라. 마음 가는 길도 끊어지고 말 길도 끊어지고 심행처 멸이요 마음도 끊어지고 어느 도단이라 말길도 끊어지고 그 무명무상 절일처럼 명자상도 다 끊어진다. 모든 것이 다 끊어졌다. 말과 잡념을 다 초월해가 있는데 진실평등상청정이라.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아지요 무아. 제법의 무아는 부처님만 알 수 있는 것이라 사실 제법의 무아. 우리는 왜 안 돼? 무아가 왜 안 되느냐? 업이 있어서 아가 안 된다. 그러면 제법의 무아의 그 핸들을 잡는 것은 어디냐? 아직 칼날을 다 없애지는 못했지만 칼자루라도 잡고 있는 것이 어디냐? 내 아만, 아집, 악연, 아예, 아치라고 하는 그 아집 덩어리 분별 사식이 일어나는 그 단초.

그리고 제7식이라 하잖아요. 그걸 잡아야 재범 무화로 갈 수 있고, 그리고 바깥으로 뻗어져 나오는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사식 중에 생기식이라, 바깥으로 보이는 색성향 미척법이 무상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오늘 월드컵 합니다. 멕시코하고 축구를 하고 있어요. 4년마다 한 번씩 월드컵이 열립니다. 월드컵이라는 이름 아래 축구 시합을 합니다. 월드컵은 50년 전, 40년 전 월드컵이나 지금 월드컵이나, 월드컵은 월드컵이다. 똑같은 이름을 명자를 띄고 있는 이것은 2판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장소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축구공도 다르고 축구골대도 같은 축구골대, 같은 골도 한 번도 없는 것을 사판이라 합니다. 이것이, 그러나 이 문수선원이 집이 지지가 있는데 이 땅이 그대로 본지 풍광이 있어요. 본래의 땅이 있는데 이 처음에 풀밭이었다기도 하다가 또 묘지이기도 하다가 빌딩이 들어섰기도 하다가 이것이 다 무너지고 또 초가집이 들어설 수도 있지 않아요? 예? 땅은 변함이 없는데, 진공인데 무한한 변화가 변화 막척하잖아요. 거울은 하나인데 저처럼 잘생긴 사람이 나타나면 거울이 아유, 거울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아주 인물이 빠진 사람이 왔는데 거울이 또 이렇게 지저분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은 봄날에 꽃은 천차만별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알아듣는 사람은 어른 선생님처럼 너무나 아름다워라 하니로, 아름다워라 하니로라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앵무새처럼 아름다워라 하니로라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가 하니로운가, 그죠? 그게 이게 초제취착절 언도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진실평등이 상청정이라. 아, 이걸 갖다 이제 무시무정이다, 불생불명이다, 불구부정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거 그 밑에 이래 보면 양능 통달 재법성이면은 만약에 법과 성품을 다 통달하면은 어유어무라 있든지 없든지 깨달아도 밥 한 그릇, 못 깨달아도 밥 한 그릇. 제가 깨달아 보니까 못 깨달았을 때도 밥을 먹고, 깨달았을 때도 밥을 먹고, 깨달았을 때 또 착각하려 새벽 시간 가서 깨를 사가지고 매 달았다 이 말이에요. 참깨를 매 달아놓으니까는 깨를 매다면 깨달은 거고 깨를 치면은 깨친 거고, 있든지 없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신부동이라, 구례부동 명의불이요, 제법부동 본래적이라. 부동이라고 하는 거 변동이 없다, 불변동 사항이 없다는 거야. 변화가 없다는 거야. 허공에 무슨 유통기한이 있고 변화가 있겠어요? 없다 이거야. 허공은 모르고 어디가 잡다한 생멸만 가지고 주구장창 지 인생이라고 붙잡고 사니까 환경에 귀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부지런히 수행한 환경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자타일지 성불도다. 그 사람이 진짜 불자다. 위욕구세하라 해서 부지런히 수행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차이야말로 불구 부처님의 경전 말씀을 토해놓은 경전에, 예? 부처님이 말씀을 해놓으신 이 환경을 제대로 읽은, 거기서 탄생한 참된 불자로다. 그 엿을 수행이라고 했죠. 수행이 말과 똑같이 행동을 옮기려면 아첨을 안 해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런 소리를 안 해야 된다. 음성에 다 묻어나는 거예요. 음성에. 불치 중상 행 이행시라. 금강경에 났지요. 불치 어상 여여부동이라고. 예? 어떤 상도 취하지 말고, 부처님의 잘난 눈모습, 부처님의 잘난 것에 떡벌어진 가슴, 부처님의 잘생긴 얼굴, 백옥 같은 부처님의 그런 뭐 백호 미간상, 32상 80종 그렇게 잘났다 하더라도 어떤 상호도 취하지 말고 여여부동이라. 예? 허공처럼 봐버려라. 허공에 무슨 있다 할 수가 있나, 없다 할 수가 있나, 크다 할 수 있나, 작다 할 수 있나, 본래 없는 것이라. 불치어상 여여부동한 것이 응무소주 이생이, 행어보시라고 금강경은 그렇게 나오죠. 행어보시라고. 아, 너무 좋아가지고 그만큼 해야지.
다 하고는 돈 받아야 된대. 마지막 구절이 뭐냐? 우리가 보살 보살 보살 보살 하지만 누가 보살이냐? 한문으로 번역하면 대사라 그래요. 진짜 선비, 진짜 성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보살은 멸제중학이라. 못된 짓은 하나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뭐 하려고? 중생을 구제하려고. 그런데 중생을 죽이려고 전쟁을 치려고 해. 잔치집에는 항상 가면 떡이 모자라고, 출판기념에는 항상 가면 책이 모자라고. 자, 오늘 이제 각설하고 이렇게 그 함경 십지품 한의지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한의지를 하고 있어요. 요즘 이제 앵두가 이제 잘 익어가는데 시절을 잘 알아야 돼. 시절을 잘 알아야 돼. 예, 요번 이제 조금 덥긴 하지만은 조금 지나고 이제 백중 지나고 추석 무렵이 다가오면 찬바람 살 불면은 나락이 고개를 못 숙이면 다 쭉쟁이 되잖아요. 우리는 찬바람 분 지 오래됐잖아요. 연세가. 다들. 내 인생에 뭐 늦가을이 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철 안 되면 안 돼. 오늘부터는 당장에 싹 바꿔야 돼요. 그 흔히 이제 철 모르는 사람들을 보고 그러죠. 세배는 언제 해야 됩니까? 설날, 당일날 해야 되죠. 그죠? 세배. 세배는 뭐 미뤄진데도 한 이틀, 3일간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이제 처갓집 세면 언제 갑니까? 앵두 딸 때 간다 하잖아. 그 철이 있나 없나. 이 하원경들 구성이 딱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익어가고 거두어서 겨울에 담그듯이 원형이정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듯이 믿음을 가지고 잘 이해하고 잘 실천하고 잘 깨달아서 수습하는 거죠. 내뿐만 아니고 남까지. 그죠? 신해 행증. 그중에 오늘 그 했던 십지품 그런 대목이 나오기 때문에 한경 십지품이 한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 십지품 오늘 한 건 했죠. 법성 본정 무재상 유효 허공의 불분별이라. 예? 그 14점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능대 그 알려고도 하지 말고 계속 반복 반복 반복 일정하게 강의를 하든지 요리를 하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뭐 붓글씨를 쓰든지 자기가 뭐 옷을 말든지 간에 말하든지 무슨 뭐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든지 간에 일정한 수준까지 반복 반복 반복해서 일정한 수준까지 운전을 하더라도 일정한 수준까지 반복하지 않으면은 똑같은 음식을 만두를 빚더라도 일정한 수준까지 계속 반복하지 않은 사람 만두가 크고 작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오래오래 만두를 빚다 보면 만두 크기가 비슷비슷해요. 초밥 크기도 비슷비슷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때까지 경전을 읽고 쓰고 외우고 남에게 해설하고 계속 반복 반복 over and over again 절대 싫어하지 말고 그 첫 대목부터 거기 나오죠. 절대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까지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면 어떠냐? 완전히 이제 자기가 무르익은 솜씨를 요리 솜씨를 가졌다. 그때부터는 자기가 평생 안 만들어 보던 음식도 만들 수 있고 자기가 안 써 보던 글씨도 나올 수가 있고. 예? 기술 말이요. 오늘 축구 선수 중에도 계속 몸에 익도록 익도록 해 가지고 넘치도록 자기가 반복한 사람은 자기가 평생 한번 써 보지도 않은 묘기가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겠어요? 자, 일야 수습 성건 호대 거기부터예요. 오늘은 밤낮 없이 수습해서 낮이 어디 있고 밤이 어디 있어요. 하다 보면은 눈 떠 보면은 해가 뜨가 있고 돌아보면은 해가 저물어가 있고 경전 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겨운 사람은 막 조금에 앉아 있다가 언제 마치노? 여 와가지고 입 딱 닫고 앉아가지고 이제 수업 시작하기는 한 시간 두 시간 전에 이제 책 집중해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하면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제 왔는겨 언제 왔는겨 완전 개모임 하는 거다 이거 우리가 옆에서 그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수준 밤낮 없이 수습해서 무엇을 성근을 닦아. 예? 선용 기심이라 그죠? 무염족이라 절대 싫어함이 없다 만족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행 성취한다는 대목이 뭡니까? 수행을 성취한다고 그 수행 성취 대목이잖아요. 그죠? 수행을 성취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중선 봉행이라 재앙 막장 있잖아요. 선한 근본

성근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쌓아가는 것이 수행의 성취라. 그래서 밤낮 없이 성근을 닦고 할 때 실함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조금 이제 새끼를 쳐서 이제 여덟 가지를 해놓죠. 친근 선지식고로 선지식을 부지런하고 또 사람을 또 좋아해야 되고 어떤 사람 선지식을 좋아해야 된다. 또 법을 좋아하고 타고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뭘 해야 됩니까? 친근 좋아해야 된다. 그죠? 네. 즐겨야 된다. 성근에 부지런한 사람은 악하지가 않죠. 악할 여가가 없어요. 그 선지식을 굉장히 모든 법을 잃지 않고 늘 가까이 두는 거죠. 또 상애락법이라 항상 법을 사랑하는 연고다. 가애락 즐길 애자요. 법을 즐겨야 돼. 경전을 읽고 쓰고 예? 자식 키우듯이 그러니까 막 입히고 미기고 씻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싫지 않잖아요. 자식들 할 때 예? 그렇게 경전을 부처님 자꾸 읽다 보면 부처님 음성이 들려요. 그렇게 부처님을 칭견하듯이 경전을 자꾸 읽어야 돼요. 자 보세요. 이사를 잘 구분해야 돼요. 환경이 처음에 쓰여졌을 때는 범음 산스크리트로 아마 종이에 쓰여졌을 거예요. 그죠? 그걸 한문으로 옮겼잖아요. 또 한글로 번역했잖아요. 티베트 환경도 있어요. 45품으로 되어 있어요. 티베트 환경은. 우리 39품이잖아요. 지금 요 앞에 있는 티베트 환경 저거는 45품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을 줄 몰라서 그렇지. 산스크리트 범어로 됐든지 한문으로 됐든지 한글로 번역이 됐든지 영문으로 됐든지 일본말로 됐든지 일본 글로 되어 있든지 이것은 사판의 함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함경이라도 일본어나 영어나 한문이나 산스크리트나 그 뜻에 있어 가지고는 일리 평등하고 망고 불변인데 그 뜻은 어떤 것이냐? 무상이라. 모양이 없는 것이고 예? 무심이라. 어렵지요? 쉬워요. 영어로 됐든지 한문으로 됐든지 한글로 됐든지 뭐 환경이 한글로 되니까 쉬울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다. 환경 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에 있는 것이요. 그냥 여기서 듣고 보고 듣고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이상 아니에요. 원효선님께서는 10피양품 이렇게 글로 이렇게 계속 해설해 놓으시다가 잡아 던져보고 10지품부터는 이거는 글이 아니잖아. 10지품처럼 살아야지. 한이지로 예 깨달은 사람도 그렇거든. 그렇다고 또 결석하지 말고 원효선님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금생을 다 바쳐도 지금 될똥 말똥한데 예 구다문 무염족 많이 다문이라고 하는 거는 공덕도 많이 칭찬 많이 듣는 것도 다문이고 지식이 많은 것도 다문이라 많이 알기를 구하여 만족을 모르는 연구다. 흔히 이제 문사수라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사유를 해야 되겠죠. 법을 많이 듣는데 싫어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 법을 듣기 싫은 사람은 어떠냐? 귀에 송곳과 찌르는 것 같다. 예? 귀 따갑다, 귀 따가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거 소문. 또 들었으면 어떻게 하냐? 법 정 관찰을 거라. 법을, 들은 법을 잘 관찰해야 된다. 잘 관찰한다고 하는 잘 사유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사해 문사 수라 들어서 알았으면 잘 사유를 해봐야 돼. 사유를 안 하고 그냥 이래 가지고 홀딱 그냥 땅콩 까먹듯이 다 까먹은다. 그다음에 심무어착고라 마음에 집착하지 없다. 이것이 진정한 수행이잖아요. 마음이 어착함이 아주 탁 달라붙어 가지고 집착함이 없는 거. 소주 한 잔 먹는 거 응무 소주 이 생기지. 그렇게 많이 듣고 또 바르게 또 잘 관찰하고 예? 잘 수행하고 여기서 마음에 그 애착이 없다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자기가 수행이 됐다 하더라도 삼매 정도에 계속 머무르지 않는다. 예. 삼매 안 머무르면 뭐하냐. 항상 중생들하고 같이 살아가야 된대. 예? 삼매는 지 혼자 연습이고 불탐착 이양명문 명리라 그러죠. 줄여가지고 이양 명문 잘 먹고 잘 사는 거 남인데 뭐 그 뻔듯하게 이름 좀 나는 거 또 공경받는 거 이양 명문 공경고로 명리를 탐하지 않는다. 불구 명리 자 불구
일체 자생이라.

일체의 우리 저 앞에서 배웠어요, 그죠? 일체 자생이라고 하는 건 자본, 자기의 그런 살림살이의 모든 그 물건들 있잖아요. 테레비 요게 좋니, 냉장고는 저게 좋니, 가방은 이거 들어야 되니. 어떤 사람은 가방 중에 제일 많이 들고 다니는 게 요새 똥 가방 아이가 루이비통. 자, 그 다음 대목 좋습니다. 생 여보심, 여보 여보. 여보의 마음을, 보배와 같은 마음을 내 가지고, 보물 같은 마음을 내서 여보 해놓고 눈띠 때려가지고 시프리 만들어보면 되겠네 이게. 보배와 같은 마음이 뭡니까?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벗게 실보전이라. 내 말하는 거, 내 눈빛, 내 듣는 거, 내 손짓, 발짓, 그 말짓, 몸짓이 전부 보배스럽게 이다라니 무진보로 장엄벗게 실보전이다. 하루에도 내가 보물을 얼마든지 내 여의주 가슴 속에서 심장에서 쏟아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보낼 때 생여보심 무염족이라 그렇게 보냈죠. 여덟 번째. 보배와 같은 마음을 모아, 보배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출세관심이에요. 출세관심. 예? 출세관의 마음을 찰나찰나에다가 눈앞에 현전하도록. 출세관의 마음을. 세간에 그냥 친구를 만날 때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것은 세관심이고, 친구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잘 됐든지 못 됐든지 어리를 만나는 것은 출세관심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이게 삼매 하는데 삼매의 기본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자비심. 예? 자비심. 그 삼매가 돋아나면은 사람, 그 사람은 빙그레 미소를 짓죠. 모든 부처님은 미소가 짓잖아요. 모든 부처님은 늘 항상 삼매에 들어 계시니까. 역부여시 상설법. 부처님은 늘 삼매 속에 계시니까. 어디 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다. 능입회인 삼매 중 번출여의. 미소를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우리 했잖아요. 삼매는 뭡니까 그거? 이 삼매라고 하는 거는 자비심은 삼매를 불꽃처럼 일으킬 수 있는 자비심은 삼매를 만들어내는 연료기라, 연료. 따뜻한 자비심이 없으면 삼매가 그 연료가 다 고갈된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런 미소가 이제 싹 피어났고 지혜로워지니까 전부 그걸 보배스럽고 여보심 아닙니까? 예? 아니,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은 미소를 싹 띄게 돼 있잖아요. 근데 탐지지가 많은 사람은 얼굴만 보면 알잖아요. 눈을 부라리고 입이 아니고 주디가 내가 이마에 툭 튀어 나와가. 예? 아니,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본다 안 들어가 본다 반면 아는 거 아니에요. 느끼한 미소가 아니고 미소 땡기소 이런 게 아니고 그 미소를 쓱 짓고 사람, 아, 저 사람 사람 되게 좋아 보인다 하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땡땡하게 생긴 사람 말고 사람이 어질게 막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보면은 안에 뭐가 있겠어요? 평온한, 그죠? 이미 평정심이 있으니까 그걸 삼매라 하잖아요. 평정심. 그 십정품 같은 데는 보현보살은 사자민신 삼매에 들어가시고 부처님께서는 찰나제 삼매에 들어가시고, 부처님께서는 찰나제 삼매, 찰나제라고 하는 거는 무념이거든. 찰나제라고 하는 거는 일념도 없는 사이에 항삼매, 항삼매, 찰나제 삼매. 예? 그 짧은 순간에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계속 장삼매, 장삼매. 그리고 그 부처님하고 동급이 되려고 하니까 입법계품에 사자분신삼매지만 십정품에 보면 보현보살은 사자분신삼매 들거든. 사자분신삼매. 쪽제비삼매, 여우삼매, 그 똥배삼매, 똥개삼매 이런 데 안 들어간다고 부처님. 예? 어디에 들어가요? 사자빈진삼매. 한번 사자가 기지개를 쫙 하면 백수가 달달달달달 떠거든. 사자는 그렇게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이니까. 그 보현보살은 그 정도의 삼매에 쑥 들어가니까 그 보현보살을 부처님 옆에 계신다고 하는데, 보안보살이, 보안, 다 보는 보안보살이 부처님 보현보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시네. 뭐 한번 물어봐라.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안 되는데 짜잔한 산매 가지고 아무리 봐도 안 보거든. 그래서 나중에 그 모든 대중들이 보현보살을 칭견하려고 보견산매에 들어가잖아요. 보견산매. 요거 십지품 배우고 나면 우리 십정품 배우잖아요. 그거 보면 부처님은 찰나제 산매, 보현보살은 사자빈신 산매, 그 법을 설할 만한 사람이 설하고 들을 만한 사람이 들어야 된다. 법을 설할 만한 사람이 대학 교수 가서 설하는데 들을 만한 사람이 유치원생뿐이다. 왜 되겠노? 그렇죠. 그 부처님께서 설하실 만 하니까 당신 동급 비슷한 누구의 보현보살을 그거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거 급이 안 되니까 아무리 알아듣지도 보현보살을 볼 수가 있나? 못 보지. 어떨 때 보현보살이 보이겠어요? 보현보살하고 행원이 똑같으면 보이는 것이라. 예? 네. 눈높이가 똑같아야 자기 눈높이에 보이는 것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천의 생을 반복한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러므로 지금 후회 없이 사랑하라. 사랑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향을 싼 잎사귀에서는 향기가, 생선을 묶은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난다. 영취산 부근에 바라몬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해, 달, 물, 불의 제사를 지내며 죽은 뒤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기를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로 탁발을 가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사 해, 달, 물, 불의 제사를 지내 천상에 태어나더라도 그것은 영원히 생사를 벗어나는 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복이 있더라도 천상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진리의 지혜가 없으면 다시 사막도에 떨어지고 맙니다. 오직 출가하여 마음을 청정하게 닦고 고요함을 행해야 열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모든 세상을 관찰해보면

태어나서 죽지 않는 것은 없다. 생사로부터 벗어나려면 반드시 진실한 도를 행해야 한다. 그 마을의 바라문 이름령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름령의 스님들은 마을에 두고 온 가족이 그리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때마침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어떤 집 처마에서 비를 피하던 부처님은 지붕에서 비가 새는 것을 빗대어 스님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지붕을 촘촘히 잇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올 때 새는 것처럼 마음을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음탕한 마음이 새어나와 뚫린다. 지붕을 촘촘히 잘 이으면 비가 오더라도 새지 않는 것처럼 마음을 거두어 바르게 행하면 음탕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리라. 비가 그쳐 다시 길을 갈 때 헌 잎사귀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신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저것을 집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스님들이 그것을 집어들자 부처님께서 그것은 무엇에 쓰였던 잎사귀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스님들은 이것은 향을 쌌던 잎사귀입니다. 비록 버려져 있지만 향기가 여전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걸어가는데 끊어진 새끼줄이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스님들에게 저것을 집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스님들이 그것을 집어들자 부처님께서 다시 그것은 무엇에 쓰였던 줄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스님들은 이 줄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생선을 묶었던 줄인 듯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을 벗하면 도의 뜻이 높아지고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하면 재앙이 오는 법입니다. 마치 향을 쌓던 잎사귀에서는 향기가 나고 생선을 묶은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악한 사람이 남을 물들이는 것은 냄새나는 물건을 가까이 하는 것 같다. 차츰차츰 유혹하여 허물을 익혀서 저도 모르게 악한 사람이 되게 한다. 착한 사람이 남을 물들이는 것은 향기를 가까이 하는 것 같다. 지혜가 늘고 선함을 익혀서 아름답고 청결한 행을 이루게 한다. 이름령의 스님들은 이 개송을 듣자 번뇌가 사라졌습니다. 이 스님들은 나중에 번뇌가 다한 성자인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찔러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0: 그때 인재의연 선사의 어로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1: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어린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오직 만국민과 성부나 또 중생을 위해서 모든 진상을 주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만약 성부를 한다 자기를 위해서 저에게 계승을 하는 거예요. 예도라고 말이죠. 실제로 예도야.

글자 여러분, 뱃길에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윤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무아, 윤회, 업, 카르마. 이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초기 불전에서 제일 많이 하는 용어, 불교의 근본 말씀 설이 제법 모아하고 생사윤회하고 업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말씀. 그러니 우리 불자들은 제법 모아나 윤회나 업 카르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지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윤회라는 것은 온척의 오원, 온척의를 항상 이것도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온척의가 뭐야 하고, 오는 오원이고, 색소상행시, 반야식이 나오는 거, 천은 육군, 육경,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 조법 두 가지, 처, 육처, 그 다음에 계는 18계인데, 안식, 이식, 비식에서 이제 여섯 대에서 전체 18계라고 하는데, 오원 12처 18계가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전개되는 것이다. 윤회라는 것은. 근데 온척이라는 것이 이제 의식작용이거든요. 사람의.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의식 얘기거든. 근데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전개된다는 얘기는 선풍기 다섯이나 세 개의 날개가 돌아가면 하나로 보이잖아요. 그와 같이 온척계가 이게 연속적으로 윤회하는 것이 따로따로 뭐색 따로, 수 따로, 행 따로, 상 따로, 식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온 12조 18개가 연속적으로 어우러져서 함께 이어져 전개되는 것이 윤회다. 그런데 윤회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가래라는 얘기도 우리 불자들이 이제 좀 초기 불전 공부하면서 좀 놓치지 않으면 돼요. 가래. 가래. 이 가래라는 것이 가래. 사랑에 대한 목마름. 여기서 이제 가래를 하다 보면 집착을 하게 되고, 네? 가래가. 탐착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모든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모든 게 이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부모가 자식 사랑하던 모든 것이 적당해야 되는데 넘치면은 이것은 이제 탐착이 되고 집착이 돼서 모든 괴로움의 씨앗은 가래입니다. 가래라는 얘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윤회하는 건 생사윤회하고 생로병사 병들어 죽는 고통을 겪는 원인은 가래에 의한 집착으로 행위에 옮기면서 그게 업이 돼서 다시 태어나는데 재생되는 연결하는 데 식이 있다. 재생 연결식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의식의 삶하고 반야의 삶이 또 다시 나오는데 이 얘기는 앞으로 많이 드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식의 삶은 온척계의 전오시, 제육시, 제7시, 제8시, 아래야시께 해서 모든 18계에 전개되는 모든 의식의 세계다라는 건데 윤회한다. 의식의 삶은 고뇌스럽다. 그래서 반야심경에 무의식계라는 얘기가 나오고 의식계에 위에 없은 문자가 붙고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초법이 붙는다. 의식세계라는 건두 눈으로 판단하는 세계다. 반야의 삶, 반야의 삶은 생사하 해탈의 삶이다. 생사에 벗어났으니 윤회할 이유가 없다. 그럼 반야는 뭐냐? 공송반야지혜다. 반야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항상 반야가 뭐지? 부처님 말씀이야. 이건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공송반야지혜, 냉정히 얘기해서 일체는 무아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서 벼써 공이야. 실체가 없는 거야.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어. 그것을 반야라는 것은 이 기회에 알아둘 것이 공성반야 지혜다. 반야라는 걸 한번 좀 설명 더 할게요. 제가 나무마하반야 바라밀이 불교다. 관음보살, 지장보살 또 불교고 문수보현도 불교입니다. 그런데 반야바라밀따를 실천하라는 얘기는 문수보살은 지혜이고 보현보살은 실천입니다. 그러면 나무 마하 반야 바라밀, 나무 금강 반야 바라밀,
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바람일 금강 반야 바람이 일경 마 반야 바람이 일다 신경. 그러니 반야라는 얘기가 반야 반야 우리가 뭐 반야 반야 보안야 보안야라고도 농담 섞어 하던데 반야가 뭐냐? 법신의 세계예요. 사실은 반야라는 것은 법의 참다운 이치, 부처님의 진리의 참다운 이치에 기합한 최상의 지혜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은 무아의 여실지견, 공의 여실지견, 연기의 여실지견에서 얻은 참다운 지혜가 반야다. 눈으로 보고 대상을 볼 때 의식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상에 쫓아가서 집착해서 물들어 버려서 괴로움을 받는다. 그런데 반야의 삶을 사는 분들은 대상을 분석해요. 저 분석이란 말은 조견해. 대상을 분석한다는 걸 잘 들어보세요. 또 우리 심리적인 작용에서 얘기한다면 욕을 먹었어. 화가 나. 순간. 못 참아. 순간 우는 거야. 이건 화가 나는 건. 그런데 의식 세계 살아가는 사람은 나를 화나게 났어 해가지고 욕하고 싸우고 또 그게 하루 종일 가서 집에까지 가져가서 또 화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반야의 삶을 사는 사람은 화나. 욕을 먹어서. 근데 화라는 건 이게 실체가 없는 거야. 나도 망하게 하고 남도 망하게 하고 상심하고 병으로 불명적으로 옮겨가는 거야. 빨리 그쳐라. 아, 이건 실체가 없는 거야. 이 도종님이 나한테 또 시험하는 거야. 나의 자정력이 얼마나 있나고 또 시험하는 거야. 빨리 멈춰라. 그리고 비춰봐라. 이 화가 어디서 왔는가? 무엇인가? 통찰해라. 사무쳐봐라. 꿰뚫어봐라. 그래서 판단하는 인식작용을 반야라고 한다. 반야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면은 식을 넘어 순간적으로 이걸 식을 넘어 순간적으로 의식 세계를 넘어간 세계가 반야 세계예요. 그래서 아자아자 바라아자 바라승아자 부제 사바가 의식 세계에서 괴로운 세계에서 사바의 진흙탕 세계에서 대립 갈등의 세계에서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어서 뛰어넘자 이 파도의 강 괴로움의 강을 넘어가자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어서 넘어가자 피안의 세계로 니르바나 세계로 반야의 세계로. 그래서 여기 식을 넘어라는 거 의식 세계를 넘어 건너가자 건너가자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순간적으로 존재 전체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조작하지 말고 직관을 한다. 선에서 얘기는 직지인신 견성성부라고 이 직관은 같은 얘기예요. 내 마음에 직접 들어가서 본성을 봐라. 그게 견성이죠. 진여의 법성 세계를 봐라. 직관해라. 바로 들어가라. 도노, 돈수. 도노 점수하고 차이가 있죠. 도노, 돈수. 인응 스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래서 그대로 직관하여 파악하는 진실한 지혜. 의식 세계를 넘어가자,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전도에 가서 전체의 그 대상에 대한 본질을 있는 그대로 직관하여 파악해서 나온 거기서 건진 진실한 지혜다. 예지력이다, 이성이다. 감성이 아니고 이성으로 본 나, 이성으로 본 너. 반야에 의해서 불타가 되므로 불모라고 한다, 반야는. 반야 이꼬르 불모다. 반야는 부처님 어머니다. 그러니까 나와 반야 반야 바라밀, 나무 공성 반야 제 바라밀, 나무 금강 반야 바라밀. 이게 반야 바라밀이 부처님 어머니, 부처님을 탄생하는, 그런 게 반야 바라밀을 실천해야 돼. 실체가 없는 걸로 실체겠다고 집착하고 고집피우고 싸우고 반드시란 표현을 쓰면서 나네가 보니 그렇더라고 싸울 성질이 아니다 이거요. 가능성, 공, 규정을 짓지 마라. 이거다 저거다 확실하게 무유정법이다. 무유정법이다. 결정된 법은 없다. 무유정법이다.
이자요. 결정할 때 열자. 정법이다. 규정을 지침하라. 응? 막 써가지고 그런데, 예? 반야바라미는 부처님 어머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미의 의지에서 잘 들으세요. 반야바라미 맨날 그냥 행적으로 의기만 하지 말고, 반야바라미의 의지에서 삼세제불이 성불했더라, 구경열반이 이르렀더라, 능제일체, 일체 고통에서 벗어났더라. 반야바라밀이 부처님 탄생이라는 게 구경열반이 부처님 탄생하는 거고, 반야바라밀 때에서 일체 고통이 사라지면은 부처님이고, 고통이 사라졌으니 부처님이야. 예? 반야가, 공성반야지혜가 그렇게 공이라는 이 진리, 응? 연기라는 진리, 무아라는 진리가 이렇게 실체가 없다는 진리가 부처님을 탄생시킨다. 반야신경을 그냥 송불만 해서 되겠냐? 반야바라밀의 의지에서 구경에는 열반하더라. 구경에는 일체 고통에서 벗어나더라. 구경열반. 니르바나. 니르바나. 구경에는 열반이더라. 반야바라밀의 의지에서. 응? 그래서 반야는 부처님의 어머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 실천해야 된다. 문수의 지혜를 다 알아서 보현행을 해야 반야바라밀의 지혜가 드러난다. 지혜가 증장된다. 계를 지키고 선정에 들고 해야 지혜가 나온다. 계정의 사막, 탐진치 삼독이 아니고 계정의 사막으로 살아라. 절대 적정이고 이르반하고 열반이고 그렇다. 그래서 육바라밀의 마지막이 예?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마지막 반야바라밀이잖아요. 반야바라밀, 마지막 반야바라밀. 바라밀이 뭐냐? 저 언덕에 완전히 건너갔다. 도피안이다. 저 피안, 저 언덕에 건너갔다. 아재, 아재. 차 안에서 피안으로. 응? 우리가 이 사바세계를 차안이라고 그래요. 차 안에서 저 피자, 전도로 건너갔다. 차 안에서 피안으로 아재아재 건너갔다. 그게 육바라밀의 반야바라밀 마지막에 보시를 하고 지계를 하고 인욕을 하고 성냉을 참고 경진을 하고 응명경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정진하니까 정이 들고 마지막에 반야를 증장하는데 바라밀은 완성된 거 도피한 바라밀 완성됐다 반야를 완전히 이루었다 어설피 깨달은 게 아니라 직관으로 깨달았다 반야 바라밀 그렇게 나무반야 바라밀이 그렇게 중요해요. 스님들 추근마다 어느 추근마다 나무마하반야 바라밀 나무석가모니불 마지막에 나무마하반야 바라밀 나무석가모니 나무석가모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윤회는 서로서로 조건 지어져서 생성수미라는 것이다. 제법의 연기적 흐름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윤회라는 것은요 혼자 윤회 못해요. 서로서로 상의상관 서로 조건 지어졌다는 얘기는 상의상관. 모든 산남왕생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련 지어져서 존재한다. 자유고피오, 참유고피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진다. 내가 살아야 네가 살아요. 내가 살아야 죽는다고 하지만 그건 잘못 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는 서로서로 조건 지어져 가지고 이루어지고 멸하고 생성 소멸 이루어졌다 없어지고 연생연멸 연생 조건에 따라서 연생연멸 인연연자 연생연멸 멸할멸자 인연에 따라서 생기고 인연에 따라서 소멸되더라 라는 이야기

자기 인연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나타났다. 인연에 따라서 소멸되더라. 그것이 윤회더라. 그게 상이상간의 흐름이더라. 연기적으로 삼라만상이 윤회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윤회가 없다 그러면 금강경도 보지 않았다는 얘기요. 내가 자꾸 이렇게 저 여기까지 이렇게 막 밑바닥에서 얘기하는데, 윤회가 없다 그러면 공부할 필요 없어요. 불교 공부, 사양사과,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게 뭐요? 사다함에서 한층, 사다함은 10층이야. 수다원은 10층에서 보는 안목이야. 사다함은 20층에서 보는 안목이야. 아나함은 30층에서 보는 안목이야. 아라하는 50층이 올라간 경지란 말이야, 안목이란 말이야. 윤회라는 건 서로 조건이요 생성소멸한다 했는데, 사양사과, 이게 사양이 뭐요? 사양사과가 거듭 얘기지만 이 얘기도 많이 나올 거니까 말씀드린 건데, 사상팔배 이런 것도 그렇고, 어? 나네 같은 얘기요. 사양사과나 사양사과가 팔배네. 네 가지로 향해서 올라가는 것, 네 가지를 정리하는 것, 사양사과. 사과, 사양사과. 향해서 올라가는 거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으로 올라가는 거, 향상 일로, 일로 올라가는 거요. 위로. 자꾸 향상 일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천 안에서, 해 안에서, 법 안에서, 불 안까지 자꾸 올라가듯이. 더하기 빼기 하다 곱하기 나누기로 가서 방정식으로 자꾸 올라가듯이.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듯이. 이게 공부 아니야? 우리가 지어가는 공부 지어가는 거 아니야? 마지막에는 불교 공부 생사 해탈까지 가는 거. 사양사과인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 근데 사과는 완전히 이제 증득한 거야. 아라한과를. 사양사과. 그러니까 수다원 향, 아나함, 수다원 향, 사다함 향, 아나함 향, 아라한 향. 사과는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그래서 사양사과라고 그래요. 사양사과, 윤회가 없다고 이제 부정할 경우 한다면, 사양사과의 향상일로 올라가는 전개는 거짓말이야. 금강경에 나오는 여자, 불여자, 불광하자. 예? 나는 진실된 얘기만 하는 사람이야. 거짓말한 거야, 금강경에. 윤회가 없다고 한다면은. 불여자. 진여와 같이 진실되게 얘기하는 자, 불여자, 사실과 같이 얘기하는 자. 수다원은 뭐 임육과, 이건 전에 한 시간에 말씀드린 그냥 넘어갈게요. 막 수다원은 임육과, 예륙과, 성인의 지위에 들어간 과, 이제 성인이라고 이제 선지식 소리 듣고 있는 것이 임육과예요. 사바세계 인간으로 7번 더 태어나야 돼. 태어나는 성자. 7번을 더 수다원과에서 7번을 더저 세계 윤회 왔다 갔다 공부를 해야 사다함과에 올라갈 수가 있어. 그래서 수다원과는 인간을 7번 더 태어나야 돼. 성인의 경계에는 들어갔지만 사다함은 일례과에 한 번만 갔다 오면 돼. 다음 생에 윤회를 한 번만 오면 돼. 한 번만 더 인간으로 태어나는 성자. 아나함과는 불환향과인데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인간 세계는 불출생하는 건데, 이 아나함과는요, 아라한과 성불 자리 직전 자리거든. 정거천, 하늘의 세계 정거천의 새끼에 정거천이 있는데, 제4선천의 세계를 정거천이라고 그래. 청정한 사심이 머무르는 곳, 가는 곳. 정경심 있는 사람이 가는 곳, 새끼의 제4선천이라고 그러는데, 반열반에 드는 성자다. 반열반. 여기가 나와. 그냥 열반은 살아서 그냥 깨달은 몸이고, 반열반은 완전히 이제 무여열반이라고 그러는 건데,
부처님 깨달음에 간 거,

분멸 무위법의 깨달음. 우리는 유위법의 깨달음은 이 몸뚱이를 가지고 108번의 소멸하고 좀 올라간 것을 유위법의 과라고 깨달음이라는데, 정멸위법은 무위법의 정멸 세계다. 불생불멸, 타연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태어나지도 않는다. 법신의 자리다, 인멸의 자리다, 멸도의 자리다, 원적의 자리다, 신원적이다. 스님들이 가셨을 때 법신의 몸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원적이라고 그래요. 원적의 세계, 정멸의 세계에 두셨다. 열반에 두셨다. 108번뇌가 다 꺼졌다. 하고자 하는 욕망이 다 불어서 꺼졌다. 그런데 스님들 읍했을 때는 위에다 신원적, 새로 원적이 새로운 세계의 원적으로 이루바라 간 신원적이라고 많이 써요. 신원적이라는 용어를. 그래서 이 사양사과, 아나항과는 원적의 세계, 신원적의 세계. 그래서 신원적 누구누구 무슨 당, 누구 강령. 일반인들은 영가라고 하지만 스님들은 강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가는 깨달아야 할 죽은 자, 강령은 영을 깨달은 자, 깨달은 자. 그래서 신원적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열반에 드셨단 말을 쓰는 거고. 아라한과는 더 배울 게 없어. 무하구야. 108번뇌가 완전히 소멸됐어. 불어서 완전히 번뇌덩어리가 꺼졌어. 불어서 껐어. 하고자 하는 모든 탐진치 삼독이 다 꺼졌어. 빛이 말했어. 더 이상 탐독이 들으며 스며들지 않아. 응공, 응당이 봉양받아 마땅하다. 합장받아 마땅하다. 찬양받아 마땅하다, 보시받아 마땅하다. 응공은 생사윤회에서 해탈했다. 아라한과에 증등한 건 초기 불전에서는 성불자리거든요. 우리 대성불교에서는 성불하십시오 그러는데, 남방불교 초기 불전을 공부하는 데에서는 아라한이 되십시오. 그래서 아라한 자리는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청정한 범행이라는 건 부처님의 행동, 부처님 말씀대로 하는 행동, 계율대로 행동하는 것.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들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윤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구경 해탈지도 전부 거짓이 되고 만다. 윤회를 불신하면은 다시 태어나면서 향상일로 하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로 올라가는 것을 전부 거짓이 된다. 금강경의 사양사과 말씀도 부처님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윤회는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이다라고 하는데, 윤회라는 건 의식의 세계가 윤회하기 때문에 생각이 찰나의 생각에 따라 찰나의 멸이에요. 일찰나에 똑똑한 시간에 구색생멸을 해. 똑딱하는 사이에 900가지 생멸이 태어났다 죽다, 태어났고 죽고 그런다. 생각이 그렇게 빨라요.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이다, 윤회라는 것은. 그래서 아침의 생각이 저녁에는 틀리는 거예요. 윤회의 세계, 의식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말을 100% 그렇게 믿어야 되겠지만, 그분이 그런 말 했을 때는 그날 아침의 생각이었다. 찰나생 찰나멸이다. 온의 생멸이 내생으로 찰나생멸하여 흐르는 것이 윤회다. 온의 생멸이 색수상행식이 수시로 변해. 내 몸도 수시로 변하고 노화하고 수상행식 느끼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인식하고 분별하는 것이 찰나생 찰나멸이야. 그것이 그렇게 흐르는 것이 윤회다. 그래서 그것이 업이 업력이 에너지가 세력화되어서 다음 생에 재생된다, 연결된다, 상속된다, 이어진다라는 것이 윤회다. 가래와 무명이 있는 한 무명 때문에 가래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목말라서 집착해서 못 벗어나. 죽어도 나는 눈을 못 감어. 이 왼수를 갖기 전에는 못 잊어.
돌에 세워놓고 지워지들 지워.

수가 없어. 그래서 물에 새기고 머리에다 새기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걸 집착하지 말고 행위를. 물한번 불었다 나가면 또 내려가서 없어지게. 가래와 무명이 있는 한 윤회의 흐름은 계속되는 것을 생사윤회라고 한다. 무명에 의해서 모든 건 괴로움이 와요. 무명의 행으로 인해서. 불안과까지, 여기 불안과는 다시 오지 않는 거 아나한과인데, 불안과까지도 태어나면 윤회가 있는 세상이요. 돌아오고 다시는 오지 않는 과. 또 윤회가 불안과. 아라한과 가야 윤회하지 않아요. 윤회가 있다. 아라한에게는 더 이상 윤회는 하지 않는다. 윤회는 가래와 무명에 휩싸여 치달리고 흘러가는 중생들의 생생한 모습이다. 목마름에 사랑에 대한 목마름, 가지고자 하는 욕망, 하고자 하는 욕망, 목마르게. 그것이 쉬지 않으면 바닷물에 빠져서도 물속에서도 목마름과 똑같아요. 부처님께서는 생사로 대표되는 타고나는 괴로움의 흐름인 윤회를 설하시고 생사 생로병사 나와서 늙어 병들어 죽는 것이 괴로움이야. 흐름을 윤회를 말씀하시고 윤회의 원인 집 모을 집자. 집착할 집자라고도 씁니다. 괴로움은 어디서 오지? 집착에서 와, 가래에서 와. 사랑에 대한 목마름, 지나친 갈구심, 욕망. 이성 간의 교제도 그래요. 지나치게 갈구하고 목말라 하니까 타랑이 변해서 칼날이 날아다니죠. 윤회의 원인을 설하시고, 윤회가 다한 경지를 설하셨다. 부처님께서는. 그게 사성제 설명이에요, 고진멸도. 윤회가 다한 경지를 실현하는 방법 8정도를 설하셨다. 고진멸도, 괴로움 어디서 오지? 집착에서 와. 이르바나, 소멸하려면 어떻게 하지? 열반의 세계 가려면 멸이에요, 멸은. 어떻게 하지? 도, 고진멸도, 8정도, 8가지를 실천해야 돼. 8정도는 윤회의 얘기 끝나고, 자세히 말씀 올리기도 하겠습니다. 윤회에 대해서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서 쌍유가니까야 22품에 보면 존재의 다발 모음에 속하는 150개의 경전, 쌍유가니까에서 150개의 짧은 그런 경전이 쭉 나오거든요. 긴 경전도 있고 150개의 경전. 초기 불전에 쌍유간 니까 22품에 근데 58개의 경이 윤회에 대한 직설이에요. 윤회에 대한 거. 아이 쌍유간 니까야 그 이만한 책 속에 들은 150개의 경전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3분의 1이 150개의 경에서 58개니까 거의 3분의 1이 윤회에 대한 직설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전생, 현생, 내생 나오면 윤회 얘기 아니요? 또? 전생 얘기하고, 현생 얘기하고, 내생 얘기하면 윤회 얘기예요. 욕지 전생사. 전생이 네가 어떻게 살았니 알고 싶으냐? 궁금하냐? 전생록 보고 싶으냐? 안 맞아. 현생이 네가 받고 있는 거 보면 전생 어떻게 살았나 알수 있어. 내생이 네가 무엇이 될 거니 알고 싶으냐? 금생 작자시야. 네가 지금 친구의 삼업, 행위, 의도된 행위. 몸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의도된 행위가 다음 생에 나타날 거야, 과야. 이런 말씀, 직설이 아니더라도 윤회에 대해서. 죽음과 태어남 얘기, 죽음과 태어남, 전부 윤회에 대한 간접적인 말씀이에요. 58개경은 윤회에 대한 직설이고. 법구경, 삼법구경하고 수타니 파타, 이 짧은 경이지만, 여러분이 우리 불자들이 우선은 법구경하고 수타니파타 이 가장 오래된 집경이라고 그러죠. 모아서 된 수타니파타 이런 경들

법구경. 이건 좀 사서 좀 자주 봤으면 하는 것을 우리 제가 좀 권합니다. 법궁이 423개의 계성으로 이루어졌는데 29글이 윤회에 대한 직설이라 또 법구경에. 12연기는 무명에서 행식 쭉 나가면서 우비곤회까지 해서 무명에서 태어나가지고 생로병사에서 고통받고 우비곤회 겪는 것을 순간에서 역관을 하면은 소멸할 수 있다.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12연기 이야기 아니요? 그 다음에 사형사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수다원, 사다원, 아나와마라 한과 향상일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향하란 자, 향상일로 올때 향자를 쓰는 거예요. 12연기 사양사과에서 수다원 사다원 아라한에서도 이게 윤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 부처님이 윤회에 언급을 한 것이 헤아릴 수 없는 공감 너무나 많다. 초기불증 표기만 하면 윤회에 대한 말씀이다. 윤회의 말씀이 팔만대장경 특히 초기 불전 니까야 아한경에 많이 나오는 이유, 윤회란 말씀이 불교의 핵심 목표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 승아제 무제 사바하요. 부처님 45년 설법 중에서 21년 반야부 600부 말씀에서 금강경으로 축약되고 금강경에서 반야심경 260자로 축소된 거 아니요? 거기에 반야부의 말씀이 초기 불전부터 윤회에 대해서 해탈하는 거, 불교의 핵심 목표가. 그래서 윤회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많으시다. 그 윤회가 없다고 주장하면은 불교 공부 다시 해라.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야말로 자신의 것이다. 신구의 삼업은 다 내가 행위는 의도된 행위는 내 거야. 그는 그것을 가지고 가네. 자신의 것을 그림자가 몸에 붙여 다니듯이 그것이 그를 따라다닌다네. 지금 상륙관 니까에 나오는 걸 간단하게 몇 가지를 소개 말씀드린 거예요. 신구의 삼업이야말로 자신의 것이고 그걸 가지고 다음 생에 가져간다. 그림자가 몸에 붙어 따라다니듯이 따라온다. 이어진다. 그것이 그를 따라다닌다네. 공덕이야말로 부처님의 전생의 전생록 자타카 얘기하는 500여 개의 공덕, 복력, 실천행위. 저 세상에서 무수함들의 의지처가 된다. 부처님이 되셨다. 공덕의 삶으로 저 세상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내가 책임진다. 너의 행동은 자유지만 결과는 내가 달게 받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럼 어떤 행위를 해도 괜찮아요. 지옥 가도 괜찮다라고 확신을 하고 온다면 하라 이거예요, 저는. 저 세상에서 무수함들의 의지처가 되리라. 상주가 니까야 3장 20 아들 없음의 경에서 나오는 말씀. 어리석은 자는 몸이 부서져 죽은 뒤에 또 다른 몸을 받는다. 그가 다시 몸을 받으면 그는 생로병사와 슬픔, 비탄, 근심,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가 죽은 뒤에는 그는 괴로움에서 해탈하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 공부하는 자, 윤회를 부정하는 자, 부정하는 자, 죽어서 여우 되더라. 몸이 부서져 죽은 뒤에 또 다른 몸을 받는다. 그가 다시 몸을 받으면 그는 생로병사와 슬픔, 비탄, 근심,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는 괴로움에서 해탈하지 못한다. 쌍유수가 니까야 부처님의 직설. 이걸 왜 부정하겠어요? 마왕파순이고 사마유도의 견해다. 현명한 이는 몸이 부서져 죽은 뒤에

다른 몸을 받지 않는다. 계속 윤회 얘기해요. 이래도 아니라 할 거냐 이거요. 윤회가 없다고 할 거냐 이거요. 그는 생로병사와 슬픔 비탄 근심 절망에서 벗어난다. 현명한 이는 그렇게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는 괴로움에서 해탈을 한다. 윤회를 믿고 삼세 양조 인간을 믿고 살기 때문에 실천하기 때문에 불자로서 살기 때문에 반야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향육과 니까야 5장 바보와 현자의 경에서 나오는 말씀. 미세한 물질의 세계에서는 새끼, 중생도 비물질의 세계에서 하는 중생도 괴로움의 소멸을 알지 못하여 다시 태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모든 중생 세계는 괴로움의 소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윤회에서 태어난다. 향육과 니까야 5장의 6번의 깔라의 경에 나오는 말씀이다. 수행생들이여, 비구들이여, 이 우리 불자들이여, 이 윤회는 시작할 수가 없다. 무명에 덮인 중생들은 가래에 속박되어서 유전하고 윤회함으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수 없다. 윤회라는 건 쌍육과 니까야 15장 1장, 15장 1에 나오는 풀과 나뭇가지의 경에서 얘기하기를 윤회는 무명에서 시작되어서 왔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다. 그래서 불교는 무시무종이란 말을 많이 써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존재들은 적고 인간이 아닌 다른 세계에 타나는 존재들은 훨씬 많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존재들은 적고 인간이 아닌 다른 세계에 태어나는 천상 세계에 태어나는 짐승으로 태어나는 지옥으로 태어나는 존재들은 훨씬 더 많다. 쌍육과 니까야 20장이 손톱 끝에 경에 나오는 말씀. 물질은 무상한 것이다.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이와 같이 보아서 물질에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염모하고 탐지삼독을 떠나고 싫어하고 물질에서도 싫어하고 집착하지 않고 싫어하여 떠나면 사라지고 스며들지 않고 사라지면 해탈한다. 해탈 자유자재다. 쌍시가 니까야 22장 12 무상의 경에서 나오는 말씀. 그가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근극적인 앎이 생겨난다. 태어남은 부서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은 다 마쳤으니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 쌍시가 니까야 22장 12 무상의 경에서 나오는 말씀.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제 법문에 삶에 긍정적인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ARS 060-800에 7000번을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에 공덕을 지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눈뜬 스승 친견하려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의 TV만 틀면 나의 근기에 맞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TV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의 후원으로 질 높은 각종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불자가 복짓는 최고의 공덕이 법부시라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정성모 ILS 060-800-7000 060-800-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부처님의 가피지 매력으로 복된 삶으로 향상일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중생은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면서도 오히려 고통의 원인들을 향해 달려가고 행복을 바라면서도 무지하기 때문에 행복의 원인들을 원수처럼 물리치나이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붓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수만 년 세월 같은 자리에 머문 산과 기암 괴석은 한순간도 같은 모습을 한 적이 없다. 햇살이 드리우면 드리우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 자연은 시시각각 변해왔다. 인간이 담은 불심은 자연에 동화되어 있을 때 아름다운 빛을 낸다. 주황암에 오르는 길은 참 나를 찾아 떠나는 길. 산내음 풀내음 사방 가득한 자연 법향을 도반삼아 암자에 오르는 수행자의 발걸음은 오늘도 초발심을 놓지 않는다. 마음을 안으로 집중시켜 내딛는 걸음 끝이 주황암에 닿았다. 주황암의 매력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함에 있다. 애써 풀씨를 뿌리지 않아도 바람에 실려와 해와 비를 받으며 자라는 생명들이 올해 남자의 싱그러움을 더한다. 부처의 자리는 시간 개념도 공간 개념도 사라진 자리. 안다고 하는 생각조차 없는 찰나로 들어온다. 몸과 느낌, 마음과 현상, 이 네 가지 대상과 관계에 일어나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함으로써 진리를 깨닫는 경지를 스스로 체득하는 것이다. 주황암은 수천 수만 년 신비롭고 웅장한 기암 괴석과 폭포를 품은 채 살아왔다. 부처의 장엄함이 깃든 봉우리 속에 숨은 은자로 지내온 주황암이 있다. 암자, 그곳에 가면 주황암이 있다.

0: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주.

0: 자느니.
1: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2: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3: 비티엠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보이스 가수 정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중학교 3학년은요. 28년? 네, 네 그쯤입니다. 아, 네.
2: 그렇습니다.
3: 28년 전이라고요?
0: 네? 28년 전이라고요?
1: 새삼스럽게 놀라세요?
0: 예쁘

0: 몽이야! 몽이야! 아휴, 도대체 얜 어디 간 거야?
1: 여기 찌롱!
0: 잃어버리는 줄 알았잖아!
1: 에잉, 여긴 운길산이거든. 구름을 따라가다 보면 다 만나게 돼 있다고.
0: 그나저나 보여준다는 게 뭐야?
1: 들려주는 거지. 바로 종소리를.
0: 뭐야, 그걸 보여주려고 날 운길산까지 부른 거냐?
1: 아니. 자, 가자.
0: 어디?
1: 수종사의 종소리 들으러.
0: 수종사면 여기 남양주시 운길산에 있는 사찰 아냐?
1: 어, 맞아. 수종사는 조선 세조 때 크게 중창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나한 도량이자 조선 왕실의 원찰이 됐지. 그래서 수종사엔 조선 왕실과 관련된 유물이 많은데, 사실 수종사가 제일 유명한 건 바로 전망이야. 조선 세조 때 시인 서거정이 수종사를 동방에서 제일 전망이 좋은 사찰이라고 기록했을 정도니까.
0: 아, 빨리 수종사에서 전망 좀 보고 싶다.
1: 좋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볼까?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종사로 고고! 고려의 태조 왕건은 구름을 따라 운길산을 오르다 낡은 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커다란 종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죠. 왕건은 종을 파내어 절을 짓고 그 이름을 수종사라 지었죠. 그리고 긴 세월이 흘러 조선의 임금 세조 역시 운길산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2: 운길산이라. 이름 그대로 구름의 길이로군.

0: 세조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비로운 종소리에 그만 잠에서 깨어나 급히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1: 네, 그 종소리처럼 신비롭고 청아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는 분명 신비한 힘이 있을 터. 당장 그 종을 찾아내어라.
0: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서도 종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던 그때 세조는 폐허가 된 절 안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바위 동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 전하! 저 동굴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1: 제대로 찾아온 것 같군.
2: 근데 폐허가 되긴 했지만 이 사찰이 수종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렇다면 더더욱 이곳에 종이 있겠군. 어서 들어가 보세.
0: 동굴 안을 걷던 세조는 드디어 소리의 정체를 발견했는데,
1: 아니 저건, 이런 곳에 나한상이 18개나 놓여있다니 참으로 신비한 일이야.
2: 전하, 그런데 종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1: 우리가 들었던 건 종소리가 아니라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소리였네.
2: 아, 근데 어찌 작은 물소리가 산 밑까지 들렸을까요?
1: 부처님께서 내게 당부할 말이 있으셨던 게지. 폐허가 된 수종사를 다시 살리라는.
0: 세조의 명으로 버려졌던 수종사는 새단장을 하고 18나한상은 전각을 지어 응진전에 모시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 나한상을 모신 응진전은 최고의 나한 도량이 되었지.
3: 그런데 수종사는 왕을 좋아하나 봐. 고려의 왕이 짓고 조선의 왕이 다시 짓고.
0: 딩동댕. 여긴 왕뿐만 아니라 다른 왕족의 이야기도 있지.
3: 다른 왕족?
0: 조선 태종의 딸 정혜옹주. 여기에 옹주의 사리가 남아있거든.
3: 사리면 스님에게서 나오는 곳인데. 옹주가 스님이었구나.
0: 아니거든. 불공을 열심히 들이면 스님이 아니어도 사리가 나올 수 있다고. 긴 말 필요 없고 아름다운 부도탑에 얽힌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고. 고고! 태종의 후궁인 의빈 권씨는 태종이 승하하자 속세를 떠나 스님이 되었습니다. 5년 전 시집 갔던 딸 정혜옹주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빈 권 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죠.
4: 이게 무엇입니까?
5: 정혜옹주의 살입니다.
4: 살이요? 살이란 돌을 많이 닦은 스님에게서나 나오는 것인데.
5: 그러게 말입니다. 어릴 적부터 선하고 맑더니 제가 불자임에도 사리가 나왔네요.
0: 그러던 어느 날 의빈 권 씨를 어머니처럼 생각했던 금성대군이 수종사를 찾았습니다.
1: 정희용제 사리를 보관하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장인들을 불러 최고로 아름다운 사리함을 만들어 부도탑 안에 안치할 생각입니다.
5: 그 마음은 고마우나 대신들이 불교를 억압하고 있는데 괜히 대군이 화를 당할까 두렵습니다.
1: 의빈은 어릴 적 저를 친자식처럼 키우셨습니다. 그러니 의빈께서는 제게 어머님이나 다름없으십니다. 부디 효도할 기회를 주십시오.
5: 정혜옹주야, 이제서 너의 사리를 꺼내 담는구나. 이 아름다운 금빛 사리 안에 내 사리를 넣어두니 부디 극락에 가 이승에서 못난 행복을 누리거라.
0: 정혜옹주의 사리가 담긴 부도탑은 금성대군의 효심과 의빈 권 씨의 모성이 더해져 긴 시간 수종사에 남게 되었답니다.

0: 너 몸이지? 딩동댕! 그 붉은 치마는 뭐야? 이거? 당연히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기 위해 준비했지. 붉은 치마를? 불글적 치마상. 오늘은 적상산에 있는 안국사로 떠날 거거든. 안국사는 천혜의 요새라고 불리는 전북 무주 적상산에 있는 호국 사찰인데, 임진왜란이랑 정유재란 때 승병들이 안국사를 병사로 사용하면서 사고에 있는 조선왕조 실록이랑 왕실 족보를 지켜냈지.
1: 아, 그래서 안국사를 600년 역사의 수호사찰이라고 부르는구나.
0: 맞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안국사로 고고! 조선 고종 때 안국사는 낡은 목조 단청을 보수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청을 고쳐줄 단청공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 큰일일세. 단청공들이 죄다 경복궁 중건에 불려갔으니 어디서 단청공을 구한담. 자네만이라도 단청불사를 해줄 수 없겠는가.
3: 저도 그러고 싶지요. 근데 나라님 명으로 가는 걸 어쩌겠습니까?
0: 낙담에 있던 인하대사 앞에 어느 날 하얀 도포를 입은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뜻밖의 말을 꺼냈는데,
4: 제게 단청불사를 맡겨주십시오.
2: 단청불사를요?
4: 100일 동안 단청을 그릴 터이니 대신 극락전을 감쌀 하얀 천과 물 한 그릇만 준비해 주십시오.
2: 물 한 그릇이요?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4: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스님께서 꼭 약속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2: 말씀하시지요.
4: 절대 안을 들여다봐선 안 됩니다.
0: 그렇게 노인은 천으로 덮인 극락전으로 들어갔고, 시간은 흘러 어느덧 노인이 극락전에 들어간 지 99일이 되었습니다.
2: 내일이면 약속한 100일인데 임기척도 없고, 설마 살아는 있겠지?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네. 잠깐만 훔쳐보자.
0: 결국 인하대사는 약속을 깨고 천막 안을 들여다보고 말았는데요.
2: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0: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학 한 마리가 붓을 문 채 단청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학은 스님과 눈이 마주치자 붓을 내려놓고 스님을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4: 내일이면 단청을 모두 완성할 수 있었을 터인데 참으로 애석하오.
0: 학은 단청불사 하루를 남겨놓고 멀리 하늘로 날아갔고, 극락전 뒤편에는 딱 하루치에 해당되는 단청이 그려지지 못한 채 나뭇결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답니다.
5: 아깝다. 하루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0: 내 말이.
5: 그런데 저기 저 글자, 나라 국자 맞지?
0: 오, 제법인데. 나라 국자도 알고. 너 사고라고 알아?
5: 당연히 알지. 큰일이 터지는 거잖아. 교통사고 같은 거.
0: 땡! 사고는 조선왕조실록이랑 왕실 족보를 보관하는 곳이거든.
5: 그래서 사고랑 나라 국자가 무슨 관계인데?
0: 으유, 성급하긴.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그때로 가보면 알 거야. 고고!
3: 전하, 왜란과 호란으로 인해 전국의 사고들이 처참하게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당장 사고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0: 해야 합니다.
1: 좋다. 마땅한 장소가 있는가?
0: 적상산으로 옮기면 어떨까 하옵니다. 적상산은 암벽이 붉은 치마처럼 둘러싸고 있어 적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1: 당장 적상산에 사고를 지어 실록과 선언록을 옮기거라.
2: 조선왕조 실록이랑 왕실 족보는 10년에 걸쳐 적상산 사고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옮겨지자 더공 스님은 92명의 스님들을 적상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0: 실록은 조선의 역사를 품은 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사고를 지어놓고도 마땅히 지킬 사람이 없다 합니다. 그러니 우리라도 지켜야지요.
3: 맞습니다. 적산 산성에서 보초를 써 사고를 지킵시다.
2: 그렇게 스님들이 몇 년에 걸쳐 산성을 수리하고 매일 순번을 지어 돌아가며 차례대로 사고를 지키자 영조 임금은 스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4: 적산산 사고가 지어진 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 사고가 이렇게 온전히 지켜질 수 있었던 건 모두 스님들의 덕이니 당장 적상산에 나라의 평안과 스님들을 위한 사찰을 지어라.
2: 나라의 평안을 비는 절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안국사는 그렇게 우리나라 대표 호국 도량이 되었답니다.
5: 오늘은 어디로 가는 거야?
2: 청주 용화사.
5: 그런데 왜 용화사란 이름의 절이 많은 걸까?
2: 그야 당연히. 너 용화가 뭔 뜻인지 알아?
5: 아니.
2: 용화란 미륵 부처님의 세상이라는 뜻이야.
5: 아, 알겠다. 용화사란 이름의 절이 많은 건 미륵 정토를 너무 가고 싶어서인 거지?
2: 딩동댕! 청주 용화사는 일곱 개의 신비로운 석불이 있는 미륵 사찰이야. 일곱 개의 석불은 신라 선덕여왕이 세웠던 호국사찰 산회사에 모셔져 있던 건데 홍수로 소실됐다가 조선 고종 때 발견하게 됐지. 고종은 그 일곱 미륵이 발견된 무심천 곁에 사찰을 짓고 이름을 용화사로 짓게 됐대.
5: 아,
2: 자 그럼 우리의 미륵 정토를 위하여 수리수리 마하수리 절따라 전설따라 용화사로 고고! 독실한 불자였던 고종의 후궁 엄비는 꿈에서 천둥이 요란하게 치더니 문 밖에서 아름다운 풍악 소리가 들리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6: 세상에, 어찌 저런 일이?
2: 일곱 빛깔 무지개가 펼쳐지더니 하늘에서 일곱 미륵과 일곱 선녀가 내려온 거였죠. 미륵과 선녀들은 내당에 들어와 슬픈 목소리로 엄비에게 말했습니다.
7: 그대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일곱 미륵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답니다. 그러니 엄비께서 우리를 위해 큰 절을 지어주세요.
6: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연을 말씀해 주십시오.
7: 그 사정은 청주군 지주 이희복을 불러 물어보세요.
2: 일곱 미륵은 당부의 말을 남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엄비는 그제야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청주군 지주 이희복도 엄비랑 똑같은 꿈을 꾸게 되었죠.
7: 부디 우리를 구해주게. 자네는 청주에 있으니 우리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을 테니.
2: 엄비는 고종 임금에게 꿈 이야기를 했고 고종은 미륵이 말한 청주 지주 이희복을 궁으로 불러들였는데 이희복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1: 그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미륵 꿈을 꾸었다고? 이건 예산 일이 아니구나.
7: 당장 내려가 이 일의 진상을 조사해 보거라.
2: 이희복은 꿈에서 본 늪을 찾기 위해 청주 곳곳을 누비다 우연히 무심천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7: 여기다! 여기가 꿈에서 본 그 늪이야! 당장 이곳에 물을 퍼내거라!
2: 7일 동안 물을 퍼내자 무심천 바닥이 드러났고 꿈에서 본 거대한 7개의 석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7: 참으로 신비한 일이로다. 어찌 이곳에 저 큰 미륵이 7이나 묻혀 있었을꼬? 당장 미륵의 말씀대로 큰 절을 짓고 이름을 미륵청투의 세상 용화사로 하여라.
5: 늪에서 꺼낸 미륵이라길래 작을 줄 알았는데 자그마치 2층 높이라니.
2: 어마어마하지.
5: 그런데 어쩌다 그 큰 미륵불들이 무심천 아래 묻힌 걸까?
2: 궁금하냐?
5: 응.
2: 그럼 미륵상에 묻히던 신라 선덕여왕 때로 돌아가보지 뭐. 고고! 신라 선덕여왕은 국력을 키우기 위해 고민하다 법력이 높은 스님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6: 화랑과 군사들은 우리 신라의 큰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튼튼해야 할 텐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0: 신라 화랑과 군사의 무술 실력은 삼국 최고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심신을 단단히 다스려야지요.
6: 어찌하면 심신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0: 사찰을 짓고 수행을 시키십시오.
2: 그 사찰의 이름이 바로 산회사였습니다. 선덕여왕은 산회사에 7 미륵을 지어 화랑들의 수행처로 삼았는데, 안타깝게도 잦은 산불과 대홍수 때문에 사라지고 말았죠. 하지만 무심천에 묻혔던 미륵불들은 수백 년이 지나 다시 빛을 보게 되었고 용화사에 안치되게 되었답니다.
8: 난폭한 유정은 허공과 같이 많아서 그들 모두를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오직 화내는 이 마음 하나 극복하면 모든 적을 극복하는 것과 같다. 이 대지를 다 가죽으로 덮으려 한다면 그 많은 가죽을 어디서 찾겠는가? 신발바닥 정도의 가죽만으로도 모든 대지를 뒤덮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바깥 현상도 내가 전부 조복받기 어려운 것이니 이 내 마음을 조복하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다른 모든 것을 제압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아니하고 우리 본사 세존처럼 용맹하신 듯 세우고 비로자나 현해같이 큰 깨달음 이룬 뒤에 문소사리 보살처럼 깊고 밝은 근지해와 보현보살 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원으로 넓고 넓어 끝이 없는 지장보살 몸과 같이 천수천안관음보살 32억 몸을 낳토 시방 3세 넓은 세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 제도하여 열반도에 들게 할 때

벗어나며 산문도량 정숙하여 근심 걱정 없어지고 도량 내외 대소재앙 영원토록 소멸되며 토지 천룡 신장님들 삼보님을 호지하고 산신국사 호법신은 상서정기 드높이며 일체 중생 모두 함께 전덕에 태어나고 세세

이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고통을 버릴 수 없다. 그것은 불을 버리지 않으면 화상을 피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군.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5: 이렇게 하면 되는데.
6: 사연해 볼려, 사연해 볼.
5: 염불 좀 듣고 싶은데.
7: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염불을 들을 수 있잖아요.
6: 고마워요.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덕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헌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 마가지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검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비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노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뜻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생기나니라. 아기가 어머니 배속에서 먹기

같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수태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니로 어머니의 골반뼈를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입 찰찰 원룡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 일승원교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

재앙영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 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하신 권세음께 귀의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열반 언덕 어서서 올라지다 자비하신

지옥체가 가면 칼산철로 꺾여지고 화탕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인이 평안 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계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여 물 니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옛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여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도강왕 하렴조불 일체

보적불무진향 승왕불사자월불환이장엄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강불 열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계속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진언 옴치림 옴치림 옴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모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 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1: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내가 무심코 한 장의 종이를 구겨버릴 때 몇 그루 나무가 베어질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신고 다닌 이 신발이

벌레들을 위협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먹다 남긴 밥알들이 얼마나 많은 농부들의 피와땀이 담겨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몇 사람의 가슴에 상처가 되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며 받아들인다는 그 말이 스스로를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사실을 시간이 간 뒤에야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늦지 않게 한 번씩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지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아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아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아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0: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안아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 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0: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애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0: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의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0: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2: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2: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 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1: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2: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만 4천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삼악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2: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 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 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 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닿으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불을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제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닿으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고의 48%

결혼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0: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1: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2: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광고 나오네.
1: 엄마,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된다니까?
2: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이 종무 행정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획실장 묘장 스님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에 단호한 대처를 천명했습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지혜를 불교와 교육학의 융합에서 찾는 학문 과정이 동국대 일반대학원에 마련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현대화하고 이를 실용적으로 전하기 위해 문을 엽니다. 기획부도 마지막 수행 답이 네 번째 순서입니다. 백양사는 온전한 진신사리를 수습하는 독자적 작법이, 공선사는 출가와 재가의 경계를 넘어 전통을 지켜온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슈플러스에서는 나란다 수행관 4관을 개관한 비로자나 국제선원주지 자우 스님을 만났습니다. 나란다 수행관을 개관한 이유와 운영, 수행관을 거친 스님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이 종무 행정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계종 대변인 기획실장 묘장 스님은 어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자승 대종사의 유증 재산 환수를 외면하는 등 총무원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일부 단체와 언론에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에 단호한 대처를 천명했습니다. 묘장 스님은 종단과 불교 발전을 위한 의견은 소중하게 경청하겠지만 무분별한 의혹과 비방으로 종단의 혼란을 조장하는 외부 세력에 대해서는 해종 행위로 판단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야단법석 승가회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자승대종사 유증재산 귀속은 행정적으로 완료됐으며 불국사와 금산사에 대한 의혹과 비위 혐의는 호법부 조사를 거쳐 징계회부 등 종법령에 따른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종책과 자질을 중심으로 한국 불교 발전에 기여할 후보가 투명하게 선출돼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용주사, 월정사, 마곡사, 수덕사 등 14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38대 총무원장 선거가 공정하고 여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세 가지 원칙을 담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 과정이 종헌종법에 근거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출마자의 종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정책선거 문화가 정착돼야 하며 종단화합과 안정의 대원칙 아래 갈등과 분열이 아닌 품격 있는 선거 문화가 확립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구본사 주지들은 종단의 안정과 화합, 한국불교의 미래를 우선해 판단하고 행동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공정한 선거 질서가 훼손될 경우 종헌종법에 따라 입장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정총림 법무사 성보박물관이 한중불교미술교류전 불법 동원을 개최했습니다. 법무사 성보박물관은 지난 1일 박물관 1층에서 법무사 방장 정여 대종사, 수좌 수불 스님, 주지 정호 스님, 동국대 윤재용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동국대학교 불교미술전공과 중국 항저우 불학원이 공동 기획한 순회전으로 한국과 중국의 불교미술 전공 학생들의 불교적 사유를 담은 회화 작품 등 60여 점이 선보입니다. 정호 스님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개최되는 시기에 한중 불교미술이 함께하는 것은 불교 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중 불화교류전 불법 동원은 오는 31일까지 성보박물관 1층 중정전시관에서 이어집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지공화상 존상 봉안을 앞두고 복장의식을 봉행했습니다. 통도사는 지난 1일 경내 삼성각에서 영축총림 율주 덕문스님을 비롯한 유런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지공화상 존상 복장의식을 진행했습니다. 복장의식은 결계의식에 이어 불상 내부에 복장물을 모시는 복장납입, 팥죽공양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공화상은 고려 말 통도사를 찾은 인도 출신 고승으로 나홍대사와 무학대사로 이어지는 법맥을 통해 한국불교에 영향을 남긴 스님으로 전해집니다. 통도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설법전에서 지공화상 존상 봉안식을 봉행하고 삼성각에서 제막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귀중한 가르침을 쉽고 실용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불교와 교육학의 융합에서 찾은 동국대 불교교육연구소가 대학원 협동과정을 선보입니다. 전법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불교교육학과의 커리큘럼을 윤호섭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0: 드립니다.
1: AI 시대에 필요한 지혜를 불교와 교육학의 융합에서 찾는 특별한 학문 과정이 조계종립 동국대 일반대학원에 마련됩니다. 지난해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둥지를 튼 불교교육연구소가 부처님 가르침을 현대화하고 이를 실용적으로 전하기 위해 기획한 교육과정입니다. 학과 명칭은 불교교육학과로 교육 현장과 종단,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할 현장형 포교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단순한 교학 탐구를 넘어 이를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교육 방법론과 심리학적 접근에 무게를 둔 점이 특징입니다.
2: 교육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불교의 가치, 그 귀중한 부처님 말씀을 현대화, 실용화할 수 있을까? 현대적, 과학적인 방법에 맞추어서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학문적 기초를 만들고자 하는.
1: 불교 교육학과는 불교학과 교육학 등 여러 전공이 손을 잡고 하나의 학위를 제공하는 학과 간 협동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불교 교수 학습 설계와 전법 교육론, 불교 심리학과 마음 교육 등 다채로운 커리큘럼이 한데 어우러집니다. 특히 AI 인재 개발을 핵심 축으로 삼아 인공지능 윤리와 생성형 AI 활용법, 디지털 기반 교육 서비스 기획 등 첨단 기술 교육도 함께 제공됩니다.
3: AX라고 하는 AI로 이제 모든 분야가 전환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불교계에서도 다양한 각 분야가 어떻게 AI와 융합해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가 좀 나와야 된다고 보고.
1: 수학 대상은 유관 전공 졸업자뿐만 아니라 스님, 포교사, 사찰 실무자, 일선학교 교사 등 불교 교육에 뜻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는 가을 학기에 첫 발을 떼는 불교 교육학과는 석박사 과정과 석박사 통합 과정, 편입합 전형을 동시에 운영합니다. 원서 접수는 7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2: 전법에 있어서도 전통적 방식이 아닌 현대적 방식으로 좀 전달할 수 있을까? 포교사랄지, 전법사랄지, 또 불교 가치를 좀 더 확산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첨단 기술의 범람 속에서 불교의 오랜 지혜를 현대적 교육학으로 풀어낼 불교 교육학과. 불교계 교육 혁신이 이번 협동 과정을 계기로 새로운 전법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오랜 세월 이어져온 다비의 전통은 스님들의 수행뿐 아니라 사찰을 지켜온 사람들의 손길 속에서도 계승됐는데요. 백양사엔 온전한 진신사리를 수습하는 독자적인 작법이, 봉선사엔 출가와 재가의 경계를 넘어 전통을 지켜온 이들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기획보도 마지막 수행 다비 네 번째 순서엔 두 사찰이 지켜온 다비 전통의 또 다른 가치를 살펴봅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4: 전남 장성 백양사의 다비는 조선 말기까지 이어져온 대표적인 전통 다비 작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백파 긍성 스님이 쓴 작법 기감에도 기록된 백양사 다비의 가장 큰 특징은 연화단 아래에 다섯 개의 항아리를 묻는 명당수 방식입니다. 법구를 안치하기 전 땅을 열십자로 파고 중앙과 동서남북 네 방향의 항아리를 묻습니다. 가운데 항아리에는 물을 채우고 한지와 뚜껑으로 봉한 뒤 기와와 반석, 황토를 차례로 덮어 연화단을 조성합니다. 명당수는 다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기로 사리가 훼손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아 온전한 진신사리를 수습하기 위해

0: 행사는 1400년 전부터 계속 이런 방식으로 스님들이 돌아가시면은 다비를 해왔다.
1: 불을 붙인 뒤 사리를 수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하루 이상. 모든 연소가 끝난 뒤 연화단 깊숙이 묻어둔 항아리를 꺼내 사리를 수습하는 독특한 절차로 마무리됩니다.
0: 백양사만 유일하게 진신사리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다비법이 백양사는 내려왔지요. 다른 본사에서는 전통적으로 스님들의 다비를 행했지만은 이 명당수에서 진신사리를 찾는 요 다비법은 백양사만이 유일합니다.
1: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밝히는 불꽃 뒤에는 출가자의 경계를 넘어 전통을 지켜온 제가자들의 손길도 있습니다. 미룬 스님 때부터 이어진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의 다비는 현종진 거사를 거쳐 아들인 현호 거사에게 전승되고 있습니다.
2: 이게 아버님이 나는 속인이잖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절에서 인정할 때는 스님과 동등하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 뭐 어떤 신뢰 과정에서 막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저 스님들이 이렇게 믿고서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쭉 이어진 것 같아요.
1: 봉선사 다비의 가장 큰 특징은 새끼 타래를 활용한 연화단입니다. 기존의 장작 중심 방식에서 1987년 영암 스님의 다비를 계기로 현재와 같은 새끼 타래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짚은 불씨가 밖으로 튀는 것을 줄이고 연소 시간을 단축해 협소한 공간에서도 안정적으로 다비를 봉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숲과 기름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선하면서 보다 친환경적인 다비 작법으로 발전했습니다.
2: 다소곳이 이렇게 타다 보니까 이렇게 요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게 타더라고. 집이 탈 수 있는 조건만 이렇게 갖춰주면 그냥 뭐 손 댈 필요도 없어요.
1: 사찰의 역사와 사람들의 손길 속에서 이어져온 서로 다른 전통은 한국 다비가 지닌 다양성과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훈입니다.
3: 여의도 국회에 교육과 수행, 전통 계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국회 정각회는 지난 1일 국회 정각선언에서 서울 보문사 주지 지범 스님을 법사로 초청해 7월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범 스님은 하남, 탄허, 만화 스님으로 이어지는 오대산 3대 화상의 삶을 조명하며 하남 스님이 생전 강조한 마음을 바르게 쓰라는 정심의 수행 정신을 전했습니다. 특히 탄허 스님이 동국대 역경원장 시절 법당 100개를 짓는 것보다 스님들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후학 양성의 시급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평창 상원사 목조 제석천 의자상 및 복장 유물과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삼 등 고려 조선시대 성보와 고문서 4건을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평창 상원사 목조 제석천 의자상은 주로 불화로 그려지던 제석천상을 조각으로 조성한 보기 드문 사례로 조선 전기 불교 조각사 연구의 핵심 성보입니다.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삼은 국내외 유일한 판본으로 희소성이 매우 높으며 한문을 우리말로 읽도록 토를 단 석독 구결이 치밀하게 표시돼 고려시대 유식학과 국어사 연구의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습니다. 이외에도 조선 개국공신 정도전의 문집인 삼봉선생집 권일과 태종 시기 관직 임명장인 고문서 안성 고신왕지가 함께 보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학업과 계층 포교를 위해 서울에 왔지만 지낼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거처 나란다 수행관 사관을 연 비로자나 국제선언주지 자우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4: 반갑습니다.
3: 네, 먼저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4: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우입니다.
3: 네, 스님 최근 나란다 수행관이 사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또 이렇게 모셨는데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란다 수행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4: 네, 나란다 수행관은 비구니 스님들이 서울에 와서 학업과 포교, 전법을 할 때 숙소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숙소를 제공하고 또 스님들이 포교 전법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고 하는 곳인데요. 사실 사찰들이 대부분 지방에 있거나

0: 또 산속에 있다 보니까 스님들이 전법을 하고자 또 포교를 하고자 서울에 왔을 때 마땅히 거처할 곳이 좀 적당하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동국대 불교학과를 다닐 때 학사 과정은 기숙사가 준비가 돼 있는데 석사, 박사 과정은 기숙사가 없어요.
1: 그렇군요.
0: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정말 좀 바른 전법, 정말 바르게 잘 우리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을 때 석사, 박사 과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머물 곳이 없어서 너무 좀 힘든 상황이라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렇게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1: 나란다 수행관이 지난 2018년 첫 걸음을 내디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이야기들도 분명 계기가 됐을 것 같고요. 처음 나란다 수행관을 열어야겠다. 또 스님의 원력 궁금합니다.
0: 그때 어떤 후배 스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상황은 저희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한다고 해요. 지방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시는데, 수업이 끝나면은 머물 곳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이곳저곳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너무 어렵다.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야, 정말 포교 전법을 하라고는 많이 하지만, 할수 있는 이런 여건이 너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좀 누군가 한 사람은 좀 짐을 지고, 그런 스님들에게 숙소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 후배 스님을 돕기 위해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1: 사실 운영을 하면서도 분명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부의 대출 규제가 있었을 때는 수행관을 정말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모든 힘든 시간 또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0: 네, 사실 저희가 뭐, 돈이 많아서 수행가를 한게 아니라, 저희도 어려운 상황에 사다 보니까, 이제 전세 대출을 받아서 하게 됐거든요, 처음에. 근데 정부가 바뀌면서, 그 대출 규제가 생기면서, 좀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저기, 부탁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하면서, 좀, 후원을, 모금을 좀 했더니, 특히 우리 불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주변에 아는 스님들께서 우리 전법 포교하는 스님들 도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많이 후원을 해 주셔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1: 역시 이 어려운 시간은요, 혼자 힘으로 극복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여서 이제 수행관이 사관까지 개관을 했는데요, 스님, 이 사관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0: 노보살님이 83세이신데 그 안타까운 얘기를 들으시고 제가 평생 부처님 은혜로 살았는데 스님들께 은혜 갚는 그런 마음으로 보시를 하시겠다고 해서 큰 금액을 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무난히 할수 있었고요. 또그 나란다 수행관 사관은 방이 3개예요. 그래서 3명의 스님들이 이제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또 공부하고 또 전법 포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1: 자,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관을 채울 때 가구가 필요해서 가구를 구매하러 갔더니 스님들께서 쓰신다는 말에 선뜻 가구를 무상으로 내놓은 분들도 계시다고요, 스님?
0: 네,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경우였는데 저희가 이제 중고 가구를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 집에 이제 찾아가서 그 가구를 거사님들하고 날라오고 하는데 이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디로 가냐고. 그래서 절로 간다고 이렇게 스님들이 쓰실 거다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아 저도 불자입니다. 그러면서 스님들이 쓰신다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냥 무상으로 보시를 하시겠다고.
1: 스님, 8년 동안 48분의 스님이 나란다 수행관을 거쳐 가셨고, 또 지금도 수행 중이신데, 참, 이, 그야말로 도심포교의 허브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란다 수행관을 거쳐간 이 많은 스님들께서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전법 포교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0: 군법사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사찰 음식으로 또 지금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 또 종단의 교법사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스님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강단에서 후배를 가르치는 분, 또 사회복지
1: 네.
0: 예, 관장하시는 분, 또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포교 예, 지도법사를 하시는 분, 다양하게 스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활동을 하게 된 어떤 그 기본적인 기반이 되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게 수행관이 있기 때문에
1: 네.
0: 그게 가능하게 됐고요. 특히 저는 스님들이 원력을, 각자의 원력을 이렇게 꽃피우는 모습을 볼때 너무 행복해요.
1: 네. 스님,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나란다 수행관이 4관까지 열렸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0: 뭐 여력이 되는 한, 또그 오수행관도 할수 있으면 하고
1: 네.
0: 해서 많은 스님들이 그 원력을 가지고 특히 서울에 와서 연법 포교를 할때큰 어떤 디딤돌이 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1: 네, 앞으로도 나란다 수행관이 펼쳐갈 이 도심 포교의 여정이 더 여법하게 이어지길 BTN도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앞서 소개해드린 나란다 수행관처럼 더 많은 스님들이 포교와 전법에 매진할 수 있는 여법한 환경이 두루 마련돼야겠습니다. 7월 3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붓다웨이.

0: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0: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3: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4: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 앞에 법망경 10종 48경계 하나하나의 설명이 다 끝나고 지금 이제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즉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이야기를 불교적으로 함께 설명하고 그 속에서 계율적 가치로서 다시금 바라보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간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회라는 모습일 겁니다. 한 사회,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이 공간은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거죠. 나 하나가 사회가 될 수 없고 우리가, 너와 내가 같이 손을 잡고 각자의 역할을 톱니바퀴와 같이 할 때 이루어지는 게 사회라는 것일 겁니다. 사회가 태초에 생겨나게 된 것도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살며 각자의 일을 자신만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함께하면서 그것을 물물교환하기도 하고 또는 함께 힘을 합쳐 무언가를 하면서 만들어진 게 사회 그리고 세상, 지금은 하나의 나라, 국가라고 하는 모습으로 커져 있는 것일 겁니다. 즉 사회를 살아간다는 건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가치관을 불교적으로 볼 때 바로 승가적 모습으로 볼 수 있죠. 사부대중, 즉 화합 공동체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 함께 수행에 닦아나가는 출가자와 재가자가 어우러진 게 불교 승가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 때때로 사회적으로 살지 못한 채 사회 안에서 나만 아니면 특정 무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종종 이 시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살아간다는 건 함께 화합해야 되는 건데 화합이 아닌 단합으로서 자신들만의 이익을 취하려는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투게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다시 단합이 아닌 화합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함께 살아가자라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합, 사전적 의미는 의논하여 합의한다라는 겁니다. 원래 단합은 좋은 의미입니다. 지나친 경쟁을 피하고 무리한 시도를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사전에서는 설명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단합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절대 이런 이미지가 아니죠. 오히려 부정적이고 안 좋은 그리고 특정 집단이 국민 또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을 기만하는 모습으로서 단합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의논하여 합의함이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죠.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서 자기들만의 계약으로 묶어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단합이라는 모습일 겁니다. 지나친 경쟁을 피하는 것도 아닌 경쟁 자체를 없애고 무리한 시도도 아닌 그냥 자신들만의 것으로 딱 가려진 채 감춘 채 이익을 가져가는 게 단합의 문제이고 이거는 우리나라를 떠나 전 세계적으로 이 지금 자본주의 그리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단합의 문제도 극심하게 끌어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단합은

선전적 이러한 단합과는 전혀 달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나아가 국민과 대중을 속이고 자신들은 경쟁하는 척하면서 가격과 용량, 즉 그것의 양을 맞추는 그런 아주 악질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는 누가 보죠? 제가, 여러분이, 우리가, 즉 사회의 국민과 대중이 그 피해를 입는 겁니다.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피해를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죠, 그럼? 이 단합을 꾀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배를 계속 불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경쟁자가 나타나거나 또는 다른 데서 이 같은 것을 가지고 오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오히려 그것을 반대해서 또 다른 단합으로서 다시금 가격과 용량을 맞추는 그런 행태가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녹화를 하러 오면서 꼭 라디오를 듣습니다. 라디오에 첫 번째 나온 시사 뉴스가 지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조금 당연히 가라앉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달걀 값이 진짜 폭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계란, 달걀이라고도 하죠. 이 달걀이 지금 생산량에 비해서 판매되는 양을 못 따라가고 또 이것에 대해 조정을 하는 게 어려워지면서 태국에서 달걀을 수입해 와갖고 우리 대형 마트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태국 달걀을 우리가 먹어보는 적이 있을까요? 어디 태국에 여행 가지 않는 이상에는 그럴 일이 없을 텐데 그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는 6월 이 시점에 이 뉴스가 아직도 나오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은 단합이 아닌 조작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은 뉴스에서 보셨죠? 특히 뭐 돼지 가격, 고기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납품을 단합하거나 또는 할인 압박에 유통업계들은 그래서 두 번의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계속되고 있죠. 우리 전쟁을 통해서 기름값이 진짜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을 단합하고 있거나 또 우리가 쌀과 더불어 가장 많이 먹는 주식의 원재료가 바로 밀가루죠. 8년간 10조 원대의 단합을 해왔다고 합니다. 뉴스에 나오죠. 당군 이래 최악의 담합이라고 해서 몇몇 기업들의 이름이 실제로 거론되기까지 했던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뉴스 나온 게 2026년 4월 24일입니다. 두 달이 채 안 지나간 시점까지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가스값도 마찬가지죠. 가격을 올리자 그러면 서로 모여갖고 경쟁사들끼리 한 이 정도로 조정하시죠. 그럼 우리 서로 어느 정도 이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부둥켜 안고 단합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 원래 화합이어야 되는데 단합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또한 공정위가 은행권 단합을 조사한 일지가 있죠. 은행이 단합을 한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자본, 경제적인 거, 돈일 것입니다. 돈을 집에 모아두지 않죠. 옛날같이 어디 뭐 서랍장에 넣어놓든가 집에 금고를 사서 보관하지 않죠. 은행을 믿고 맡기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 은행이 단합을 했다라는 게 말이 될까요? 금리며 대출, 그런 것들을 단합을 해서 서민들을, 국민들을 어렵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가 어렵다.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 서민들은 항상 희생했습니다. 항상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금이나마 챙겨주고 함께 끌고 가서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단합을 하고 조작을 해서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요새 뭐 주식이나 그런 데서는 개미라고 부르죠. 개미의 그러한 밥을 빼앗는 겁니다. 개미의 밥이라고 하면 요 정도도 안 될 것이지만 이게 국민의 숫자가 침부러지면 여러분 눈덩이만해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나에게 10원은 별게 안 되지만 우리나라 전 국민의 10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10원 정도 빠져나가도 티도 안 날 겁니다. 여러분들 크게 관여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그게 숫자가 달라지는 순간 완전 다른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들이 이제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객이고 손님이죠. 우리가 사고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우리를 위해 신제품을 내고

더 좋은 제품 개선들을 해서 함께 하는 건데 그 안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법망경제 32경계 손해중생계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단합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불자로서 칼이나 몽둥이, 활과 화살을 갖고 있거나 속이는 저울이나 적게 담아 팔거나 관청의 세력을 믿고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해치려는 마음으로 상대를 속박하거나 남의 성공을 부수거나 함부로 동물을 기르는 등의 일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고의로 그리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속이는 저울로 또는 그렇게 해서 적게 담아 팔거나 어떤 세력을 믿고 남의 것을 빼앗듯이 또는 그 사람을 해치려는 듯이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 성공을 부수거나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그 안에는 직업이 있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이익을 얻어야 되죠. 경쟁을 통해 장사를 하고 장사를 통해 이익을 얻고 이익을 통해 사람을 얻고 사람을 통해 삶을 얻는 것입니다. 장사는 필연적으로 경쟁입니다. 그리고 경쟁을 해야만 합니다. 경쟁을 해야 더 나은 제품, 더 괜찮은 가격으로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경쟁이 사라지고 독점이 되거나 단합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장사가 아니죠. 자, 이 가격이니까 사가려면 사가. 근데 우리 가격 아니어도 딴 데 가도 똑같을 거야. 어차피 우리 다 손잡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 그냥 이거 사. 어쩔 수 없다 너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장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익을 얻고 그렇게 해서 올바른 이익을 얻는다면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우리 요새는 그걸 노포라고도 부르죠. 오래된 가게. 오래된 가게는 사람이 찾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왜 찾죠? 알기 때문이죠. 좋고 맛있고 편안하고 그리고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나쁘지 않다라는 공통점 속에서 오랜 시간 사람들이 발길을 가진 것이고 그 발길 속에서 함께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 삶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몇 해 전 이 동영상 사이트에서 우리 유퀴즈라고 하는 방송에 나오는 유재석 씨가 같은 개그맨들이랑 오래된 가게가 폐업할 때 거기를 찾아가는 장면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다른 방송에서 유재석 씨가 새벽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 화장실이 급해서 그 가게를 들린 적이 있대요. 그 사장님은 그걸 기억하시더라고요. 근데 유재석 씨는 그걸 몰랐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게, 그 자리에서 어마어마하게 몇십 년간 항상 새벽 장사를 하시며 출근하시는 분들, 밤일 하신 분들의 식사를 책임져 주셨었는데 사장님들이 이제 80이 넘어가시면서 너무 힘들어 그 가게를 폐업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안타까운 소식을 시청자가 유재석 씨에게 전해서 개그맨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었습니다. 그거는 나쁜 모습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장사를 했을 뿐이고 이익을 얻었을 뿐인데 단순히 그게 아닌 사람을 얻었고 삶을 얻었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모습입니다. 이 시대는 서로가 물물교환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함께합니다. 그 속에서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요새는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가 있죠. 거기에 보면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이 올바르게 살고 남을 속이지 않고 잘 거래를 하면 온도가 올라간대요. 그래서 자신의 체온이 얼마나 따스한가를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막 거짓으로 막 속이는 물건을 몰래 그렇게 중고로 팔고 했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중고거래 사이트가 생기면서 그렇게 사람의 온도를 둬서 그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가를 통해서 그런 물건을 서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바로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장사합니다. 장사를 하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 이익을 위한 겁니다. 근데 돈만이 아니죠. 여러분 진짜 장사를 하는 분들은 돈과 더불어 사람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삶이 들어있는 것이죠. 돈벌이만을 생각하다 보면 돈이야 어느 정도 초반에 벌을지언정 큰 돈을 절대 벌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고 저와 인연됐던
큰 대기업가들 그리고 큰 돈을 버신 분들은 항상 이익을 쫓지 않고 사람을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곳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시금 그곳에 장사의 물건을 사주고 그 이익이 올라가면 다시 또 사람에게 투자해서 삶을 얻은 분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장사를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존중받고 존경받는 분들이 제 곁에서 제가 항상 확인했던 분들이죠. 그분은 돈을 위해 산 게 아니라 삶을 위해 살으셨던 분들입니다. 그게 올바른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벌이만을 위한 단합은 경쟁도 장사도 아닌 그저 진짜 자기 이익만을 위한 사기일 뿐입니다. 사기, 속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자기가 떳떳하게 쓸 수 있을까요? 유흥과 쾌락을 위해서 쓸 수 있지만 자신의 삶을 위해서 쓰는 돈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 삶에 함께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가고 그 돈이 사라질 때쯤 그나마 좀 가치 있었던 그 사람들은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함께 떠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단합이 가진 가장 큰 문제이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직업에도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업윤리라고 부르죠. 직업윤리의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이 해야 할 자기 목적 그리고 인간으로서 해야 할 사명과 의무입니다. 즉 내가 하는 지금의 이 일, 직업 또는 장사가 바로 내 삶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업이라고 부르죠. 이을 직자의 업자입니다. 업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내 업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업으로 삼다라고도 표현하죠. 그 업도 까르마 업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내 삶이 갖춰지고 내 삶은 그 일을 통해 투영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요새 젊은 세대들은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 이직이 많은 이유도 아직 이 업에 대한 개념을 깊게 배우지 못하고 깊게 사유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 어른들이, 선배들이 잘못한 것이죠. 직업을 쉽게 옮긴다는 건 내 삶의 업을 쉽게 바꾼다는 겁니다. 불교에서 업을 바꾼다는 건 수행을 통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회에서 그렇게 돼서는 정착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고 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개념을 해서 목표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따라 나의 삶의 나침반으로서 직업을 두고 내 걸음으로 한 걸음씩 해나가 쌓고 쌓아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일 겁니다. 평생 직장은 사라진 지 오래이지만 내 일에 직업을 가지 필요한 세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행복할 수 있죠. 지금 이 시대는 행복을 추구하는 게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워라벨이라고 해서 우리 일과 일상의 조화를 이루는 것들을 중요한 만큼 이 일이 내 일상과 함께해야 되고 내 일상도 또한 이 일과 이어지는 것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나의 목적이며 일에 대한 사명과 의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라지고 무엇인지도 모르는 성공만을 꿈꾸고 추구하는 세상. 성공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성공입니까? 단순히 돈만 많으면 성공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으면 당연히 좋겠죠. 편안하고. 돈이 많아지면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돈에 집착하면 돈 못 씁니다. 여러분 돈 왜 버십니까? 모으려고? 돈을 모으는 이유는 쓰려고 버는 겁니다. 그나마 그 돈을 벌어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함께 화목하게 맛있는 것도 먹고 편안하게 살고 때때로 여행도 하면서 그렇게 그거 써야지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돈에 대해 강렬한 집착과 욕심을 갖는 겁니다. 돈도 쓸 수 있을 때의 돈입니다. 쓸 수 없으면 돈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그 오래된 이제 개그맨 분들, 배우분들이죠. 연세가 조금 드신 배우분 두 분이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이제 똑같이 돈은 많이 버신 분들이죠. 한 분은 돈을 벌으면서 자신을 위해 계속 좀 썼던 분이고 한 분은 돈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모았던 배우분이었었습니다. 돈만 모으다 보니 돈을 써본 적이 없던 겁니다. 이제 나이가 한참 들어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 때쯤 두 분이 식사를 하러 가서 한 분이 밥을 사준다라고 해서 갔는데 돈을 써보신 분은 자신을 위해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주문해서 먹는데 이분은 꼭 그렇게 비싼 걸 먹어야 되나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며 이분은 사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때 너무 유명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언니는 돈 쓰면서 돈 써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나는 밥을 먹은 것도 아니고 언니는 돈을 썼지만 제대로 쓰지도 못했다. 이제 언니를 위해서 좀 써라. 이런데도 좀 와보고 자신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좀 누려도 된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먹으면서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맞다고. 젊은 시절 너무 가난한 탓에 돈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에 악착같이 돈만 모았더니 이제 나이를 들고 보니 돈 쓸 줄 모르는 사람만이 됐다. 지금도 그렇게 해서 돈만 모으는 삶이 된 것이죠. 돈을 모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특히 돈이 없으면 세상을 살 수 없죠. 하지만 돈을 쫓지 마십시오. 그리고 쫓는 돈이 되지 마십시오. 쓸 줄 아십시오.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인연을 위해, 때때로 사회를 위해.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이고 보시 속에 회양과 화합이 들어있는 겁니다. 베풀지 않으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받기만 원하죠. 어떻게 받습니까? 준 적이 없는데. 순환 구조로 이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불교에서도 모든 것들을 바퀴와 같다 해서 법륜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윤회 모든 것들은 서클입니다. 이쪽으로 던진 공이 다시 나에게 되돌아오듯이 무언가를 내가 내 형편에 맞게끔 쓰면 이게 되돌아오는 겁니다. 내 형편에 맞지 못한 채 근데 많은 사람, 좋은 걸 쓰는 사람만을 쫓다 보면 가랑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무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를 탓하는 것이죠. 각자의 형편이 있습니다. 그 형편에 맞게끔 살며 그 안에서 나를 챙기다 보면 더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우리만의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풍부한 사람이 부자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부자 아닙니다, 여러분. 풍부해지십시오. 삶이 풍부해지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더 잘 살고 보다 좋으며 많이 가지고 앞서고 싶어 하십시오. 누구나 꿈꾸는 거죠. 더, 보다, 많이, 앞서고. 근데 이 네 글자가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 악착 같은 삶이 되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나침반의 바른은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부자를 추구하고 더 많은 돈을 추구하고 더 큰 권력을 추구하고 더 비싼 명품과 차나 집과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닌 그냥 내가, 여러분이, 우리가 꿈꾸는 그냥 안락한 행복을 추구하며 이것을 찾아간다면 급하지 않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급하면 무리합니다. 투자도 투기도 급한 마음에 항상 해서 실수하죠. 천천히 한 걸음씩 하면 쌓이고 쌓입니다. 그걸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큰 이익이 일확천금이 뚝 하고 떨어졌으면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흥부놀부 이야기에도 나오죠. 욕심이 나서 그냥 방만 짜는 놀부는 도깨비를 만나 어려움을 겪지만 오랜 시간 힘들어도 잘 참고 인욕하며 가족들을 보필했던 흥부에게 그리고 부러진 제비나 다리를 욕심 없이 그냥 고쳐줬던 그것이 그걸 오랜 시간의 인욕과 더불어 금은보화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선생님, 선지식입니다. 선생, 앞서 태어난, 즉 앞서 경험한 분들입니다. 선지식, 올바르게 알려주는 분이죠. 더 알려주고, 보다 챙겨주고, 많이 보여주고, 앞서 이끌어주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 이익을 쫓고 권력만을 탐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린 다 경험해봤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죠. 근데 왜 또 그래야만 하죠? 내가 소외된다라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본다라는 그 피해감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고

주시고 저도 지금 저의 삶 속에서 만족을 찾으며 행복하게 수행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이죠. 2025년 3월에 이제 해인사를 회향하고 나온 뒤로 이제 1년이 훌쩍 지나간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와 함께 계셨던 보일스님 만나서 이야기도 나눴었는데 때때로 저랑 보일스님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지금 저희 집도 절도 없으니까요. 어디서 지내냐라고 하시는데 지낼 곳은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선배 스님들, 선지식들이 계셔서 저를 또 품어주셔서 지금 뭐 대전에 있는 화엄사, 또 남양주의 불암사, 또 그렇게 또 도반 스님들 곁에서 함께 지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투게더를 뵙기도 하고 또 제가 지금 또 하고 있는 동국대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하고 또 여러 활동들을 여러분과 함께 법문이나 강의 자리에서 만나면서 함께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형편은 안 좋아졌는데 가벼워졌습니다. 가벼워져서 좀 더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움직임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1년은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해인사와 투게더밖에 없던 시절이었었지만 지금은 1년 동안 많은 곳을 다니며 여러분들을 곳곳에서 만나 뵙고 있습니다. 길상사, 봉선사, 또 정혜선언, 또 여러 사찰들에서 저를 불러주면서 여러분들과 만나며 그곳에서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고 곳곳에서 함께 계율도 알려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불교도 함께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히려 투게더에 더 가까워진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더 알려주고 보다 챙겨주고 제가 아는 것 선에서 많이 보여주고 함께 불교로 이끌어드리려고 하고 더불어 또 제 방송에도 나왔던 해성스님과 또 해외 성지순례를 다니며 많은 분들에게 제가 아는 불교를 또 소개하고 또 곧 있으면 우리 BTN에서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일본 대마도에 성지순례를 가서 일본 불교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한국의 아픈 역사를 함께 또 살펴보고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도 절도 없지만 길이 있고 그 안에 인연들이 있고 인연 속에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일, 장사, 직업, 수행. 초발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저는 요새 초발심에 많은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고 그 초발심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좀 더 흥분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초발심 시 변정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 마음을 먹었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수행자가 되겠다라는 이야기. 제가 제 유튜브에 지금 공개가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20년 전 제가 행자 때 모습이 그 얘기를 담아놓은 게 있어서 천만 다행이더라고요. 여러분들께 거짓말하지 않은 것 같아갖고. 맞습니다. 우리 무언가 시작할 때 항상 처음 생각한 게 있었었는데 그 첫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이익과 경쟁과 힘에 의해서 바뀐 겁니다. 근데 바뀌었어도 우리 안에 그 마음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자의 뚜껑을 닫은 것뿐이지 뚜껑을 열고 살펴봐 주시면 그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한켠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 다시 꺼내서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가 왜 그 일을 시작했는지, 이 장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왜 이 직업을 가지려고 했는지, 그리고 이 수행으로서 무엇을 깨달으려고 했었는지 다 초발심이 있었습니다. 그냥 한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마음 이제 살펴보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궁극적이며 때로는 기본이 돼줄 수 있는 건 즉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가족, 인연, 친구, 지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신 모든 인연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우리 열심히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고 일하고 있고 노력하고 수행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어떤 욕심도 없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따스함이 피어오를 겁니다. 우리 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 사회가, 환경이, 인연이 그런 것들을 자꾸 가로막고 때때로 일이 생기다 보니 자꾸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나갔던 것뿐입니다. 이제 단합이 아닌 화합으로 다시금 다가서야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그 끝도 좋을 수 있게 처음도 중간도 그 끝도 항상 사람과 함께
행복해지고

우리 그냥 행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행복이 어쩌다 보니 경쟁과 비교가 됐던 것뿐인데 행복은 경쟁할 것도 비교할 것도 아니죠. 더 많이 있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비싸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크다고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많으면 더더 많은 것을 찾을 것이고 더 비싼 걸 가지면 더더 비싼 것을 갖고 싶어 할 겁니다. 그 더는 계속 더한 것들을 끌어오기 때문이죠. 더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빼십시오. 덜어내십시오. 덜어낼 때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비워낼 때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의 가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더하고 채워서 만족을 갖는 게 아닌 빼고 덜어고 비워서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맹자의 가르침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천시부려 지리요, 지리부려 인환이라.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 할지언정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의 견고함, 즉 지리적인 특수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아무리 견고한 요새, 그 지리적 이익이라 할지언정 사람의 화합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늘이 준 기회여도 내가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위치여야 되며 그 위치에서 함께할 사람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맹자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죠. 근데 우리 때때로 하늘의 기회만 생각하죠. 야, 이건 하늘이 내려준 기회야. 그렇게 해서 그 기회 잡아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늘의 기회라고 잡았던 것이 때때로는 우리를 나락으로 내려버리죠. 그게 때때로 투자, 투기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주식, 코인, 광풍이 불어서 아, 지금 아니면 안 돼, 하늘의 기회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 폭락을 해서 우리의 삶이 한없이 무너진 적도 있습니다. 그게 지리적 중요함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그것을 할 수 있을 때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반드시 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함께 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그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저 희생과 배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도 모든 성인들도 희생과 배려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리이타, 자타이시 성불도,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 앞에는 항상 자신이 들어있습니다. 나를 통해 자신으로 인해 모두와 함께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익됨이 있어야 그 이익을 통해 타인을 품을 수 있고 자비로울 수 있는 게 자리이타입니다. 이타심만 강조하다 보면 내가 오히려 그 이타심에 의해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희생과 배려만이 강요돼서 또 다른 심리적 피해자가 생기는 이유인 겁니다. 자타일시 성불도, 내가 깨달음에 대한 발보리심, 서원을 갖고 수행을 해야 그 사람을 끌어안고 함께 일시 성불도에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데 타인에게만 강요해라. 자비, 수행, 깨달음. 정작 본인은 그것을 단 하나도 실행하지 못하면서 자비를 말로만 하고 수행해라, 수행해라. 깨달아야 된다. 그것은 허망한 말일 뿐입니다. 상구보리 하와중생. 중생제도가 그렇게 중요하면 내가 먼저 보리를 구하려는 보리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을 위한다, 위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되돌아가서 내 이익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어떤 것도 불법이 아닌 겁니다. 당시 그냥 정치적인 이유, 내 모습을 좀 더 포장하기 위해, 내 이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 마치 내가 그 사람들을 돕는 것과 같은 모습을 낸다. 그거는 하와중생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하는 게 바로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참된 모습이죠. 나를 통해 자신으로 인해 모두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되면 그것은 희생도 배려도 아닌 그들과 함께하는 보시이며 자비행이며 바로 자리이타, 중생제도,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실행된 보살의 그 모습, 보살행 그 자체를 잘 성취하는 그것이 될 것입니다. 모두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도 함께 해주십시오. 단합이 이루어지면 특정 집단만이 이익을 얻게 됩니다. 특정 집단이 이익을 얻게 되면 사회구조상 누군가는 그 특정 집단으로 들어가기 위해 애쓰고 때때로 발버둥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특정 집단이 하나의 사회가 돼서 나머지 사회와는 별도의 또 다른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회는 이분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사회여도 잘 살까 말까 한 어려운 세상에 그 사회를 쪼개 사회가 대립하고 서로의 경쟁만을 추구하려고 한다. 그럼 누가 그 안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도 우리와 함께하는 중생이고 그곳도 우리와 함께하는 이 시대, 이 세계의 사회입니다. 모두가 함께해야 됩니다. 함께라는 표현에는 손잡고 안아주고 그리고 같이 가는 것에 의미가 들어있죠. 그, 나, 나와 너.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나뉘는 순간 저쪽은 적이라고 불리게 될 겁니다. 적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살면서. 이런 말이 있죠. 내 편은 아닐지언정 적은 두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세상에 사람이 적이 돼서 서로를 삿대질하고 공격하고 뺏으려고 한다면 이 세상을 못 살아갈 겁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더 지치고 힘들어하는 걸지 모릅니다. 인터넷 뉴스만 보더라도 사회 분열에 대한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동영상 플랫폼만 봐도 자꾸 그러한 음모, 조작 그런 뉴스만이 나와 한쪽의 상대방을 계속 몰아치고 있습니다. 내몰아친 상대가 반대편에 조금이라도 문제를 찾거나 발견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서로를 또 잡아먹으려고 싸웁니다. 계속 충돌하는 사회이죠. 우리 언제 화합해서 언제 함께 잘 삽니까? 우리도 함께 잘 살아보세라고 우리 그렇게 노력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외환위기가 왔을 때 국민 모두가 모여 금모으기 운동이라고 하는 전 세계의 전무후무한 노력을 해서 그걸 극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절에는 코로나가 터지며 그 병을 물리치기 위해 모두가 애쓰고 마스크를 쓰고 서로를 지킨 적도 있죠. 작년에 큰 산불이 났을 때 모든 국민들이 모여 그 산불을 끄고 그곳에 계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모여서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이나마 그것들이 편안해지고 일상으로 되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분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이익만을 취하려고 또 단합하려고 합니다. 단합하지 마십시오. 화합해 주십시오. 그 화합 속에는 여러분도 들어있고 우리도 들어있고 저도 들어있고 모두가 들어있는 겁니다. 나만, 너만, 우리만 그 단합은 모두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들만이 들어있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생각하겠죠. 우리를 뺀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불이익을 주고 그 불이익 속의 이익을 우리 것만으로 가지고 올 것인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이익을 얻고 권력을 얻으면 과연 행복할까요? 사람이 없는 삶 속에서 우리의 노후에 말년에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걸 우리는 요새는 고독사, 고독함이라고도 부르죠. 사람과 살아주십시오. 이 사회, 세상에 있는 모든 윤리, 도덕, 종교, 철학, 가르침은 결국에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사람들 속에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그것을 성찰하고 사유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투게더를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도 여러분과 제가 투게더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사람과 더불어 불교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혹시라도 나만의 이익을 위해 어제 하루를 살았다라고 하면 조금이나마 참회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주십시오. 오늘 하루 그렇게 포용해주고 함께 산 그 삶은 내일의 우리를 사람과 함께 이 사회가 조금 더 따스해지게 여러분의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게 해주는 그러한 자비의 광명이 되는 날이 될 겁니다. 사람과 함께 사회 속에서 화합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불교 속에 여러분의 하루가 더욱 빛나기를 바란드리며 오늘 투게더 우리 이 시대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단합 이제는 단합이 아닌 화합으로 살아가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투게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과 소중한 인연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란드리며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0: 맡겨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1: 우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월암 스님의 효효선 출판 기념법회와 저자 사인회가 오는 7월 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0: 됩니다. 휴휴서는 쉼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쉼의 의미를 전하는 선명상서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861-2959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4: 조선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3: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5: 불교에서 다도는 수행법의 하나입니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불교에서 차를 마시기 시작한 것은 6세기 초 선종을 창시한 달마대사였답니다. 지금도 사찰에서의 차는 수행과 일상의 경계를 잇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한국 사찰의 다도가 정립된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대응사입니다.

0: 백두대간의 전기가 서쪽으로 흘러 땅끝에서 바다와 만나는 곳에 두륜산이 있습니다. 그 아래 여덟 봉우리에 둘러싸인 천년고찰 대응사가 자리했죠. 창건 연대는 불분명하지만 신라 말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응사는 한국 참문화의 성지로 불립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선승인 초이선사 때문입니다. 초이선사는 대응사의 작은 암자인 일지암에 머물렀습니다. 암자 주변에는 지금도 야생 차밭이 있죠. 대응사가 있는 해남은 500년 전에도 차 산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이 선사는 40년 동안 이곳에 머무르며 우리나라의 다도를 정립했습니다. 당대의 큰 학자들과 차를 마시며 교류하고 차문화를 알렸죠. 때문에 일지암은 지금도 대표적인 차문화 유적지로 꼽힙니다.
1: 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정에 들 때, 불교에 선정에 들 때, 삼매에 들어갈 때 어떠한 것을 비로소 맛을 봤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간 게 도라고 합니다. 도를 이룬 사람들이 차와 함께 했을 때 그 두 가지의 성질이 다르지 않음의 경계를 아시고 도와 차가 만나서 다도라고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0: 차 한 잔에 참선 수행에서 얻어지는 삼매의 맛이 담겨 있다. 이것이 초이 선사의 다선임의 사상입니다. 모든 공간과 시간에 깨달음이 깃들어 있다는 뜻이겠죠. 대응사의 배경은 와불 형상의 산세입니다. 자연이 빚은 부처죠. 일주문 뒤편에는 선림 교회 만화 도량, 즉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런 대응사의 창건 시기는 이 3층 석탑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신라시대 자장률사가 중국에서 석가모니의 진신 사례를 가져와 모신 탑으로 전해지니 창건 시기와 함께 당시의 석탑 양식이 이 남쪽 땅끝까지 전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지 승원에는 천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북미르감도 그중 하나입니다. 북미르감의 마애불은 11세기 고려시대 작품으로 현존하는 거대 마애불 가운데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대응사는 주요 청각들이 일렬 배치되는 전형을 깨고 금당천을 경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금당천의 북쪽 구역, 북원은 대응사에서도 가장 고즈넉한 곳입니다. 북원의 중심은 대웅보전입니다. 대웅보전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설법을 하신 장소죠. 단청은 그림을 잘 그렸던 초이선사 솜씨입니다. 화려한 용두장식이 전각의 위용을 더합니다. 대웅보전에서는 지금도 매일 예불이 올려집니다. 천년을 이어온 예경의 의식입니다. 도량 남쪽의 중심은 천불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어느 곳에나 항상 부처님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천계의 불상에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성불할 수 있다는 대승불교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천불 앞에는 부처님과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대응사 천불은 경주의 스님들이 옥돌로 직접 조성한 것을 배로 싣고 오다가 일본까지 표류하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모셨다고 전해집니다. 대응사의 특징은 불교 안에 유교와 호국 정신이 융합된 것입니다. 표충사는 정조가 써서 내린 편액이 걸려있는 사당입니다. 유교적 공간이죠. 이곳에서 서산대사의 제사를 지냅니다. 서산대사는 임진을 한 당시 70이 넘은 나이에 승병을 일으켜 큰 공을 세웠습니다.
2: 호국신앙은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대 미문의 그런 큰 전란에 휩싸이게 될 때 우리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의병과 의승병들의 활동이 필요했습니다. 그 의승병의 정점에 서산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 서산대사를 기려서 우리가 나라를 지켜서 이걸 이겨내는 다음에 우리의 불도를 이루는 것이 순서라고 하는 이런 호국신앙이 형성이 되게 되지요.
0: 선조는 서산대사에게 의복과 발우를 하사했고 서산대사는 묘양산에서 입적하며 이를 대응사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표충사가 대응사에 지어졌죠. 평화만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응사의 스님들은 지난 1000년 자연도 지켰습니다. 산감이라 불리는 스님들의 노고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산지승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사찰이 앞장서서 자연을 품고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3: 절을 보면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절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이 있는데 자연 환경 그리고 숲과 나무를 주로 관리하고 조경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을 해왔던 분을 상감이라고 합니다.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순수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 속에서 세속과 물든지 않는 어떤 순수한 자연과 친화하는 게 스님의 삶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0: 산지 승원이 천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 덕분이었습니다. 차 한 잔도 계절과 물과 불과 바람이 빚은 자연이고 그래서 산매를 담고 있습니다. 산과 차가 만나는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대응사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신 삶을 산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부따로드 시즌2 부따순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부처님의 생애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설명하기,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삼계보도, 승가시의 삼계보도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뭐 오늘날에는 상카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도에 가면 8대 성지라고 있어요. 8대 성지. 이거 전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었던 거고, 탄생, 깨달음, 첫설법, 열반과 관련해서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해서 중요한 네 가지, 어떻게 보면 전환점. 그러니까 탄생과 열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유기체에 있어서 큰 부분이고, 그리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되신 때니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교단이 확립되는, 불교 승단이 확립되는, 그래서 초설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것은 생애랑 관련된 가장 유력한, 생애랑 관련된 분기점을 얘기하는 거고, 특이점이 존재할 때, 그리고 이것은 신통과 관련된 네 가지의 사건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신통 네 가지, 그중에서 최고의 신통은 사위성의 천불하연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망고나무의 기적 대신변이라고 합니다. 천불하연을 대신변. 그래서 망고나무, 모든 망고나무 잎에 부처님의 얼굴이 새겨지고, 모습이 새겨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새긴 뒤에 하늘로 올라가는, 그래서 도리천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도리천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여기에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도리천에서 이 승가시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은 이 얘기를 중심으로 지금 내용들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머니를 한 번도 제대로 못 뵀어요. 부처님 태어나시고 나서 일주일 만에 마야 부인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것은 일주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마 상징적 숫자로서의 7일일 것이다. 인도는 사진법과 실진법을 그 당시에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것은 룸비니에서 탄생이라고 하는 급작스러운 사건과 연결될 것이다. 그래서 산후와 관련돼서 갑자기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뭐 감염이라든지 뭐 어떤 질병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돌아가신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은 부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미안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 나오냐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열반 뒤에까지도 그 내용들이 존재해서 나와요. 그 부분을. 그리고 불교 교단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변증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아들 나타가 쉽게 말해서 부처님 태어나시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건 굉장히 좀 마이너스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탄생과 관련해서 무수를 잡고 근심 없는 나무를 잡고 고통 없이 오른쪽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의미 같아요. 굳이 그러니까 앞뒤를 연결시켜서 보면 부처님을 생산하시고 나서 얼마 뒤에 돌아가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그것은 분명히 부처님을 생산하는 것과 관련돼서 돌아가신 것 같아. 그 정도를 추론해 볼 수 있고 그 문제들이 나중에 이제 종교적으로 부처님은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했어라고 하는 논점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무수라고 하는 나무를 잡았고 근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수가수 근심이 없는 나무를 잡고 부처님은 고통 없이 옆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탄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처님의 책임이 아니다. 불교가 변증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 그런 노력들을 비추어 보면 사건이 뭔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천불하연 대신변 사위성의 대신변을 하고 난 뒤에 도리천으로 가는 이유가 어머니를 교화하기 위해서요. 어머니를 교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때 첫

대면입니다. 어머니하고는 첫 대면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생산하시고 나서 7일 뒤에 마야 부인이 돌아가셔서 도리천중이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도리천은 어디냐면 수미산 정상입니다. 수미산 정상. 그래서 수미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정상에 약간씩 이렇게 솟아있거든요. 이렇게 내 귀퉁이가 솟아있거든요. 이 수미산 정상, 여기는 사천왕천 사천왕문이 있는 사천왕천, 이게 도리천. 그 위로는 직어천이라고 해서 공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허공 속에 있어요. 허공에서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그래서 색구경천까지 쭉 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올라간 뒤에 나중에 이제 식무변처천, 공무변처, 그 다음에 무소유처, 비상피비상처, 그걸 6개, 3개, 무색개, 3개, 28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이 도리천이라고 하는 데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땅하고 연결돼 있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아. 그래서 인간이라도 열심히 잘하면 갈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전륜성왕도 저 도리천에 가는 거고, 저 도리천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산 위에가 판판하고 네모나요. 그리고 뒤쪽에 승전, 묘승전이라고 하는 제석천이 사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선법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돌이라고 말하는 뜻은 33이라는 뜻이에요. 33. 그래서 기록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신들이 제석천이 있고 양쪽에 16씩 이렇게 들어선다. 그러면 32이고. 그러니까 신들이 회합할 때 보면 제석천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16명씩 이렇게 도열한다. 그리고 공화제 시절이기 때문에 여기는 선법당, 여기는 승전, 묘승전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제석천 공간이고 여기는 그 나머지 32 신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 그 뭐야, 거주한다기보다 신들은 여기 살고, 사는 건 여기 살고, 여기가 마을회관 같은 데입니다. 공회당입니다. 회의하는 데.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해당하는 거는 제석천이고, 그 다음에 총리, 수상, 그 다음에 내각의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의 귀족들, 그러니까 화백제도. 신라식으로 얘기하면 왕은 여기 지금 있는 거고 그게 제석천이고, 화백제도, 화백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투트랙으로 움직이는, 이게 옛날식 방식들입니다. 저러다가 나중에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더 커지면 이쪽이 이제 비등해지면서 왕이 전체를 장악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커지면 어떻게 보면 내각제 비슷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신라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뒤로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추스려지죠. 추스려지고 왕 중심으로다가 재편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마야 부인은 이 돌이 천중이니까 이 32명 중에 하나로 이렇게 태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이라는 뜻이 인도 말이 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구슬치기나 뭐 이런 거 딱지치기 할 때 돌이 한다라는 표현이 일본 말 오, 고돌이 할 때 그 돌이가 아니고 새라는 뜻이 아니고, 고돌이가 새 다섯 마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이, 그 돌이가 아니고 이것은 인도말 돌이다. 그런데 발음이 똑같아서 일본어가 순화될 때 그 돌이가 없어졌다. 돌이한다, 올인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어렸을 때 쓰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 부처님께서 여기가 땅 위에 있는 공간 중에서 신성한 곳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이 요 도리천에 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을 하셔요. 그 설법 장소는 여기였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이 선법당이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화엄경이나 이런 데 보면 수미산정 개참품, 승수미산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여기예요. 승전에서 어떻게 보면 가르침을 펼치셔요. 그래서 도리천과 관련해서는 이 두 곳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마야 부인과 관련된 선법당, 그 다음에 화엄경과 관련된 승전,
이 두 군데가 중요합니다.

안 되고, 그리고 요 전승들에 의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부처님을 불상을 어디에 모시느냐? 수미단 위에 모십니다. 원래는 수미좌예요. 수미좌고 조선 중기에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재건되는 과정에서 그게 제단 형식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석굴암 불상이 앉아 있는 게 수미좌입니다. 그런 좌대가 제단 형식으로 되는 과정에서 수미단이라고 돼요. 송나라의 고공담보 영조법식 같은 책에 보면 수미좌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어떻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왜 하필 거기가 수미좌나 수미단이라고 하느냐? 이 부처님을 이 수미산정에 모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 그리고 이 문화가 오늘날까지 전승이 돼서 아침에 종을 타종을 33번 칩니다. 그게 수미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미산에 33명의 신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33번 치고 저녁에 28번 쳐. 이때 부처님께서 사위성에서 천불하현의 기적을 보이고 이 도리촌으로 올라가셔서 3개월 동안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을 하셔. 예, 설법을 하셔. 예,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예, 다시 내려오는 게이 승가시 예, 공려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공려성은 허리 굽은 여자들이 사는 곳이라고 한문으로는 승가시 상카시아 이러는데 허리 굽은 여성들, 그러니까 약간 꼽추들이 많은. 그래서 저는 저게 이제 수인성 질병에 의해서 안 그러면 물에 의해서 저희가 조금 아마 오염된 부분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꼽추 비율들이 늘어나는 뭐 그런 데가 있었던 것 같아. 현장 스님이 627년에 현장 스님이 인도로 이제 출발을 떠나는데 그때 당신이 보고 싶었던 게 천재도수예요. 천재도수, 하늘 사다리, 하늘 계단, 그 다음에 도수, 깨달음의 나무. 도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부타가야의 보리수입니다. 보리수. 오늘날도 있는 금강보좌사. 부타가야가 그게 절 이름으로는 금강보좌사거든요. 거기에 있는 보리수를 보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천재, 하늘계단. 하늘계단이 삼계보도라고 하는 겁니다. 삼계보도. 승가시의 삼계보도. 이게 언어의 선행구조랑 관련해서 중요한 게 천재 도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리수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 스님은 그 당시에 천재, 승가시의 그러니까 상카시아의 삼계보도를 더 보고 싶어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미스테리한 유적이어서 견적이 잘안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당신도 이게 더 궁금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현장이 인도를 갈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성지순례와 관련해서는 천재도수를 보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거는 육아사지론 100권을 배우려고 한다. 그리고 육아사지론을 누구한테 배우냐면, 나란데 대학의 실라바드라 개연 스님한테 배웠고, 그리고 여기를 참배하는데 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굉장히 미스테리한 유적, 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위성의 천불하현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천분으로 이렇게 나뉘었다는, 이렇게 모습을 낮추었다는 망고나무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고, 망고나무 잎에 모든 부처님이 새겨졌다라고 하는 천불의 모습으로 이렇게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이라는 뜻은. 그리고 그 자리가 아마 이 자리일 걸로 추정을 합니다. 이 자리로. 그래서 그거 기념탑이고, 여기서 부처님이 끝나자마자 요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 자리에서 이렇게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도리촌으로. 도리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3개월 동안 설법을 하신다 라고 나오는 거고, 이것도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인도 성지순례 가면 여기에 누워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늘 천국의 문이 열리는 데가 이 자리예요. 그래서 하늘로 한번 이렇게 딱 보고 더 이제 논란이 되는 게저 상카시아라고 하는 유적이에요. 거기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올 수는 있어. 근데 그걸 걸어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천불하현 탑, 그 기념탑, 그 어떻게 보면 신통을 부렸다는 부처님 전생에서 가장 위대한 신통이 이 신통이라고.

여기 발자국 있다. 가운데. 그리고 여기 부처님 발자국에 법륜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부처님 발자국이구나. 여기 끝에도 있습니다. 발자국.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게 아주 이른 시기부터 뒤에 어떻게 이렇게 첨가됐나? 참고로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훨씬 뒤에 들어온 이야기일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돌에다가 판 것들이 나와요. 상당히 이른 시기에 아쇼카 왕 때, 이게 바로우투 대탑이 산치 대탑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고 큰 탑이에요. 이른 시기의 탑이고, 그래서 부처님이 안 나와, 여기에는. 불상은 기원 전후에,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500년 뒤쯤에 간다라고 마투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전 유적에는 불상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만 나오느냐? 발자국만 나와, 발자국만. 부처님은 표현할 수 없으니까, 부처님은 완전체기 때문에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대요.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분의 발자국 정도는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발목이 잘려 있는 게 아니고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거예요.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빨리 만들어진 내용인데, 그러니까 뭔가가 있긴 있었어. 근데 도대체 이게 이제 거기에 좀 살이 붙었겠지. 근데 그것의 실체를 찾기가 너무 좀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다미짠이 조금 그렇고, 아니라고 말하자니 너무 이른 시기부터 나오고, 이게 또 봤다가 나오고 환장하겠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미스테리한 유적이 사실 상카시아고, 상카시아는 인도 성지 순례할 때 거의 잘 안 가요. 10번 가면 한 번 갈까 말까 합니다. 여기가 좀 외진데 떨어져 있어요. 외진데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상카시아랑 관련해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연화색 비구니 이야기가 나와요. 부처님이 내려오실 때 연화색 비구니가 제일 먼저 제자들 중에서 부처님을 맞이하러 갔더니 너가 제일 먼저 세존을 제가 처음 맞이합니다라고 말하니까 네가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수보리가 나를 생각하는 것으로서 맞이한다. 수보리는 명상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처님을 형상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형상으로부터 넘어서는 이런 관점을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처음 맞아준 것은 연화색 네가 아니고 수보리다 라고 하는 그 대목이 나오는 자리도 여기에요. 그리고 이게 나왔을 때 제가 계단을 씌어요. 계단을 씁니다. 계단이 16개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진법에서는 16이면 4, 4, 16이거든요. 맞잖아. 이러면 이 16의 의미는 뭐냐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 100에 우리가 십진법을 쓰니까 100에 온 100 이렇게 하거든. 온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100에 있다고. 그리고 100 곱하기 100이 되면 만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만은 가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손 만대,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하면 그것은 만대만 가고 끝나겠다가 아니고 영원토록 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계단은 16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늘을 닿는 계단, 그 무수한 계단을 상징화해서 16개의 계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삼계보도예요. 3단으로 되어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간다라에서도 나와요. 여기도 보면 이거 간다라에서 발견된 건데 여기 발 있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이걸 맞이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연화색 비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맞이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몇 계단인지는 나무가 가려서 정확하게 잘 아나. 그런데 이 계단이 우리나라에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를 제가 예전에 논문을 썼었거든요. 이 계단이 이렇게 인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왜 이 계단이 있을까? 라고 싶은 게 나와요. 그게 불국사에 있는 이 계단입니다. 이 계단, 16개의 계단. 이쪽이 대웅전 영역이고요. 대웅전이고요. 이쪽에서 내려오면 여기가 극락전이에요. 극락전.
이쪽은 극락전. 그러면 왜 대웅전과 극락전의 위치 차이가 존재합니까? 라고 하면 극락은 우리랑 평등세계.